0: 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 소속 기후 전문가들도 온난화가 진행 중인 히말라야 지역 빙하에서 발생한 대규모 눈사태가 강을 막았다가 터지면서 급류가 쏟아져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창궁 ICI MOD 기후환경위험 담당 책임자는 네팔과 중국 국경강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 있어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된 지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 아버지 장모 씨는 경찰이 발표한 딸의 행적과 사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딸은 남자친구에게 야자수 농장은 무섭다고 가기 싫은 곳이라 해왔고 그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딸은 평소 무서움을 많이 탔는데 거기에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부실 수사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의 지난 5월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한 달여 만에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해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12월엔 제주 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 본인 집에서 중국인 대학생, 대학원생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다음 날 여자친구가 실종됐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뒤 여장을 한채 택시를 탔고 동대구역에서 이동해 역사 주변에서 피해 여성 휴대전화를 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여자 화장실에서 다시 남성복으로 바꿔 입었는데 경찰은 남성이 피해 여성인 척 가장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96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13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 분기보다 18%, 1년 전보다 106% 증가한 수치로 시장조사기관인 런던증권거래소그룹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921억 7천만 달러를 40억 달러 이상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도 2.22달러로 월가 예상치 2.1달러를 상회했으며 매출 총 이익률은 7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은 8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 AI가 변곡점에 도달했다면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제 컴퓨팅이 곧 매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회의가 현지 시간 2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립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주요 은행, 중앙은행 수장들의 발언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합니다. 올해 회의의 시선은 현지 시간 28일 오전 8시에 한국 시간 밤 11시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5월 취임한 워시 의장의 첫 잭슨홀 데뷔 무대로 시장에서는 취임 초기에 허니문이 끝나고 본격적인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75%로 한은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는 등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백투백 인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부총리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경청해 비거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되면 인정을 해줄 거라며 현실에 맞는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성격에 대해선 시가 30억 원 이하 거주용 주택에 대해 세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자 고가주택에서는 과세를 정상화한 합리적 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사우델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일요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7도, 습도는 80%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수준이었는데요. 일단 장 마감 뒤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있었고요. 여기에 물가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PCE 7월 지표가 나왔는데요. 1년 전보다 3.7%가 올랐습니다. 이 수치 자체도 상당히 높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 경기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장 마감 뒤에는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는 매출액이 100% 넘게 늘었고요. 13분기 연속으로 매출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전망도 좋았습니다. 본장에서는 1.6% 하락했는데 실적 발표 뒤에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일단은 장 초반에는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조금 넘게 상승을 하면서 7000선 돌파를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전 고점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많이 사그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7000 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올해 평균의 절반 이하까지 추락했습니다. 우리 시장만 떼놓고 보면은 별로 좋은 소식은 여전히 별로 없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은 시장 이야기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영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코너 영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제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는 주식 영재반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한 2% 넘게 오르고 있어요. 뭐 기분 좋게 봐야 됩니까?
1: 그렇죠. 뭐 우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코스닥이 오르든 코스피가 오르든 어떤 이유에서 어떤 종목이 오르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 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서서히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져가고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7,000피를 넘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그럼 6,000을 깨고 내려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제 속도에 대한 고민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0: 아, 예.
1: 그전부터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반도체 AI 거품 얘기들, 버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8월 들어서 변동성이 잦아들어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샌디스크 실적 잘 나왔죠.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죠.
0: 예.
1: 삼전직스 실적 잘 나왔죠. 여기 이제 엔비디아까지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제 버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시장은 우리가 7월에 보였던 다행히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 레오폴드 사태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나간버리는 이슈가 됐으니까
0: 네네.
1: 이제부터는 실적에 포커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서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엔비디아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께서 소장님은 6,000피 이하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국채 금리가 날뛰고 있고 중동도 진전이 별로 없고 미국과 캐나다 싸우고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2: 괜찮죠.
0: 예.
2: 왜 괜찮냐면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물론 너무 많이 오르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전쟁도 안 끝나고 있고.
0: 네.
2: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중동 문제는 이거는 유가가 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유가가 높으면 절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이 전쟁은 빨리 끝난다.
0: 가려다가 움찌라고, 가려다가 움찌라고. 가려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쟁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서서히 이제 좀 소음이 가라앉는 그런 문제다라고 좀 보여지고, 금리 문제도 물론 뭐 자세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물론 이제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뭐 심각하죠. 심각하고요.
0: 네.
2: AI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의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지금 정도 레벨에서 크게 오르지만 않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속도를 브레이크를 조금씩 잠깐 걸 수는 있어도
0: 네.
2: 추세 자체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금리가 저는 많이 떨어지는 게 수요가 약해지는 거의 의미라고 해석이 되는 순간 주가는 더 떨어지거든요.
0: 예, 예.
2: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걱정을 할 만하지만 한 50-60%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역시 엔비디아일 것 같은데요. 먼저 두 분의 한 줄평부터 들어볼까요? 엔비디아 2분기 매출이 962억 2천만 달러. 이게 1년 전보다 100% 넘게 늘어난 수준이고요. EPS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한 줄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잘 나왔다. 라고 하고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 받았다.
0: 오우.
1: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후하시네요. 그럼 점수로 주신다면 상무님은 얼마 주시겠습니까?
2: 뭐 90점 이상이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보통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막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0: 네.
2: 발표하면 맨날 떨어졌는데
0: 네.
2: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지금 7일째 떨어졌다가 어저께 반등하고 오늘
1: 또 반등.
2: 반등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실적에 기대감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서프라이즈를 준 거죠. 그래서 역시
0: 네.
2: 주식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0: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는데 7거래 연속 바닥 막 떨어지는 걸 보고 와 진짜 주식시장은 좀 일반적인 상식이랑 다른 면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 보면은 세부적인 내용도 괜찮았고요. 특히 3분기 이후의 전망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1: 그렇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적으로 실적을 이끌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매출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CFO가 얘기한 것들도 우리가 순환 출자라든지
0: 아, 예.
1: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러한 매출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향후 몇 년간은 굳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조하게 지금 현재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분석가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물건을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최소한 2, 3년 동안은 확고하게 물건을 팔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가격도 올렸고 이런

0: 것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네.
0: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있어서 버블론을 잠재웠었다. 근데 100점 만점을 안 줬느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좀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운전자본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 아,
0: 운전자본이라고 하면
1: 예.
0: 매출채권 회수율이 40일에서 60일로 늘어남으로써
1: 네.
0: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고 돈 받는데 60일이 걸리니까
1: 네.
0: 그 비용은 이제 기업이 스스로 떠나야 되죠.
1: 타 비용
0: 그런 이제
1: 제거는 예.
0: 운전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거는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안 되지만 따로 계산하는 건데 그게 좀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이익률이 75%에서 74%로 100%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살짝 언급을 좀 했어요. 요런 것들도 조금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1: 아니 뭐 100원짜리 팔아서 75원보다 74원보다 뭐
0: 그렇죠. 대세는
1: 잘
0: 아닌
1: 먹는
0: 것
1: 것
0: 같고
1: 같아. 예.
0: 전체적으로 약간의 어떤 뭐 시장 그 생각보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뭐 재고가 좀 늘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세한 부분들이 좀
1: 네.
0: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평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런데 저는 약간 이게 좀 짜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젠슨 황 CEO가 이 AI 회의론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면서 조금 자꾸 이렇게 좀 메시지가 세진다는 느낌도 살짝 들어요. AI 황금기 맞다. 메모리가 있었다면 100% 성장했을 텐데 지금 공급이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성장을 빠르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AI 우려, 어떤 AI 거품론을 다 불식시키는 어떤 장치가 될수 있는 겁니까?
2: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젠슨 황 CEO가 얘기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1: 네.
2: 이게 물론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느는 거에 비해서는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면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1: 뭐 수요
2: 가격이
1: 공급이니까. 예.
2: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게 역으로 또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젠슨 황 CEO가 얘기한 게 틀린 얘기나 뭐 과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을 70%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40%니까 굉장히 좀 위에 있는 거고. 근데 지난 4분기, 4개 분기 연속 매출 증가율이 지금 80%, 평균 80%거든요.
1: 네.
2: 이번에 100%였고. 근데 어쨌든 내년에 매출 증가율은 떨어지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수요가 좋긴 하고, 업은 좋긴 하겠지만, 공급이 못 따라가면서,
1: 네.
2: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 입장에서는 인플레,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싸게 이제 GPU를 사는 사람들은 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는 좋다.
1: 네.
2: 다만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되기보다는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형태가 좀될 가능성을 젠슨 황 CEO가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런데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공급을 이만큼 못 주고 있다는 거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2: 그렇죠.
1: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도 공급을 못 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막상 주가는 가지도 못하고 뭐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갈려다가 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2.6% 정도, SK하이닉스가 4.5% 정도 막 힘있게 치고 가는 그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저는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1: 아,
0: 수
1: 예.
0: 있겠는데 이게 자꾸 수급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단기간에 좀 급등했던 부분들이 속도가 좀 빨랐고요.
1: 네.
0: 그다음에 7월 달에는 뭐 단위 종목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에 따른 휴유증 요게 이제 잠잠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가지만 변동성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3만 원대 삼성전자가 버팀목이 되고 25만 원대 이제 삼성전자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버팀목이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1: 예.
0: 양쯔 메모리가 양쯔 반도체가 이제 상장을
1: 중국,
0: 하는 거죠.
1: 네.
0: 우리가 창신 메모리가 상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 일주일 동안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양쯔 반도체가 또 IPO를 하게 되니까
1: 자금이 글로 간다.
0: 그런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들이 기술력이 우리보다 낫냐 안 낫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1조 원 정도로 운영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면 중국과 우리는 신흥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중에 내가
1: 네.
0: 3천억 정도를 반도체 포트폴리오 쌓는다. 그러면 삼전익스, TSMC를 쌓았다가 이제 걔네들을 끼워 넣어야 되죠. 아니 그럼 바이오 팔아서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걔네들은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해 놨기 때문에 섹터별로
1: 예.
0: 섹터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급이 좀 꼬여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1: 예.
0: 그게 이제 6월 이후로는 개인들이 이제 소위 이제 물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고객의 탁은 백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넘어갔는데 외국인들이 앞서 상무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중동 문제도 잠깐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저는 이제 거기서 끌어오는 건데 중동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겠는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개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단기적인 성향들이 좀 강한 것 같고 중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뻗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서히 저점이 높아지죠. 23만 원, 24만 5천 원, 이제 25만 원을 깰 가능성도 쉽지 않죠. 26만 원, 27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가의 문제이지 시장이 못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좋았어.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것도 맞아. 그런데 이 진짜 공급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은 지금 공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이게 정말 계속 갈 수 있는 호재냐, 아니면 예전처럼 또 배추 장사하듯이 확 꺾일 수도 있는 것이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계속 이런 의구심은 있단 말이죠.
2: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경쟁인 것 같습니다. 경쟁 구도.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GPU에 있어서 독보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GPU가 비싸다 보니까 오픈 AI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다 이 GPU를 뭔가 조금 더 대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그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잘 만들지만 뭐 중국 업체 뭐 퀄리티가 떨어지면 어때? 가격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문제 이런 거죠.
1: 용량만 채울 수 있으면.
2: 왜냐하면 급한 것들 아주 그 아주 고사양의 뭐 어떤 컴퓨팅 작업만 아니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 메모리 반도체 엔비디아의 문제는 너무 돈을 저들끼리 혼자 많이 벌다 보니까.
1: 저들끼리.
2: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2: 그들끼리. 그들끼리 많이 벌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반도체 중에서도 요즘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마벨 같은 회사가 되게 좀 재밌는 게 그동안 이제 GPU는 엔비디아가 거의 한 80% 이상 그다음에 AMD 쪽인데 그다음에 지금 마벨이 그 GPU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 마벨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1: 그렇죠.
2: 그러니까 올해 엔비디아는 14%밖에는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S&P 500보다 약 거의 비슷한 정도. 근데
1: 그러니까
2: 결국은 1등은 외롭습니다. 1등은 외로워요. 근데 2등, 3등인데 빨리 치고 오는 2등, 3등은 잘하면 1등 할 수도 있어라는 기대감이 들면 얘네들은 훨씬 기대감이 좋고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로운 1등에 처절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이제 처절한데 마벨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마벨 테크놀로지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반도체 회사죠.
0: 예, 반도체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도주자를 따라잡겠다라는 시점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역량을 좀 펼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1: 마벨은 여기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거 칩 설계하고 그런 회사죠. 이런 회사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뭐 다른 회사들도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조금씩 힙이 더 엇갈리는 것 같고 아무튼 젠스왕이 땡큐 삼성이라고 외쳤던 AI집 그록스리 이쪽의 첫 고객사로 네비우스를 확보했다라고 해요.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0: 근데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뭐 글쎄요. 지금 이제 기존의 제품들도 공급이 좀 부족돼 있는 상태인데 첨단 제품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공정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그 부분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우리가 시장에서 장악력을 갖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현재 단계에 있어서의 범용 반도체 이런 것들의 원활한 수급에 대한 개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알겠습니다. 끝으로 1부 마지막 요 이야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상무님께 안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7월 PCE가 나왔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인플레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 충분히 이제 연준에서 안심할 정도로 둔화가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도 3명은 반대하고 뭐 7명은 뭐 그냥 동결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그 연준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완전 그 갈려 있는 상황이고
0: 네네. 예.
1: 이게 이제 지금 거의 전혀 접점을 못 찾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금융시장은 애매한 걸 제일 싫어하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자꾸 금리에 대해서 금리도 높은데 금리의 방향성이 애매하니까 그냥 뭔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썩 좋은 뉴스는 아닌 거는 맞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이 못 가느냐? 그렇지는 않고
0: 그것도
1: 다만
0: 아니고. 응.
1: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속도는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0: 일단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를 한번 정도 높일 가능성을 일단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이야기. 오늘 금통이잖아요. 좀
1: 네.
0: 있으면 결론이 나올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금리 한번 더 높일 것 같으세요?
2: 아니요, 이번에는 뭐
0: 예.
2: 아직까지는 이제 9월 달에 FOMC가 열리지
0: 네네.
2: 않습니까? 그때까지 눈치를 좀볼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금리가 미국 국채 같은 경우 금리가 급속도로 올랐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금리 올리게 된다라면 또뭐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 요소들도 있잖아요. 또 환율도 다행히 또
0: 네.
2: 안정세를 좀 찾고 있는 상태이고 1,300원대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금통위는 이번에는 그냥 패스할 가능성이 높고요. 9월 달에 미국의 FOMC 결정을 보고
0: 네.
2: 그런 내용들을 결정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요거는 그냥 재미로 뭐 맞추는 게뭐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동결 말씀해 주셨고 상무님은
1: 저도 동결적인데요.
0: 예.
1: 이게 연속 인상은 부담스럽습니다.
0: 인상 나오면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아쉽습니다.
1: 그 2000년대 이후에 연속 인상은 거의 세 번밖에 없었고요.
0: 네.
1: 진짜 그뭐 코로나 때 그다음에 이제 2007년, 2008년 때 완전 그 경기가 좀 과열이었을 때 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좀 낮은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제일 큰건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뭐한두달 사이에
0: 많이 안정됐죠.
1: 한 175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필요성은 좀 떨어졌다. 그래서 저도 동결 쪽인데 사실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미리 매를 맞고 한참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0: 오르는 게더
1: 금리
0: 마음
1: 한번
0: 편하다.
1: 올리고 그냥 내년까지 그냥 동결로 가버리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0: 또 언제
1: 있습니다.
0: 오를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한 20분 정도 뒤면은 결과를 알수 있을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1% 정도 오르면서 7,000선 넘을랑 말랑 계속 6,900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왜 이렇게 7,000 넘기가 어려운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드리고 잠깐 쉬어가는 퀴즈 시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이것의 레벨 2 플러스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을 2년 뒤에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벨 2 플러스는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핸드프리가 가능한 그런 단계를 말하는데요.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하는 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말 이쪽을 이야기할 때는 레벨 2 플러스보다 훨씬 더 높아야 돼요. 아직은 아닙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자율주행, 2번 소확행. 1번은 자율주행, 2번은 소확행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레벨 얘기를 들었냐면요, 이게 진짜 이건 줄 알고 운전대에서 손 떼고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아직 안 됩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7업,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도 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자율주행, 2번은 소확행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쉬는 동안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7천 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본전이 물려있는 PD 제작진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매일매일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하면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허상무 님이 쓰셨던데 미운 반도체라고 쓰셨네요. 무슨 뜻입니까?
3: 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첫 번째는 6, 7월 달에 반도체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8월 달에 주가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네네. 사실 반등의 폭이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못했다.
2: 얼마나 올랐죠?
3: 그러니까 이제 이번 네. 어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 아.
3: 7월 31일 날 급등한 예. 거 대비해서는 지금 약간 아래나 근처에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코스피는 그래도 한 2% 정도 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8월 달 주가 반등 과정에서는 시장보다도 조금 부진 을 했어서 왜 이렇게 미움을 받나라고 네.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최근에 어떤 반도체 업황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상반기까지 돈을 너무 잘 벌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한테 부담을 자꾸 주는 것 같습니다.
2: 아 예예. 예. 그러니까
3: 예를 들면 전자나 하이닉스 때문에 이게 그 엔비디아도 가격을 내년에 출하 가격을 15% 올리는 게 결국 HBM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인
2: 그렇죠.
3: 거잖아요.
2: 네네네.
3: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업체들한테는 좋은 거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피해를 준다는 거죠.
2: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완제품 그쪽은 불만이 많아요.
3: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네. 경우는 적자잖아요. 네. 올해 내내 적자라고 하는데
2: 너무 비싸져가지고 가격 제품 가격도 못 올리겠는데 막 불만이 있더라고요.
3: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결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구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등을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팡 소위 말해서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알파벳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주가를 평정을 했었을 때는 이들은 이들 업계 내에서 그냥 무적의 1등이었고 네. 2등도 없었습니다.
2: 네.
3: 정말 격차가 너무 나는 1등이고 그래서 그 격차가 초격차가 그냥 꾸준히

0: 유지가 될수 있었는데, 이제 그들보다도 더 지금 이익 마진이 높고 너무 갑자기 이익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걸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반도체의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거고 지금 당장 경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저희가 미움을 받는 반도체가 어떤 가장 큰 의미는 상반기 때 너무 이익을 혼자 자기네들끼리 너무 다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너무 이 반감을 많이 샀다.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로운 거고 뭐좀그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얄밉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반도체 업체가 상반기 때 그렇게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회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속도가 더딘 나름대로의 이유이고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년 뒤, 3년 뒤에 지금의 어떤 이익의 수준을 유지를 할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1: 아, 이 얄미운 놈들.
0: 네, 내가 너네들 거 사나 봐. 3년만 딱 기다려 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러면은 PER,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늘 높게 받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뭐 얄미운 반도체라는 게 결국에는 또 지표 그리고 또 어떤 실제의 저항 같은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던 게 아니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못 오른다. 얄미운 점도 있지만은 그래서 요거를 어떤 계기로 봤던 게이두 회사의 주주환원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나오고 나서 별 영향을 못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악재처럼 작용을 해버렸어요. 이건 또왜 그런 겁니까?
2: 악재처럼 작용했다라기보다는 요게 이제 몇 가지 요소인데요. 이게 가벼운 지표냐 무거운 지표냐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벼운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든지 아니면 수주가 들어왔다. 이건 가벼운 지표입니다. 무거운 지표는 펀드멘탈의 개선입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주주환원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자사주 매입을 지금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자사주 매입과 배당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펀드멘탈을 기본적으로 개선하는 거냐? 그건
1: 아니죠.
2: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급을 좀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필요 충분이 돼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한쪽 면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경력이 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간헐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했던 행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량을 던졌습니다. 거기다가 물량을 던졌던 이번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보다 메모리액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또 중국 더군다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회에 팔아서 중국 반도체를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1: 대안도
2: 있죠. 대안도
1: 생겨버렸고.
2: 생겨버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조금은 더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가 7일 동안 빠지다가 어제 오늘 올랐다라는 건데 이거는 먼저 선반영됐던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 레벨업됐던 부분들이라서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악재고 못 올라간다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약발은 끝났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거죠. 김칫국 먼저 마시고서 너왜 떡? 이거 지금 이렇게 마신 떡을 잔뜩 줘야 되는데 왜 찔끔찔끔 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러면 떡을 찔끔찔끔 주는 사람의 문제인가요? 김칫국을 마셨던 사람의 문제인가요?
1: 뭐 다들 잘 아실 거라
2: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런 얘기하면 지금 이제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제 반감을 사시겠는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1: 뭐 저도 맨날 욕먹어요.
2: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더디게 천천히 갈수 있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떡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110조 원에 대한 어떤 떡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잉여현금으로의 50% 이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표를 천천히 한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일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빨리 사가지고 주가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요즘에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코스피가 다시 7천도 못 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거든요. 지금도 코스피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1.6% 오르면서 6,920선까지 오름폭을 좀 줄인 상황인데요. 이 배경으로 매물대를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코스피가 7,000에서 8,500 사이에 쌓인 개인 순매수억이 154조 원이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무님도 분석하신 내용이 있죠.
0: 아, 네. 저희 회사에서 저 지지난주에 회의를 하다가 한번 혼났거든요. 부회장님한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아, 예. 그때 이제 코스피가 7천에서 5천 급락했을 때.
1: 네.
0: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혼나가지고 예. 다시 조사해 와 해가지고 이제 혼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데이터를 보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대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대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해서 올해 그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주가 급락하기 전까지 이렇게 보면은 7,100에서 7,300 사이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1: 7,100에서 7,300. 예. 예,
0: 그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 딱 7,000 오면 본전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죠.
1: 뭐 지금 딜만큼 뛰었으니까 두 번 예. 다시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0: 그리고 6, 7월에 저희 주식시장이 너무나 변덕이 심하고 굉장히 좀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정말 좀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제 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하니까 뛰어드셨던 분들 중에는 아 그냥 본전만 되면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 구간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뚫으면 또 한 7천 후반대에서 8천까지는 또 약간 또 좀 빨리 지금보다는 아, 예, 예. 빨리 올라갈 수는 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7천에서 한 7,100, 7,200 요 정도 레벨이 굉장히 두터운 매물벽인데 이거를 넘어가면 8천까지는 또 쉽게 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2: 그런데 이 과거 사례를 보면 예.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운동 때 아. 예, 동학개미운동 때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 간다 이제 그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1: 아, 그렇죠. 예.
2: 10만 원 간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얼마부터 사기 시작해 외국인들은 제 기억으로는 8만 원 정도에서 멈췄던 것 같아요. 근데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개인들이 이제 10만 원 보고 그때는 이제 10%만 해도 굉장히 큰 거라 은행 이자율보다 좀 높은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뛰어들었던 걸로 제가 이제 저는 매물대라고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1: 그게 정상이죠. 지금이 네. 도박판인 거지.
2: 근데 이제 그거를 뚫는데 지금 몇 년이 걸렸고 근데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기적인 문제였고 상훈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9만 원 뚫고 나서부터 20만 원까지 슈팅이 나왔어요.
1: 그러니까
2: 처음에
1: 슈팅이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죠?
2: 그러니까 급반등이
1: 네.
2: 나왔어요.
1: 네네.
2: 그러니까 처음에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갈 때 9만 원 올라갈 때 조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결국 10만 원 뚫고 나니까 20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고
1: 순식간에 간다.
2: 예, 순식간에 나왔고 예, 예.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포모 현상이 이제 대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삼성전자가 두 배 세 배 올랐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했던 레벨 단이 7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두터운 구간이고 저도 이제 방송 여러 군데 다니면 원금만 되면 팔겠습니다라는 댓글들이 막 달린다라고 해요.
1: 네.
2: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하시고
1: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2: 그렇죠.
1: 지금.
2: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빨리 주주하는 정책 돼가지고 빨리 주가 올려라. 그럼 난 털고 나오겠다.
1: 네.
2: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1: 뚫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외국인들 말씀해 주셨는데 SK하이닉스도 소위 말하는 200층 이전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좀 손을 털기 시작했잖아요. 그 위로 갈 때는 다 개인들이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걸 그 어떤 벽을 뚫어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이게 시점으로 보거나 이럴 수 있습니까? 또 외국인들 오늘만 해도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들 좀 사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그렇게 쉽진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0: 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팩트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긴 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특히 4월달, 5월달에는 막 40조씩, 맞아요. 45조씩.
1: 무서웠어요.
0: 하루에 뭐 2조에서 2,500억씩 정말 기계적으로 팔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매도 물량 자체는 좀 줄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이제 원화가 강해진 거라든지 또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뭐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1: 아직도.
0: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 주식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역대 최고예요. 현재 지분율이 높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1: 네.
0: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진짜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그 여건 자체가 확 좋아지기 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뭐 끝나서 뭐 미국 시장이 미국 S&P 500이 지금 7,600 정도인데 한 8,000 뚫고 가고 막 이런 정도의 분위기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긴 하겠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0: 소폭의 매도와 소폭의 순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좀 소강 상태 정도를 당분간은 좀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미국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어떤 매물대를 깨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 근데
1: 여기
2: 이제 매물대를 뚫어주는 데 있어서 하나의 트리거가 좀 드는 것은 뭐냐면 이제 9월입니다. 9월이면 이제 벌써 3분기 가이던스가 나올 때예요. 시간이 어느덧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이제 추석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고
1: 맞아요.
2: 막 이럴 텐데
1: 트위스 한살더 먹어요.
2: 이제 추석 전후로 보면 보통 이제 성우님도 그 작업 하시겠죠. 이제 9월 중순 들어가면 이제 3분기 가이던스 이제 잡고 리포트 내야 되는 수준이 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부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쭉 가주는데 현대차만 못 가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현대차 자사주 소각하는 거 결정을 했고요. 또 2030년까지 555만 대를 팔고 이익률도 9% 달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썩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한 겁니까?
0: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 새로 사는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거 소각을 하는 거라서
1: 아, 시장에 물량이 줄어드는 거
0: 조금
1: 아니다. 예.
0: 그러니까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보기는 그러니까 물론 숫자상으로는 자사주 소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EPS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를 사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 게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차는 자동차로서라기보다는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대표되는 이제
1: 로봇,
0: 로보틱스, 로봇으로 좀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봤잖아요. 중국의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지난주에 봤단
1: 우사인 볼트보다
0: 말이에요.
1: 빠르던데요? 막, 막 달리던데.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7m씩 막 올라가는데 와, 이거는 그 정도로니 중국은 이게 정말 로봇을 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쓸지 공장에서 어떻게 쓸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중국은 점점 사람을 닮아가고 사람이 하는 일을 뭔가 대체를 할것 같은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1월 달에 보여준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내용에서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는 되게 어려워요.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1: 그렇죠.
0: 돈을 자동차를 지돈 내고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엄청 떨어져서 자동차를 잘 팔리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지금 현대차 지금 요즘 돌아다니면 BYD 엄청
1: 테슬라도 많이 보이고 BYD도 많이 보여요, 요즘에.
0: 그래서 저는 아, 이 현대차 약간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자사주하고 배당도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로봇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으니까 약간 결국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먹고 사는 것
1: 그렇죠,
0: 같은데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밝게 그 얘기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1: 로봇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언급을 해주신 건데,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시장에 기대가 앞섰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현대차가 실망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2: 저는 기대가 좀 앞섰던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는 이제 그 가이던스를 계속 제시하고 있죠. 원래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2010 원래 이제 IPO를 빠르게 하겠다 하다가 18년으로 이제 밀어놨고 아직은 이제 결정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이제 결정한 문제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성우님 말씀하셨던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기대감이 너무 컸었던 게 아니겠나. 원래 본질은 자동차 회사였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로봇 말고 자율주행 쪽에 돈또 막대게 쏟아붓는데 현대도 그러한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실망감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번에도 인상을 했어요. 25BP 인상을 해서 두 분의 전망이 다 틀린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망이 틀린 이유, 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 상무님 어떻게 보세요?
0: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경계감이 좀 컸었지 않았나라는
1: 부동산,
0: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1: 예.
0: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공급으로 지금 사실 잠재우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이제 환율이 좀 떨어져서 뭐 급하게 올려야 되는 압력들은 좀 완화되지 않았나라고 좀 봤는데 역시 이번에도 한국은행의 신용 총재는 조금 더 매파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항상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좀 받으시니까요.

0: 그 사이에 코스피의 오름폭은 0.73%까지 오름세를 확 줄이고 있습니다. 6,800선에 머물러 있는데 이번에 또 금리 올렸단 말이죠. 요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0: 네.
1: 것은 지금 조심스럽죠.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면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금리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지금 심리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금리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금리 영향을 심리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0: 네.
1: 더군다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잖아요. 뭐 저하고 상무님이 예상을 못한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에서 금리 얘기 별로 안 했었어요. 이번에
0: 반반 정도로 봤어요.
1: 오히려
0: 예.
1: 이번에 잭슨 홀 미팅만 더 신경을 썼지
0: 네.
1: 금리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의외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스피 막 힘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금리 일까지 나오면서요. 지금 코스피는 0.5% 정도 오른 6,800선까지 오름폭을 더 줄인 상태입니다. 참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번에는 더 신나는 소식으로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주식영재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자율주행이었습니다. 8376번, 7776번, 0829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76번 쓰시는 분, 사위가 운전할 때 자율주행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시대요. 신기하지만은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은 이미 적용이 돼 있습니다.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곳에선 말이죠. 이게 자동차는 도심에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7119번 쓰시는 분, 미래에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살겠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택시 타면 대화를 나누는 게 재밌는 나이예요 라고 해주셨고요. 뭐 그런 재미도 분명히 있죠. 8616번 쓰시는 분, 자율주행 사고 나면 소확행이 아닌 황천길행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운전보조라고 바꾸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욕먹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자율주행이 아닌데 자율주행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사람들이 이걸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또 욕을 먹고 있는데, 뭐 이거는 개인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동시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고향 특례시.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있고요. 전남과 경남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또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습도가 높은 더위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청주 33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현재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뒤쪽으로 방화대교 부근부터 한남대교를 지날 때까지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하륜 아두목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영동대교까지 쭉 밀리는데, 동작대교 진안 지점 2차로에서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청담대교로 못간 지점 5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7: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0: 잠시 제주 실종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종된 지 3개월이 지나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의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11: 특이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국과수 감정서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12: 네,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견된 시신이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맞다고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장미란 씨의 사망 원인이었는데요. 국과수는 특이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경찰 결론과 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설골이라고 하는 목불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되긴 했지만 사후 부패 때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시신이 너무 부패하고 백골화돼 있어서 외상이나 질식은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인으로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경찰도 장미란 씨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요. 발견 당시 장 씨의 자세와 야자수 낙엽이 흐트러지지 않아 다툰 흔적이 없는 점, 팔찌와 반지 등 소지품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는 점과 현장에서 발견된 끈이 장 씨 집에 있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의 야자수는 굵은 가지가 옆으로 뻗지 않고 날카로운 가시도 많아서 극단적 선택이 어려울 거란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주민들이 낮엔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이 발견 장소가 밤에는 어둡고 여성이 한밤중에 혼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쉽지 않은 여건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말 들어보시죠.
13: 에이, 그거 밧줄 매면 그게 떨어지지. 휘하죠. 그러나 사람 손으로도 못 잡아 잡으면 찢어.
10: 네, 구속된 부경장은 아직도 혐의를 부인 중인데 실종자 찾기로 표창까지 받았었다고요?
12: 네, 그렇습니다. 부모경장이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 뒤였습니다. 지난 6월 부경장은 실종 치매 노인을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엔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을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죠. 부경장은 계속 연락이 닿았다면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심리 상태와 진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 중인데요. 장 씨의 휴대전화 기록이 복원되면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4: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주경찰청은 TF팀을 꾸려서 부경장이 지난해 3월 이후 실종팀에서 처리한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위 종결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면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0: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로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홍수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교수,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 안녕하세요.
0: 지금 실종자 집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600명 넘게 실종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인 과정에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매몰자라든가 예.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현재 상태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금 피해가 집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3: 네, 그 위험이 매우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예. 그 높은 산지가 Y자형으로 몰려있는 계곡에서 큰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에 따른 또 오지다 보니까 애경보가 없고 예. 그리고 그 국가의 도로망과 강과 그에 따른 도시 마을 형성이 오로지 한 줄기로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직접 강하게 맞닥뜨렸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
0: 네, 지금 연락 두절인 우리 국민 9분 또 아직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또 일부 또 고립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구조가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장에서 어떤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겁니까?
2: 수력 발전소하고 예? 그다음에 태양열 예. 발전소가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일렬로. 한 7, 8기가 공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더 이제 일렬로 있다 보니까 피해를 더 가중시켰고요. 그래서 그 방식 자체가 하천에서 반대쪽 이제 터널을 뚫어서 산 쪽으로 예.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 자체 공사를 하는 와중에서도 예. 아래쪽에서 이제 물을 빼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더 가중된 걸로 보입니다.
1: 네, 예, 특히 피해가 컸던 라수아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이 어땠는지 왜 어땠길래 지금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V자 협곡이어서 피해가 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V자 협곡이라는 게 이제 유입로가 좁아지면서 저기 사이로 보시는 것처럼 뭐 토사와 그 물들이 몰리면서 갑자기 수위가 확 높아지고 보시는 것처럼 속도도 굉장히 빠른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의 영상처럼 예. 그 좌측에 Y자 형태로 된 부역, 그러니까 저게 그 강류의 골짜기 북쪽은 이제
4: 한국건설기술
3: 중국 땅이 되고
4: 연구원
3: 아래쪽은 네팔이 되고요. 지금 저기 그 원형으로 표시된 저 사고 지점 자체부터 이른바 이제 그 상류부터 트리슐리 강이 흘러 내려가는데 예. 우리 한국인들 지금 그 실종된 부분들이 어퍼 트리슐리 유티 다시를 저 위치가 그 트리슐리 강의 상류 지역에 네팔의 수력 발전 사업 권역이었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그 위에서의 이제 네팔에서도 외무장관이 이제 항의성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 미리 예제를 받지 못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 측에서도 이런 규모의 산사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내부의 지릉현의 산사태라고 가칭으로 이름을 짓고 시진핑 주석도 그 대응을 명령한 것을 보면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매우 강력한 큰 산사태가 났고요. 그에 따라서 미 지질조사국에서조차도 지금은 정정을 했는데 초기에는 지진이 발생한 후에 산사태가 난 것 같다고 했다가 이제 현재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그 매우 큰 산사태의 강도 때문에 지진과 같은 진동이 났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좀 예상을 하지 못한 규모다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0: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네. 그 상류 지역에서 그 범람하면서 토사와 암벽들이 떨어졌습니다. 그 토사와 암벽들이 떨어지면서 지진과 같은 굉음이 났었던 거였는데 굉음 이후에 아니면 지진 정도의 어떤 땅 울림이 감지됐을 때 대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2: 사실상 과거에 이 지역에서 이런 정도의 규모가 발생했던 적은 없거든요. 작년에 예.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은 했지만 그리고 비가 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상류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홍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이 아마 가장 피해를 키웠을 거고요.
1: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만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어떤 사고나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반이 좀 약해져 있었던 부분도 이번에 그 규모를 좀 키웠던 영향을 줬을까요?
3: 지반이 약해졌던 부분 자체가 이제 이게 그 산사태다, 눈사태다. 네. 규정도 혼선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만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계속 그 기존에부터 2000년대 이후에 그 빙하가 녹는 그 양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은 계속 늘어났고, 또 일시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하류에서의 급류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산사태 징후에 따라서 막대한 피해는 없었는데, 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규모의 재난이긴 합니다. 그런데 막지는 못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은 찾았어야 되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바로 작년에도 이 산사태 때문은 아니지만 이 빙하호나 녹는 눈 때문에, 이 물 때문에 피해가 있었으면 상류 경보 체계가, 또 이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접경 지역이니까 이게 중국과 네팔 간의 어떤 체계가 있었는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원인이나 대책, 뭐 지형적인 특징 같은 것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저 지금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대응팀도 급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어떤 재난 상황과는 다르게 골든타임도 새롭게 정의해서 구조하는 방식들도 좀 더 대책을 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지금 국제공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지금 시급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정부와 기업에서도 현장 대응팀을 오늘 급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급파를 한다고 해도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여건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도 네팔 정부에서도 그렇고 헬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유일한 국도고 그 자체 길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지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산의 정상 중턱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구조망은 이제 이런 그 대형 지역 재난에서는 거점을 확보하고 그 거점에 물자를 공급하고 장비와 물자를 통해서 구조를 해나가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거점 확보조차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접근에 있어서 이런 골든타임 하게 되고요. 또 지진 같은 붕괴 사고에서 골든타임을 우리가 72시간으로 보는데 72시간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72시간 전에 의료적인 지원이 있을 때 생존율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그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보다 더 이 빙하호와 상류에서의 수온이 매우 낮을 것이고요. 10도씨 미만일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붕괴된 내부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익수 같은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은 골든타임은 뭐 1시간 미만으로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구조 재난이 워낙에 복합적인 상태니까 연락이 두절된 건지 아니면 익수가 되신 건지 아니면 고립된 건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악조건이긴 하지만 헬기 등을 동원해서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뭐 좀 선행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0: 예. 자, 지금 현지 대응팀이 급파된 상황이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장에 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원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9m가 넘는 수위가 올라갔단 말이죠. 저희 앞서서도 뭐 영상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눈이나 얼음들이 녹아서 이렇게 범람할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3: 네, 그 폭약이 터지는 것처럼 위험이 한순간에 집중이 된 거죠. 빙하호라고 하는 개념은 빙하가 녹기 시작함으로써 녹는 만큼 그대로 스며들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이게 됩니다. 또 아니면 빙하가
4: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최소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홍수의 피해가 컸던 것은 V자로 깊게 패인 좁은 계곡 지형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관련 내용,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8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은데요. 대학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있어서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만나보니 듬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린 끝까지 하냐니까 잘 돼도 같이 잘 되고 어려워도 같이 감당하자라고 늘 말하곤 했죠. 저는 그 말에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모으는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무조건 절반씩 공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명까지 해뒀죠.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은 다행히 정말 잘 풀렸습니다. 8년 동안 남편 명의로만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모였죠. 저도 이제는 여유를 갖고 예쁜 아이를 가져보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거래처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추스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와 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결혼 전에 남편과 썼던 절반 공유 계약서를 보여드리며 이 재산의 절반은 애초에 제 몫으로 약속된 것이니 그 절반을 뺀 나머지 절반만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그건 너희 둘이서나 쓴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아들 이름으로 된 재산이니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남편과 썼던 계약서는 남편이 사망한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걸까요? 만약 이 계약서가 소용이 없다면 자녀가 없는 저와 시어머니는 30억 원의 재산을 각각 얼마씩 나눠 갖게 되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전에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은 절반씩 나누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시어머니랑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박수민 변호사, 이 계약서 하나로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이 사건은 그 계약서를 등기해 두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연자분이 받으실 금액이 무려 6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0: 아, 그렇군요. 6억 원이나 네, 차이가 나네요. 그 계약서 한 장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1: 네. 사연자분이 결혼 전에 남편과 작성하신 계약은 법적으로 부부 재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우리 민법이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부부가 재산에 관한 약정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우선 사연자분이 남편과 작성한 부부재산 계약, 이거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 거죠?
1: 네, 부부 사이에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과 남편분 사이에서는 재산의 절반은 아내 것이라는 약정이 온전하게 효력을 갖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계약의 효력을 시어머니한테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건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민법에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부부재산 계약을 혼인신고하기 전까지 등기해 두지 않으면 그 계약 내용을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이나 제3자에 시어머니가 포함이 되는 걸까요?
1: 네.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되신 시어머님은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 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계약서를 등기해 두지 않았다면 사연자분은 시어머님께 이 재산의 절반은 원래 내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부재산 계약을 등기한다라고 하는 거 좀 청취자분들한테는 생소할 것 같거든요. 그 집을 사고 팔 때 하는 부동산 등기하고는 다른 걸까요?
1: 부동산 등기와는 다른 별도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이 아니라 남편 또는 부부 공동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부부 재산 약정 등기라는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0: 네.
1: 이걸 혼인신고 전까지 맞춰두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 절차를 아는 분이 많지 않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놓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그럼 결국 이제 사연자분이 결혼 전에 이 계약을 등기를 해뒀는지 아닌지 이게 상속액을 가르는 핵심이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어머님과 사연자분이 상속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0: 네.
1: 남편분이 자녀 없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어머님만 계시는 상황인데요.
0: 네.
1: 이런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속,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5할이 가산되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3, 시어머님이 2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0: 네.
1: 따라서 사연자분의 몫이 5분의 3, 시어머님의 몫이 5분의 2가 되는 거죠.
0: 네.
1: 이때 부부 재산 계약을 등기에 두었다면 계약이 시어머님한테도 효력이 있으니까 남편 명의 30억 중 절반이 15억 원을 처음부터 사연자분 몫입니다.
0: 네, 네.
1: 이 15억 원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0: 네.
1: 사연자분 고유 재산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면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은 나머지 15억 원인데요.
0: 네.
1: 이걸 사연자분과 시어머님이 3대 2로 나눕니다.
0: 네.
1: 그래서 이 경우 사연자분이 9억 원, 시어머님이 6억 원을 상속받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원래 몫인 15억 원을 더하면 사연자분은 네. 결과적으로 총 24억 원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이 부부 재산 계약을 등기만 해뒀으면 이제 사연자분이 24억, 시어머니가 6억을 받는 건데 이거 그러면은 반대로 등기 안 했다. 부부 재산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했는데 등기는 안 했다. 그러면 얼마로 될까요?
1: 그렇다면 부부 재산 계약은 시어머님께 주장할 수 없게 되죠.
2: 네.
1: 따라서 남편 명의 30억 원 전부가 상속 재산이 되고
2: 네.
1: 이걸 3대 2로 나누면 사연자분은 18억 원, 시어머님은 12억 원을 각각 상속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를 했다면 24억 원, 등기하지 않았다면 18억 원으로 6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2: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연자분은 등기를 했다면 24억, 하지 않았다면 18억 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시어머니도 등기가 돼 있으면 6억 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12억 원.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등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그건 너희끼리 얘기.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2: 네. 그럼 지금 사연자분 어떤 거를 이제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정리해 가는 게 필요할까요?
1: 우선은 결혼 전에 작성하신 계약서 원본이랑 그다음에 부부 재산 약정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1: 만약 등기가 되어 있다면 사연자분이 24억 원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그 계약서는 시어머님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렇네요. 만약에 그럼 계약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 문제 그냥 끝나는 걸까요?
1: 그렇진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남편분의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채무는 없는지 이렇게 따져봐서 상속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법적으로 몫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좀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면 좀 그러니까 가능한 그럼 시어머니랑 협의 분할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더 좋긴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 전에 작성한 부부 재산 계약은 부부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주장하려면 혼인 신고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 계약서 원본 확인하시고요. 혹시 부부재산 약정 등기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남편의 전체 재산이랑 채무 범위도 한번 정확히 파악해보시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들이 하나둘 개학을 하는 시기입니다. 한동안 한산했던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다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지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많이 헷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 아이가 보이지 않아도 차를 멈춰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아이가 길을 건너고 있지 않아도 차를 반드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서 노란 펜스나 주차된 차량에 가려서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고 언제든 횡단보도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단 무조건 멈춰서 주변을 살피라라고 강제를 해둔 건데요. 그래서 스쿨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보이는지 따지지 말고 일단 멈춘 뒤에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8월과 9월 개학기에 맞춰서 전국의 스쿨존에서 신호 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일시 정지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인데요. 스쿨존에서는 일단 정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벤의 꿈처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큰 홍수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최소 160명 숨지고 600명 넘게 실종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인 9명도 실종 상태입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직원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인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신속 대응팀이 오늘 낮에 현지로 급파됩니다. 대응팀은 도착하는 대로 현지 당국과 협조해서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하고요. 구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현재 인명피해가 커서 걱정입니다. 실종된 우리 국민들 빨리 찾고 구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TN 뉴스에서 계속 뉴스 특보를 통해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께 빨리 알려드릴 내용이 나온다면 방송 중에라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n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디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쓰고 치료받는 등 이런 일상과 맞닿아 있는 모든 제품들의 안전성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인데요. 최근에 식품위해요소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검사법부터 AI 활용한 의료기기 심사, 동물 대체시험법, 신종 마약 대응까지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석연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네, 식약처에서 그 안전평가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연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많은 분들이 뭐 엄청나게 익숙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기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그 식약처의 소속기관으로서 국민이 먹고 사용하고 치료받는 제품, 즉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에 유해한 성분은 없는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또 화장품 성분이 피부에 안전한지 등을 연구, 시험, 위해성 평가 또는 심사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허가와 제품화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국민 보건을 위해 수행하는 행정행위의 과학적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국민이 먹는 식품 의약품이 안전한지 연구하는 기관, 조사하는 기관, 평가하는 기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연구, 평가 또 심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건데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국민 일상의 어떤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실제로 뭐 어떤 성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1: 예, 말씀대로 평가원의 연구 성과는 안전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되거나 국민의 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도 요즘 그 밀키트 제품 많이 사용하시죠? 그 요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의 형태가 달라지면 먹는 방법이나 먹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변화에 맞춰 평가원은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제품별로 적절한 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께서 매일 사용하시는 치약과 같은 생활 밀접 제품의 경우에는 최근 일부 치약에서 뭐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 평가원은 국내 유통되는 345개 제품을 즉시 수거 검사해서 현재 검출된 양으로는 인체 위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예전에 그 해외에서 정말 인기가 높은 제품이었는데요. 불닭 볶음면이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0: 네.
1: 이제 덴마크에서 그 캡사이신 함량이 문제로 그 회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식약처에서는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회수 조치와 판매 제한을 철회시킨 바가 있는데요. 이때도 평가원이 실제로 조리하고 섭취하는 과정에서 먹게 되는 캡사이신의 양에 초점을 맞춰서 기준을 새로이 제시해서 양국 간의 수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0: 아, 어떤 제품의 형태가 달라지면 이제 그것의 섭취량도 어떤 점검 조사를 통해서 기준을 다시 세우시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또 해외 우리나라의 식품, 의약품이 수출될 경우에 그또 해외 또 규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1: 네.
0: 거기에 맞춰서 또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준도 제시하시고.
1: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제 기관 간에는 또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규제 기관끼리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요즘에 그런데 또 위해 요소, 우리 식품 위해 요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1: 네.
0: 것들이 많이 생기고 온라인 유통이 아무래도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 이런 기존의 검사 방식으로 과연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1: 예,
0: 어떻습니까?
1: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도
0: 예.
1: 당연하고요. 그 당연히 식품 유통 속도가 빨라진 만큼 검사도 더 빠르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한 번만 검사해도 여러 위해 요소를 함께 검출하는 그 동시 분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개발해서 검사 속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539종의 잔류 농약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험법을 저희가 개발해서 국내 농산물 도매 시장의 물류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부적합 농산물의 신속한 선별과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농약뿐 아니라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 등 다양한 위해 요소에 대해서도 동시 분석법도 저희가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유사한 식품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검사법도 저희가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부새와 참조기 또는 뭐 사양벌꿀과 천연벌꿀 뭐 이런 것처럼 외관으로는 그 구별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모두 가려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35가지 유변조 확인 시험법을 개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 유변조 식품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1: 많이 다 식품이 다양해질수록 유변조 식품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
0: 원장님이 약간 헛웃음을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속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뭐 검사법이라든가 뭐 동시 분석법도 생기고 속도를 막 따라잡으면서 계속 대응하고 계시긴 한데 또 이런 미해 식품들, 미해 요소들도 늘어나는 속도도 그만큼 만만치 않은가 봐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예. 한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도 막바지인데 여전히 덥긴 합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엔 더 더웠고요. 이러다 네. 보니까 식품 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졌어요. 뭐 여전히 그렇습니다. 식중독

0: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전 예방 위해서 이 부분도 따로 추진하고 있는 일 있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아, 우선 그 식중독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다양한 식중독균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서 그 유통되는 식품이나 조리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집단 급식소 같이 그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나 장소에는 더더욱이 저희가 그 홍보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식중독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식중독이 발생하면 저희가 신속 검사법으로 4시간 이내에 식중독균이 검출되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식중독균 원인 식품을 바로바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신속 검사 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차량 내부에 식중독균을 즉시 검사할 수 있는 시험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서 식재료나 조리 음식 등을 바로바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신속 검사 차량은 저희가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건데요. 움직이는 식중독 검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속 검사 차량은 그 대규모 행사 등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현장에 배치해서 식중독 사고 제로라는 성과를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0: 아하, 작년에 APEC 정상회의 때였나? 지금 차량 있잖아요. 신속검사 차량 관련해서 식약처 관계자분과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지 않아도.
1: 네네네네네.
0: 그럼 이렇게 이 신속검사 차량은 어떤 경우에 출동합니까? 뭐, 국내에 있는 다양한 행사들에 다 출동하는 거예요?
1: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 행사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행사를 다
0: 아,
1: 커버할
0: 그렇죠.
1: 수는
0: 당연히
1: 없기
0: 그렇고.
1: 때문에,
0: 어느
1: 예.
0: 정도의 규모 행사부터
1: 그러니까 뭐
0: 나가시는 거예요?
1: 국제 수준의 행사들은 저희가 웬만하면 다 가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PEC 회의처럼 이제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는 저희가 또 식약처에 6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다 출동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지역적인 행사들이 있을 수가
0: 네,
1: 있습니다. 이제
0: 맞아요.
1: 그런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나가서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평가원에서 의료제품 심사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1: 네.
0: 허가, 뭐, 심사 기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1: 네네.
0: 기간을 단축하셨나요?
1: 단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허가 심사 기간을 이제 저희가 240일, 그러니까 전체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심사 인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가 올해 1차로 195명이라는 신규 인력을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다 면밀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심사자와 기업이 허가 신청 전부터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사 절차를 전환을 했고요. 먼저 허가 신청 전부터 베테랑 심사자와 기업이 만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보완해서 시행착오 없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 품질과 같이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 심사팀을 구성하고 동시 병렬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서 심사 기간은 줄이면서도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는 꼼꼼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허가 심사 혁신을 통해서 국민분들께서는 빠르게 새로운 의료제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신약, 또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건데 이제
1: 네.
0: 거기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 채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식약처 시간에 이제 인터뷰를 종종 하는데요. 가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럼
1: 네.
0: 그건 다 이거 평권에서 하는 거네요?
1: 그러니까 그 허가는 본부에서 하게 되고
0: 식약처
1: 식약처에서
0: 본부.
1: 본부에서 하게 되고 심사는 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신약 허가 심사 관련해서까지 다 평가원에서 업무를 맡아 하고 계신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약품

0: 옥합제 심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제 요것이 어른들 그 의약 그 복용하시는 것과 관련된 건가 봐요. 뭔가요?
1: 아, 예. 그뭐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혈압과 뭐 지질혈증, 당뇨처럼 함께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 늘어나면서 복용하는 약도 많아지죠.
0: 네.
1: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본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하루에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약을 드시는 뭐 부모님들을 보면 저희가 아, 저런 걸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서 복용하면
0: 아,
1: 얼마나 편할까.
0: 한 번에 너무나 많은 거 드셔야 되니까요,
1: 예, 뭐 이렇게
0: 한꺼번에.
1: 한 주먹씩 드시는 분도
0: 맞아요,
1: 있고
0: 맞아요.
1: 그래서.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이런 복합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최근에는 그동안 이제 개발된 고혈압, 고지혈 복합제 임상시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재 한 20여 개 제품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한 번에, 그러면 알약 하나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되면?
1: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지금은 뭐 여러 개를 다 뭉칠 수는 없고요.
0: 네.
1: 지금 두 개를 하나로, 그다음에 뭐세 개를 하나로, 네 개를 하나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약을 한 알만 먹어도 되는 그런 시대도 오겠죠. 예.
0: 그렇군요. 맞아요. 어르신들에겐 진짜 꼭 필요한. 근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나이 상관없이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또 의약품을 이렇게 많이 복용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환들은 동시에 여러 약을 복용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환자는 고지혈증 약을 거의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흔한 얘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이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뭐 다양한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하,
1: 예.
0: 그렇군요. 자, 식약처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AI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의 의료기기를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 현장에선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변화가 나타날까요?
1: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에서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게 의료 현장에서도 사용되기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서 질병의 위치나 질환 가능성에 대한 예비 소견을 제시하는 방식인데요. AI가 의료진의 영상 판독을 도와서 진료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기술까지도 아마 영역이 확대될 것 같고요. 환자가 진료와 치료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도 이런 발전에 발맞춰서 관련 허가 심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제품 개발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0: 네, AI는 정말 이제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주요 어떤 핵심 기술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다 쓰고 있고, 식약처도 당연히 그런 것 같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도 AI 많이 활용하시죠?
1: 네, 뭐그 실무사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AI의 한계라는 것은 이제 그 이게 정확한 내용이냐 아니냐는 꼭 반드시 사람이
0: 아.
1: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엑스레이 같은 것도 반드시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진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거지. 뭐 AI가 그 진단을 완료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도움을 주는 네,
0: 네.
1: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그렇게 활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데도 이게 워낙 방대한 양을 다 확인해서 점검하고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업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허가 심사, 검사 평가 뭐 이런 업무를 식약처가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특성상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저희가 어떤 전문성 분야에 필요한 영역에 더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최근 그 23년부터 식약처가 초기 그때는 AI 기술 기반으로 해서 구축해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있는데 전자심사 24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하고 달리 365일 24시간 그 수입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0: 금지 원료 사용 여부라든지 270개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입 신고 확인증까지 발급하는 그런 검사 시스템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0: 최근에는 그 현재 수산물이나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시각이나 후각과 같은 오감을 이용해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관능 검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1: 네네.
0: 이런 경우에는 그 최근에 그 고도화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판정 기준을 AI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제품의 특징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판정을 할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경우 현재 고등어 등 수산물 5종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종까지 AI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고 한약재도 이 구분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약재도 현재 저희가 297종에 대한 모델은 구축을 했고 27년까지는 저희가 대한민국 약전이라는 그 공정서가 있는데 거기에 수록된 497개 품목까지도 추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그 의약품 또 심사 분야에서도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 자료를 학습시켜 가지고 실제 신약 심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고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앞서 사람이 직접 시각 후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제품 품질 평가하는 검사했다고 하셨잖아요. 관능 검사.
0: 네네네.
1: 지금도 어쨌든 하고 있긴
0: 하고
1: 하고요.
0: 있습니다.
1: 하고 있고 그 이제 그 검사의 비결 방법 이런 걸 AI를 가르치고 있는 거네요.
0: 네네네.
1: 근데 하긴 이게 전문가들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0: 오히려 이제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1: 맞아요. 근데
0: 돈이 많이
1: 시간이 많이 걸리.
0: 걸리지만 이제 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즉각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1: 그러니까요.
0: 필요한
1: 아무나 할수
0: 부분이라서
1: 없는.
0: 전문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도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AI에 학습시키면
1: 네.
0: 범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1: 필요할 것
0: 생각하고
1: 같습니다.
0: 있습니다.
1: 현대 이런, 그러니까 장금이 같은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장금이를 이제 AI가 대신 해줄 수 있는
0: 그렇죠.
1: 그런 겁니다. 이런 건 진짜 필요해 보입니다. 화장품 얘기해 볼게요. K뷰티가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눈부시게 정말 성과를 이뤄내고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이제 시장을 점점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이라든가 또 산업, 뭐 이제 기업들한테도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도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0: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세계 2위의 화장품 수출국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이 중요하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원에서는 이런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에서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든가 해서 더 안전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동시에 이제 그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법을 개발한다든가 화장품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28년부터는 그 화장품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 유통 판매전에 제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를 구비하는 그 안전성 평가 제도라는 걸 도입하는데요. 이건 이미 뭐 EU, 미국, 중국에서 이미 도입돼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 요거 여쭤볼게요. 지금 신종 마약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랑 협력해서 그 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0: 그 평가원은 그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라고 유엔 ODC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랑 협력을 해가지고 그 표준화된 마약류 의존성 시험법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원, 그다음에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렇게 셋이 협력해가지고 저희가 그 의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1: 네.
0: 이게 지금 현재 유엔 그 마약범죄사무소 홈페이지에 그 게시가 돼서 90여 개국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영문본과 더불어서 한글판이 같이 올라 있다는 겁니다.
1: 국제 기준에.
0: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이 국제 기준이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국민 안전을

0: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연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레키.

0: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밤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엔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돌발 상황과 작업 구간도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가는 길은 잠원에서 반포 까지 밀리고 오산에서 남사진이 부근까지 5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 지점 앞두고 2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천안 호두유계소 부근 2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때문에 7km 구간 차간거리 좁힙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를 지난 지점 3, 4차로에 걸쳐서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 행주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 영동대교 부근에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60명이 숨지고 6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 네팔 관광부는 관광객 403명이 현재 실종 상태며 이 가운데 341명은 외국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실종 상태입니다. 정부는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오늘 오후 현지에 급파합니다. 외교부는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11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이 오늘 네팔 현지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 대표가 팀장을 맡고 대응팀은 현지에서 한국인 수색 구조를 지원하게 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와 별개로 오늘 중으로 쉬시루 카날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고립된 한국인들의 구조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실종 3개월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부검 결과 특이한 골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감정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머리뼈나 목뼈, 몸통 등에서 특이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심한 부패와 일부 백골화로 외상이나 질식 등은 논의가 어렵다면서도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기조로 전환한 직후 한 달 만에 재차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 시장과 대화만 잘 되면 서울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며 실제 1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역에서 외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 해군과 해수부, 지자체 등과 연평도 인근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중국 어선 8척을 납포하고 24척을 퇴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광주 해남에서 최근 잇따랐던 지진 활동이 감소 추세를 보일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지진 전문가 회의를 열어 해남 지역의 지진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23일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뒤 지진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없으며 북핵 비핵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토미 피콧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해 줄 수 있나라는 YTN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그리고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북부 지역에서 5에서 20mm, 전남과 경남은 최대 60mm가 예상되고 충청 이남 내륙은 저녁까지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청주 33도, 전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캐리어 한가득 쓸어 담아 간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사실 이것 하면 오랫동안 프랑스가 원조이자 세계 최강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이것이 그 프랑스를 무섭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시장이 제일 크다는 미국에서는 이미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1등에 올라섰고 올해 안에는 세계 1위까지 넘본다고 하는데요. 특히 마스크팩이나 선크림 같은 제품들이 그야말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K-드라마, K-팝에 이어 이제는 전 세계인의 피부까지 사로잡은 이것. 한국이 종주국 프랑스를 넘어 세계 1위를 넘보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화살, 2번 화분, 3번 화장품, 4번 화덕 피자. 1번 화살, 2번 화분, 3번 화장품, 4번 화덕 피자.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가지고 있죠. 이 땡땡에 들어가는 말들이 K-드라마는 뭐 정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미 써왔던 말이고요. K-팝 그리고 K 이것 뭐 이것 말고도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K-땡땡땡인데요.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세계에서 프랑스에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었고 실제 프랑스가 세계 1위였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무섭게 바짝 따라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프랑스 제치고 세계 1등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뭘까요? 우리나라의 이것이 왜 세계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함께 보내봐 주시길 바랍니다. 1번 화살, 2번 화분, 3번 화장품, 4번 화덕피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돈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 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2462번님, 오늘 제 얼굴이 아주 잘 되었는데 갈 곳이 없네요. 유유. 아침에 세단장 하신 거예요. 에? 우리 이제 메이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괜히 정답이 나갈까 봐 이제 메이크업 싹 하고 하셨는데 오늘 약속이 없으시군요. 산책하시죠, 산책. 예. 아니면 약속을 만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3233번님, K뷰티 최고입니다. 프랑스 것도 써본 주부로서 저는 우리나라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뭐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들 피부에 또 맞는 화장품, 맞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씩 그 나라 국민들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는 걸 저는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아마도 우리나라 이 K뷰티의 이건 역시 해외 어디를 나가든 그 나라의 국민이 쓰기에 어울리게 만들어서 내보낼 겁니다. 얼마나 잘 만들까요? 우리나라 것들이 이렇게 잘 만드니까. 2529. 해외 나가봐도요. 우리나라 여성들 피부가 제일 좋습니다. K 코스메틱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나라 여성들 피부가 제일 좋은가요? 오, 그렇군요. 하긴 이게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앞서 제가 문제 내드릴 때 그랬잖아요. 마스크팩이 인기가 많더라. 이거는 뭔가 색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관리잖아요, 관리. 그야말로 피부를 좋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피부가 좋을 수 있겠네요. 세계인들 중에서 탑일 수 있겠습니다. 0413. 올여름 너무너무 더워서 아, 이걸 쓸 수가 없었어요. 선크림만 발라도 땀이 주르륵 괴로운 여름이었어요. 다 지워지니까요. 땀이 많이 나면 다 지워지죠. 그럴 땐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좀 비결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한국이 이제 종주국 프랑스를 넘어서 세계 1위 넘보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에 이어서 K-땡땡땡. 예, 이 땡땡땡. 뭘까요? 1번 화살, 2번 화분. 3번 화장품, 4번 화덕 피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바로 나갈 텐데 오늘 힌트송은 거의 정답을 90%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왁스가 부릅니다. 화장을 고치고.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어느덧 8월도 막바지죠. 9월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인천이 합창 무대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요. 무려 2,500여 명의 합창인이 인천에 모여서 역대 최대 규모 하모니를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해요.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죠. 인천시립합창단 윤희중 예술감독 전화 연결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윤희중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정말 규모가 엄청난데요. 2,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1: 예, 아니 뭐 5일 동안 나눠서 부르긴 하지만은 개막식과 네. 또 뭐 폐회식이 있죠.
0: 어허,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입니다. 어떤 축제인가요?
1: 이번 축제는 역대 최

0: 최대 규모라고 할수 있겠어요. 저희가 원래는 2012년부터 우리 동네 아창 축제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내실을 다져오다가 지난해부터 해외 합창단까지 초청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 축제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합창지휘자협회와 함께하면서 이번에 9월 8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국내 유수의 무수 합창단들이 54개 팀 2,500여 명이 인천에 찾아와서 그동안 갈고 닦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그러면은 국내외에 있는 합창인들이 다 모이시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또 외국인 학교도 참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천시립합창단과 함께 군포, 보령, 김포, 구리, 순천, 하남, 안동, 양주, 천안 등 10개의 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국내 최고의 합창단 19개 팀, 그 다음에 인천 지역의 시민, 여성, 남성, 실버, 장애인 합창단까지 32개 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1: 그러면 그
0: 예.
1: 32개 팀이 무대에 오르면 앞서 5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고 뭐 개막식, 폐막식은 조금 더 크게 이루어질 것 같고
0: 예.
1: 한 자리에서 합창하는 인력이 다 2,500명은 아니지만 이제 그분들이 나눠서 5일 동안 하시는 거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가장 많은 합창 무대 몇명 있으십니까?
0: 한 4, 500명이 같이 쓰죠.
1: 와, 4,500명이 함께 노래하시는 거예요, 한 무대에서?
0: 예. 그맨
1: 야.
0: 마지막에는 연합 합창을 합니다.
1: 맨 마지막 폐막식 날이요.
0: 예. 아니, 매일 연주가 끝나고 나서 연합 합창을 함으로써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또 함께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 또그 자체가 이 축제의 가장 큰 가치이자 감동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그 연합 합창은 매일매일 있는 거네요.
0: 예, 인천 아리랑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1: 리허설 하셨죠?
0: 그렇죠. 리허설을 각 합창단끼리 다 하고, 그다음에 다 모여서 또 그날 각자의 리허설이 끝나고 나서 연합합창 리허설을 하고 연주를 합니다.
1: 감독님, 리허설의 어떤 그 감상평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직 본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요. 얼마나 그 약간 장엄한 느낌까지 들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뭐, 아시겠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악기라고 그러는데 4, 500명이 같이 부를 때의 그 파장, 그 소리의 그 울림은 진짜 모든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더 와닿는 것 같아요.
1: 와.
0: 그리고 또 같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연주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1: 연주하시는 분들이요.
0: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마지막 곡은 인천 아리랑인데 이 모둠북하고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모둠북하고 같이 하면서 아주 우리나라의 고유의 민속음악의 가장 중요한 게 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흥이 아주 그냥 여러 명들이 같이 즐기는 그런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1: 대단합니다. 이번 축제는 말 그대로 이제 교류인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어떤 그
0: 그럼요.
1: 경연 대회가 아닌 거잖아요.
0: 예, 결연대회는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순위매겨서 상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고, 예, 뭐, 각지에서, 전국에서 온 시립합창단, 또 해외에서 온 귀한 손님들, 또 우리 인천의 다양한 시민 합창단들이, 음악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그런 소통의 장입니다.
1: 그러니까요. 피날레 무대를 감독님이 지휘하신다면서요? 그 인천 아리랑
0: 맞습니다.
1: 그럼 지휘하시는 건가요?
0: 예, 인천 아리랑을 타악기와 함께 우요원 씨라고 인천 시립합창단의 전임 작곡자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동네 합창단 할 때부터 이 곡을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뭐 4, 500명이 부르니까 거대한 화면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때 객석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이 아주 전율과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그럴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 4,500명이 함께 부르는데 그 4,500명 안에는 국내외 함께 다 계시는 거잖아요, 합창인들이.
0: 예,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이, 뭐 장애인 합창단, 실버 합창단, 너무 각자의 그런 소리를 이렇게 뽐내실 겁니다.
1: 그분들이 아리랑을, 인천 아리랑을 함께 합니다.
0: 야,
1: 대단한 공연이고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이 공연이 무료인가요?
0: 예,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예.
1: 왜 이러시는 거예요?
0: 제 생각에는 우리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인천시립합창단이 주최로 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또 사실 우리 가족들이 무대에 섰을 때 가족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예, 그럴 때 좀 더 많이 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합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뭐 저희가 뭐 가진 생각이랑 모든 게 다 다르지만 노래를 함께함으로써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는 연합하고 단결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에 무료로 하게 됐습니다.
1: 네. 어디서 관람할 수 있습니까? 요거랑 끝으로 한 말씀 함께 부탁드려요.
0: 예, 관람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리고요. 12일은 토요일 피날레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인천국제합창대축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축제를 넘어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 플랫폼으로 굳건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올 가을에 2,500명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뜨거운 화합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공연장에서 다 함께 목소리로 교감하며 아주 따뜻한 감동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여러분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천시립합창단 윤희중 예술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0: 가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학.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하고요.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SAT를 내드렸는데요. 한 번 더 짧게 내드리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가는 게 있어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는 세계 1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프랑스가 세계 1위였대요. 이제는 프랑스 제치고 1위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선 이미 프랑스 제치고 1등 됐다고 합니다. K-드라마 이어서 K-팝 그리고 K-땡땡땡인데요. K-뷰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K-땡땡땡 들어갈 말 1번 화살, 2번 화분, 3번 화장품, 4번 화덕피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8555번님, 저는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화장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 병원 다녀올 때 제가 화장을 한 걸 보고 아들이 엄마 예쁘다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것으로 하면 더 예쁘게 변신이 되니까 인기 있는 거 아닐까요? 합창단 분들도 한국 합창단 분들이 제일 예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인이 많다는 걸 꼭 보여주세요. 앞서 네, 인천시립합창단 우리 예술감독님 인터뷰했었습니다. 인천국제합창대축제 2,500여 명의 하모니 해외에서도 많이도 오신다고 했는데 앞서 분명히 경연 아니고 교류라고 했는데 함께하는 장 여기서 또 우리나라 제일 예쁠 거다. 제 생각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예. 8376번님, 저는 색조보다는 스킨케어 정도만 합니다. 70대라도 가끔 마스크팩 합니다. 모공과 활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미인이 되려면 피부결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피부가 중요하죠. 아무리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부가 좋으면 얇게 해도 예쁘니까요. 근데 난 지금 좀 피부가 안 좋은데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좀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피부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왔고 또 세안제, 또 세안 방법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음식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밀가루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좀 안 좋다고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자기 건강 관리하고 또 좋은 제품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라는 것이 브랜드라기보다는 사람마다 나한테 맞는 게 있죠. 내게 맞는 제품을 찾아서 계속 관리하시다 보면 피부는 또 좋아지니까 우리나라의 이것을 활용하여 관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세계 1위를 넘보고 있는 프랑스를 넘어서 K-뷰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땡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화살, 2번 화분, 3번 화장품, 4번 화덕피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2: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무더위 속에 여름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작 연차는 아직 절반도 못 쓴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남은 연차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 판결 중에는 딱 하루 출근 시점 차이로 지급해야 할 수당이 완전히 달라진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교신입니다.
1: 예,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0: 아, 저는 뭐 연휴 이용해서 네, 쉬었습니다.
1: 노무사님도 연차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저는 뭐 사업주여서 연차가 따로 적용되진 않죠. 그냥 우리 회사의 내부 룰에 의해서 뭐 휴가나 이런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네, 내부 룰에 의해서.
0: 네.
1: 내부 룰, 굉장히 뭔가 신뢰가 가네요, 노무사님.
0: 아,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1: 네.
0: 뭐,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구성원들끼리 합의된,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활용해 주셔도, 뭔가 이의제기나 그런 게잘 없긴 하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그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맞습니다. 네.
1: 여름 휴가를 본인 연차로 다녀오셨다는 분들이
0: 네.
1: 계시대요.
0: 네.
1: 이게 문제가 됩니까?
0: 사실 이게 이제 법정휴가하고 약정휴가라는 걸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연차휴가라는 거는 쉴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정해져 있죠. 이게 법정휴가거든요. 근데 여름휴가나 경조사휴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여름휴가는 약정휴가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죠.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으면요. 대신에 우리는 여름휴가 같은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연차를 이용해서 여름휴가를 갈수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연차를 뭐 평상시에는 안 되지만 연속적으로 한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게 열어줘서 개인 연차를 신청해서 어떤 그 일정을 정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 고전적이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7말 8초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1: 네.
0: 7월 말 8월 초 단체 휴가 기간이었죠. 이때는 일할 의무가 있지만은 그 연차 단체 합의라는 거, 그러니까 연차 대체 합의라는 걸 통해서 그 기간을 전부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어허, 그렇군요.
0: 네.
1: 연차는 법정 휴가인데 여름
0: 네.
1: 휴가, 경조사 휴가 이런 거는 약정 휴가군요.
0: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생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정해놓지 못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오래돼도 정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걸 별도로 뭔가 규정이라고 해서 계속 만들어 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시행해 주시긴 하는데,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기업에서의 직장인은 이것들이 정해진 게 없고, 그냥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 답답해 하시는 면들이 있어요. 네.
1: 네. 연차가 지금 이제 하반기도 곧 9월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차가 많이 남은 분들은 어쨌든 올해
0: 네,
1: 안에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맞아요. 이게 연차의 산정 방식, 운영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입사일 기준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입사한 날 기준으로 1년씩 사용 기간을 부여하고 안 쓰면 그 연차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다른 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이 있죠. 직원이 뭐한 10명, 20명까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돌릴 수 있는, 산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30명, 100명, 200명 넘어가면 전부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회계연도 기준. 어떤 특정 시점을 정해서 그 기점부터 1년이거든요. 대부분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를 정하고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연차를 다못 쓰면
0: 네.
1: 이거 사라지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사랑도 흔적을 남기잖아요. 네.
1: 뭐라고요?
0: 연차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연차의 흔적은
1: 네.
0: 뭐냐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차 수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는 사용 기간이 1년이에요. 1년간 쓰고 다못 쓰면 그 1년이 된 다음 날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연차는 더 이상 못 쓰고 그걸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차 수당을 받고요. 대신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연차 수당이라는 건 회사의 이제 비용적인 걸로 다가오죠. 비용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요.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이나 뭐 중견부문 정도 되면 연차 2월 합의라는 걸 통해서 남아있는 연차를 다음 해 발생하는 데에 플러스 시켜서 쓸수 있도록 하는 2월 합의도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그 2월 합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요.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 법에는 없지만 다들 이제 수당으로 바뀐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그래서 못쓴 연차는 연차 수당을 남긴다. 사랑이 흔적이 남 사랑의 네.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0: 네.
1: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 뭐 중요한 건
0: 네, 적정한 비유였는데 딱 다들 잊진 않으실 거예요. 아, 수상으로 네. 수당으로 환가됩니다.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그럼 언제라고 이제 말씀들 많이 하셔서
1: 네.
0: 예, 1년간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
1: 어, 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네. 남는다. 연차 수당이 남는데
0: 네.
1: 그러니까 남는 연차 수당을 당연히 회사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회사가 줄 때 본인이 네. 연차 수당을 받을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회사가 산정해 줍니까?
0: 어, 원래는 그래야죠. 원래는 이제 그냥 정상적인 루트라고 하면요. 이 연차를 본인의 이제 사용 시기 지정권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남으면 수당으로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연차 수당, 연차는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면 금액을 지급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회사는 이 수당으로 지급하기에는 또 다른 비용 발생을 되니까 쉬게 만든다. 이제 어차피 그 하루씩 쉬는 건 리프레시 효과도 있고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 사용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면은 이 직원과의 관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려는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촉진 절차 제도라는 걸 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상당히 이제 기간들을 산정해 놨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 잠시만요. 일단 네. 연차 사용 네. 촉진 제가 네, 있다.
0: 촉진 제도라고.
1: 이것은 합니다. 뭐냐면 네. 근로자가 남은 네. 연차를 빨리 기한 내 쓸 수 있도록 회사가 네. 빨리 연차 사용하십시오. 라고 네. 하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촉진을 시키는 거예요. 연차 남아 이게 이제 연차 6개월 전에 이제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쓰실래요? 먼저 그 사용 계획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 계획서를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은 그 끝나기 2개월 전에 그러면은 연차 사용 그 언제 사용할지 제출 안 해 주셨으니까 회사가 언제 쓰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날 무조건 쓰세요라고 예, 통보해 버리거든요. 그럼 그분은 그날 쓰셔야 돼요. 예, 쓰지 않으시면 예, 수당으로 못 받으세요.
1: 근데 회사가 예. 사용 촉진제의 어떤 회사의 이제 권리네요. 회사가 네. 해야 될 일인데 근로자 예. 입장에서는 나 연차 안 쓰고 수당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수당 지급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사는 그 이전에 연차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윗세대들이나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 연가 보상이라고 해서 수당으로 받으시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으셨어요. 근데 연차 휴가 제도라는 그 취지 자체가 이 노동의 재생산의 달성, 그다음에 그 리프레시라는 데에 대해 방점이 찍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하는 기간 내에 연차 수당을 받는 게 권리가 우선되는 게 아니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권리가 우선되는 거예요.
1: 원래의 그렇죠. 법에서 정한 취지가 그거니까.
0: 네, 왜냐하면 그래서 연차 사용의 시기 지정권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당으로 받겠습니다 하면 시기 지정권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럼 만약에 그래서 본인이 회사가 이제 통보까지 했잖아요. 아까 2차 서면까지 네, 네. 했습니다.
0: 네.
1: 서면으로 통보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못 썼어요. 그럼 그거는 수당 못 받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애매한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정말 자기가 이제 쓰라고 했는데도 뭔가 회사가 뜯어말렸는데도 나와서 연차를 그러면 나는 수당 안 받고 해서 뭔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예,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까지 펼쳐지면 그분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지금의 그 이런 사례에서는 보면 이 결국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정말 연차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조치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 네.
0: 노동부는 노무 수령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0: 노무 수령 거부권이라는 뭐냐면 어쨌든 2차 통보에서 회사가 6월 6일이죠. 한 10월 5일 날 네. 저기 그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고 통보하고 이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날.
1: 네.
0: 그러면 나오면 예, 모니터 앞에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붙여 놔야 돼요.
1: 회사가 당신이 네. 일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0: 그렇죠. 예, 당신은 오늘 누구누구님, 오늘은 연차 휴가일입니다. 예, 노무수렴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0: 게시문을 붙여놔야 돼요.
1: 와.
0: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도 일을 하신다고 하면,
1: 예.
0: 예, 연차 수당이 없는 거예요.
1: 만약에 그거 노무 수용 거부하는 그거를 안 붙였어요, 예를 들어.
0: 예.
1: 그러면 수당 줘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거를 이 근로자와 회사 간의 관계를, 예, 뭔가 애매모호한 관계로 회사가 이용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더 확실하게 노무 수령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하고 이분이 일하지 못하게 막아라. 그 이후에도 이분이 계속 직원이 그냥 알겠구나, 연차수당 안 받을 테니까 일하고 이거 끝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죠. 예, 그 팀에서 하부다 하부 조직 단위에서 뭐 연차 1인지 알면서도 응급실적 나오면 돌아가라는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일하거나 이렇게 하는 애매모호한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나중에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당을 청구하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1: 그러면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설명해 주신 이런 사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 없어요? 없는
0: 뭐
1: 거네요.
0: 안 나가시는 거죠. 지정을 당하셨으면 연차휴가를
1: 예.
0: 사용하시는 거예요.
1: 그렇구나요.
0: 왜냐하면, 예,
1: 예.
0: 그러면 연차휴가 사용하면 회사가 왜 연차휴가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회사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연차를 법정 휴가로 해놓은 그 취지는
0: 네. 네.
1: 쉬어라.
0: 쉬는 거예요.
1: 쉬는 거다. 연차의 의미, 개념 자체가 태생적으로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든 휴가다. 그게
0: 그렇죠.
1: 중요한
0: 근데,
1: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 휴가에 대한, 지금 대기업이나 중견급여 이상에서는 그 연차 휴가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게 중소규모 단위로 내려오면, 이 휴일이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연차 휴가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이런, 그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들과 이 직원 간의 이런 다툼의, 예,
1: 맞아요,
0: 연속이
1: 맞아요.
0: 발생하기도 해요. 예.
1: 그러니까요. 회사 어떤 사용 촉진부터 해서 연차 휴가 관련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봤고,
0: 네.
1: 그리고 요거는 뭔가 한 사례를 설명해 주실 게 있네요.
0: 네. 어떤 사례냐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근로계약서상에는 1년 단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 뭐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365일 근무하면, 1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이 경비 용역업체 아파트 경비 용역의 사례인데, 근로계약서를 3월 1일로 적해놨으면 그 전날 2월 28일날 오후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근로로 인정돼서 15일이 발생하고 그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그 전날 나온 거는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이제 회사가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인수인계 기간에 이 근로로 볼수 있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판단이었거든요. 어떠냐 하면, 뭐, 그 전날 마무리되는 직원들한테 인수인계도 받았지만은, 이분들이 회사에서 이런 그 유니폼을 입는 것도 착용하고 지시를 받아서 오후에는 정식으로 근무했을 만한 사정들이, 예,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일 근무를 했더라도 입사일 1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전날로부터 최초 근로일로 시작해서 1년을 하면 366일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15일의 연차 수당을, 예, 우리 퇴사하신 분한테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정이 된
1: 그러니까 정식 근무 시작일로 이야기를
0: 거예요.
1: 했던 게 있겠죠? 그러니까
0: 네,
1: 그날부터
0: 맞습니다.
1: 나오면 사실 그 1년 연차 15개? 예, 그게 이제 발생을 안 하는데요? 안 하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365일만 되고 퇴사한다고 하면 연차 15일이 발생 안 하지만, 366일째에 근무가 있다고, 근로가 있다고 확정되면 15일이 발생하고, 못 쓰면 그게 수당으로 된다고 되는
1: 그래서 그
0: 거거든요.
1: 전날에 인수인계의
0: 네.
1: 목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분 입장에선 제대로 근무 지시도 받았고 막 이러다
0: 네. 네.
1: 보니까 지휘도 받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날부터 근무 시작이라고 아예 법적으로 이게 판단이 나는 바람에 이분은 366일
0: 맞습니다.
1: 근무를 하면서 그 하루 때문에 1년치 연차가 생겼고 그걸 이제 못 쓰고
0: 15일.
1: 지나간 거니까 수당으로 더
0: 네.
1: 받았다는 얘기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회사가 인수인계 오리엔테이션으로 할 만큼만 했어야 되는데, 아까 유니폼도 지급해서 유니폼도 착용하게 하고 또 지시받아서 뭔가 어디 뭐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들

0: 기업들은 1년 단위나 이제 사업자가 바뀔 때, 용역 업체가 바뀔 때 이런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펼쳐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요거를 정확하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전날은 정말 나와서 잠깐 OT, 내일부터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알림 사항만 해야 되는 거지, 마치 근무를 하는 것처럼 이분들하고 같이 근무하게 하면서 뭔가 일지 작성법, 그다음에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장기간 오후 내내 하다 보면 당연히 요건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1: 순수하게 그 인수인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만 했었어야 된다.
0: 네,
1: 그러면
0: 맞아요.
1: 그거 그 차이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그러면 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판례에서 나온 게 뭐냐면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면 안 돼요. 유니폼을 착용하게 했다. 그다음에 지시를 받아 정식으로 업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왔을 때는 그날은 근무일이 아니니까 그냥 교육으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단순하게 안내하고, 그다음에 뭔가 매뉴얼 같은 건 아니면 A4용지나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 나눠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출근해 주십시오라는 요 정도만 하셔야죠. 근데 마치 그 전에 이제 앞에 그만두실 분하고 같이 앉아서 뭔가 하게 하고 듣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 뭔가 현장에도 가보게 하고, 이런 거는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실무에서 가장 궁금해할 사항이 이겁니다. 연차 수당 어떻게 계산하는가?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 네.
0: 네. 사실 연차 수당은 나중에 이제 퇴직금 계산하고 좀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퇴직금 제도로 가면 그 퇴사 전에 3개월의 급여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차 수당이라는 거는 그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는, 일일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는데요. 항상 그 마지막, 끝나는, 사용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달에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를 곱해서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차 미사용 수당도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요. 그게 3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사용 기간이 지나고 그때 수당을 바로 다음 달 급여일에 받으셨어야 되는데 못 받으셨으면 그때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못 받으셨으니까 요거 한번 잘 체킹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1: 예. 포괄임금제 한번더 짚어볼게요. 월급에 다
0: 네.
1: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 경우
0: 네.
1: 연차 수당 어떻게 처리되죠?
0: 사실 이제 포괄임금제는 여러 수당을 합산해서 그 월급이나 일당으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과하긴 하지만 연차 수당까지 포괄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대신에 이뭐 연차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법정 수당액보다 적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 사례에서 하급심 판례 고등법원에서는 그 포괄임금제에 연차 수당까지 포함하면 연차 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였는데요. 근데 이 대법원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것 자체가 연차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그 수당은 법정 기준의 이상이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포괄임금제 연차 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포함하더라도 법정 기준액보다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 제도 5남용 지도 지침이라는 걸 배포했는데요. 거기서도 5남용 사례로 판단하지는 않고요. 이 포괄임금제 연차 수당을 포함하는 걸 하지 말라고 권고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만약에 연차 수당을 못 받은 분이 계시면 이건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하면 될까요?
0: 사실 연차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걸 회사한테 먼저 알려서 조금 그 회사 내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이제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노동부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 신고란을 재직자시라 보면 익명 신고란이나 아니면 퇴사하셨다고 하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결국에는 내 연차 발생 일수와 내가 사용한 일수 를 명확하게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는 발생 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산하면 연도별로 몇 가지 나오는 거니까 이 계산이 다 가능합니다만은 사용 일수를 본인이 명확하게 아시고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사용 일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시행했는데도 형식적으로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연차를 사용한 걸로 치면 안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수당을 청구를 하실 때는요. 그때는 어떤 근무 그날 출근해서 근무했었다는 입증 자료들을 구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를 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뭐 메일을 쓴건 아니면 카톡을 냈거나 아니면 예, 뭐 그런 기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기록을 잘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이건 짧게.
0: 네.
1: 회사가 사용 촉진제 아까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용
0: 네네.
1: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뭐 10일 이내 통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0: 네.
1: 자체를 아예 안 했으면 그냥 연차수당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예.
0: 그냥 말로만 연차 쓰세요, 쓰세요 했는데, 안, 우리는 말했는데 안 썼다. 그래서 수당 없다. 이거는 통하지는
1: 네,
0: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오늘 SAT 정답은 화장품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고향 등일시.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충청과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날 때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은 웃돌며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여전히 작업과 사고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단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반포대교로 목간 지점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동호대교 부근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 여의 하류나두목에서 동호대교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정체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도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원효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 부근 2차로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지점 앞두고 짧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 기조로 전환한 직후 한 달 만에 재차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1년 9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0.7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3%로 지난 5월과 같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실종자 숫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BBC 방송은 네팔 경찰을 인용해 이번 돌발 홍수로 160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28개국 466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외국인 실종자 중 133명은 인도인으로 힌두교 성지인 티베트의 카일라스산 순례길에 오르던 사람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실종자 중에는 미국인 54명, 호주인 34명, 영국인 33명, 캐나다인 24명, 말레이시아인 11명, 일본인 5명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지대를 강타한 산사태로 주택 2만여 채가 휩쓸려 내려갔다고 네팔 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리시 카날 네팔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2만여 채가 휩쓸려 내려갔고 수력발전소 14개와 많은 다리가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많은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가운데 최대 만 명이 실종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터널에 고립된 인원을 구조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 피해로 우리 국민 9명이 연락이 끊긴 것과 관련해 정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SNS에 외교 당국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며 네팔 정부와의 협조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도 필요한 지원을 즉시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 현지로 출국합니다. 외교부 4명, 소방당국 5명, 경찰 2명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은 오늘 오후 출국해 홍콩을 거쳐 카트만두에 이날 저녁쯤 도착합니다. 미국 정부가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고 긴급 지원금 5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파괴적인 돌발 홍수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가족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재난 대응 자문관을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미국 지질조사국은 큰 피해를 낸 네팔 산사태와 홍수 원인으로 지목했던 규모 4.4 지진을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 5.2의 빙하 붕괴로 정정 발표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네팔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파가 발생했다며 이는 빙하 붕괴와 토성류로 인해 발생했고 연쇄적인 재앙적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 소속 기후 전문가들도 온난화가 진행 중인 히말라야 지역 빙하에서 발생한 대규모 눈사태가 강을 막았다가 터지면서 급류가 쏟아져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3개월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부검 결과 특이한 골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감정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머리뼈나 목뼈, 몸통 등에서 특이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철골이라고 불리는 매우 얇은 목불뼈에 골절이 있긴 했지만 사후 부패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과수는 심한 부패와 일부 백골화로 외상이나 질식 등은 논의가 어렵다면서도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했습니다.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실종자를 찾아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경장은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한달 뒤인 지난 6월엔 실종 치매 노인을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엔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사람을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유공 표창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종결했던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리겠고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비 예보는 없지만 구름이 잔뜩 끼겠고 충청 이남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낮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는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남부 곳곳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전주 34도, 춘천 33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7도, 습도는 64%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ISA와 관련한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SA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은 물론이고 펀드와 ETF, 국내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자산 관리 계좌인데요. ISA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처음 출시됐습니다. 초기에는 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활용됐지만 이후 제도 개편과 중개형 ISA 도입으로 가입자가 직접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건 바로 절세 혜택인데요. ISA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운용해 얻은 수익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순이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른바 절세 통장으로 불리며 가입자가 꾸준히 늘었는데요. 올해 초 기준 ISA 가입자는 800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 금액도 5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ISA라고 해서 투자 위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한다면 다른 계좌와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세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적과 위험 성향 등에 맞게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오늘은 IS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번에 네팔 대용수 사태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사람과 건물, 다리를 모두 휩쓸어버렸습니다.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홍수 당시의 충격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이 건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황급히 전력으로 뛰어갑니다. 이때 믿기 힘든 장면이 보이는데 바로 뒤에서 거대한 흙탕물이 건물을 집어삼키며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가는데요. 모든 것을 무너뜨린 뒤에도 질주하는 이 모습은 아수라장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홍수와 토사가 뒤섞인 거대한 흙탕물이 이 눈앞에 모든 것을 파괴한 뒤에 쓸어버리고 또 그리고 끝까지 버텨보려는 그 전봇대 하나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떠내려 갑니다. 파죽지세에 물난리 이 정도 다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듯 단숨에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데요. 물난리 사태에 구조되는커녕 이렇게 굴착기에 실려서 가까스로 구조가 된 여성의 얼굴 표정에서는 당시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에 수마가 핥히고 간 이 처참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마을은 거대한 뻘밭으로 변했고 도로는 흔적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듬성듬성 남은 건물들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가 힘든데요.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히말라야 지역의 홍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만년설로 뒤덮여 있을 것 같은 이 산악지대에서 대체 왜 물난리가 반복되는 걸까요? 자, 불과 2년 전에도 이 네팔은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큰 홍수가 나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 인프라가 마비가 되고 200명 넘게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죠. 그보다 2년에 앞서 이 2022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면서 무려 1,7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히말라야 지역에서 기록적인 홍수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은 매년 6월에서 9월 인도양과 또 아라비아해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몬순이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불어오는데요. 이 바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엄청난 비를 쏟아냅니다. 문제는 이 몬순이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팔 수문기상국의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에 몬순 강우 강도가 12% 세졌고 하루에 100mm 이상 쏟아지는 극한 강우 현상은 10년 동안 40%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몬순이 이렇게 강해진 건 수증기를 공급하는 아라비아해가 뜨거워졌기 때문인데요. 2024년 9월에는 아라비아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5도나 높았는데요. 세계기상기구는 프로시오 해류와 아라비아해, 바렌츠해 등 아시아 쪽 북서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지구 평균 대비 3배나 빨리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기후변화가 홍수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폭우 자체도 홍수 위험을 높이는데 설상가상으로 눈과 얼음까지 이렇게 녹아버리면서 빙하 호수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호수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범람해서 도시를 휩쓸어가는 겁니다. 여름철 에베레스트 산에서 눈과 비를 측정했더니 2020년엔 전체 강수량의 40%가 비였지만 2023년엔 75%로 늘었습니다. 빙하호수는 30년 새 50%나 증가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빙하호수 붕괴 홍수에 직접 노출된 사람이 1,500만 명이나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이제는 해마다 북미와 호주에서는 대형 산불이, 북반구 전역에서는 폭염과 가뭄, 남아시아에서는 대홍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은 어느새 익숙해졌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참사는 인류에게 늘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2: 홍수 피해가 난 라스와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 곳곳이 끊겨 구조작업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이 피해 지역 인근을 다녀온 현지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네팔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너벌 아저씨는 최근 홍수 피해가 난 라수와 지역과 인접한 곳을 방문했다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홍수 소식을 전하려고 밖을 나선 주민들도 그만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피해를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4: 소식 전달하려고 몇 명 나갔는데 몇 명까지 또 저희 피해가 입게 되고 자기는 뭐 어쩌다가 그 저 우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살게 되고.
3: 정확한 인명 피해 상황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 다만 시기를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4: 랑탕 지역에 가는 뭐 트레커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순례자 길 순례자 장소에 있는데 요새 그 순례자들이 가는 시기라서
3: 현지에선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여전히 불안에 떠는 상황입니다.
4: 7m 정도 깊은 호수가 무너지면서 아직 더 큰 홍수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 얘기가 네팔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3: 인접 국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길이 끊겨 구조 작업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4: 홍수가 나오면서 흙 뭐 있잖아요. 흙 흘러서 다 나오고 전체 다 이게 퍼지고 지금 옛날 모습 아니에요. 뭐 길이 끊기지 않은 지역에서 이 지역에도 돌아올려 한 2,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다리라든가 이런 게 다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3: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은 모두 9명.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네팔 홍수의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거대한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강을 막았고 그 이후에 물과 토성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의 빠른 온난화로 빙하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5: 처음에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4.4의 지진을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장주기 지진파와 위성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지진이 산사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산사태 자체가 규모 5.2에 해당하는 지진파를 만들어낸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빙하 붕괴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6: 이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7: 인한 빙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빙하호 붕괴 홍수의 위험에 약 200만 명이 노출됐습니다.
5: 카트만드에 본부를 둔 국제통합산학개발센터도 온난화가 진행 중인 히말라야 지역 빙하에서 발생한 대규모 눈사태가 강을 막았다가 터지면서 급류가 쏟아져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팔과 중국 국경 강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있어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인구 20억 명가량의 주요 물 공급원인 히말라야 산맥은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속도가 21세기 들어 두 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 지역 빙하 두께는 2000년 이전에는 연평균 34cm씩 줄다가 이후부터는 73cm씩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온난화되는 지구에 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대륙 전체가 지구 평균보다 약 두 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5: 추가 홍수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빨라지는 히말라야의 온난화와 빙하 감소가 앞으로 이런 연쇄 재난의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 네, 정부는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오후에 신속 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합니다. 네팔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수색 및 구조 작업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2: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1: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오늘 오후에 이제 출발하게 되죠?
2: 네,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잠시 뒤 오후 1시 40분쯤 네팔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신속 대응팀은 모두 11명 규모로 꾸려졌는데요. 외교부 4명,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응팀은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서 일단 홍콩을 경유해서 네팔로 향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하는데 대응팀은 도착하는 대로 현지 당국과 협조해서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서 현지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 실종 소식을 접수한 뒤 곧바로 네팔 당국에 신속한 구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우리 국민은 모두 9명입니다. 네팔 현지에서는 홍수가 발생한 직후부터 군과 경찰 등이 투입돼서 대규모 수색과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국민의 구조 등 새로운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안으로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8: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60여 명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9: 그런데 홍수로 인해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회사 측은 현장 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2: 네팔 대홍수 원인과 구조 대책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창삼 인덕대학교 스마트 건설 방재 공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정말 뭐 순식간에 몰아닥친 홍수였습니다. 저희가 현장 좀 당시에 화면부터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죠. 지금 인명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네팔 중북부의 산악 지역, 히말라야 이제 고산 지대인데요. 산악 지역이라 댐 붕괴용 홍수가 훨씬 돌발적으로 닥쳤습니다. 지금 당시에 그 피해 상황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순식간에 집을 포함해 교량 등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규모의 홍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0: 그렇습니다. 뭐 이번 규모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했지만 최근에 한 5년, 10년 동안 기후변화에 의해서 빙하호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예. 우리가 GLOF라고 그러죠. Glacier Lake Outburst Flood 그러니까 빙하호가 붕괴돼서 홍수가 나는 현상들은 한 5년, 10년 동안 계속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반복되어 왔었고요.
2: 네.
10: 최근에 이제 빙하가 빨리 녹으면서 그 지역 일대에 빙하호수가 한 2만 개 정도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우리가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말라야가 산맥 규모가 우리나라 6배 정도보다 더 예. 크고요. 그다음에 빙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면적의 한 30%, 4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과 물이 있고 그것들이 고지되어 있으면서 폭탄처럼 이제 잠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빙하호수 2만 개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안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최소한 160여 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인도 한 9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10: 그렇습니다.
1: 저희가 상당히 좀 급박한 그런 그 시기 아닙니까?
10: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자체에 접근도 어려운 데다가 네. 피해 규모를 우리가 가늠조차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위치가 한 라수아라는 시 자체가 중국과 티베트, 네팔의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경계, 그러니까 경보에 대한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네. 정부에서도 이제 현장 대응팀을 급박하고 이제 곧 현지로 이제 출발을 할 그런 상황이고요. 지형적인 그 위치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홍수가 발생한 곳의 이제 지형적 요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0: 그렇습니다. 지금 라수아시라는 곳 자체가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고요. 그다음에 예. 산맥이다 보니까 굉장히 급경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수아시의 인구가 한 4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2: 네.
10: 대부분 히말라야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을 얻기 위해서 계곡에서 인접한 곳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 네.
1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고지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가 GLOF와 같은 홍수에서 안전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도시 자체가 계곡에 인접해서 형성되다 보니까 피해가 커진 것으로
2: 네.
10: 생각합니다.
2: 네팔에 살고 있는 현지 교민이 전하는 상황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도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11: 한인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한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 네팔 현지
11: 매우 무겁게
2: 교민입니다.
11: 이 뉴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팔 시민분들은 계속 정부의 이제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고 음식이나 이제 이불, 옷 같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보내는 것을 어제 오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이제 카트만두까지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 네.
11: 아무래도 수력 발전이나 전기 공급이 이 지역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네, 이렇게 통신을 할수 있는 거 보면은 네, 문제는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헬기뿐만 아니라 개인 헬기 모두 다이 지역으로 파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나 뭐 관광적으로 헬기를 띄우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뉴스와 함께 모든 헬기가 다 이제 이 지역으로 가고 있는 이제 현지 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퍼지고 있고요. 네팔은 지진이 자주 나는 지역이고 지진이 한번 나면은 여진은 항상 발생한다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지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서 피난처를 잘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구조대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네,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1: 현재 교민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어제 저녁만 해도 이제 곧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게 끊길 수 있다라는 그 소식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건좀 괜찮은 것 같아요.
10: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난 라스와시 자체가 카트만두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괜찮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네. 앞서도 뭐 지형적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워낙에 이제 경사가 크고 V자 협곡 계곡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키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지 상황의 그 지형적 요인을 다시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10: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물이라는 게 이제 비가 오면 에너지가 이제 생기고 또는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생기는데 높은
2: 네.
10: 지역에 있는 물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천천히 소산시켜준다. 쉽게 얘기하면 계곡으로 천천히 빠져나오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빙하 호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없던 호수가 두 배, 세 배, 네배 이제 커지고 그 숫자가 몇 개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빙하 호수라는 건 자연적으로 생긴 호수다 보니까
2: 일종의 뭐 자연댐이라고도 불리던데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10: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자연댐입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오늘은 안전하겠지라고 하면서 살아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 보통 홍수라고 하면 우리가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넘치는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는데 이번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이런
10: 그렇습니다.
1: 종류의 또 홍수가 사실 예전에는 뭐 흔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예외적인 상황입니까?
10: 지금 현재 히말라야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홍수의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LOF죠. 그러니까 빙하호가 붕괴되면서 쓰나미와 같이 이제 내려오는 재난인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댐 붕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 네. 댐 붕괴. 그러니까 자연댐이 형성되는 과정을 앞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 자연댐에 물이 계속 고이면서 그 자연댐이 붕괴가 되면서 저렇게 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현상인 거죠?
10: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댐이 이제 규모가 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공댐을 만들면 규모도 알수 있고 그다음에 수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연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물의 양도 늘어나고 그다음 지체 자체도 천연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위험을 보면 우리가 결국 물이 고이게 됐을 때 높은 에너지 위험성이 존재할 때 트리거 포인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보면 산에서 큰 산사태가 났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수위가 올라가면서 수압을 못 견뎌서 터지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2: 어떤
10: 수 있습니다.
2: 징후도 없을까요?
10: 그렇습니다. 이 진구를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경우는 우리가 하류에 경보를 보내고 그다음에 물을 인위적으로 좀 빼줄 수 있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규모도 큽니다.

0: 중간 사이에 있는 건데요.
1: 토성류.
0: 예, 그렇습니다. 예. 데브리스프론은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1: 예.
0: 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이라든가 건물 같은 것들을 파괴하고요. 토성류가 내려오는 그 구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인명은 기본이고요. 시설까지 파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그 규모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한 2만 개 정도 되는 그 인공 자연 댐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그 이미 그 UN이라든가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네팔 정부에서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숫자가 너무 많고 이걸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저수지들 중에 비조절식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물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펀이라든가 어떤 인위적인 시설을 통해서 예. 위험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고 그다음에 네팔 정부의 이제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대처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 사실 예전에 우리가 지리산 계곡에서 급류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우리가 그 계곡 같은 데다가 사이렌과 같은 경보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비구조적 대책은 있는데요.
1: 네.
0: 이런 것들도 빨리 도입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1: 뭐 이런 규모면 근데 또 뭐 사이렌 같은 것도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도 들긴 하는데 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뭐 불은 뭐 끄기라도 하는데 물이 더 무섭다 이번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번 재난의 가장 큰 문제가 히말라야의 특징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이제 극경사 지역이다 보니까 유속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해서 선행 시간을 예를 들어 5분, 10분 정도 가질 수 있으면
1: 예.
0: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데
1: 그렇죠.
0: 그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게 되면 사이렌이 울려도 대피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빙하 호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이 밀접한 지역이거나
1: 네.
0: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빙하 호수가 얼마가 있는지를 먼저 모니터링하고 그 위험성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위성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재난 재해가 더 자주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영준 카이스트 기후환경에너지 연구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3: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이번 네팔 돌발 홍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 추후에 자세한 분석도 보긴 해야 될 텐데. 지역적인 환경으로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됐을까요?
3: 이번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빙하호의 그 규모가 커지면서 무너지는 것과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한 것 같습니다.
1: 예.
3: 그 보시게 되면은 지진 신호로도 잡힐 만큼 큰 사면 붕괴가 있었던 것 같고요.
1: 예.
3: 그래서 이제 그 사면 붕괴에 일어나서 이제 만들어진 데브리스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토성류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원래 있었던 강을 1차적으로 막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그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게 터져 나온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후변화랑 엮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 몇 군데 있긴 한데요.
1: 예.
3: 그런 산악 지역에서의 사면 붕괴가 그 영구동토라고 하는 퍼마프로스트 멜팅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원래 빙하호처럼 어떤 아이스잼 형태의 그 붕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토성류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그 하천에 의한 그 홍수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 네, 빙하가 이제 녹게 되면 일대 지형이 이에 따라서 좀 불안정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네. 과정으로 이 돌발적인 홍수로 이어질 수 있나요?
3: 네, 이거를 이제 그 두 가지 정도의 시간 규모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하나는 이제 우리가 빙하의 후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 네.
3: 예전보다 이제 온난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얼음들이 많이 녹아서 원래 있어야 될 곳에 빙하가 없는. 네, 그러면 이제 빙하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후퇴한 지형이 좀 약간 움푹 꺼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1: 예.
3: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 같은 것들 좀 잘 구울 수가 있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거는 좀 약간

0: 미인 스케일에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형성으로 생긴 좀그 잠재적인 홍수 위험이 올라간 것과 동시에 그 열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악에 있는 빙하나 아니면은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쪽에 물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서 짧은 시간에 위험도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재해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빙하호 그 재해들인데요. 이거
1: 네.
0: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같은 유역에서 발생을 하나 한번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빙하호에 의한 그 홍수에 가까웠고, 이번 거는 어떻게 보면 좀더긴 주기에서,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서면 붕괴에 의한 산사태로서 발생을 한 약간 다른 형태. 하지만 둘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공동 원인으로 존재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1: 예.
0: 생각한다면은, 이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자연 재난 재해가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히말라야 산맥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중위도 때 기후변화, 그러니까 온난화의 속도는 2배에서 3배 정도 평균, 지구 전체 평균 기온 상승보다 빠른 건 사실이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그 빙하 유실이라든지 이런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빙하 유실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는 이런 돌발성 그 홍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수십억 명이 사실상 그 티벳이랑 그 다음에 그 히말라 이 지역에 있는 그 와를타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1: 네.
0: 이제 물의 수자원으로서의 의존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류 지역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자원 고갈 측면에서 좀더그 위험성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다양한 어떤 원인들이 어떤 한 지점만 콕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0: 네.
2: 조만간 혹시 2차 홍수 가능성이 주변에서 또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있어요.
0: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작년에도 같은 유역에서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메커니즘의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사면 붕괴에 의한 그 일시적인 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게주 원인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지만
1: 네.
0: 사실 그 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또 다른 빙하호에서 그 멜팅에 그러니까 그 녹아가지고 빙하호 홍수가 일어난 것이 이 아래쪽으로 같이 쓸려 내려오면서 증폭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1: 예.
0: 것들은 차후 분석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 네. 뭐 토성류가 막혔다가 이제 홍수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걸 뭐 미리 알수 있는 징후나 아니면은 관련해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런 게좀 있을까요?
0: 만약에 이번 이벤트가 그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사면에 의한 붕괴였다면 그건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요. 근데 하지만 작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꽤나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눈 녹은 물이 많이 내려오면서 빙하호의 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는 한 며칠 정도의 리드 타임을 가지고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은 좀 가능할 수가 있겠죠. 대피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이폰 같은 거 활용을 해가지고 수위를 낮춘다든지
1: 예.
0: 이런 형태의 대응을 가능한 시간을 주는 이벤트가 있고 산사태의 원인, 그러니까 원인이 산사태였다면 그런 것들 대응을 할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그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아주 구체적인 뭐 원인 그리고 메커니즘은 이제 추후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같은 돌발 홍수가요. 히말라야 산맥뿐 아니라 뭐 알프스나 로키 산맥 같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사실상 그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매해 이런 일 있는 것들 아마 느끼실 텐데요. 당분간은 이런 것들이 뭐 비슷하게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원인이 되는 빙하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은 그런 그 재해마저도 없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이 한창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것이 뭐 다른 지역, 지구촌의 다른 지역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지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카이스트 기후환경에너지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저희가 이제 지구온난화 관련한 좀 얘기까지도 들어봤는데 네. 교수님, 그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하천으로 들어오면 네. 그 물이 이제 넘쳐서 뭐 정점을 찍는 그 피크워터인가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3: 그렇습니다.
2: 뭐 지금 히말라야라든지 이 지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좀 다다라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3: 지금 현재 아까 김영균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계속 상태가 바뀌는 거죠.
4: 인덕대학교 스마트 건설 관계 공학과 교수입니다.
3: 얼음이 다 녹으면 완전히 스테이블한 상태로 가겠지만 지금 예. 임계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고 원인에 대해서 3번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산사태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서 어쨌든 물길을 막았을 겁니다. 그게 산사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물을 굉장히 막았고 이게 일순간에 터져나와야지만 저런 토성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 예전에도 사실은 인공호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63년도에 이태리 이제 바이온테라 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산이 갑자기 산의 절반이 산사태가 나면서 떨어져서
1: 절반이나요?
3: 예, 그래서 예. 하루에 2천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 보면 결국은 뭔가 떨어져서 물을 막아서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일시에 터지거나 예.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막혀 있었던 물에 산사태라든가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서 같이 쓸려 내려오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상류 부분에 그런 자연댐이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3: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지역에 있는 물 덩어리는 결국은 위험 요소입니다. 예. 폭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서서히 소산시켜 주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 아까 뭐 개수도 많고 규모도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자연댐을 좀 찾아서 다 없애는 거는 뭐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네요.
3: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가 너무 많고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시에 터뜨리거나 하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댐 같으면 여수로라든가 우리가 수문을 통해서 물을 조금씩 빼주는데 이게 천연적으로 생성되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 건드렸을 때 일시에 또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걸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1: 네. 정부 대응팀도 이제 오늘 급파가 되지만 현장 상황이 이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 이제 도로도 더 잠기고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 건가요?
3: 아까 교민분도 얘기하셨지만 도로가 이제 차단되다 보니까 헬리콥터를 통해서만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런 사건 같은 게 이런 이벤트에서는 결국은 중장비가 가서 빨리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중장비 자체 진입이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복구 구조까지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2: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피란민들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뭐라고 보세요?
3: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장을 빠져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은 식수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 그리고 식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렵게 사는 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해지셔서 버틸 수가 며칠을 좀 더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예. 높거든요. 그래서 빨리 대피를 하고 구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저 장소가 뭐 트레킹하는 분들도 많이 가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이번에 히말라야 인도에 이제 성지로서 성지순례도 많이 가시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은 저도 오기 전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이 지역이 보니까 트레킹이라든가 이런 거 관광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의 피해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면 사실 이런 좀 위험이 있는 곳은 물론 관광지로 뭐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좀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는 그런 절차도 좀 있어야겠어요.
3: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류로 올라갔을 때 위성 영상을 통해서 대규모 빙하호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 경보 체계를 좀 더 갖출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다 그러면 커지고 있는 이제 빙하 호수의 규모를 좀 줄여주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일단 헬기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중장비를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긴 한데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건 2차, 3차 홍수잖아요.
3: 그렇습니다.
1: 그래서 현장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또 맞는가 그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3: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먼저 우리가 2차재해가 날 가능성이 높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장비가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위성이라든가 헬기를 통해서 공중 뭐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상류 쪽에 임의로 생성된 빙하호수가 있는지 없는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알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의 2차 붕괴라든가 2차 피해가 없을 거라는 게 확신돼야지 사실은 구조대를 투입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체계적인 구조 체계가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네팔 정부의 이제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외교부에서도 지금 많은 구조대가 갔는데 이분들도 본인들의 안전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그 이제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3: 네.
2: 뭐 골든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을 적어도 뭐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좀 연락을 확인해야만 좀 안전하다 이런 게 확보된다 알 수 있을까요?
3: 일반적으로 메모리라든가 이런 사건에서 골든타임은 72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수시간, 한두 시간에 될 수도 있고요. 24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립돼서 매몰되어서 숨을 쉴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수분의 섭취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72시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2시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실종자들을 찾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급파된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현재 가서 활동하기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요?
3: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네팔 자체의 재난 대응 능력도 한계가 있을 건데 네네. 우리가 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헬기라든가 중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지는 못할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더 우려스러운 건 의혹만 앞섰다가 현장에 갔을 때 구조대 자체가 우리가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가신 분들은 예전에 우리나라 재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은 행정안전부 전문가들이 많으시지만 예.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소방관이라든가 지원을 받으셨겠지만 그분들이 현장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을 확보하고 진입할 필요가 있고요. 네팔 당국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5: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지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오늘 오후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 같은 재난재해는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정창삼 인덕대학교 스마트 건설 방재 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Walk it,
16: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15: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7: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2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자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혼동되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9: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내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이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늦더위는 여전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중북부에는 최대 20mm, 전남과 경남 지역에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모레 토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30도 아래로 내려가 늦더위는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 대관령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전 용인에서 양지 터널까지는 6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인천 방향 문막 나들목 1차로에는 장애물이 발생해서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반포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군후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 가운데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와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4차로에서는 각각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에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쪽으로는 지금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평균 속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지금까지 최소 165명이 숨지고 천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수색과 구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명피해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팔 경찰은 지금까지 162명이 숨졌고 외국인 460여 명을 포함해서 500명 넘게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 CCTV는 오늘 티벳 인근에서 3명이 숨지고 550여 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쪽에서 실종된 외국인은 인도인이 133명, 미국인이 47명, 호주인이 34명, 영국인이 33명, 캐나다인이 24명 등 28개국 460여 명이라고 BBC가 전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역은 티베트로 가는 힌두교 순례길에 위치해 있어서 매년 이맘때쯤에 수백 명의 순례자가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팔 현지에서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된 우리 국민들의 수색과 구조 그리고 현지 지원 등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현재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인천공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4: 네,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입니다.
3: 네, 정부 차원에서 대응팀을 꾸렸는데 곧 출국하죠?
4: 네, 외교부는 임상우 재외국민보호 영사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신속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낮 1시 40분 인천을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뒤 현지 시간 오늘 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임 단장은 조금 전 11시 20분쯤 공항에 도착해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5: 네팔 현지에서
6: 임상우 정부 합동신속 대응팀
5: 국민들에
6: 단장입니다.
5: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신속 대응팀은 외교부 4명을 비롯해 소방당국 5명, 경찰 2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현지 당국과 협조해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안으로 네팔 외교 장관과 통화를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3: 네, 우리 기업들의 긴급 대응팀도 비슷한 시간에 출발하는 건가요?
4: 네, 그렇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긴급 대응팀은 오늘 낮 1시 반쯤 네팔 라수아 현지로 출발합니다. 정연인 대표이사를 필두로 10명 이하 규모로 대응팀이 구성됐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오늘은 없는 만큼 역시 홍콩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한국 남동발전 역시 오후 3시 10분쯤 출발하는 비행기로 홍콩을 거쳐 현지로 향합니다. 남동발전은 신성장 본부장을 중심으로 6명의 긴급대응팀을 꾸려 사고 현장에 급파하는 동시에 카트만두에 있는 합작법인을 통해 네팔 정부에 신속한 구조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기업 모두 오늘 밤 현지에 도착하는 만큼 본격적인 대응은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3: 네, 네팔 대홍수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회도 가능한 모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상임이라고 할 수 있죠.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들도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7: 예,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입니다. 오늘 우리 외통위 의원님들과 함께 네팔 대홍수로 인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어제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우리 국민 9분이 연락이 두절되고 10분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와 함께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소방청, 경찰청 및 관계기관을 현지에 최대한 빨리 급파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 네팔 한국 대사관, 네팔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국민의 소재 파악과 수색 구조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지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지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고 통신 전력망까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우리

0: 교민과 여행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이번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들은 네팔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위난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네팔 당국도 자국민처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 기업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의 무사귀원을 간절히 기원하며 네팔 대홍수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송석준 외통위원장의 브리핑 내용 잠시 전해드렸고요. 지금 정부가 외교부 중심으로 경찰청, 소방청 합동으로 정부 대응팀을 꾸려서 이제 곧 인천공항을 떠나서 네팔 현지로 이제 출발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인 외통위원장인 송석준 위원장도 외통위 차원에서 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팔과 중국 국경을 강타한 기습적인 돌발 홍수로 외국인 관광객 수백 명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28개 나라에서 온 46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2: 이번 참사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실종자 중 상당수는 힌두교 성지 순례객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수가 덮친 네팔 국경지대는 티베트 카일라스 산으로 향하는 최대 관문이어서 여름철마다 인도 순례객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9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속에서 히말라야 트레킹 등을 하던 관광객들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수십 개 나라 국적의 관광객 수백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민 피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잇따라 수색과 구조 작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3: 네팔은 재난 등 자원이 부족해 현재 정보 파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앤서니 호주 총리입니다.
2: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에는 재난의 압도적인 속도와 조기 경보의 부재가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야 작동하는 기존 홍수 경보 시스템은 비 없이 암석과 얼음이 무너져 내린 이번 참사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수백만 톤의 바위와 진흙이 엉켜 이른바 액체 콘크리트처럼 변한 급류가 순식간에 덮치면서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3: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사망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2: 이 거대한 토속류는 좁은 계곡을 따라 국경 무역항과 하류의 민구 밀집 마을들을 통째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은 전기가 완전히 끊긴 데다 엄청난 두께의 진흙벌이 덮여 있어 구조대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긴급 구조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구조의 한계 탓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4: 네팔과 중국 국경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돌발 홍수는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재난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히말라야의 만년설과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세계의 지붕 전체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5: 기존의 홍수는 며칠간 쏟아지는 폭우가 주요 원인이지만 이번 네팔 참사 직전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급류 수백만 톤이 쏟아진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산 정상부 거대한 암석과 얼음 덩어리가 통째로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히말라야 지역이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산의 바위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하던 얼음이 사라지자 산비탈 지반이 걷잡을 수 없이 약해졌고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극단적인 환경으로 변한 것입니다.

0: 것입니다. 여기에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곳곳에 형성된 수많은 거대 빙하호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해진 집안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나 눈사태가 빙하호로 추락할 경우 거대한 충격파로 호수 둑이 무너지면서 파괴적인 토성류가 발생합니다. 강우량에만 의존하던 기존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이번 참사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런 기후재난의 특성 때문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과 기온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런 고산지대의 연쇄 붕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 기온 상승을 1.5도로 막으면 금세기 말까지 빙하 10만 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도가 오르면 남는 빙하는 1만 8천 개뿐입니다.
0: 이번 재난을 특이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전체의 구조적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전조 증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슈퍼컴퓨터를 동원한 기여도 연구를 통해 인위적인 온난화가 이번 사태의 발생 확률을 얼마나 높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낼 예정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굳건했던 아시아의 거대한 급수탑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근본적인 지형 붕괴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고산지대와 하류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구 동토층 해빙과 집안 움직임까지 미리 감지하는 새로운 기후재난 감시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네팔 홍수로 인해서 직원들과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은 24시간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대응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3: 네, 분당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그곳에 지금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3: 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들은 초조한 긴장감 속에 새로운 소식이 현지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팔 홍수로 직원 10명이 고립되고 6명이 연락이 끊긴 어젯밤부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는데요. 국내에는 부사장을 중심으로 30여 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를 꾸리는 동시에 네팔 현지에는 정현인 대표이사를 필두로 한 긴급대응팀 8명이 오늘 출국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현장 인력을 조금씩 늘려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 측은 사고 직후 현장에 파견된 직원 가족에게도 상황을 공유한 거로도 전해졌습니다.
2: 예, 한국 남동발전도 24시간 대응에 나섰죠.
3: 네, 직원 3명이 연락이 끊긴 한국 남동발전 역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어퍼트 리슐리 수력발전소 현장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사장 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24시간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또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현지 법인 인력을 먼저 사고 지역으로 급파하고 오늘 오후 3시쯤 신성장 본부장을 중심으로 꾸린 현지 대응팀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황 입니다.
2: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노동자들은 네팔 전역에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인데요. 어떤 곳인지 안윤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트리슐리강 상류 지역.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 UT1 건설 현장입니다. 깊고 좁은 골짜기라 큰 비가 내리면 산사태와 범람의 위험이 큰 곳이지만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네팔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는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등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돼 왔습니다.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아 발전소 건설은 물론 터빈 같은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7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정도로 현지 최대 규모입니다. 발전 용량도 216메가와트로 대형급입니다. 현재 80% 정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올해 말 준공이 목표였습니다. 이후 남동발전이 27년 동안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대홍수 피해로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 안유랑입니다.
5: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산사태로 주택 2만여 채가 휩쓸려 내려갔다고 네팔 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리시카날 네팔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2만여 채가 휩쓸려 내려갔고 수력발전소 14개와 많은 다리가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많은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가운데 최대 1만 명이 실종됐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많은 사람이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터널에 고립된 인원을 구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2: 네팔을 덮친 대홍수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제사회는 긴급히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피해 복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시간 26일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인력과 물자를 조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현지 매체인 카트만두 포스트에 따르면 네팔 인접국인 인도, 중국도 구조 지원에 착수했으며 여기에는 인도 공군 수송기, 굴착 장비, 의약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호주와 영국,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는 공동 성명을 내고 네팔 국민과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5: 미국 정부가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고 긴급 지원금 5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파괴적인 돌발 홍수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가족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재난대응 자문관을 현지에 파견한 한편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5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일본인 5명이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주 네팔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당시 현지 관광 여행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5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네팔 당국에 수색과 구조를 요청했으며 안부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네팔 홍수 관련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여성 문장을 한 채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강사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2: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정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씨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7시 반쯤에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이제 붙잡혔습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지난 20일 새벽에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범행 후에는 A씨인 것처럼 여장을 했고요. 그 뒤에 동대구역으로 이동해서 화장실에서 남성복으로 남성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주변에서 A씨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기도 했고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밀하게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장모 씨의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여러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또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중국인 강사가 치밀한 범행과 함께 여러 지역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일단 부검감정서 결과에는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어떤 외상의 흔적이라든가 범죄의 혐의점과 연관시킬 수 있는 특이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몸통이라든가 뭐 머리뼈 이런 등지에서 그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라고 읽혀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인을 보자면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극단적 선택 고려할 수 있다 정도의 취지.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범행 가능성,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이 다소 낮다라는 기존의 경찰 결과와 유사한 내용, 그리고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감정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감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정 고려해야 됩니다. 이미 사망한 지 3개월이나 넘은 예. 시점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된 상태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간의 추정이라던가 이 골절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점 역시 지금 이 부검 감정서에 담겨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이런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의구심을 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수정 경기대 그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밤에 야자수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건 뭐 속아 웃을 일이다 이런 식으로 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사망 원인 관련해서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과연 이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럴 만한 그 이유라는 것들이 일단 이 야자수 나무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가까이 가기에 굉장히 불편한 장소라는 점. 네. 그리고 이 어두컴컴한 지역에 여성이 혼자 굳이 여기까지 걸어 들어갈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지점은요. 지금 경찰은 초기에도 밝혔던 것처럼 옷가지나 장신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점이라든가 예. 이 주겹에 이 나자수의 낙엽들이 흐트러져 있지 않고 굉장히 정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몸싸움의 흔적이 없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자택에 있었던 끈이 발견되었다라는 점을 근거로서 이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할 수 있는 CCTV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이런 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언급해도 다른 가능성 역시도 정황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 가능합니다.
0: 네.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도 이제 백골화된 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3: 3개월 지나서 현장이 확인이 되고 야외다 보니까 그러한 의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법의학적으로 위내 음식물 소화 정도 그리고 시신의 강직, 시반 또는 뭐 안구 흔탁성, 직장 내 온도 다양한 법의학적인 사망 시간 추정 기법들이 있는데요.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방법인 이제 사회공학적인 방법, 실종자가 실종된 시점, 복장, 발견된 상황, 그다음에 실종된 이후에 생활 반응이 발견되는지, 이동의 흔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심리 부검을 통해서 실종자가 실종 전에 어떤 말과 글을 남겼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망 추정 시각을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많이 좀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마 사회공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망 시각을 실종 직후로 이렇게 추정한다라는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타살이라고 한다면 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사람이 누구며 과연 혼자서 가능하고 그러한 연출을 하게 된 연유와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정할 수도 없고요.
0: 네, 표창원 소장의 분석을 들어봤는데 이번 실종 사건 관련해서 유족들 요청에 의해서 제주 실종 피해자는 앞으로 익명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얼굴 등도 모자이크 처리나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좀 들어보면 워낙에 백골화된 시신이기 때문에 사회공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좀 용어는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공학적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단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추어 보면은요, 이 부검을 했을 때 이제 음식물 같은 부분을 분석을 해서 최종적인 식사 이후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 남아 있는 음식물의 상태 등을 통해서 사망 시간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백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이제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시가 일단 마지막까지 휴대전화에 발생한 그 기록을 보자면

0: 지금 이 실종 신고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숙소에서의 모습이 잡힌 날 이후로 휴대전화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생활 반응이 없어서 그 시점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반응이나 행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로 사망 시점을 보고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초동 대응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빠른 시점에 발견이 되었더라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었던 사망 시점이라든가 사망 원인 같은 부분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정확한 증거, 물증, CCTV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추정을 좀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 프로파일러들이나 범죄 심리학자들도 가능성 등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앞서 장소 가지고도 말이 좀 많았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장모 씨 아버지가 야자수 농장은 딸이 무섭다고 좀 이렇게 기피하던 곳이다, 이런 또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장소에 가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명확하게 그곳으로 들어가는 뭐 CCTV 같은 게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으슥한 곳이고, 이 야자수 나무라는 게뭐낮 시간대에는 당연히 밝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겠지만, 밤 시간대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두운 곳을 혼자서 굳이 들어갈 만한 그런 요인이 있었겠느냐? 또이 야자수 나무라는 것이 관리가 되지 않은 야자수 나무이기 때문에 이 가시 같은 것들이 무성하고 이곳까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종 역시도 평소에 이 공간을 좀 무섭다고 표현했었다라는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들어갔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의구심 표하고 있는 겁니다.
2: 네. 뭐 이번 실종 사건을 처리한 그 경찰의 그 프로세스를 보고도 여러 가지 실망을 하게 되는데, 실종을 허위종결한 이 부경장이 한달 뒤에 실종자 발견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좀 황당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 표창을 받은 사실이 맞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이 부경장에 대한 이 상훈 징계 내역을 이제 확보를 받아본 건데요. 바로 실종 신고가 있었고 허위 종결했는데 아직 발견되고 재수사되기 전,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있고 한달 정도 뒤에 실종 치매 노인 발견의 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 표창도 아니었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10차례 정도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징계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알려진 것처럼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어서 내부 경고를 받은 바도 있었고, 바로 얼마 전에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서 직위 해제를 당한 그런 경력까지 담겨 있는데, 허위로 종결했던 이런 사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표창을 받았다.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과 정말 부실하게 해서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을 전혀 발라내지 못했구나라는 진한 아쉬움 남습니다.
1: 일부 전문가들이 이 부경장이 잘못된 권위주의나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도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0: 일단 범행 동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 가족들에게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그런 입력값을 넣어서 시스템상으로도 삭제시켰겠는가. 의아한 지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아마도 그렇다면은 소영웅 심리처럼 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를 잘해,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라는 우월감에 젖어 있지 않았냐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2: 그러니까 허위 종결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표창까지 받았다는 게참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허위 종결 사건의 최초 신고 녹취가 또 기간 만료로 삭제되기까지 했다고요?
0: 그렇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요, 이미 재수사가 착수된 이후까지는 여전히 녹음이 남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12 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3개월의 보관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5월 15일에 최초의 신고가 있었고요, 지난 8월 16일 이 보관 기간이 만료가 되어 삭제가 됐는데, 이미 11일부터는 재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기간 연장을 안 해서 그대로 삭제가 되었는데요. 물론 신고 내역 등이 이제 수기로 적혀 있고 정리된 파일은 있다고는 하나 이 최초 녹음 파일조차 확보하지 않은 부분 이 역시도 이 수사 과정의 허점이다라는 비판이

0: 지난달에 이어서 두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 이로써 1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다시 맞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연속 금리 인상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이죠?
1: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인상, 1명이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2025년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 3%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달에도 한한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역대 네 번째로 연속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으면 다음 달엔 동결하며 효과를 확인한 뒤 추가 인상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그 관례를 깼습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 79%가 동결을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은이 연속 인상을 택한 건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수준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2분기 깜짝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크게 높였습니다.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파장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금리 인상 시점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낮아졌지만 유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6%로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졌는데 한은금통위가 발표한 6개월 후 금리 전망 점도표를 보면 3.25%에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6개월 후 기준금리가 오늘 결정된 3.0%에서 0.25%포인트 더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한은금통위원들이 전망했다는 의미입니다.
2: 네, 금리 인상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1: 현재 코스피는 6,9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 오른 6,996으로 출발해 장 초반 7,000선 근처까지 갔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한은의 연속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을 깬 만큼 코스피 상단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에 힘입어 3%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 마감했지만 장 마감 후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1년 전보다 2배 넘는 2분기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와 내년 매출 전망도 시장 기대보다 높여 잡았습니다. 이어 콘퍼런스 콜에서 CFO가 메모리 반도체 부족을 핵심 병목 지점이라고 지목하면서 우리 반도체 대형주는 호재를 맞았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2% 오른 828로 출발했고 상승폭은 1%대로 커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에서 횡보하다 147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기조에다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증가로 하락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 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 사이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

0: 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 고향 특례시.
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한 집에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재판 내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1: 두물머리 사건. 시신은 아직이야?
12: 경찰, 소방, 잠수부까지 계속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10: 그렇습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었죠. 살인죄를 판단하려면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숨졌는지, 피고인의 행동과 사망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죠. 물론 누군가는 범인이 자백을 했는데 그게 중요할 수가 있냐 할 수 있지만 자백만으로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어느 날,
13: 저거 뭐야? 물 위에 떠있는 저거 마네킹인가? 아니 잠깐, 이거 사람 같기도 하고. 예, 여기 남한강 용담대교 근처인데요. 강 위에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아무튼 좀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10: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있던 탓에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죠. 그런데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1심 재판은 이미 변론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부검 결과 없이 기존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려야 했죠.
13: 나 말이야, 살인 말고 상해치사로 바뀌면

0: 빨리 나갈 수도 있어. 걔가 먼저 공격해서 제지한 거고 죽일 의도 없었다. 그러면 뭐?
1: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이를 제지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양쪽 모두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나온 부검 결과는 과연 항소심 판단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변호사님. 먼저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어떤 관계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 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30대 남성으로 사건이 나기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일을 함께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몇 주 전부터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지난 1월 13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정말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이 격분한 겁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기 시작해 1시간 넘게 폭행했습니다. 자다 깬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러다 애 죽는다며 말릴 정도였는데도 멈추지 않았고요. 피해자가 쓰러진 채 잘못했다, 그만해달라 애원하는데도 결국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고 피해자는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1: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굉장히 억압해왔다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 네, 보도를 종합하면 친구라기보다는 사실상 일방적인 착취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판단력이 다소 부족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피고인은 자기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떠넘겨 빚을 지운 다음 자기 대신 배달을 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챘습니다. 유족이 확인한 것만 최소 396만 원이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며 150만 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폭행도 일상이어서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을 분리해놓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법정 증언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망 사실이 드러난 것도 바로 이 동료들 덕분이었습니다. 1월 21일 피해자가 일주일째 보이지 않자 동료 라이더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평소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야기를 함께 한 거예요. 여기에 전화는 안 받고 문자만 온다는 점도 수상했죠. 경찰은 곧장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 약 4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한 뒤에 피고인은 비교적 빨리 잡혔어요. 본인도 범행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 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고 시신은 강가에 버렸다는 취지로 범행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우발성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범행 뒤 행적을 보면 우발적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지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그 전화로 경찰을 빌립니다. 다음날 저녁 시신을 차에 실어 경기 양평 용담대교로 간 다음 10m 아래 한겨울 남한강으로 던져 유기했습니다. 그러곤 항공권을 알아보고 월급을 미리 당겨받고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해외에 도피 자금까지 마련했어요. 가족이 자수를 권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1: 그 과정에서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2: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판결문에 소개된 대화를 보면 범행 닷새 뒤에 피해자 어머니가 춥지 않느냐, 감기는 다 나았느냐 하고 안부를 묻자 약 먹었다, 배달 일은 그만두고 친구랑 해외 나가서 일하고 올까 싶다고 답하기까지 해요.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른 채 대화를 나눈 겁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월 피고인을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 시신을 결국 찾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이 됐다는 점입니다. 듣는 분들은 시신이 없어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냐, 그럼 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재판이 자백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어도 자백만으로는 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뭡니까?
2: 네, 우리 형사재판에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것만으로 유죄로 삼을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백에만 기대면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인죄는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숨진 게 맞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시신이 없으면 부검으로 확인할 길이 없죠. 다만 대법원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해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집안에 남은 혈흔, CCTV와 촬영 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 현장에

0: 있었던 가족의 진술 같은 간접 증거를 촘촘히 쌓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아무리 쌓아도 피고인이 고의를 다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1: 그래서 피고인도 이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검찰과 맞섰습니다. 죽이려던 의도가 없었다. 먼저 공격해오는 걸 제지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심지어 구치소에서는 살인해서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꾸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는 취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발언을 보면 피고인도 두 죄의 차이를 알고 형량을 줄이는데 몰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살인이냐 상해치사냐의 문제입니다. 결과는 똑같이 사람이 숨진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치사는 때리긴 했지만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경우고, 살인은 죽을 수도 있겠다 또는 죽이겠다라는 것을 알고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즉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형량도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살인은 5년 이상의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하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을 봅니다. 목은 급소 중에 급소입니다. 1시간 넘는 폭행으로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의 목을 뒤에서 조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119 신고 한통 없이 곧바로 시신을 유기했다면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1심 내내 바로 이 지점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 그런데 1심이 한창 진행되던 중,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됐죠?
0: 네, 지난 7월 1일이었습니다. 남한강 옆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용담대교 밑에 마네킹 같은 게떠 있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확인해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연인원 1,800명이 90차례 넘게 수색하고도 못 찾았던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이 지목했던 용담대교 교각 사이에서 발견된 겁니다. 6달을 물속에 있어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옷차림과 DNA 감정으로 신원이 확인됐고, 유족은 그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국가수부검에 맡겨졌는데요. 보도로 공개된 부검 감정서를 보면 목 앞쪽에 목뿔뼈와 방패 연골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목이 강하게 눌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입니다. 오른쪽 광대뼈와 턱뼈는 함몰될 정도로 부러졌고, 갈비뼈도 3대 이상 연달아 부러져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 이 문제가 뭐였나요?
0: 부검 결과를 1심 판결에 쓸수 없었다는 겁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1심은 이미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태였고, 부검 감정서도 선고 일주일 전에야 나왔거든요. 형사 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유죄의 증거가 되려면 법정에서 정식 증거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려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런 당시는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이라 선고가 밀리면 피고인을 석방한 채 재판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검 감정서는 참고 자료로 제출됐을 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1심은 기존 증거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서에 적힌 최종 사인이 불명이었습니다. 시신이 오래 물속에 있어서 부패가 심했던 탓에 부검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1: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열고 정식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 기간 만료 부분이 가장 크겠죠. 또 1심 결과를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시신도 부검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이다 판단한 이유 뭡니까?
0: 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객관적인 기록과 피고인 스스로의 말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1월 14일 오후에 다투다 목을 졸랐고 30분간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CCTV상 그날 오후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은 다 합쳐도 20분이 안 됐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13일 아침 집에 들어간 뒤 나온 기록이 없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13일 밤 피고인 일행이 간 치킨집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13일에 피해자가 숨졌고 피고인이 그 전화를 들고 다녔다는 뜻이죠. 재판부는 13일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날짜를 바꿔 진술한 것으로 봤습니다.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복 표시를 하자 바로 풀어줬다고 했지만 정작 허벅지로 조이고 있어서 갈비뼈가 폐를 찔러 죽인 건지 목을 졸라 죽인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팔까지 결박한 채 목을 졸랐을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1: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는 1심에서 쓰이지 못한 부검 감정서가 정식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라는 점인데요.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싶다가도 최종 사인이 결국 불명으로 기록됐다는 점이 좀 걸렸는데

0: 어떻게 보세요?
1: 언뜻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과수가 사인을 불명으로 남긴 건 왜 숨졌는지 알 수 없다기보다는 부패가 심해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수사로 확보한 다른 정황과 함께 해석하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검에서 확인돼 목뿔뼈와 방패 연골 골절은 목 눌림 질식에 부합한 소견이고 얼굴과 갈비뼈 골절도 1심이 인정한 무차별 폭행 뒤 목을 졸랐다는 범행 경과와 맞아떨어집니다. 사인은 부검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선은 오히려 공소사실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피고인 측은 사인 불명이라는 문구를 붙들고 다투려 할 것입니다.
0: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사건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까지도 법적으로는 열려있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부검 감정서가 증거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살인의 고의공방이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20건에 이르는 전과와 반성 없는 태도가 형량에 얼마나 반영될지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As Yet의 Hard to Say I'm Sorr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끝자락에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전주,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중북부에는 최대 20mm, 전남과 경남 지역에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교통량이 꾸준한 가운데 강촌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강촌 나들목에서 설악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73km 안팎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 나들목까지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돌발 구간이 지금 살펴지고 있습니다. 포승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 장애물 철제물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일 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부터 동호대교 일대까지 정체가 이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 지나 한강대교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바뀝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빙하와 토석 등이 좀 막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또 두 번째 홍수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전조 증상, 그러니까 징후 어떤 징후를 좀 봐야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5: 이게 일반 지진하고 사실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지진 얘기할 때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물이 솟아난다든지 바람이 안 부는데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네네.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여기도 그러니까 지진의 전조 증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 빙하

0: 이제 토성류가 흘러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마
1: 네.
0: 이게 진동 수치를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듣기로는 이제 진동 수치를 측정, 아니, 이렇게 진정 수치를 확인을 했는데 재난 사태 전파를 할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라고 저는 이제 듣긴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 염건웅
0: 사실은
1: 유원대
0: 이
1: 교수입니다.
0: 지역은 2차 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1: 예.
0: 아까 기자님 말씀도 있었지만 빙하호 같은 것들이 다시 또 쓸려 내려올 가능성들이
1: 예.
0: 또 높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지에서는 안전하게 우선은 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대피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뭐 추가적으로는 이런 붕괴를 막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V자 협곡 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1: 네.
0: 그쪽에다가 좀 임시 뭐 제방 같은 그런 시설들을 좀 쌓아놔서 속도를 좀 늦추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임시 제방 시설이 다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임시 제방 같은 것을 좀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늦추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1: 예.
0: 같습니다.
1: 아직까지도 위험이 남아있는 그런 지금 현지 상황인데, 근데 지금 앞서서 이제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삼극이라고 불릴 정도로 히말라야에 이제 많은 그 빙하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녹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0: 네,
1: 위험하다고,
0: 맞습니다.
1: 지금 지구 온난화가 너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2: 네. 이 최근 이 온난화 때문에 히말라야 주변으로는 이 빙하가 녹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이 정확히 지금 두 배가량 빨라졌다는 이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1: 네.
2: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지 분석인데요. 21세기 들어서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가
1: 정혜윤
2: 과거보다
1: 기자입니다.
2: 정확히 두 배가량 빨라졌다. 2000km에 달하는 이 산맥 전역에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분석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 기온 상승으로 눈이나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이 물, 이 융빙수라고 하는데요. 이 융빙수가 이미 늘어났고요. 이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돌발 홍수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인데요.
1: 네.
2: 네, 최근 2013년 6월 인도의 타드 주에서 몬순과 고산 빙하호 붕괴가 겹치면서 무려 5,70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대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 9월 네팔 카드만두 분지에서도 하루에 최대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1970년 관측 이래 5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3: 네. 자, 사실 우리가 빙하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해수면 상승을 많이 떠올리곤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날 거라고는 좀 상상도 못한 부분인 것 같고 이런 산악 지역, 특히나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상당히 좀 험준한 산맥이기 때문에 이런 산악 지역에서 빙하가 녹게 되면 홍수나 지금과 같은 산사태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는 이게 좀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남극이나 북극 쪽에 빙하가 녹는 건 이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겠죠. 다만 이 네팔 같은 경우 히말라야를 품고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도 많은 빙하 또 얼음들을 갖고 있어서 여기 사실은 점점 지금 기온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얼음이 계속 녹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빙하호가 계속 형성되고 그 빙하호에 물이 어느 정도 가득 차게 되면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려오게 되면 이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많은 양의 물과 함께 토성류가 함께 이래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 공간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네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수력 발전이 제일 이제 많은 그런 전기 생산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두산을 포함한 이런 남동 발전하고 지금 들어가서 수력 발전을 건설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네팔이 굉장히 좀 척박한 땅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수력 발전에서 지금 의존해서 앞으로 발전량을 늘리려고 그러한 계획들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그 갑자기 쏟아지는 홍수 사태에 이런 수력 발전이 의미가 있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시 그러면 이 사태가 없어지려면 지구의 기온이 다시 낮아져야 돼요. 지구의 기온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은 결국은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빙하호의 그런 얼음 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 다시 또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산 아래 보면 V자 협곡

0: 형태 이런 그런 지형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1: 네.
0: 이 V자 협곡으로 싹 물이 이게 아예 몰려서 밀려서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는 지역은 보통 하천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네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이 민가 지역이라든지 사람이 사는 거주 지역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1: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빙하와 고산지대 붕괴 위험, 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히말라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2: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전 지구적인 이런 온난화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주요 산맥이나 그 주변 지역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네, 히말라야뿐 아니라 남미 안데스 산맥, 그리고 북미 로키 산맥, 또 유럽 알프스 산맥 등이 빙하와 또 만년설을 품고 있는 산맥 전역이 이 똑같은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 이제 캐나다 북부 지역, 그리고 시베리아, 몽골 고원 등 1년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이런 동토 내 발달한 곳들 같은 경우는 이 땅속 얼음이 녹으면서 이 도로와 건물 지반이 통째로 주저앉는 그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3: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그 극심한 가뭄을 걱정하다가 또 남해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후 재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쩜 이 오늘 네팔에서 발생한 이러한 산사태, 이런 홍수도 같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죠.
0: 그렇죠. 이게 이제 기후 채찍질이라고 하는데
3: 예.
0: 성난 그런 그 기후가 지구에게 채찍질을 내리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결국은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탄소 배출량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 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구의 온도를 잡아줬던 건 결국은 남극과 북극, 또이 히말라야에 있는 이런 빙하들, 얼음들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 네.
0: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뭄이, 극심하면 가뭄이 있다가 다시 또 극한 또 이제 재난성 호우가 쏟아지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해수면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해 쪽하고 남해 쪽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서 지금 남부지방 이번에 그 거제도 같은 경우도 큰 피해를 입었던 게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증기가 유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압과 기압이 맞닿는 그 중간에 이제 통로가 생기는데 그 좁은 통로에서 이 비구름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비를 확 뿌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한뭐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간당 막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뭐 이틀 동안 한 6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이게 사실은 기록적인 그런 강수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그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아파트 거제에서도 산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속 한 70km 속도로 반경 2km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리는데,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큰 산은 없다. 이렇게 히말라야 같이 빙하를 위에 갖고 있고 5,000m부터 내려오는 정도의 어떤 토성류의 속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산도 꽤 높은 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제 주택가 인근에 있는 뒷산도 뭐 몇백 미터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그 지반이 약해져, 비가 계속 와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런 그 산사태가 발생하면 민가 쪽에 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앞으로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토성류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우면산 산사태가 대표적인 그런 토성류 산사태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성류가 계곡부부터 확대대가 되어가지고 생활권으로 피해를 줬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사태라는 것이 사실 무서운 게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 거기에 이제 뭐 나무, 그다음에 안반, 그다음에 뭐 돌, 이런 것들이 같이 쓸려 내려오는데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민가 있는 지역 옆에 그런 산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안은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특히나 이번에 우리 그 남부 지역에 산사태 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가뭄이 심해지면 오히려 더 산사태가 더큰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왜 그런 건가요?
0: 그러니까 물이 흡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이 이제 겉에서 튕겨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이제 산사태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이고, 산사태는 사실은 얼마나 오래 오느냐 아니면 얼마나 짧게 오느냐 이게 더 누가 어떤 게 더 사실 산사태 유발 가능성이 높냐는 어떻게 따지긴 어려워요. 위험성은 네. 따지긴 어렵지만 당연히 근데 지금 거제 같은 경우 이번

0: 가뭄이 극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위험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1: 자, 지금 뭐 저희가 빙하로 인한 홍수 얘기 그리고 산사태 얘기도 했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물 부족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또 우려되고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일부 이제 기후학자들이 걱정하고 또 가장 좀 경고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고산 빙하 같은 경우는 산지 아래에 거주하는 하류의 수억 명의 좀 주민들에게 연중 좀 안정적인 담수를 좀 흘려보내주는 거대한 자연 급수탑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 같은 경우를 좀 들면은 지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빙하의 약 40%가 이미 좀 사라져버리면서 이 역할을 좀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돌발 홍수가 좀 반복되고 있지만 빙하가 완전히 좀 고갈되고 나면 사막이나 초원 등의 하류 지역에서는 마실 물과 농업용수 자체가 좀 사라지는 치명적인 좀 가뭄이 좀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속도라면 다음 세기에는 지구 생태계 지속 가능성 자체가 좀 무너질 수 있다고 이렇게 기후학자들이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 사실 우리나라는 빙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2: 일단 지금 앞서 지금 전문가분께서 경고를 좀 해주셨습니다. 영남 지역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 그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극한의 좀 가뭄이 좀 찾아왔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달 여름에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거기에 좀 피해가 발생했었고요. 극한 가뭄에 극한 고온 그리고 여름 산불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지금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지역이어서 우리나라도 사실 산사태 피해에서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과거 통계와 계절 패턴을 좀 벗어나서 지형이나 기후가 결합한 사실 이 복합 연쇄 재난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에 맞는 좀 방제 기준을 좀 재설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준을 좀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급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워낙에 이제 예상하지 못한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할지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십니까?
0: 일단 뭐 지구 온난화, 일단 기상 이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뭐 이런 재난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22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또그 행안부에서 많이 좀 보완을 했어요. 재난을 좀더 규정을 하고 재난에 따른 재난 주관 기관이 어떻게 또 설정이 되고 재난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발전을 한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제일 무서워지는 게 이게 자연재난이거든요. 지금 자연재난. 이렇게 화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일으키는 재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방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방제를 잘하면 되는 거. 근데 이런 기후재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거제도에서 그런 산사태라든지 호우, 가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극도로 아주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인명피해도 최소화시키고 재산피해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재난 시스템을 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 우리도 정말 이제 좀 다양한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좀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네팔 상황을 다시 보자면은 현지에서 워낙에 이제 지금 피해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뭐 순례를 온 외국인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그처럼 일을 하러 근로자들이 또 가서 지금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 그리고 남동발전 직원 3명, 이렇게 모두 9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관계자들도 이미 현지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속 대응팀을 꾸려서 오후에 1시 40분쯤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미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에 가서 어떤 대책들을 좀할수 있을까요? 어떤 그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0: 뭐 현지에서 아마 수색이라든지 구조 활동을 벌이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파견하는 신속 대응팀이라든지 인력이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우리가 뭐 지형이라든지 현지 상황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현지 이제 경찰 소방 인력과 현지 당국들과의 협조와 공조를 통해서 빨리 우리나라의 그 실종자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 당국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바로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좀 압력을 좀 줘야 되거든요. 가서도 이게 네. 현장 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왔다. 우리나라 지금 실종자들 있으니까 빨리 지금 우리나라 실종자들 찾아달라. 이런 지금 압력을 좀 넣어야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신속 대응팀이 빨리 지금 경찰 소방 외교부를 포함한 그다음에 각 지금 지금 해당 기업들까지 포함한 그런 대응팀들이 빨리 지금 조속하게 지금 출발하고 대응하는 것은 아주 뭐 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3: 이재명 대통령도 네팔 홍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또 오후에 연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과학기상부 정혜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네팔 대홍수가 휩쓸고 간 지역은 성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진흙에 파묻힌 참상으로 변했습니다. 네,
1: 대규모 수색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서 국경을 맞댄 중국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보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4: 초록빛이 완연하던 산이 골짜기를 덮친 바위와 흙더미에 휩쓸려 거대한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네팔 산악지대를 찍은 위성사진이 빙하가 무너져 발생한 산사태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산사태와 홍수가 휩쓸고 간 마을은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차량은 진흙 속에 처박히고 건물도 성한 데 없이 거리엔 잔해만 나뒹굽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5: 주민들은 이 파괴적인 홍수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식수 공급시설마저 유실돼 모든 게 파괴되고 이곳 상황은 정말 끔찍합니다. 네팔 적십자사 사무총장입니다.
4: 재앙이 지나간 곳에선 새로운 사투가 벌어집니다. 홍수에 잠겼던 가정집에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남성이 완전히 탈진한 채 경찰에 엎혀 나옵니다. 진흙탕 한가운데 갇혔던 주민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옵니다. 국경을 접한 중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신복구와 구조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대규모 소방구조대와 전문 인력을 파견했고 군과 무장경찰도 나섰습니다. 재난구조, 인프라건설 전문 국유기업은 지질 공학 전문가, 구조대와 함께 정찰 드론과 3차원 스캐너, 생명 탐지기 등을 따로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난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텐트와 의류, 침구 등 구호 물자를 티베트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노동자들은 네팔 전역에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네,
1: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인데요. 어떤 곳인지 안윤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트리슐리강 상류 지역.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 UT1 건설 현장입니다. 깊고 좁은 골짜기라 큰 비가 내리면 산사태와 범람의 위험이 큰 곳이지만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네팔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는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등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돼 왔습니다.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아 발전소 건설은 물론 터빈 같은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7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정도로 현지 최대 규모입니다. 발전 용량도 216메가와트로 대형급입니다. 현재 80% 정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올해 말 준공이 목표였습니다. 이후 남동발전이 27년 동안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대홍수 피해로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 안유랑입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피해가 난 라수아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 곳곳이 끊겨 구조 작업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1: 네, 화이트엔이 피해 지역 인근을 다녀온 현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7: 네팔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너벌 아저씨는 최근 홍수 피해가 난 라수아 지역과 인접한 곳을 방문했다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홍수 소식을 전하려고 밖을 나선 주민들도 그만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피해를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8: 소식 전하려고 몇 명 나갔는데 몇 명까지 또
5: 현재 여행사 운영입니다.
8: 자기는 뭐 어쩌다가 그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살게 되고.
7: 정확한 인명 피해 상황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 다만 시기를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8: 광탕 지역에 가는 뭐 트레커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순례자 길, 순례자 장소에 있는데 요새 그 순례자들이 가는 시기라서
7: 현지에선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여전히 불안에 떠는 상황입니다.
8: 7m 정도 깊은 홍수가 무너지면서 아직 더 큰 홍수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 얘기가 네팔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7: 인접 국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길이 끊겨 구조 작업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8: 홍수가 나오면서 흙 뭐 있잖아요. 흙 흘러서 다 나오고 전체 다 이게 퍼지고 지금 옛날 모습 아니에요. 뭐 길이 끊기지 않은 지역에서 이 지역에도 돌아올려 한 2,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다리라든가 이런 게 다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7: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은 모두 9명.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네팔 현지에서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된 우리 국민들의 수색과 구조 그리고 현지 지원 등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현지에 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1: 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9: 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입니다.
1: 네, 정부 대응팀이 현지로 출발했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탑승한 비행기는 조금 전 이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속대응팀은 홍콩을 경유한 뒤 현지시간 오늘 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임 단장은 오늘 오전 공항에 도착해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10: 네팔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5: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단장입니다.
10: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신속 대응팀은 외교부 4명을 비롯해 소방당국 5명, 경찰 2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현지 당국과 협조해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3: 네, 우리 기업들의 긴급 대응팀도 출발했죠?
9: 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긴급 대응팀이 탄 비행기는 조금 전인 낮 1시 40분쯤 인천을 떠나 경유지인 홍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지 대응팀은 정연인 대표이사를 필두로 10명 이하 규모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오후 3시 10분쯤 출발하는 비행기로 역시 홍콩을 거쳐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남동발전은 신성장 본부장을 중심으로 6명의 긴급 대응팀을 꾸려 현지에 급파하는 동시에 카트만두에 있는 합작 법인을 통해 네팔 정부에 신속한 구조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1: 수색과 그럼 현장 상황 파악에 집중해서 우리 직원들이
5: 한국 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11: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9: 두 기업 모두 오늘 밤 현지에 도착하는 만큼 본격적인 대응은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3: 이번 네팔 대홍수 사태를 비롯해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2: 안녕하십니까?
13: 예.
3: 자, 먼저 이 네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지역 어딘지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12: 그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바그마티주 라스와 지역에서 보태 시고 강이 홍수로 범람을 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로부터 120km 떨어진 지점인데 교통이 좋지 않아 이동하는 데에는 반나절 정도

0: 도 걸린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 히말라야 빙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얼음과 바위가 강을 막고 있다가 일거에 뚫리면서 강의 물과 토사가 일시에 쏟아져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1: 네, 일단 그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165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종자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2: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 지역이 몬순 기후기는 하지만 트레킹으로 굉장히 성수기라고 하거든요. 이 라수아
3: 서주연
2: 지역이. 그렇다
3: 변호사입니다.
2: 보니까 지금 실종자가 거의 뭐 천여 명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추가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종자라고는 하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이 섞여

0: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작업들이 거쳐져야 되는데
1: 예.
0: 아직까지 현지에서 이런 복구 작업을 할수 있을 정도의 상황조차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1: 네.
0: 상황입니다.
1: 트레킹 성수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뭐이 지역에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성지 순례객들이 많기 때문에 희생자들 중에 외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서 뭐 네팔 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총 468명의 실종자 중에서 뭐 393명이 외국인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국적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인도 국적이라고 하고 미국이라든가 호주 국적의 실종자 피해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이 지역이 카일라스 산이라고 해서 힌두교와 불교의 성지이자 신성시 되는 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순례자 관광객들의 주요 루트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특히
1: 예.
0: 지금 라수아 지역에 있는 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관광객들과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일단 한번 집결을 한 다음에 각자의 순례길로 떠나는 그 핵심지라고
1: 아,
0: 하는데
1: 베이스 캠프 개념이군요.
0: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두 마을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성지 순례를 위해서 찾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 상황 같습니다.
2: 네,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연락이 끊긴 우리나라 국민도 지금 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 정부 신속 대응팀이 급파가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들 모두 우리나라 기업 소속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3: 두산 모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의 직원 3명이 실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모빌리티가 이 수력발전소 설계와 제작을 맡고 한국 남동발전이 수력발전소 투자와 사업 전반을 진행해 왔습니다. 애초에 한국 남동발전이 외국인의 직접 투자로서 국제금융공사와 협업으로 사건을 진행해 왔었는데 원래는 트리슐리 강에 건설되는 수력발전소를 올 연말에는 준공해서 상업 운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홍수의 영향으로 준공 시점도 늦추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작업 와중에 발생된 실종 사태로 두 업체의 책임 여부도 일부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견 가능성과 안전 조치 의무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인한 홍수, 즉 비가 전혀 오지 않은 상태의 홍수는 일견 그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평소 안전조치 의무로서 극단적인 상황 발생 시 즉각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현지와 본사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관여 여부에 따라 일부 책임 소재도 나누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예. 책임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외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역에 본인들 기업의 직원을 보통 보낼 때는 뭐 보험이라든지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약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3: 사실 저 원론적인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고
1: 예.
3: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 적어도 대한민국 법령에
4: 박성대
3: 따르면
4: 변호사입니다.
3: 도급 관계나 위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본사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1: 네.
3: 네팔 현지 업체와 어떠한 협업 관계에서 각자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 만약 이 당시 사망 사고가 예견할 수 있었고 평소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난다면 현지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
3: 형사 책임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민사상 책임은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유사한 사안이 이전에도 발생하였는가 극단적인 상황을 예견하고 특히 산악지대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인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언제든지 상정해 두고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1: 네.
3: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작업 등을 하는데 힘을 보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정부팀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정부와의 공적 협조를 위한 창구가 될 역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어떤 구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현지 구조 당국도 있을 것이고 현지 정부의 대응도 있을 것이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조와 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종자들을 구조한다고 하면 현지에 어떤 공간에 머무르게 될 것인지 이들의 의식주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민간 기업 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예.
0: 수색을 위해서 지금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현지 작업자들이 어떤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도면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업이 아마 갖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회사 차원에서 현장에서의 수색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 어떤 직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 현지 구조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에 좀 주력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2: 네. 지금 뭐 현지의 구조 작업도 지금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 파견된 정부와 민간 대응팀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 실종 사건 관련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주경찰청이 오늘 국과수 부검감정서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목불뼈 부분 골절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3: 이 목불뼈는 혀 아래에 있는 뼈입니다. 설골이라고도
2: 예.
3: 읽었는데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머리뼈, 목뼈, 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던 목불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된다는 소견입니다. 사실 목불뼈 골절은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는 그 단서로서 고도 부패와 부분 백골화로 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달았는데 즉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이른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4: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지속적으로 이 장모 씨 사인에 대해서 타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그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이제는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네.
0: 그런데 이 근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 사망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기보다는 타살 당했을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경찰이 범죄 피해의 가능성,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들은 일단 장씨 소유의 끈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요. 주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공격이나 저항 흔적이 없고, 그리고 외출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이나 소지품, 특히 금품 같은 것들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네.
0: 그런데 지금 시신 상태가 매우 부패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장기라든가 피부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2: 예.
0: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특이고 골절이 없는 상황에서는 치명상을 입힐 만한 외력이 없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망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사망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사망한 시점과 관련해서도 어제 그 제주경찰청 브리핑에서는 집을 나간 다음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근거가 좀 어디에 있었을까요?
3: 장 씨가 외출한 이후에 특별히 기지국 위치를 벗어나서 이동한 정황이 없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2: 예.
3: 종합하자면 외부인과의 접촉 정황이나 추가 이동 경로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런 타살 정황을 낮추는 정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집중 수색 장소를 바닷가 근처로 한 이유도 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 인근이었다는 것인데 추가 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야자수 나무 근처에서 장 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면서 부검에도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뼈 손상이나 남은 조직 조직과 물질 화학 검사, 유전자, 나아가서 제3자의 DNA 정도는 검출될 수 있지만 조직의 세밀한 손상이나 미세한 멍이나 압박 흔적, 나아가서 일부 독성 물질, 사망 직전의 신체 상태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어떠한 결론을 내놓더라도 추가 의문사항이 제기되면서 유족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4: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설명은 하고 있지만 유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국민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부경장이 허위로 이 사건을 종결한 두 건의 실종자들이 이제 모두 시신으로 발견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실종 사건들을 담당했는데 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여 지난 그 시점에 표창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창을 받은 이유도 실종자들에 대해서 뭐 대처를 잘했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이미 장 씨에 대한 사건을 사실상 암장한 그 시점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한 40여일 지난 시점이라고나 할까요? 그 즈음에 실종 치매 노인을 발견했다는 유공을 인정받아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자살 기도자를 신속 발견했다는 점으로 유공을 또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고요. 지금 뭐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은 표창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범죄 예방 유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 2021년에도 경찰 행정을 발전시켰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았고, 2024년에는 특수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또 표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건을 암장한 것이 지금 확인된 것만 한 두 건 정도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는 건이 있고,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암장 의심이 굉장히 또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사건도 한 세 건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유공은 객관적인 표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공적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여겨졌겠지만 실제로는 실체관계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훈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실종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암장을 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표창은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외면적으로 특수절도 실제로 피의자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고 실종 치매 노인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표창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이 표창이 실질적인 어떤 이 사람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남는 부분들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열기로 했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네팔 홍수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2: 내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초대해 오찬을 하기로 했던 일정 역시 연기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도 기존 일정을 변경하고 네팔 홍수 사태를 직접 챙기고 나섰다고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해당 일정을 수년하고 네팔 홍수 사태와 관련한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 가운데 네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9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요. 이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추가 안전 확보 대책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 네팔 홍수로 국민이 실종됐다는 첫 보고를 받은 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실종자 가족 지원과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낮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 관담회에서도 네팔 홍수 사태와 관련해 재외 국민 9분의 생사가 불명확해 안타깝다며 조기 생환을 온 마음으로 성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내일 민주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하기로 했던 오찬도 미루기로 결정했는데요. 청와대는 우리 국민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팔 홍수로 인해 직원들과 연락이 끊긴 우리 기업들은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2: 네, 두 기업 모두 구조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기업 대응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4: 네, 분당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두산 에너빌리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 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들은 긴장감 속에 네팔 현지에서 나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도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고립돼 있는 10명 그리고 연락이 끊긴 6명 모두 일단은 회사와 접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젯밤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부사장을 중심으로 30여 명 규모의 비상 대책 본부를 꾸리는 동시에 네팔 현지에는 정연인 대표이사를 필두로 한 긴급 대응팀 8명이 조금 전 출국했는데요. 정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5: 현재에서 관계 당국과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6: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이사
5: 정연인입니다. 구조를 지원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부산 에너빌리티 긴급대응팀은 네팔 시간으로 오늘 밤쯤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현장 인력을 조금씩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사고 직후 현장에 파견된 직원 가족에게도 상황을 공유한 거로도 전해졌습니다.
0: 한국 남동발전도 곧 네팔 현지로 출발하죠?
4: 네. 직원 3명과 연락이 닿지 않은 한국 남동발전도 네팔로 향합니다. 잠시 후 오후 3시쯤에 신성장 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지 대응팀이 탄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인데요. 현지 대응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팔 현지 댐 부분을 포함해 건설 인력이 있던 베이스 캠프가 대부분 손실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장 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현지 상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회사 대응팀 모두 오늘 밤이면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현장 진입 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 타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0: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 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를 건네서 2명을 살해하고 또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같은 수법에 당한 생존자 3명이 더 확인되면서 추가로 기소가 됐고요. 지난 18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소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또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는 소식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0: 네, 다시 네팔 대홍수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 기업 대응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업들도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죠?
7: 네, 그렇습니다. 어제를 좀 돌이켜보면 긴박했다. 이 말 이상의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0: 네.
7: 네, 저도 어제 회사 근처에 저녁에 있다가 외교부 공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있던 남동발전과 또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들이 연락이 두절됐고 또 10명은 현재에서 고립돼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 제가 경제부 산업팀 출입이다 보니까 바로 기업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8: 예.
7: 아무래도 기업에서 직접 현장과 소통하면서 내용을 좀 파악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일단은 전화 연결부터가 또 쉽지 않았고요.
8: 예.
7: 그리고 연결이 되더라도 파악 중이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을 정도로 기업에서도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연락 두절됐던 인원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 5명이다 이렇게 공지가 됐다가 나중에 6명으로 늘었잖아요.
0: 네.
7: 예. 그리고 처음에 직원 10명이 고립됐다가 이후에 이 10명은 외국인 직원 200여 명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곳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다르다 보니까 현지에서 전해지는 그 소식을 계속 주시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네, 어제 저녁부터 뭐 밤낮 없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금 비상 상황일 것 같습니다.
7: 네, 그렇습니다. 남동발전의 경우에는 UT1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합작 법인이 카트만두에 있어요.
0: 네.
7: 예. 그런데 이 현지 법인에 있는 인력이 재해가 발생한 그 지역으로,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있는 지역으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8: 예.
7: 물론 현장이 통제가 돼서 사고가 난 그 지점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최대한 인접한 곳까지 가서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발전은 그리고 또 합작법인을 통해서 현지 당국에 신속한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도 비상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보면 수시로 회의를 하고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또 대책 마련

0: 마련해놨던 그런 모습인데 관계자들 오늘도 전화가 불통일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소리에서도 긴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직원 6명이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도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상황 파악과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그 현재 나간 그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숨가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도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지에도 이제 급파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팀은 이미 출국했죠?
0: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 반쯤에 인천공항을 떠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현인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이사는 출국에 앞서서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연락이 닿지 않은 직원들의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윤장현 신성장 본부장을 필두로 대응팀을 구성해서 잠시 후에 네팔 현지로 출국합니다. 남동발전 대응팀도 앞서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났거든요. 예, 여기서 현장 수색과 상황 파악에 집중해서 직원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네팔에 있는 직원들 가족들도 네팔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가족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현장에 가길 원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 지원하겠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네네.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 네, 그리고 그 현지 건설 현장도 좀 궁금한데 그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대한 상황 설명도 있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연락 두절된 곳은 네팔 어퍼트리슐리 1, 줄여서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예.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 70km에 위치한 트리슐리강에 건설되는 216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수력발전소인데요. 네팔 최대의 수력발전 사업으로 2022년 1월 본공사에 들어가서 올해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피해를 입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남동발전은 현재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로 완공 후에 27년간 운영할 계획이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설계, 조달, 시공까지 맡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장의 그 지금 네팔의 피해 당시 모습이고 그리고 그 공사가 진행됐던 현장의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면 험준한 고산 협곡지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곳을 대규모 홍수가 덮치면서 자연재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건설 그 현장 상당 부분이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측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3: 현재 공정률은 84%고요. 올
4: 지금 한국 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3: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지하발전소는 현재 뭐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공사가 진행 중인 그 현장의 예. 영상입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전에 그 공사 현장을 공개하면서 인터넷에 올렸던 그 영상인데 네. 보시면 굉장한 협곡 사이로 지금 강이 흐르고 있고요. 저곳에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됐던 예. 거죠. 예. 그 지상에서도 공사가 진행됐고 영상을 보면 지하에서도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공사 현장 그 화면을 보고 계신데 남동발전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더라도 그 지하 발전소 그 공사 현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다. 예. 네, 지금 보면 그 지하에서
5: 네팔 홍수로 현지에 있던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들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 김대근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0: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교통안전 1분 턱
11: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ISA와 관련한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SA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은 물론이고 펀드와 ETF, 국내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자산 관리 계좌인데요. ISA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처음 출시됐습니다. 초기에는 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활용됐지만 이후 제도 개편과 중개형 ISA 도입으로 가입자가 직접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건 바로 절세 혜택인데요. ISA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운용해 얻은 수익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순이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른바 절세 통장으로 불리며 가입자가 꾸준히 늘었는데요. 올해 초 기준 ISA 가입자는 800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 금액도 5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ISA라고 해서 투자 위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한다면 다른 계좌와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세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적과 위험 성향 등에 맞게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IS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FM.
1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그 밖에 경기 남부 이남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춘천 33도, 전주와 강주 35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의 하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수도권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오창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여파로 오창 분기점 부근에서는 2km 구간 정체입니다. 예, 반대에 지금 오창 쪽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반대 남이 방향 마장 휴게소 부근 갓길에는 장애물 플라스틱이 떨어져 있어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없도록 일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통행 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복성 나들목에서 수전 탄천 일교까지는 이제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그 밖에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잠실대교 남단부터 한강대교 남단까지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8: 오늘 폼 미쳤다
19: 미쳤다
20: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21: 미쳤다 우와 우와
22: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3: 살아있는 YTN
2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여기 실종됐다는 소식에 들뜬 분위기보다는 다소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안타까운 참사 소식을 언급하며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만반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저녁 만찬 자리에서 주류 반입은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연찬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당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생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표와 AI 외교안보 특강, 상임위별 토론 등 다채로운 일정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검찰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현안과 관련해 추진할 7개 분야 133개 중점 법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 4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회장을 찾아 의원들을 상대로 20분가량 강연에 나섭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당내 결속과 화합을 강조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취임 1년을 맞은 장동혁 대표, 당원 중심 정당과 싸우는 정당을 재차 강조하며 2년 차 체제의 쇄신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중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원 정당을 넘어 국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역시 현재 전국 상황

0: 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이번 연찬회 기간 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연찬회가 의원들의 단일 대우를 구축하고 대여 투쟁의 동력을 모으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1: 네, 현장에 나가 있는 표정우 이현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0: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1: 당초 지진으로 알려졌던 이번 재난은 대규모 빙하 붕괴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번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기후변화가 재난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실종자 수색을 가장 주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장 상황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는데, 교량이라든지 도로가 이미 유실된 상황이거든요. 현장 수색을 위해서 좀 접근이 가능할까요?
2: 네, 지금 여러 가지 외신 보도라든가 이렇게 현장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모두 이제 붕괴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도로라든가 이렇게 실제 현장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헬기라든가 이렇게 이제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3: 함은구 을지대
2: 구조하니까 굉장히
3: 안전공학과 교수입니다.
2: 급박한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공중 지원을 통한 구조 활동이 좀 우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도시 인프라를 임시로 가설하는 가설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먼저 교두보를 확보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지금 연락이 끊겼다는 그 우리 국민이 일하던 곳이 고산 협곡지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은 더욱더 좀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헬기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네팔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 수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역설적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협곡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큰 지역에 이런 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해서 전기를 이제 얻어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입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헬기를 통한 이런 항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0: 실제로 이제 현지에서도 그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지 교민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 아무래도 이제 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헬기뿐만 아니라 개인 헬기 모두 다이 지역으로 파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관광적으로 헬기를 띄우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뉴스와 함께 모든 헬기가 다 이제 이 지역으로 가고 있는 이제 현지 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퍼지고 있고요. 저희 네팔 분들도 이제 최대한 음식이나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끼니, 옷, 여성분들을 위한 세니터리 패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여기 지역으로 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4: 그래서 어제 저녁만 해도 8톤 정도의 이제 물자들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교민도 얘기했지만은 개인적인 이유나 관광을 위해서는 헬기를 띄워서는 안 되고, 지금은 어쨌든 구조와 수색을 위한 헬기 상륙만 가능하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이나 이런 걸로 사용한다는 건 당연히
0: 말도 안
2: 말도 안
0: 되는,
2: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또 협곡이고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 헬기들이 이제 서로 엉키가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통제하고 관제하는 이런 것도 좀 선행이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헬기가 가기 전에도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요구 조절을 좀 마킹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헬기를 보내서 정확하게 구조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 네. 지금 그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지금 저 홍수가 굉장히 탁한 색깔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만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돌이나 자갈이나 진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도 더 컸고 그렇기 때문에 수색도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홍수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거든요.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빙하호에서 붕괴되는 현상들은 결국 이제 빙하라고 하는 그 얼음덩어리 안에 돌, 자갈,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 이 안에 이제 굉장히 질량이 높은 뭐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쇠석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쇠석류 형태로 이 붕괴돼서 떠내려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물에 의해서 파헤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걸 이제 엄청나게 깎여서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지리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실제로 U자형 협곡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는 지금 현재 협곡은 V자 형태지만 이 피오르가, 그러니까 빙하가 떠내려간 자리는 U자형 협곡으로 마킹이 되거든요.
0: 아,
2: 그러니까 지형이
0: 거군요.
2: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V자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사면을 깎아서 내려오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면 이제 U자형 협곡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V자 형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저희가 이제 AI로 연출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뿐만 아니라 빙하가 붕괴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돌이나 자갈 또 뭐 큰 그 돌 암석 같은 그런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떠내려오다 보니까 그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서 처음에는 지진이 아니냐 이런 오인을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 저도 이제 뭐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또 들어서 네네. 뭐 그런 영향도 상당히 크리라라고 봤는데 어쨌든
0: 네팔에 이제 그리고 실제 또 지진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예. 뭐 히말라야 쪽 조산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지진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지진 발생은 없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그 모레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석이라고 하는 형태가 뚝을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빙하가 떠내려오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모레인이라고 하는 퇴석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댐 형태를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울기에 있다가 빙하가 통째로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0: 맞춰서
2: 얘가 이제 멈추게 되면 얘가 이제 댐이 되는 거죠. 자연 댐이 되는 거죠.
3: 네.
2: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물이 고이는 형태가 되고요. 근데 이 모레인이라고 하는 이 퇴석 자체도 또 상당히 얼음과 바위와 자갈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레인이라는 그 퇴석이 녹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빙하 후의 붕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구조물 그 구조체 자체가 통째로 붕괴돼서 내려오게 되는
0: 그 붕괴 진동이 어마어마하다.
2: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충격파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네, 그 빙하의 너비가 거의 뭐 한 600m가 된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고요. 사실 그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홍수가 발생할 당시에 현지에서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좋은 날씨였지 않을까 생각이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네팔 현지에 계신 분들도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실종자나 지금 인명피해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 상황인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홍수 같은 경우 이제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예경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혀 거동이 없고요. 뭐 전혀 또 비와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모레인 붕괴에 의해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이면 불과 수분 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분 만에 도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 쇠석류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 저 네팔에는 빙하가 녹아서 생긴 그런 호수들도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이번 이 지금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던 이 물

0: 또 토석에 막혀가지고 있는 구간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 2차 피해가 또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보세요?
1: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가장 그 저도 우려가 되는데요.
0: 네.
1: 지금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해당 지역에 지금 네팔 인근에
0: 네.
1: 요쪽에 소위 말하는 빙하호가 약 2만 개가량 산재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0: 네.
1: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빙하호들이 지금 발생한 이런 형태의 사고로 또 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부는 내려오다가 중간에 막혀서 군데군데 국소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0: 네.
1: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트리거에 의해서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응급구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라든가 주변 국가에서 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스크린을 한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0: 네.
1: 그런 부분들 좀 판단해서 여러 가지 구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예, 지금 형수가 휩쓸고 지나간 그 지역의 영상 또 사진을 보면 거의 모든 부분에 토사와 진흙이 막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구조도 상당히 어렵겠고 수색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좀 수습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복구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까 도저히 좀 가늠이 좀안 되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뭐 기본적인 이제 복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수준과 맞닿아 있거든요. 기술력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뭐 네팔 그 당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저 정도의 광역적인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리질리언스에 의한 뭐 회복력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가까이 있는 중국부터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좀 충분한 좀 조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잘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네팔 현지의 그런 인력도 총동원 되겠지만 여기서 피해를 입은 그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관계된 나라들도 아마 집중적으로 또 인력을 파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네팔 뭐 그리고 뭐 히말라야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트레킹이나 아니면 뭐 등산 뭐 그런 성지와 다름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국가의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부분들 포함한 그리고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인 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2: 지금 이게 그 원인을 많은 분들이 지목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 왜냐하면 빙하가 녹아서 지금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작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떨어질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에너지들을 아까 말씀하신 뭐 남동발전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고,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온난화가 발생하고, 또 당연히 또 온난화에 의해서 그런 에너지들이 높아지고 녹아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아주 그 근본적인 부분은 지금 아까 2만 개 산재된 이 빙하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어디가 취약한 부분인가는 정확하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으면 당연히 뭐 협곡 아래쪽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쪽에 도시라든가 취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소산시키는. 그래서 과거에 네팔은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한 곳에 평지에 모여 살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뭐 산지라든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제 굉장히 광역적인 형태의 피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교수와 함께 네팔 대홍수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2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2: 듀엣토의 더 클래식
13: 8월 27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4: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에서 12번 F단조 전주곡 그리고 13번 F샵 장조 전주곡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중에서 1권 중 12번 F단조 전주곡, 그리고 13번 F샵 장조 전주곡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손민수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죠. 물론 임윤찬 이전에도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제자 덕분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스승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뿌듯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자신도 전 세계를 돌면서 하고 싶은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0: 손민수는 얼마 전 영국의 하이페리온 음반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요. 얼마 전 바흐의 평균율 전곡을 녹음하고 오는 10월 2일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전곡 음반에 앞서 나온 싱글이었습니다. 일종의 프로모션용 맛보기 음원입니다.
1: 음원 발매를 앞두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김세현입니다.
0: 김세현은 지난해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젊은 피아니스트죠. 그는 지난 4월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워너 클래식과 전속 녹음 계약을 맺었고요.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지난 8월 24일 국내에서 먼저 발매되었습니다. 9월 4일에는 전 세계에 공개된다고 하네요.
1: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최초 개봉을 하는 것이 흔한 편인데 음반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0: 아무래도 우리나라 연주자다 보니까 국내에 일주일 정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김세현의 음반은 어떤 곡을 수록하고 있습니까?
0: 이번 음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파리라고 합니다. 김세현에게 파리는 특별한 도시죠. 지난해 이곳에서 열린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 청중상과 평론가상, 파리 특별상까지 받으며 4관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도시가 바로 파리인 거죠.

0: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음반 역시 자신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된 파리를 주제로 했다고 합니다.
1: 이 프랑스 음악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겠네요.
0: 중심에 놓인 작곡가는 쇼팽과 포레. 쇼팽의 12개 연습곡 OP25 전곡과 녹턴 OP27의 2번, 그리고 포레의 밴노래 1번과 왈츠 카프리스 1번, 즉흥곡 2번 등이 담겨 있습니다.
1: 쇼팽은 폴란드 작곡가가 아니었나요?
0: 폴란드를 떠나서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쇼팽을 프랑스 작곡가로 여기기도 하죠.
1: 이번 새 음반의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폴의 밴노래 1번, 김세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황보광이요?
1: 예, 이 황보광 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 콜번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비롯한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본선 무대에 오르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아직은 화려한 우승 경력을 앞세우는 연주자라기보다는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젊은 피아니스트에 가깝습니다.
0: 그런데도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데뷔 음반을 낸 거네요.
1: 이런 경우는 음반사가 그의 가능성을 눈여겨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 나중에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간간이 있는 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혜 같은 경우 작년에 시벨리우스 콩쿠르에 우승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사실 음반 계약은 10대 시절인 2017년에 일찌감치 했고요. 덕분에 그 음반사는 놀라운 안목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0: 이번에 첫 번째 음반을 낸 피아니스트 황보광은 스메타나의 피아노 곡을 녹음했습니다. 스메타나 하면 보통은 교향시 나의 조곡, 특히 몰다우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에 비해 그의 피아노 작품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죠.
1: 음반사 낙소스는 잘 알려진 명곡뿐만 아니라 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들을 꾸준히 발굴해온 음반사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스메타나의 피아노 음악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 레파토리를 맡길 젊은 연주자들을 물색하면서 황보광이라는 이 피아니스트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연주자들은 스메타나의 작품을 굳이 연습해서 녹음하지는 않으니까요.
0: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스메타나의 피아노 소나타 G단조 중 1악장 황보광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주더콜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8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은데요. 대학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학교와 앞 카페에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있어서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만나보니 듬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린 끝까지 하나니까 잘 돼도 같이 잘 되고 어려워도 같이 감당하자 라고 늘 말하곤 했죠. 저는 그 말에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모으는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무조건 절반씩 공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명까지 해뒀죠.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은 다행히 정말 잘 풀렸습니다. 8년 동안 남편 명의로만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모였죠. 저도 이제는 여유를 갖고 예쁜 아이를 가져보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거래처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추스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와 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결혼 전에 남편과 썼던 절반 공유 계약서를 보여드리며 이 재산의 절반은 애초에 제 몫으로 약속된 것이니 그 절반을 뺀 나머지 절반만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그건 너희 둘이서나 쓴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아들 이름으로 된 재산이니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남편과 썼던 계약서는 남편이 사망한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걸까요? 만약 이 계약서가 소용이 없다면 자녀가 없는 저와 시어머니는 30억 원의 재산을 각각 얼마씩 나눠 갖게 되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전에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은 절반씩 나누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시어머니랑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박수민 변호사, 이 계약서 하나로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이 사건은 그 계약서를 등기해 두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연자분이 받으실 금액이 무려 6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0: 아, 그렇군요. 6억 원이나 네, 차이가 나네요. 그 계약서 한 장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1: 네. 사연자분이 결혼 전에 남편과 작성하신 계약은 법적으로 부부 재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우리 민법이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부부가 재산에 관한 약정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우선 사연자분이 남편과 작성한 부부재산 계약, 이거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 거죠?
1: 네, 부부 사이에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과 남편분 사이에서는 재산의 절반은 아내 것이라는 약정이 온전하게 효력을 갖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계약의 효력을 시어머니한테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건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민법에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부부재산 계약을 혼인신고하기 전까지 등기해두지 않으면 그 계약 내용을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이나 제3자에 시어머니가 포함이 되는 걸까요?
1: 네, 남편이 사망하면서

0: 상속인이 되신 시어머님은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 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계약서를 등기에 두지 않았다면 사연자분은 시어머님께 이 재산의 절반은 원래 내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부재산 계약을 등기한다라고 하는 거 좀 청취자분들한테는 생소할 것 같거든요. 그 집을 사고 팔 때 하는 부동산 등기하고는 다른 걸까요?
0: 부동산 등기와는 다른 별도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이 아니라 남편 또는 부부 공동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부부재산 네. 약정 등기라는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1: 네.
0: 이걸 혼인신고 전까지 맞춰두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 절차를 아는 분이 많지 않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놓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그럼 결국 이제 사연자분이 결혼 전에 이 계약을 등기를 해뒀는지 아닌지 이게 상속액을 가르는 핵심이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어머님과 사연자분이 상속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1: 네.
0: 남편분이 자녀 없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어머님만 계시는 상황인데요.
1: 네.
0: 이런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속,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5할이 가산되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3, 시어머님이 2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1: 네.
0: 따라서 사연자분의 몫이 5분의 3, 시어머님의 몫이 5분의 2가 되는 거죠.
1: 네.
0: 이때 부부 재산 계약을 등기에 두었다면 계약이 시어머님한테도 효력이 있으니까 남편 명의 30억 중 절반이 15억 원을 처음부터 사연자분 몫입니다.
1: 네, 네.
0: 이 15억 원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1: 네.
0: 사연자분 고유 재산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은 나머지 15억 원인데요.
1: 네.
0: 이걸 사연자분과 시어머님이 3대 2로 나눕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경우 사연자분이 9억 원, 시어머님이 6억 원을 상속받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원래 몫인 15억 원을 더하면 사연자분은 네. 결과적으로 총 24억 원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이 부부재산 계약을 등기만 해뒀으면 이제 사연자분이 24억, 시어머니가 6억을 받는 건데 이거 그러면은 반대로 등기 안 했다. 부부재산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했는데 등기는 안 했다. 그러면 얼마로 될까요?
0: 그렇다면 부부재산 계약은 시어머님께 주장할 수 없게 되죠.
1: 네.
0: 따라서 남편 명의 30억 원 전부가 상속재산이 되고
1: 네.
0: 이걸 3대 2로 나누면 사연자분은 18억 원, 시어머님은 12억 원을 각각 상속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를 했다면 24억 원, 등기하지 않았다면 18억 원으로 6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1: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연자분은 등기를 했다면 24억, 하지 않았다면 18억 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시어머니도 등기가 돼 있으면 6억 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12억 원.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등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그건 너희끼리 얘기,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1: 네. 그럼 지금 사연자분 어떤 거를 이제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정리해 가는 게 필요할까요?
0: 우선은 결혼 전에 작성하신 계약서 원본이랑 그다음에 부부 재산 약정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만약 등기가 되어 있다면 사연자분이 24억 원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그 계약서는 시어머님께는 효력이 없습니다.
1: 그렇네요. 만약에 그럼 계약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 문제 그냥 끝나는 걸까요?
0: 그렇진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남편분의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채무는 없는지 이렇게 따져봐서 상속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법적으로 몫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좀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면 좀 그러니까 가능한 그럼 시어머니랑 협의 분할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더 좋긴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혼인 전에 작성한 부부재산 계약은 부부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주장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 계약서 원본 확인하시고요. 혹시 부부재산 약정 등기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남편의 전체 재산이랑 채무 범위도 한번 정확히 파악해보시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들이 하나 둘 개학을 하는 시기입니다. 한동안 한산했던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다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지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많이 헷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 아이가 보이지 않아도 차를 멈춰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아이가 길을 건너고 있지 않아도 차를 반드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서 노란 펜스나 주차된 차량에 가려서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고 언제든 횡단보도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단 무조건 멈춰서 주변을 살피라라고 강제를 해둔 건데요. 그래서 스쿨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보이는지 따지지 말고 일단 멈춘 뒤에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8월과 9월 개학기에 맞춰서 전국의 스쿨존에서 신호 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일시 정지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인데요. 스쿨존에서는 일단 정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벤의 꿈처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0: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끝자락에 오늘도 막바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습니다. 한편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경보가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늦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한편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방향 기름 램프에서 정릉 램프 구간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일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평균 속도가 시속 40km 내외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의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4: 네, 현장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3: 네, 조금 전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지금 관계부처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추가 안전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어제 국민 실종 보고를 받은 뒤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실종자, 우리 국민의 수색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는데요. 지금 추가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자세한 이제 모두 발언이 들어오면은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팔 대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현지 구조와 지원을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4: 총 9명의 직원들과 연락이 끊긴 두산 엘러미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도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현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3: 네, 먼저 김혜은 기자 외교부 청사에 나가 있죠?
5: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황윤태 기자는 두산 엘러미빌리티에 나가 있죠?
6: 네, 분당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먼저 김혜은 기자,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오늘 오후에 출발하죠?
5: 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오늘 오후에 출발했습니다. 이곳 외교부에서도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추가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실종된 사람들이 당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이라는 것 외에 어떤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됐는지 등은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피한 인원 10명은 다른 외국인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의 경우 통상 한 해 2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는 국가인 만큼 추가 피해가 있는지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신속 대응팀은 모두 11명 규모로 꾸려졌는데 외교부 4명을 비롯해서 소방과 경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인데 곧바로 현지 당국과 협조해서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신속 대응팀을 이끄는 임상우 단장은 출국 전 취재진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색 구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파견한 신속 대응팀 외에도 추가 파견 등 필요한 조치는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네, 각 기업의 대응도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두산 에너빌리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6: 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들은 긴장감 속에 연락이 닿지 않는 고립 직원 10명,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6명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접 피해 현장에 들어가서 고립 직원 10명을 만났지만 아직 회사 측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팔 홍수로 직원 10명이 고립되고 6명이 연락이 끊긴 어젯밤부터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부사장을 중심으로 30여 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를 꾸리는 동시에 네팔 현지에는 정연인 대표이사를 필두로 한 긴급대응팀 8명이 조금 전 출국했는데요. 정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7: 현재 관계 당국과 관계자들과 긴밀히
8: 현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이사 정연인입니다.
7: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의 구조를 직원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두산의 에너빌리티 긴급대응팀은 네팔 시간으로 오늘 밤쯤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현장 인력을 조금씩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고 직후 현장에 파견된 직원 가족에게도 상황을 공유한 거로도 전해졌습니다.
3: 네, 한국 남동발전도 곧 네팔 현지로 출발하죠.
6: 네, 직원 3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한국 남동발전도 곧 긴급대응팀을 출발시킬 예정입니다. 원래 오후 3시쯤에 비행기가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연착이 돼서 잠시 후 4시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현지 대응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팔 현지된 부분을 포함해 건설 인력이 있던 베이스 캠프가 대부분 손실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장 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현지 상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회사 대응팀 모두 오늘 밤이면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4: 정부와 각 기업의 비상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생활 소식이 들려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배현 황윤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3: 네, 앞서 속보로도 보여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열기로 했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네팔 홍수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 네, 내일 민주당 의원 전원을 초대해서 오찬을 하기로 했던 일정 역시 연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이 대통령도 기존 일정을 변경하고 네팔 홍수 사태를 직접 챙기고 나섰다고요?
9: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해당 일정을 수년하고 네팔 홍수 사태와 관련한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 가운데 네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9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요. 이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추가 안전 확보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 네팔 홍수로 국민이 실종됐다는 첫 보고를 받은 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실종자 가족 지원과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오늘 낮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도 재외 국민 9분의 생사가 불명확해 안타깝다며 조기 생환을 온 마음으로 성원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내일 민주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대해 함께하기로 했던 오찬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팔 북부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기습 홍수로 우리 국민이 실종되고 고립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4: 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토성류가 덮쳤을까요? 정혜윤 기자와 함께 네팔 참사의 원인과 지구적 기후위기 경고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 어서 오십시오.
10: 안녕하세요.
3: 네, 우선 사고가 난 지역, 이 네팔 지역이 중국과 네팔의 국경이 맞닿은 곳이죠.
10: 네, 맞습니다. 네팔은 중국 티베트 지역과 맞닿았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고도가 높고요. 그리고 인도와 국경을 이루는 남쪽 지역은 비교적 고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의 국토는 히말라야 산맥과 가까운 곳부터 히말과 파하드 그리고 테라이 지역으로 구분을 둘 수가 있는데요. 고도에 따라서 구분을 본다면 서로 다른 날씨와 그리고 생활 양식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 히말 지역의 경우는 온도와 이제 많은 적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에베레스트 지역이 지금 히말 지역에서 이제 특성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경우는 트레킹이 좀 그렇죠.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이죠. 이제 파라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으로 이제 카트만두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기후는 비교적 온화하지만 날씨 변화가 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라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맞닿았기 때문에 이제 환경과 문화가 좀 비옥한 땅을 좀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농업에 좀 유리하고 아열대 기후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사고 발생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히말라야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고산 지역인데 그리고 이제 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토사가 밑으로 좀 쓸려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 네. 지역입니다. 파하드 지역에 이제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4: 네, 지형적인 특성을 좀 짚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지금 날씨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고 전해졌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대규모 홍수나 산사태, 토성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10: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셨지만 이번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맑은 네. 날씨를 보인 게 지금 특징인데요. 예,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을 집어삼킨 이 거센 이 물길, 이 발단 지역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졌던 해발 수천 미터 지역의 고지대입니다. 초기에는 규모 4.4의 지진이 일어났던 게 아니냐 이런 원인을 좀 지목을 했었지만 네. 지진파와 이제 위성 자료를 좀 분석을 했더니 지진이 아니었고요. 예, 사실 이제 지진 정도의 이제 산사태를 일으켰던 네, 산사태가 원인이었고 이제 거대한 빙하와 이제 암벽 덩어리가 이제 통째로 무너지면서 지진 정도의 충격 자체가 규모 5.2 정도에 달하는 강력한 지진파를 만들어냈던 것이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됐습니다. 이 정도의 사실은 이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추가 분석을 통해서 지금 밝혀졌고요.
4: 네. 네,
10: 결국 이제 지질학적 지진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부른 순수 이제 빙하 그리고 암석 붕괴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 예, 보통 이런 재난은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가 터지는 빙하호 네. 붕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뚜렷한 호수가 없었다면서요?
10: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현장 상류 지역에 뚜렷한 이제 빙하호가 존재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암석 빙하와 그 산체 내부에 그런 암석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던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이제 고산지대 땅 속에는 이제 흙과 얼음이 적게는 20% 그리고 많게는 80%까지 뒤섞여 있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구 동토층 속에 얼음이 그동안 바위를 좀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지역으로 급격한 기온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얼음이 좀 녹아내리면서 바위와 빙벽이 이 지탱력을 좀 잃고 한순간에 좀 붕괴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4: 예.
10: 네, 여기에 이제 히말라야 특유의 좀 지형 구조가 재난을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너져 내린 이 거대한
3: 예, 정혜연 기자 잠시만요. 저희가 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저희가 지금 앞서서 현장 스케치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모두 발언이 지금 앞서서 진행이 됐는데 네. 관련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앞서 수석 보좌관 회의도 순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긴급 회의를 챙기고 있는데요. 관련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지금 현재까지 국민 실종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이제

0: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영상이 다시 들어오면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현재 최소 165명이 숨지고 1,300여 명의 실종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관련 정부 대응은 들어오는 대로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2: 아, 네. 저희가 이제 돌발 홍수 얘기 좀
0: 네.
2: 하다가 네, 끊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토성류가 사실은 이제 돌발 홍수를 일으킨 건데 좁은 상류 지역, 그러니까 V자 이제 계곡이었잖아요.
0: 네.
2: 이제 빙하호가 이제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지금 엄청난 네, 토성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0: 네.
2: 예, 중간을 막았다가 예,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예, 거대한 빙하와 토석이 좁은 상류협곡의 물길을 가로막으면서 순식간에 이제 임시 그 천연댐을 만들었다가 예, 상류에서 차오르는 물의 수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댐이 일시에 터지면서 예, V자형 좁은 협곡을 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타고 내려오면서 이 파괴적인 이 초강력 이 토성류로 돌변하면서 하류에 이 공사 현장까지 저렇게 덮치게 된 겁니다.
0: 네.
2: 네.
0: 지금 네팔의 기후적 특성,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몬순
2: 네.
0: 기후이고 흔히 얘기하시죠 우기인데
2: 네네.
0: 이번 사태를 키우는 데좀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2: 네, 맞습니다. 뭐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2: 네, 네팔의 경우에는 6월부터 8월까지가 여름 몬순 우기 기간에 해당하는데요. 이석달 동안 연간 강수량의 무려 이제 80% 이상이 집중되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 지금 며칠간 비가 멈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폭염과 호우가 지금 반복됐기 때문에 산간의 토양이 물을 좀 가득 머금은 지반 포화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2: 여기에 이 지역의 특성상 티베트 고원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벵골만이랑 인도양 쪽에서 이 지역은 항상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히말라야 산맥의 급경 사면을 타고서 솟구쳐서 좁은 지역으로 강한 호우구름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는 지형 효과 때문에 약해진 이그 산체 사면을 타고 이버이그 강우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산그그
0: 비탈길.
2: 네, 비탈길 쪽으로 견디지 못하고
3: 네팔에 발생한 기습홍수로 우리 국민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참사의 원인과 기후 상태를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0: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5: 고향 특례시.
6: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명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9명, 출생아 수도 2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변화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보호대상 아동들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아이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 씨앗 통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50대 청취자분의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50대 홀로서기 재무 점검에 대해 짚어봅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에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에 전문가분들이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뭐 두 분이 약간 초록으로 맞춰입고 오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내용을 집중해서 굿모닝 굿나이프 들으시면 좋을까요?
1: 네, 오늘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당연히 뭐 내 돈 불리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회 환원도 좀 필요하잖아요. 네. 이 사회 환원하는 후원 제도 중에서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는 오늘 두 번째 코너인 머니 클리닉을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고 이유는 우리 사연자님께서 인생에 큰 변화를 겪으신 뒤에 과거에 보험 정비 한번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결혼, 뭐 자녀 태어나는 출산 그리고 또 혼자가 되는 이런 삶의 변화 이게 인생의 파도처럼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보험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자님께 정말 놀라운 변화를 저희가 만들어드려서 그 결과는 끝까지 들어주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오늘은 또 딱 마지막으로 하나, 내 보험은 지금의 내 삶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건지 이 질문만 마음에 한 번씩은 좀 해봐 주시면서 끝까지 좀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최성진 팀장님이 짚어주신 내 보험은 내 인생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 날 잘 따라

0: 살아오고 있는 건지
1: 있는지.
0: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아동이나 보호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적립금의 두 배를 지원하는 디딤 씨앗 통장 알고 계시나요?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돼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자산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매칭은 19세까지지만 이 통장은 월 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저축할수록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후원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디딤 씨앗 통장.
2: 처음 들어보시죠?
0: 처음 들어봐요. 처음
3: 저도
0: 들어봐요.
3: 잘 몰랐어요.
0: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일단 디딤 씨앗 통장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자산을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자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이름에서도 정말 느껴져요.
3: 맞죠.
0: 맞아요.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또 씨앗이 될 수 있는 통장이다. 그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까요?
3: 네,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1:2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 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2만 원을, 5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근데 아동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좋긴 하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은 매월 1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고요. 만약 저축의 최고 한도인 50만 원을 넣는다고 해도 정부는 1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효율성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5만 원 구간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5만 원, 정부 10만 원 하면 총 15만 원이 적립이 되니까요.
0: 그렇군요. 네. 곱하기 2 해서
2: 맞아요.
0: 지원을 해준다.
2: 맞아요.
0: 하지만 그 한도가 10만 원까지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 지원 사업은 누가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 일단 가입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 거주시설 보호 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 사업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려서 더 몰랐었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이지 않나라고
3: 맞아요.
2: 생각이 됩니다.
0: 그러게요. 네. 어려운 시절에 어린 시절부터
2: 맞아요.
0: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3: 주었다면.
0: 그렇죠. 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자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면
3: 그렇죠.
0: 무엇보다 좋으니까
3: 그럼요.
0: 어디에 후원하면 좋을까? 나도 이런 따뜻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디딤 씨앗 통장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5만 원을 기부해도
3: 15만
0: 원. 원 그렇죠. 정부에
2: 네.
0: 10만 원까지 합쳐 15만 원을 아이에게 미래 성장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니까 혜택들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근데 이렇게 디딤 씨앗 통장에 모인 적립금은 어디에 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3: 가장 중요하죠. 대학 등록금이나 학자금, 기술, 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훈련 비용, 혹은 요즘 창업들 많이 하시니까 창업 지원금, 뭐 집에 대한 주거 마련으로 전세 보증금, 월세, 그리고 혹시 뭐 아파서 의료비로 쓰거나 결혼 준비금까지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거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가장 관건인데 만 18세 이후는 금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 24세가 되면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아까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2: 저도 이걸 알면서 저도 후원 동참을 했습니다.
0: 시작하셨군요.
2: 큰 금액은 아니고요. 5만 원 이렇게 했고요. 5만 원 하면 10만 원까지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5만 원 후원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후원하는 방법은 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첫 번째는 후원자와 아동이 1대1로 연결이 돼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아동을 지정하지 않고 비지정하는 후원 방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아동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비지정 후원을 좀 하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좀 진행하는 만큼 믿고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만약 후원에 대한 뭐 신청은 자립정보온 홈페이지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그렇군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적금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일반 개인이 후원에 참여할 맞습니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의미 있고 좋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남에게도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내 자산도 불려나가는 데 도움받고 싶다면 굿모닝굿나잇 전문가에게 직접 여러 조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 걱정되는 청취자님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디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일단 이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은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보험관리를 전혀 안 하시다가 3년 전에 안타깝게도 이제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 정비를 재정비 한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인에게 이제 보험을 재정비하다 보니 보험이 사실 어떻게 가입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굿머니 굿나이프를 저희 자주 듣다 보니까 뭔가 이게 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한번 체크를 했는데 무려 100만 원이 넘게 내고 있어서 이건 도저히 너무 과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이제 혼자시기도 한데 이건 100만 원 이상 낸다?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렇군요. 서울에 살고 계신 네. 50대 남성분 네. 3년 전에 이혼을 하셔서 이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 1인 가정에 맞는 돈 관리를 하셔야 되는
2: 맞아요. 맞아요. 시기가 된 거죠.
0: 맞아요. 근데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너무 커요. 이거는 재정비가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1: 일단은 상담을 하는데 사실 보험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과거에 어떻게 좀 살아오셨고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좀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뭐 앞에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떻고 자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자녀들에게 좀 피해는 안 주고 본인 현재 삶과 이제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 좀 나누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청취자님의 현황부터 일단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2: 유통업을 꾸준히 오랜 시간 이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처럼 수입이 좀 많이 컸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 지금은 조금 변동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만 원 전후로 수입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출 상황을 먼저 보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전처분에게 그 자녀분의 양육비를 매월 100만 원씩 주고 계셨고 여기에 이제 카드값이 매월 170만 원 정도 세금 등 소소한 지출을 위해 별도 저축으로 50만 원씩 모으고 계셨고 국민연금이랑 건보료 등 합산해서 45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무려 106만 원으로 덩치가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노란우산 공제에 매월 50만 원씩 납입 중이셔서 실제로는 한 달의 지출의 합계가 약 5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0: 그럼 이게 계산이 네. 안 맞죠. 왜냐하면 이분이
1: 500만 원 정도 버신다는
0: 맞아요. 얘기죠. 한 달 소득이 500만 원인데 지출이 521만 원이다. 그럼 21만 원씩 매달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네요.
1: 맞아요.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제 소득이 딱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부족한 달에는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쓰고 혹시라도 조금 더 벌면 그냥 통장에 두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아뒀던 돈들

0: 당연히 청취자님 노후 대비로 필요하고요. 혼자 계실 걸 대비한다면 뭔가 간병에 대한 자구책 마련도 좀 필요해 보이기도
1: 오히려 더
0: 한데.
1: 필요하시죠.
0: 그렇죠.
1: 네.
0: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미 보험료도 좀 많기 때문에 진짜 불필요한 항목들 많이 많이 줄여서 이 보험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최성진 팀장님.
1: 네.
0: 우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지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했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중 대부분은 사실 손대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사업을 그래도 하시다 보니까 세금을 위한 별도 저축은 또잘 하고 계셨고 결국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이 양육비하고 보험료였어요.
0: 네.
1: 근데 양육비의 경우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년, 4년 정도는 앞으로 더 지급할 예정이다 하셔서 이건 지금 당장 줄이는 건 사실 어렵고요. 그러면 이게 가장 덩치가 컸던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는 게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0: 그렇죠. 보험료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2: 네.
0: 그걸로 조금 더 풍족하고 넉넉한 노후
2: 노후,
0: 대비를
2: 맞아요.
0: 하셔야겠습니다. 그 보장성 보험을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2: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 보험료가 사실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요거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좀 전달을 드리니 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딱 제대로 좀 말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목표를 40만 원 정도 선까지 좀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106만 원 내다가 40만 원으로 하면은 보험료가 엄청나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좋다라고는 하시지만 내심 어떤 걱정이 있냐면 그럼 보장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1: 불안하지.
2: 불안해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2: 그래도 충분히 보장도 적절하게 막 엄청 크진 않지만 고루고루 좀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좀잘 챙기면서도 리모델링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더니 그제서 이제 안도하시면서 리모델링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0: 그렇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분 데이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네.
0: 50대시고요. 남성분이세요.
2: 네네.
0: 홀로 거주를 하시는데 자녀 양육비로 앞으로 3, 4년 정도는 100만 원은 더 지출을 하셔야 되는
1: 네.
0: 상황이라 지출 항목에서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보험밖에 없었습니다.
1: 없어요.
0: 근데 혼자 계실 거 생각하면 보장도 무턱대고 다 줄일
1: 줄일
0: 순 없기 때문에
2: 맞아요.
0: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데 든든한 전문가분들이 계시니 어떠한 계획대로 솔루션이 나왔는지 애프터 결과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재무점검, 보험점검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그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만나봅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모니 굿라이트.
0: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 106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처방 과정부터 결과까지 속 시원하게 저희가 답변 드릴 건데요. 대신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0: 좋아요.
1: 과정을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연자님 혼자만 106만 원에 납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조정 결과 최종 월 42만 원으로 총 64만 원을 줄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0: 사실 42만 원만 줄인 것도 대단한 거예요.
2: 맞아요.
0: 42만 원이 보험료가 되고
1: 네.
0: 64만 원을 줄이시게 된 거잖아요.
2: 맞아요. 목표치에 거의 근사치 맞췄죠.
0: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보는 영화 네. 드라마도 재밌어요.
2: 맞아요.
0: 일단 불안하진 않으니까
2: 네.
0: 엄청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셨는데 그 과정도 이제 하나씩 들어볼까요?
2: 사실 뭐 결과는 결과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잖아요. 이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길래 요렇게 좀 줄어들 수 있는지 사실 요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청취자님의 경우에 총 보험 개수가 12개의 보험료가 106만 원. 106만 원 계속 말하는데 너무 많아요.
0: 그러니까요.
2: 여러 가지 보험이 있었지만 여기서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게 바로 간편 종신 보험 두 건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한 간편 보험 3건이 있었습니다.
0: 몸이 어디 불편하셨었나 봐요.
2: 그러니까요.

0: 결국 간편종신도 간편보험이고 일반적인 간편보험, 유병자보험 결국에는 이 유병자보험이 무려 5건이 있었는데 이 유병자보험이 차지하는 5건의 총 금액이 무려 84만 원이었어요.
1: 거의 대부분이었네요.
0: 네, 근데 또 안타까운 게이 5건 모두가 이혼 후에 재정비를 한 보험이었다라는 거예요.
2: 네, 3년 전에 한번
0: 네.
2: 정리하셨을 때.
0: 그래서 안타깝게 이 보험 모두를 좀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1: 왜요? 보험료가 너무 과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걸 싹다 정리를 하셨어야 됐을까요?
2: 보험료가 많기도 했었지만 조금 전에 김현철 팀장님 말씀대로 이 간편종신의 경우는 말 그대로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간편한 질문 몇 가지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1: 그렇죠. 병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 가입 쉽게 하려고 하는
2: 그렇죠.
1: 거.
2: 그렇다 보니 보험료가 반영이 더될 수밖에 없으니까 더 높았겠죠? 그런데 현재 사연자님 상황에서는 사망보험금이 사실 많이 필요한 시기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1: 그렇죠.
2: 그럼 우선순위상 덜 필요한 보험인데도 오히려 보험료는 더 많이 내게 되고 거기다가 사망 시 보험금과 내고 있는 보험료가 별 차이가 없다.
0: 없어요.
2: 이러면 보장과 보험료가 별 차이가 없어? 이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비싸게 가입을 하거나 유지를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요. 덜 필요한데 내가 낸 돈이랑 사망보험금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종신이 아닌 일반 간편보험의 경우에도 세건 모두 이제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청취자님의 병력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알리루무 고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일단 고지혈증 약 복용 중이시고요. 대장용종으로 두번 제거를 하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그냥 짜잘하게 뭐 통원한 이력들로 해서 사실 이렇게만 들어보면 병력이 엄청 크게 있거나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 제 머릿속에는 딱 그려집니다. 자, 첫 번째, 고지혈증은 암과 상관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2: 없습니다.
0: 없죠. 근데 혈관 쪽이랑 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아까 전에 병력이 또뭐 있었어요? 대장용종. 대장용종은 혈관 쪽이랑 상관은 없지만 암
2: 암하고는
0: 쪽이랑은 또 상관관계가 있겠죠.
1: 그렇죠.
0: 아, 그러면 이거를 좀 쪼개가지고 암 별도, 혈관 쪽 별도로 하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또 가입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1: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레시피를 되게 간단하게 막 뚝딱뚝딱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2: 거예요.
1: 막상 우리가 이거를 쪼개서 보장을 나눈다? 일반 소비자는 진짜 하기
2: 아, 못해요.
1: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가 이런 디테일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청취자님은 아쉽게도 그런 상황이 아니셨군요.
2: 네,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이 알기는 어려운 정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를 꾸준히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겠지만 매달 바뀌는 상품과 조건을 사실 어떻게 아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사귀고 인연을 맺는 이런 사람 관계에 따라서도 인생이 충분히 영향을 받고 바뀔 수가 있는데
1: 그렇죠.
2: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청취자분들도 곁에 이런 보험 재무 전문가가 한번 있는지 이런 생각도 오늘은 한 번씩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1: 다시금 제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네. 지금 두 분이 제가 손 닿으면은 이렇게 만질 수 있을 정도로
2: 네.
1: 가까이 계시거든요.
0: 네.
1: 이렇게 좋은 전문가분들이 있다라는 게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청취자님도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간편보험 5건 대대적인 조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지를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후에 어떤 것들을 또 보강하면 좋을까요?
0: 네, 해지를 결정한 이유는 아까 말한 건 나한테 맞지도 않고 비싸기도 하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거를 계속 끌고 갔을 때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1: 그렇죠.
0: 과감하게 좀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병력에 따라서 보험을 나누어 가입을 할수 있다. 이러면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취자님의 경우 고지혈증, 대장용종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 뭐 상관관계에 따라서 쪼개서 가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1: 네.
0: 자, 그런데 고지혈증은 암과 상관관계가 없지만 용종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회사는 용종을 제거한 게 2년 전이었어요. 그러면 일반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부담보가 3년이 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담보로 가는 거는 보장을 안 해주겠다.
1: 해준다.
0: 2년 됐으니까 3년 더 지나서 5년 동안 채워라라는 뜻인데 어떤 회사는 한 달만 지나도 아예 부담보 없이 인수를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1: 더 좋은 조건이네요.
0: 네. 조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암을 일반 보험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보험료도 좀 더 저렴해질 수 있겠네요.
2: 네. 결국은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2: 이제 김현철 팀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혈관 쪽은 고지혈증과 상관관계가 사실 있죠.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관 있는 질병을 보장을 해주려면 보험료는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우린 또 비싸게 간편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장 용종이 있다 보니 대장 쪽 부담보는 잡힐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혈관 쪽 담보만 가입을 우리가 따로 하려고 하다 보니 대장 관계 부담보 조건 잡혀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각자 중요한 보장들만 놓치지 않고 조정을 하면서 보험료는 또 그에 맞게 찾으면 최대한 저렴하게 암은 암대로 혈관은 혈관대로 세팅이 가능한 거죠.
0: 사실 이렇게 들으면 저희는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아 뭐가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아.
1: 맞아요.
0: 라고 하시잖아요.
1: 사실 저도 약간 중간에 흐름을 놓쳤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냥 눈빛을 봤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러한 위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청취자님의 상황에 필요한 암 진단 진단비부터 치료비, 혈관 쪽에 대한 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부터 요즘 순환계 치료비 요것도 많이들 준비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자녀한테 부담이 안 가야 되는 게 요게 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간병보험까지 완료를 좀 했고요. 그 외에 실손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당연히 기존 게 좋기 때문에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앞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106만 원에서 최종 42만 원으로 64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는 데 성공했고요. 64만 원 이거 단순히 20년만 계산해도 1억 5천이에요.
2: 와 커요.
0: 이 줄인 걸로 노후부터 다시 나머지 재무적인 부분까지 도와드렸습니다.
1: 자 그럼 이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이브한 돈으로 노후 대비를 좀 탄탄하게 보강해드려야 되는데요.
0: 네 맞아요.
1: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0: 자 아까 500만 원 기준으로 아까 매달 2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빼면은 아까 64만 원 줄인 거에서 20만 원 적자를 빼면 그러면 43만 원 정도 금액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일단 이걸로 일단 노후를 좀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43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숫자가 애매하잖아요.
1: 똑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님께서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는 덜 쓸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50만 원으로 일단 노후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50만 원씩 10년을 내고 5년 뒤인 67세부터 평생토록 42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2: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은 되고 노후 준비도 없던 것을 해드린 건 맞지만 그래도 사실 노후가 살짝 부족한 부분이
0: 맞아요.
2: 있죠. 그래서 아까 자녀들을 위한 100만 원의 양육 자금은 3년 뒤부터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연금에 100만 원을 추가 납입으로 매월 넣어서 연금 받을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현재 현금 흐름에 대한 수익과 지출, 적절한 보험료, 노후 준비까지 완벽하게 상담으로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1: 네, 청취자님 이제 이 든든한 보장 안들과 노후 대비 솔루션 가지고 아주 더 탄탄하고 안정한 노후 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받아 나도 내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고 노후 설계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 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길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히 알려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 바로 소개해드리고요. 답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1967번님, 작년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고 유지 중입니다. 전화가 와서 현재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가 부족하다며 기존 걸 해제하고 새로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하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네. 만약에 작년에 가입을 해두신 게 맞다면 해제하시는 걸 사실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작년까지는 5천만 원 한

0: 한도로 가입이 될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도가 5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몇몇 회사들이 금액 제한 없다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현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담보들이 나오긴 했는데
1: 네.
0: 그 담보들이 갱신형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사실 충분히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해지를 하는 것도 가입을 하는 것도 당위성도 사실 못지않게 중요하니까요.
1: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이거는 도대체 뭐길래 새로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는 걸까요?
2: 자, 우리 교통사고 나면 일단 뭐 통원이든 입원이든 치료를 받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이 치료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거든요. 보통 뭐 1등급부터 14등급이 있는데 대부분 사실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러면 보통 12에서 14등급, 약간 염좌라고 하죠. 그 정도 보통 받는데 여기에 조금 더 심하면 뇌진탕, 요게 11급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등급을 받았을 때 정액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12에서 14등급을 대부분 받으시거든요. 이러면 가입한 금액이 보통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요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 이거는 있으면 좋으나 운전자 담보처럼 필수는 아닌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10에서 30만 원을 받으면
2: 네,
1: 좋겠지만 이걸
2: 맞아요.
1: 위해서 매달 보험료를 막 내실 필요는
2: 네,
1: 없다.
2: 그래서 이거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작년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1: 그러게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상안을 500만 원으로 줄일 필요는 없으니까.
2: 없습니다.
1: 1967번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3번님, 아랫집 누수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로 처리를 했는데요. 당연히 자기 부담금만 공제하고 전부 다 처리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2: 맞아요. 일단 배상 책임이니까 아랫집에 피해가 주는 거 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생겼죠.
1: 네.
2: 거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또 누수 원인이 되는 배관을 수리하지 않으면 아랫집이 계속 피해가 갈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거기에 대한 배관 수리 비용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1: 뭐가 안 돼요?
2: 자, 그러나 누수로 인해서 우리 집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대한 피해는 뭐야? 배상이란 단어가 맞지가 않죠. 배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는 거고 나한테는 배상이란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대한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한 거는 보장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혹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이거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랫집에 대한 부분들은 일상 배상 책임, 우리 집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로 가능하다라는 점, 이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암기했냐. 누수는
0: 일배책.
1: 막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2: 맞아요.
1: 그냥 누수만 발생했다면
2: 다른
1: 일배책
2: 줄 알아요.
1: 있어? 그거로 만능으로 해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2: 네.
1: 남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만
2: 일배책,
1: 일배책으로
2: 맞아요.
1: 하고
2: 우리
1: 우리
2: 집.
1: 집 피해는 급배수
2: 급배수
1: 시설
2: 시설
1: 누출
2: 누출
1: 손해.
2: 손해.
1: 요 담보가 없다면 이번에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뭔가 담보를 추가하시는
0: 그렇죠.
1: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0: 네.
1: 전문가 도움받아서 우리 집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 창은 열어두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네,
0: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오늘은 후원이 저축이 되는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 알아봤고요.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사연 통해 보험료 106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줄고 노후 대비까지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연 만나봤습니다. 보험의 종류와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보험 앞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 직접 만나서 내 고민 확실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이무진의 신호등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그 밖에 경기 남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춘천 33도, 전주와 광주 35도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전국의 하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으로

0: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저녁까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수도권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강남 순환로 수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봉선 터널 출구에서 입구 구간 중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조남 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대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여파로 3번 나들목에서 조남 분기점까지 평균 속도 67km 안팎입니다. 이전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는 3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시흥부터 송내 나들목까지도 이제 7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여야 워크샵 연찬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다양한 전국 현안 달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박동희 더 게이트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축구 혁신에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야 스피커들이 거침없이 붙었다. 벤치 클리어링보다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김주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자, 개혁신당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많은데,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했고, 그 개혁신당 공식 입장은 선거 패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뭐 부산에서 정의한 씨 구속된 문제, 뭐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 본인은 지방선거 끝나고 당을 좀 바꿔보려 그랬는데 마음대로 안 됐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입장이랑 대표 입장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지방선거 끝나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바로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저도 좀 만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당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3지대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향후 보수 재건 과정에서 개혁신당의 스피커가 필요한데 가장 큰 자산이고 스피커인데 당대표가 그만두게 되면 개혁신당 목소리 내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사실 대표 사퇴를 만류했어요. 만류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지나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그 쇼츠 영상 예? 만드는 것도 좀 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전략적인 지역을 좀 선택을 해서 인석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과 그다음에 주요 출마자들이 가능하면 그 벨트를 형성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0: 뭐 경기도 남부입니까?
1: 예, 경기 남부. 근데 그런 게 사실 이제 당에 잘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설득이 잘 안 되고 어찌 보면 지방선거의 결과가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커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 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뭐 번아웃이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던데 뭐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0: 내부 갈등설이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1: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견이겠죠. 그러니까 2028년 총선을 바라보는 각자의 입장에서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어쨌든 당 공식 입장과 당대표 입장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당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2: 근데 일단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오히려 자강론자였고 천하람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 등은 국민의힘 입당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이준석 전 대표 측근 쪽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만 개인적 감정의 골이 저는 막 깊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노선에 대한 차이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 감정은 소주 한잔 하고 풀면 되거든요. 예. 근데 노선에 대한 차이는요. 아무리 친해도 오히려 화합하기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주영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이 각각 희망하는 지역구가 있을 텐데 그게 경기 남부는 아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뭐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선거를 치르든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와 최소한 단일화 정도를 해서 연대를 하든 그래야만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자 구도 동탄의 기적이 또 모든 후보들에게 또 일어날 가능성 매우 희박하니까 이런 노선의 차이는 개인적 사이가 나쁘지 않아도 앞으로 좁혀지기가 더 힘든 부분이거든요. 자기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천하람 원내대표 대행체제에서 다음번 전당대회에 솔직히 이준석 천하람 말고는 중량감 있는 당대표 후보가 누가 있어요. 예. 원외 당대표 되면 한계가 또 뚜렷할 것이고 예. 현재로서는 개혁신당이 깃발을 올리고 총선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도 좀 냉정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아니, 없죠.
0: 그러니까 그런 분석 끝에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3: 그러니까 제가 뭐 직접적으로 그 갈등 상황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 자 경기 남부에 출마하느냐 순천에 출마하느냐
0: 천하람 의원
3: 송파에 예. 출마하느냐가 어떤 정당에 있어서 노선 투쟁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순천에 출마하는데 국민의당하고 합당한다? 송파에 출마하는데 국민의당하고 합당한데 이게 네, 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신과 생각이 다른 동지들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은 자녀를 키워보면 5살, 6살 먹은 자녀들도 아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0: 예.
3: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이견이 있었을 때 당대표로서 어떻게 소화해야 되냐. 굉장히 공격적인 방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0: 제가 여쭤보는 거는 국민의힘과 합당이 아니고 뭐 이준석 의원 혼자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
2: 글쎄요. 저는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 좀 낮다고 봐요. 가더라도 뭐 비례대표긴 하지만 가면 천하람 의원이 먼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순서의 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3: 혼자 감 받아줍니까?
0: 왜냐하면 지난번에 개혁신당이 총선에서 결국 많은 표를 얻었던 건 젊은층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최근 지방선거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고 여론조사만 봐도 젊은층이 개혁신당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자강론을 하든 뭘 하든 다시 붙잡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1: 원래 그 이제 대한민국 정당이 지역 기반 정당이잖아요. 1당도 2당도 그렇고. 네. 저희가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는 그 지역 기반 정당이 아니라 세대 기반 정당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예.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20, 30대를 기반으로 한 정당을 만들어 보려고 그가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됐네요. 벌써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도 상당한 20, 30대 그 젊은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지역 기반 정당과 세대 기반 정당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세대 기반 정당이라는 게. 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떤 자리에서인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새보수당 있잖아요.
0: 예.
1: 새보수당이 미래통합당에 합당하는 과정에서 예. 당시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고 그 지리멸멸하게 거의 각계약진 비슷하게 예. 공천받아서 나가는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 다시는 그런 그 과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총선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2028년도 총선을 바라보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아마 그 내부 논의가 좀 있었던 예. 것 같은데 그게 뭐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아요. 설득이 예. 안 된 것 예. 같아요.
0: 예. 근데 그 말씀하신 세대 기반.
1: 네.
0: 그 세대 기반의 기초를 아마 온라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뭐 온라인.
0: 그렇죠.
1: 그렇죠. 예. 예.
0: 그 뭐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딴지일보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에 뒀었는데 지금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도 실패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젊은 층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 이게 결국은 너무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속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평가를 들으시니까.
3: 그 이 30대 남성 여성 통틀어서 그 세대를 관통하는 가장 큰 관념이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0: 예.
3: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개혁신당에서 배격해야 될
0: 예.
3: 굉장히 불공정한 후보였잖아요.
0: 예, 예, 예.
3: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0: 그 영향은 또 있었겠죠.
3: 예, 예. 이런 불공정한 후보 믿었는데 그 배신감이 예. 더 컸던 것 같고.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늘 연찬회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유영하 의원은 당의 단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한다 이런 말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주문을 연찬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퇴행하는 거 아니냐. 그 벌써 사법적으로 단죄 다 받은 사람인데 또 불러서 연찬회에서 참석시켜서 마이크를 준다? 뭐 조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3: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면으로 나섰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아무래도 여권의 국정 지지율이 조금 답보 상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수 세력들이 힘을 받아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그 자신감을 좀 표현하는 걸로.
0: 아니 지금 여권이 뭐 지지율 밀밀한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 부르면 뭐 야권 지지율은 올라갑니까?
2: 아니 뭐 지금 보수 야권도 사실은 오랜 내부 분열이나 갈등으로 좀 힘든 처지였잖아요.
0: 예.
2: 요새는 민주당한테 좀 가려져서 그렇지. 예. 근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은 원로이시고 이분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해라. 분열하지 마라. 소수라 하더라도 잘 싸워야 된다. 이런 좀 원론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원로들의 그 역할인 거니까.
0: 원론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겁니까?
2: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측면도 있죠.
0: 예.
2: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라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셨으니까.
1: 저도 썩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예.
1: 역사의 바퀴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퇴행하는 모습. 물론 이제 보수의 처지가 오죽하면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정치는 결국 미래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뭐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과거에 다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불러서 연찬을 해야 된다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당 지지율 같은 거 보면 각 정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상대당이 못해서 반사익을 얻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로 굉장히 큰 분열에 빠졌었고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추세에 있었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반사익을 얻었어야 했는데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다 함께 해라. 빅텐트 쳐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2: 그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0: 조선일보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습니까.
2: 아니 이 정도 할 거면 그냥 조선일보 당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조선일보에 창당해가지고 많이 품으세요.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장동혁 대표가 이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각각 거물급 정치인들이잖아요. 세 분 다. 서로 어떤 정책적 연대를 하다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손을 잡고 할 수 있지만 무슨 부모가 자식 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손 내밀고 품고 하는 거는 이 거론된 분들도 썩 달가워할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보수 진영이 통합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또 기존의 원칙이나 우리 당의 전통 지지층의 기분을 지나치게 거스르게 할 만한 그런 식의 야합 같은 통합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 조선일보가 좀 많이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한 1년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장동혁 대표 임기도 1년 더 남았고
0: 장동혁 대표 연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아니 뭐 연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밑 대화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 움직임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0: 가야 할 수 있다.
1: 그 정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0: 뭐니 그래도 뭐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혹은 그 주변의 인물들 혹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세 인물 중에 누구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누구는 절대 안 된다. 혹시 장인찬 최고.
2: 한동훈은 절대 안 되죠.
0: 한동훈 절대 안 된다.
2: 한동훈 의원 받아주면은 최신당원 한 30만 명 탈당할 것 같은데요.
0: 한동훈 절대 안 되고 나머지 두 명은
2: 나머지 두 분은 하는 거 봐서.
0: 하는 거 봐서.
1: 아니 한 분은 당에 있잖아요.
2: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또 잘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뭐 요새 나쁘지 않잖아요. 오세훈 시장과는.
0: 근데 뭐 오세훈 시장은 뭐 어쨌든 또 그 법의 심판이나 허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2: 그렇죠.
0: 예,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도 오늘 워크숍을 했더라고요. 김민석 대표가 총선 체제 조기 전환하겠다. 그래서 TF만 19개를 꾸렸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다 당직을 조금씩이라도 다 맡겼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봉주 전 의원한테까지 당직도 맡겼고.
2: 좀 의외네요, 그거는.
0: 의외예요?
2: 이분 옛날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막 욕하다가 1등하다 떨어진 분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명한테도 손을 내민다 뭐 통합 포용 이런 건 알겠는데 이분이 당직 맡았다가 방송하면 또 반드시 실언으로 사고 칠 확률이 높은 분이라고 정치권에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을 특보로 앉힌다고 해서 기존의 정청래 전 대표 쪽이나 뭐 김어준 유시민으로 대변되는 좀 어떤 이번에 김민석 대표와는 약간 결이 달랐던 그쪽 시청자들, 그쪽 지지층들이 아 통합하네, 포용하네, 잘했네,
0: 그러진 않겠죠?라고
2: 할까요? 괜히 그냥 긁어 부스럼 만든 것 같은데.
3: 아니 근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이번 전당대 기간 중에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마구 떨어냈기 때문에 친청계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0: 어렵죠?
1: 예. 아니, 거기 지역구가 한민수 최고위원이잖아요. 박용진 부위원장도 있지만 그것도 같이 겨냥한 포석일 수 있죠.
0: 지난 전당대회 때 혹시 정봉주 전 의원이 뭐 특정인을 지지했습니까?
3: 뭐 지지는 안 했는데 네. 정청래 후보가
0: 아니었다.
3: 전화를 안 받았다. 뭐 그런 직접적으로 나와서 증언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 이렇게 예. 이런 전원들을 많이 전한 걸로
0: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당 지지율 하락 오늘 진단하는 시간도 마련했다고 했는데 오늘 MBS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제 약간 반등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신임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및 지도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는데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어떻게 융합이 잘 되겠어요? 뭐 왜냐하면 뭐 엊그제 또 유시민 작가 등장해서 또 한번 또 폭풍 한번 일으키고 가버렸는데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그걸로 또 이쪽 저쪽 싸우고 있고.
3: 네 이제 뭐. 유시민 작가는 엄밀히 말해서 정당인도 아니고 예. 저희 당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표현하는 행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좀 뭐 왜 나를 안 챙겨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프로 정치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보다는 정청래 전 대표 등 우리 안에서 같이 경쟁했던 분들부터 좀 예우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집권 여당이고 이재명 정부가 있기 때문에 좀 인재들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부터 이제 융합을 시키고 우리 유시민 작가한테도 뭔가 좀 왜 섭섭한지 그 이유를 좀

0: 탐구를 해야겠죠. 노력을 하고.
1: 아니 대통령이 불러도 안 만난다는데 뭐. 그런데 그 대통령이 어젠가요? 그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김어준 유시민 씨가 늘 주장하던 거였거든요. 왜 우리 안 챙기고 자꾸 보수적 사람 챙기느냐.
2: 코어지팅이 떠난다.
1: 네, 그거였거든요. 네.
3: 근데 뭘 어떻게 더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아이 보수 사람 뭐 누굴 대단한 사람들 챙겼는데. 아니 그러니까
2: 인요한 있잖아요. 인요한.
3: 그것도 안 한다면서요 지금. 인명 안 하는 쪽으로 분위기 가는 것 같고 뭐 이병태 교수 뭐 이런 분들도 들어갔다 다 나왔잖아요. 또 뭐 비서관도 하나 잘리고.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액션을 취하고 또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아까 장해찬 최고 말처럼 그러면 그때 이제 반명했던 분들이 돌아오겠느냐 지지자들이.
2: 그 제가 봤을 때 이래요. 네. 그 DJ도 DJYS도 당을 운영할 때 비주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25에서 30% 정도는 보장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공천을 할 때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이 됐다고 대부분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정책계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통합에 좀 동의할 수 있는 최소의 근거는 다음 공천에 불이익이 없다. 이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런 형식적인 뭐 예를 들면 감사장 수여나 뭐 이런 걸로 봉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예.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게. 감정적으로 좀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글쎄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희석 대표가 PPT 띄워놓고 설명하면서 New ABC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ABC 이론. 유시민 씨 갖고 와서 시끄러웠는데 전당대회도 한번 써먹었잖아요. ABC 이렇게. 근데 이번에 뉴 ABC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뉴 이재명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냐.
3: 그렇죠. 그리고 굳이 ABC를 썼다는 것 자체가
1: 그러니까
3: 유시민 작가 한방 먹인 거잖아요.
1: 네.
3: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뉴스 중에 관심 있었던 게 민주당 TV 뭐 새벽 방송한다면서요.
1: 예.
3: 그걸 이제 김어준 뉴스 공장에 대한 견제구로 보는 해석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1: 견제가 되겠습니까?
3: 뭐 어쨌든 그러나 민주당의 공식 채널에서 그 동시간대에 자체 뉴스를 생산하면 또 민주당 핵심 당원들은 그거 방송을 많이 볼 수도 있고.
1: 예, 예.
3: 또 어쨌거나 뭐 김민석 대표가 손을 내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김민석 대표가 유시민 작가 만나거나 손잡으면 그거 반발하는 지지층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미 본인이 선 넘은 거 아닌가. 예. 루비콘 강 건넌 거 아닌가 싶고.
4: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작가하고 당분간 함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하고 우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정부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통합 인사를 하면 좀 관계가 그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을까.
3: 근데 지지율이 회복될 만하면 유시민 씨가 나와서 고춧가루 뿌릴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네. 게다가 그 어젠가 엊그젠가 나와서 30% 찍을 3자를 찍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유시민을 지지하는 세력이 거기에 응답해줘요. 민주당 지지층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오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체크를 한다고. 그만큼 팬덤이 세요. 그러니까
2: 이런 경우죠. 과거에 보면 열린우리당의 대통령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됐잖아요. 그때 친노 비노의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컸는데 선거 결과는 역대 최대 차의 표차로 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때도 아마 친노는 적극적이지 않았거나 투표를 포기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도 이재호, 이방호 이런 분들 다 낙선했거든요. 당연히 돼야 될 지역에서 다 낙선이 됐어요. 이런 것도 결국은 당시에 친박 그 지지자들이 가서 전부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는 이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1: 예.
2: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저는 전당대회의 후폭풍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1: 예.
2: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어찌됐건 김민석 대표를 이겼어요.
1: 예. 그러니까
2: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답 안 할 거예요. 응답 안 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어깃장을 놓거나
1: 예.
2: 이런 게 여론조사 일정 부분 예.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예. 보여져요.
1: 그런데 그 김희석 대표가 하려고 하는 그 민주당 TV는 뭐 김어준 씨 방송을 견제한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근데 아마 그 공식적인 당의 생각이나 정책이나 사상을 당의 공식 루트로 내보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의존하지 마라. 그 박 외곽 유튜버에 그런 생각 같은데 이게 보니까는 그 외주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3: 아 그래요?
1: 예.
3: 대장을?
1: 예. 외주

0: 맞춰야겠죠.
1: 그러니까 당 자체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역량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외주 전문가들을 경쟁시켜서 입찰해서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 한 군데서 저한테 진행 제의가 왔어요. 제가 진행을 잘하나 봐요. 그래서 바로 거절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 아마 진행자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김어준, 유시민 쪽에 있는 사람들이 김민석이 저거 하는 거는 그 촉법 용역들 돈 벌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응답하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저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야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하도 엮인 사이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는 최고 용역의 원청이 어디면 어떻습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중소 유튜브 출연하면 슈퍼챗이 2,500만 원씩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제가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원청을 한번 바꾸는 것도.
1: 예.
2: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지금 뭐 당에서 공식 TV를 하는데 그게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 눈치 보여서 하기가 힘들고 이 정도면 사실상 같은 당 구성원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인 거잖아요.
1: 그 정도로 지금 내부 갈등이 세다고 봐요.
2: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는 3자니까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가 이토록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 친명계를 싫어할 만한 이유가 뭐지? 그 진짜로 설마 자기 말 안 듣고 뭐 낚시 같이 안 가줘서 삐진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는 친윤이 있었고 비윤이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한동훈 의원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이야기하고 비대위원으로 임명한 김경률 회계사가 굉장히 뭐 마리 안토네트 발언하고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아 사이가 갈라지고 나빠지는 이유들이 납득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수 진영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시민 작가가 왜 저렇게 독을 품고 싫어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0: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이 돼요. 하나는 어떤 국정 운영에 관련해서 참여하는 소통 기구가 과거 민주 정권보다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또 리더가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국정 운영 세력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대통령이던 그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중립적 위치나 손을 좀 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강한 것 같습니다.
1: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백낙천 교수나 또 다른 당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는 당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가 주류다. 이재명은 비주류지 않느냐. 거기 근본적인 건 거기서부터 스타트한다는 주장도 있더라고 말 수는 없죠.
3: 그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차기 정권에 대한 재창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1: 그렇죠. 예, 예.
3: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점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게 이재명 대통령과 완전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 실제로는.
1: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그 유시민 씨나 김어준 씨가 주장하던 게 검찰 개혁 문제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하고 보안 수사권도 다 폐지해라. 그리고 대통령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2: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자기들 만들어서 지지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1: 큰 거는 딱 두 가지예요. 그거랑 왜 우리 사람 안 쓰냐. 이 두 가지 주장이거든요.
2: 아, 결국 또 조국 아닙니까? 조국 합당, 조국을 다음 주자로 밀어달라.
1: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아까 당 갈등 상황도 이야기했는데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객공천하겠다는 뜻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득구 이현주원 지역구에 우리가 후보를 내겠다. 그건 자객공천이잖아요. 고춧가루 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당직자는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이 사람 말고도 한 5명 더 있다. 우리 거기 다 내겠다. 그럼 이게 뭐 조국 혁신당의 생각이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민주당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2: 어제 그 발언 제가 바로 앞에서 들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네.
2: 조국 혁신당 뭐 이제 부국장인가 방송을 하는데 네. 다른 라디오에서 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박도 나오고 곽도 나오고. 근데 네. 곽은 무조건 곽상원 의원밖에 네. 없잖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근데 그게 일종의 조국당 블랙리스트라면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지역구 경쟁자인데 이걸 벌써 공공연하게 말해버리면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연대나 합당하는데 이런 감정적 앙금이 엄청난 않죠. 골이 될 수밖에
3: 아니,
2: 없죠.
3: 내가 보기에는 몸값 높이는 거예요. 몸값 높이는 거고 우리가 자객공천하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국혁신당이 의외로 몸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잠잠하잖아요. 예?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가 당을 거의 대부분 장악을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총선 임박해서 예. 공천을 두고 만약에 그 내부투쟁이 된다 이러면 그 내부투쟁 전에 김민석 대표나 친명은 조국혁신당을 흡수하려고 할 거고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 보고 좀만 기다려라고 밖에 두게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결국은 조국혁신당의 몸값을 높이는 거고 지금 자객공천 얘기하는 것도 본인들 몸값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0: 예. 이 조국혁신당 자객공천 이야기는 사실 이거는 90%가 유시민 이펙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시민 작가가 장애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정부와 당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또 민주진영의 일부 지지층들이 조국 혁신당 지지로 돌아선 계기도 있어요. 그리고 예. 여론조사도 보면 좀 높게 나와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민주당 구심점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요새 좀 그러니까. 때리는 게 아닌가.
2: 아니 근데 대표가 나와서 3등 하는데 무슨 자신감을 가지는 거지? 나 참 당체 이해가 안 되네.
0: 그게
1: 나는 당선 안 돼도 발목은 잡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0: 그게 아주 오랫동안 독점적 위치에서 뭔가 우위적 위치를 하다 보면은 지금 내 위치가 낮아도 항상 그때를 생각하죠.
2: 나 왕년에 잘 나갔어 이건 거잖아.
0: 그런 거죠.
1: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 장해찬 최고 아까 말했다시피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 조국 아니냐 그게 맞다면 혹시 분당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2: 에이, 근데 설마 분당에서 잘된 케이스가 없는데 바른정당 받고 개혁신당 저러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분당을 하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3: 가능성이 꼭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명행사 공천을 하겠다 그러면 당에 남을 수가 없거든.
1: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이번엔 당을 따로 안 차려도 되잖아요.
3: 아, 조국혁신당이 그렇죠.
1: 밖에 있으니까 옮기면
3: 네.
1: 되니까
3: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네.
1: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 또 논란이 된 게 JTBC 유튜브 프로그램이죠. 장르만 여의도 거기 이제 뭐 조국혁신당 뭐 당명을 바꾸는데 뭘로 바꾸느냐 하다가 뭐 민주혁신당에서 민혁당으로 바꿔라.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진행자도 그렇고 다른 패널들도 그게 심각한 발언인지 몰랐나 캐치를 못하고 그냥 너무 웃으면서 넘어가서 그 인혁당 관련 사건 피해자들 후손들 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고 또 그 뭐 민주당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조국혁신당 당 뭐 전현직 당대표 다 지금 뭐 발끈해서 사과는 당연하고 뭐 프로그램 폐지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김준일 평론가는 SNS 그리고 방송에서 사과를 했고 진행자인 정영진 씨도 또 따로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후폭풍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 유시민 씨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유시민 씨가 최근 방송에서 이 장르만 요의들을 콕 집어서 제일 많이 나를 조롱하는 방송이다. 그런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랑 겹치면서 이제 유시민 씨 팬덤이 더 많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분란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의 갈등 상황하고 더 얽혀져서 더 크게 번질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2: 아 그렇네요.
1: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마치고요. 2부에서 이야기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마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김주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함께 할 텐데요. 자, 광고 듣고 오기 전에 장르만 얘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혁당, 인혁당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크게 해서 이건 사실은 뭐 국가폭력인 것이고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일인데 너무 희화하게 이렇게 표현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저롱식으로 말을 해서 이제 문제가 커졌는데 이게 저는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김준일 평론가는 당분간 좀 방송을 쉬겠다고 했다고요?
1: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 불가피하게 지금 대체가 안 되는 방송이 뭐 어제 오늘 정도 나오는 거고 아마 당분간 좀 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그 인혁당 사건에 관련돼서 본인은 그 방송에서도 사과를 했고 페이스북에서도 글 써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제작진에서도 사과를 했어요. 이런 정도면 좀 정리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뭐 언중이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장 발끈한 세력이 조국혁신당이죠.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막 이게 들고 나고 판을 키우고 있는 건데.
0: 뭐 왜냐면은 그동안 장르만 여의도에서 조국혁신당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게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1: 근데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아까 앵커가 얘기했듯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그 내부 투쟁 이것과 연계가 돼서 그 이걸 소재로 해갖고 판을 키우는 게 썩 좋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실수를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언중이로 가본들 뭐 사과 방송해라 뭐 이런 정도 취지일 텐데 결국은 다 선제적 조치를 다 하고 또 방송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0: 방송
1: 이것을 정치적 소재로 소비하는 게 썩 좋아 보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너무 과도하게 조국혁신당이 대응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0: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2: 글쎄 뭐 저도 장르만 여의도 출연을 해봤고
0: 출연했죠.
2: 출연도 해봤고 했는데 이제 거기가 약간 조금 예능하고 뭐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있다 보니까 편안한 이야기 속에 사담도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게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그런 것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가볍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장르만 여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제작진이나 거기 출연한 출연자분들도 깊이 반성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뭐 시사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뭐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0: 뭐 저도 이 바닥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게 패널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음부터 그 방송에 출연 못 하고 이제 진행자가 대신 나가고 근데 진행자가 또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제작진도 난감해지고 우리 밖에서 지금 PD가 웃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 친구 또 양복 입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진행자 패널

0: 사과하고 자숙기간까지 갔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아까 얘기한 갈등, 민주당 내 갈등 구도하고 엮여져 버려서 그럴 것 같다.
1: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단 보수 지지층은 장님만 여의도를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막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왜 이 뭐 스타벅스는 막 처벌하고 이 발언은 그냥 사감하고 넘어가느냐
0: 그럴
1: 막
0: 수 있겠네요.
1: 어떻게 형평성을 따지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은 장르만 여의도라는 프로를 대부분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민주당 진보 진영 내부의 어떤 갈등 이슈인 것 같고 그리고
0: 아 친한노웅계 패널들이 나가요.
1: 아 거기 제 저희 보수가 아니니까 보수 진영은 모르는 거죠. 네, 그 사쿠라들이니까. 근데 이 민주당 진영 내에서의 갈등으로 뭐 프로그램 존폐가 언급되고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좀 재밌게 봤던 현상이 그 김어준 유시민 좋아하는 분들이 친명계 유튜브 가서 막 광고 내리게 만들고
0: 예.
1: 여기다 광고 주지 말라고 광고주들한테 막 단체로 전화하고
0: 예.
1: 근데 보수 유튜브는요 예를 들면 뭐 저를 굳이 친장동혁파라 하고
0: 예.
1: 친한계 유튜브가 있고 하면 그냥 서로 욕을 하지 거기 가서 뭐 광고를 떼라니 많이 거기를 신고하니 많이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0: 밥그릇은 뺏지 않는다.
1: 네, 그냥 서로의 밥그릇은 안 건드리는데 지금 진보 지역 내에서의 어떤 갈등 양상이 유튜브를 넘어서 기존 방송사 프로그램 폐지까지 언급되는 정도로 가는 걸 보면 그분들의 발언이 잘못했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는 별개로 밖에서 보는 것보다 오히려 안에 어떤 내부의 상처나 고름이 더 깊은 거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게 되네요.
0: 아니 장혜찬 최고도 방송에 출연했잖아.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1: 예전에 가끔 했죠. 네. 근데 제가 뭐 그 프로에 뭔 애정이 있겠습니까? 부르면 한 번씩 가는 거지 뭐.
0: 아니 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장르만 여의도가 종편에서는 아마 거의 최초로 유튜브 전문 채널을 해서 그 실시간 시청자도 굉장히 많고 광고도 많이 들어왔고 좀 실험적으로 성공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편에도 아 우리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네. 실험적으로 해서 성공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논란 파문에 엮였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내부랑 투쟁이랑 이렇게 얽혀서 오래 갈 것 같긴 했다고 말했습니다만은 또 계속해서 끌고 가면 뭐 민주당 내에서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2: 아니 그 조국 혁신당이 끌고 가는 거지. 뭐 저희 당이
0: 아, 민주당은 안 하더라도 네. 이제 지지자들.
2: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누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아하. 사실 여기서 네. 지금 우리 정당 내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사실 막 최민희 최고위원하고 서미아 최고위원 같이 손도 잡고 그래요.
0: 아, 예.
2: 그러니까 막 도와주기도 하고 정당인들은 프로기 때문에
0: 예.
2: 승복하고 포용하는 게 일상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밖에서 그냥 계속 셀럽들하고 유튜버들하고 지지자들이 그냥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싸움에 있어서 유시민 작가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친명 지지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걸 왜 막지 않냐. 거기 더 나가서 촉법 철거 용역 전문가들 사주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잖아. 근데 네. 사실 지지자들이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지켜봅시다. 자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에게 인용한 적십자 회장 인준 재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치명계라고 알려진 김영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까지 언급했고 뭐 약간 대통령 국정기조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 의원들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겠느냐 아니면 약간의 뭐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물밑에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했겠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1: 먼저 하시죠
3: 먼저 일단 그 유시민 작가 얘기가 굉장히 좀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뭐 좌파를 좀 챙겨야 된다. 진보 진영을 좀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당대표가 인요한 적십자자 그 총재인가요? 회장인가요? 그 이분 뭐 인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김영진 의원은 친명이긴 한데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의원인데 김영진 의원이 ETF 관련자들 문책을 해야 된다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율이 굉장히 위험수위에 가 있다라고
0: 예.
3: 지금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그나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고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1: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물밑 교감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인요한 전 의원에 대한 것도 당내 어떤 강성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실상 양해를 구하고 이 발언을 꺼냈지 않았을까. 따라서 이 발언 이후에 인요한 전 의원에 대한 인준은 실제로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ETF 책임자 경질해야 된다는 발언은 좀 생각보다 수위가 센 발언이거든요. 이거 대통령 핵심 참모 잘라라는 거예요. 예. 김용범 실장 경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권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도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 상황이 뭐 크게 반전이 안 되니 예. 이 정도 충격반은 좀 필요하다. 당에서도 좀 주도권을 잡고 이제 할 말을 하겠다라는 기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근데 이제 뭐 명절도 앞에 있고 또 국정감사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등의 모멘텀이 안 생기니까 그 개각을 통해서 소폭이든 중폭이든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뭐 국방장관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지금 또 공석인 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각을 통한 지지율 반등 모색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김영진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알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절친한 사이예요. 특히 뭐 강훈식 비서실장하고는 거의 뭐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친분이 있는 분인데 아, 이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여권에서는 거의 뭐 수소폭탄급 발언이고.
0: 그런데 뭐 의도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결과가 어떤 주식시장 변동성을 크게 갖고 왔고 그것 때문에 출렁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그럼으로 인해서 민심도 이반됐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2: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용진 의원이 하다 보니까 이 충격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정책 책임자가 사실 뭐 단일 종목 ETF만 하겠습니까? 관세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지금 마무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인사가 바로바로 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실 저희 당도 그렇고 이게 엄청 지지율 때문에 급한 상황이어서 예. 읍참마속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고 인요한 적십자 총재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아, 저희가 봤을 때 이거 가당치도 않은 인사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인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누군가는 추천을 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중단되고 이제 되돌려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자고 오면 할 그런 시기가 없다는 거죠. 예. 어려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인사를 통해서 모멘텀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예. 인사를 통해서 더 위험에 빠질 수도
0: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3: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하시는 인사 스타일로 봤을 때 본인하고 좀 가까운 이런 분들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예를 들면 뭐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주요 요직에 또 가게 된다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장관들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청와대 네. 인사들은 인사청문회 안 하더라도. 근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또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인사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 돼야 국민들이 좀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렇죠.
3: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금 그 뭐랄까 그 분야에서 최고의 베스트를 좀 그 선발하는 예, 예, 그런 예.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진영을 좀 벗어나서.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또 유시민 씨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3: 그거 잘 끼워넣어서 하시면 되지.
1: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야당 정치인이고 이재명 정부 많이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뭐 하나 하려고 할 때마다 유시민 작가 뭐라 해야 되나 눈치 봐야 되는 게 이게 집권 1년 차에 뭐 한 집권 4년 차도 아니고 이게 네. 말이 되는 예. 예. 환경인지 잘 모르겠네요.
3: 이해찬 전 총리처럼 네. 왕노릇 하고 싶어 하는데요.
0: 자, 그 정성호 장관이 이제 어제 이임식을 했는데 그 뭐 오늘 뉴스는 워낙 그 네팔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우리 교민들도 지금 실종 상태고 해서 모든 뉴스에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제주도 실종 사건 이야기 많았잖아요.

0: 그러니까 경찰한테 이제 고난이 다 몰빵 될 텐데 10월 달부터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럼 다시 이제 보안 수사권 얘기가 이제 나올 테고 정성호 장관이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해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당과 반대 이야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두고 들어왔으니까 그 국민들이 염려하는 보안책을 따로 만들어낼 것인가? 뭐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어려운 일이지만
0: 예.
1: 또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과 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 조직에 많은 투자를 한다면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 어떤 수사기관 권력기관이 너무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견제할 수 있게 분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뭐 지금 대통령도 뭐이 문제를 지적했고 김민석 당대표도 지적은 했단 말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또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2: 경찰이 대한민국 그 권력기관 중에 가장 최강의 그 힘을 가지게 됐어요. 우선 그 검경 수사권 독립 그러니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에 가 있죠. 경비 업무하고 있죠. 그다음에 민간인하고 가장 매일 접촉하고 있는 경찰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기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못 하게 돼서 경찰 정보가 거의 유일한 국내 정보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경비, 수사, 그다음에 정보까지 전부 한 개의 기관에 이렇게 집중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불합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큰 사고가 날수 있는 그런 구조다. 한 기관에 너무 몰려 있다. 모든 권력이.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특히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일단 수사 능력도 능력이고, 그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약하지 않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3: 예. 저는 반드시 어쨌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내 일부 지지층의 반발이나 또는 정청래 전 대표 쪽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완해낼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김민석 대표가 단순히 명픽 대표인지 아니면 앞으로 본인의 어떤 독자적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당 대표인지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국회로 돌아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0: 예.
3: 필요하다면 김민석 대표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주 머리를 맞대고 수정 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0: 예.
3: 해야겠죠.
0: 짧게 하나만 더 합시다. 5.18 명예 폄훼 논란으로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이 투표 참여한 국민의힘 4명의 의원 징계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또 불씨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5.18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규에도 있는 것이고 이5.18 특별법은 국민의힘 전신인 김영삼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폄훼했는데 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고 징계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3: 근데 이게 이진숙 의원이 이 토론회를 주최한 것에 대한 평가는 각각일 수 있고 비판도 할수 있지만 정당에서 당론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국회의원 제명하는 표결에는 참석하지 말자고 했는데 같은 당 의원 제명하는 표결에 참석한 거잖아요.
0: 반대 눌렀을 수도 있잖아요.
3: 아니
1: 제명 반대가 아니라 결의안이잖아요.
3: 제명 결의인데
1: 결의잖아요.
3: 반대표가 거의 없어요. 반대가 한 표였나? 네, 그래요.
1: 결의안.
3: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어떻게 의원총회에서 이제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인가? 그리고 한지하 의원 같은 경우는 표결하고 나와서 다음번에 제명안 올라오면 나는 찬성 표결하겠다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내부적인 쓴소리를 넘어서 같은 당원을 내가 제명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과 어떻게 당을 함께 할수 있는가? 저는 좀
0: 당론은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3: 그렇죠.
2: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의원에 대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 징계가 있어야죠. 과거 5.18 관련해서 행사를 했거나 발언을 했던 분들 다 징계받았어요. 징계를 받았는데 이걸 그대로 유야무야 넘긴다는 것은 호남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고 호남을 넘어 수도권에 호남 출향 인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수도권 선거를 다 포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책임 당원 또 3천 명이 징계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도부에서 지금 일단

0: 그건 뭉갠 거잖아요. 안 하겠다. 근데 만일 지도부가 그걸 했다면은 민주당이 사실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징계를 제명을 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한데 국회의원이 불가능하잖아요.
1: 제명은 안 되는
0: 네,
1: 거죠.
0: 그러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김철근 사무총장 말대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세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와 함께했습니다. 세분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6시 정각에 박동희 더 게이트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곳곳에 전국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많아지고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통일로 따라 서울역 가는 길, 연신내역에서 불광역, 산골고개에서 홍은사거리까지, 염천교 교차로에서 서울역까지 밀리고요. 반대 구파발 쪽으로는 서울역에서 홍제까지 밀립니다. 양재대로 구룡지하차도에서 구룡마을 입구 교차로, 수서나들목에서 탄천나들목까지도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두 건의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 하남 방향으로 사고 있었고요.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방금 사고 났습니다.

하고 구간 포함해서 이 구간에서는 전부 다 차도 많아서 정체가 심합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 부근 3차로에 사고 발생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화이팅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성도 3부 시작하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을 계기로 출범한 K축구혁신이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축구계의 쇄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축구연맹에서 제3자 개입 여부를 살피겠다는 이유로 혁신이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축구혁신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박동희 더 게이트 대표 모시고 자세한 사항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축구혁신위 또 피파 문제는 조금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먼저 뭐 언론에서는 뭐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강원FC 김병지 대표가 최근 그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박문성 위원 그리고 우리 박동희 대표를 고소하겠다. 예,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박문성 위원은 다음에 저희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여쭤보고요. 오늘은 직접 이제 박동희 대표가 나오셨으니까 박동희 대표가 지적한 게 결국은 강원FC 김병지 대표가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때 능력 없는 선수를 좀 비싸게 주고 또 수수료도 비싸게 주고 데려온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몇 경기 안 뛰고 보낸 거 아니냐. 이거는 강원FC의 손해를 입힌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하신 것 같아요.
1: 만약에 그 정도였지만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0: 그거 됐습니까?
1: 그 외국인 선수를 데려온 사람이 강원FC 김병지 대표의 처남. 이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0: 그 에이전트가 처남이란 뜻이에요?
1: 그렇죠. 그 에이전트 또 무자격 에이전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해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거는 김병지 대표이사의 큰아들이 또 무자격 에이전트로 활약을 하면서 강원FC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강원FC에 선수를 입단시켰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김병지 대표사도 언론이 아들과 처남을 의혹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취재를 할 때 반론권을 청구를 하시거나 답변하셨으면 좋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김병지 대표님께 선택하셔야 될 건 그 소송이 그 형사고발이 아니라 민사소송이었어요. 정말 잘못된 건 바로 잡으려면 내일이라도 바로 저를 형사고소하죠.
0: 형사고소로.
1: 네.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는 언론이 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형사고소라는 거거든요. 저는 김명지 대표님께 저를 형사고소해 주시면 아주 충실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볼 생각입니다.
0: 그럼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1: 그럼요. 누구라도 저 진짜 형사고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원FC가 뭐 이 문제만 있는 게 지금 아닙니다. 네. 그 홈 경기 개최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 강원FC가 내년 홈 경기에 강릉 단독 개최를 발표했는데 강원도는 안 된다. 춘천도 해야 된다.
1: 그럼요.
0: 뭐 이런 것 같아요.
1: 네. 강원FC가 강원도 소재 지자체 프로축구단이잖아요. 예. 때문에 춘천도 강원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김진태 도지사 했을 때 김병지 대표가 굉장히 춘천 무시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춘천시장에 갔을 때 비표도 뺏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 그래도 자존심을 숙이고 이번에 우리 홈경기 개최를 하겠다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춘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걸다 보니까 춘천이 좀 머뭇거리는 사이에 강릉에서만 경기를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확한 건 뭐냐면 만약에 프로야구처럼 기업이 운영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강원FC는 도민의 세금 120억 원이 투여되는
0: 도민구단.
1: 네, 도민구단입니다. 네. 이거는 김명지 대표의 사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전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강원FC의 구단주는 우상호 도지사입니다.
0: 예.
1: 그런데 지금 넉넉히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도지사가 해야 될 행동도 아니고 도지사의 태도도 아닙니다. 이 모든 강원FC 지금 춘천으로 같이 공동 개최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했거든요.
0: 예.
1: 그러면 안 되죠 도지사가. 네. 왜 해야 되는지
0: 적극적으로 나서라.
1: 감사를 해야죠.
0: 행정에.
1: 네.
0: 근데 지금 제가 얼핏 들어도 네. 강원도민 구단이니까
1: 네.
0: 강원도가 강릉만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네.
0: 그 모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1: 그렇죠.
0: 10경기를 하면 5경기 강릉 뭐 5경기 춘천 할 수도 있고 뭐 경기장이 또 있으면 뭐 원주에도 해도 되고 뭐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1: 아 그렇죠. 그 악도 말씀드린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0: 프로야구도 기업이 있긴 합니다만
1: 그래도 제2구장을 써요. 네.
0: 뭐 네. 롯데가 네. 울산에서도 하기도 네. 하고 하잖아요.
1: 네. 그러다 특히나 K리그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봐야지만 더 흥행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여러 구장에서 하면 그만큼 도민에게 충분하게 관람권을 제공할 수 있는 건데 강원 FC가 저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0: 모르겠습니다.
1: 그게 바로 김진태 전지사의 잔재입니다. 네. 그 이 설명은 제가 취재한 내용이라서 예. 다음에 불러오시면 충분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예. 어쨌든 아 그러면은 그 김진태 전 도지사하고 김병지 대표가 그럼 약간 좀 가까운 관계겠네요?
1: 그렇죠. 그 비근한 예로 지난해 11월 4일 날 예. 김진태 도지사가 강원도민과 뭐 도의회 관계자를 데리고 200명을 데리고 히로시마로 떠났습니다. 예. 그때 강원FC가 AFC 경기가 있어서 갔는데 도미 200명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거기에 뭐 지역 언론 관계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불과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데려간 거예요. 그것도 다 도에서 내는 보조금으로 데려갔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오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강원FC에게 예산을 더 증액해 주겠다고 실제로 증액을 해 줬어요. 네, 그 강원FC는 뭐 저희가 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특정 정치인의 선거 도구였습니다. 네.
0: 그런 문제가 있네요.
1: 그럼요. 그 문제를 예. 제가 우상호 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0: 오늘 우상호 현 지사 비판이 많은데 네. 다음에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1: 딱 한마디만 그 우상호 지사뿐만 아니라
0: 물어보겠습니다. 네.
1: 제가 프로축구 연맹에 대해서 K리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답답한 건 뭐냐면 여야 상관없이 새로운 지자체장이 됐잖아요. 예. 이 자기네 이 시민 혈세를 빨아먹는 이 시민 축구단을 어떻게 재조정할 생각 안 하고 지금 자기 선거 운동을 도와줬던 사람을 다시 구장 이 구단 대표이사로 앉히려고 하거든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지자체장이 이 사람 앉혀도 문제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나 답답하죠. 네.
0: 그런 거 보면 뭐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만 뭐 홍준표 대구 FC 구단주, 이재명 성남 FC 구단주 축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기업들로부터 광고도 유치하고 그리고 자주 이제 경기장 방문하고 그러니까 성적도 올라가더라고요.
1: 근데 지금 그때 성남 FC 건으로 들쑤시키니까 못해요.
0: 아 예, 이제 겁이 나서
1: 해요. 겁이 나서 못해요.
0: 그러니까 아니 그거 네. 기업의 광고를 유치해야 도민이나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근데 그걸 문제 삼으니까 이제 전혀 못하고 구단이 더 뻔뻔해졌죠. 아 시민의 세금을 더 달라고 하죠. 추가로 달는데 파주 FC 같은 경우는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파주 시가 현명하게 니네들이 자구책을 먼저 얘기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걸 고민해 보겠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0: 근데 지금 파주 얘기 나오시니까 네. 김포 FC 횡령 사건이 또 있어요. 네네. 지금 프로축구 K2죠. K리그 2에 김포 FC 직원이 83억 원대의 공금 횡령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1: 김포 FC의 한 해 예산이 120억입니다. 네. 거의 다 헤쳐먹었다고 봐야겠죠.
0: 그렇겠네요. 네. 예.
1: 제가 이렇게 좀 강한 어투를 쓰는 이유는요. 이렇게 3년 동안 이 직원이 횡령한 동안 구단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몰랐다는 걸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네, 김포 FC는 당연히 시의회로부터 예산의 견제를 받습니다.
0: 그 검사도 받고 하겠죠.
1: 네,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6월 초중순에 김포시에서 이 횡령범을 수사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예. 아주 재미난 건요. 이 횡령범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0: 모르겠습니다.
1: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이사까지 갔어요.
0: 그래요?
1: 도주의 위험이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런데 예. 횡령범은 83을 횡령하고도 이렇게 이사도 가고 돌아다니는데 김포시에서 멀쩡히 바라보고 있어요.
0: 지금 뭐 고소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1: 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했냐면 예.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 경찰을 왜 수사를 안 하냐 했더니 경찰도 어려움이 있겠죠. 아니 두 달이 지났잖아요. 경찰이 어려움이 있는 걸 왜 김포시가 이해해 줘야 됩니까?
0: 문제가 있네요. 근데 혹시 이게 워낙 요즘에 각 지자체마다 뭐 자기 치적 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런 스포츠 팀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것도 돈을 많이 써서 근데 방금 기자님 말씀처럼 만들어 놓고 감사나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요.
1: 왜 그러냐면요. 강원FC 같은 경우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도민구단이잖아요. 네. 심지어 강원도에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우기만 하고 견제가 없는 그들만의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그 한 해 예산 100억 원 이상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예, 네,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비상식이고 생각지도 예.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대한민국은 최근에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이 난리에도 불구하고 여러 예? 지자체한테 시민구단 하나 만드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는 축구인들은 정말 한 해 생각밖에 없어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대통령이 축구 개혁을 얘기했지만 아유, 그래봤자 6개월 지나서 제재로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 네.
0: 뭐 프로야구도 뭐 처음에는 그 모 기업의 지원만으로 꾸려갔는데 네. 최근에는 입장 수익이라든가 그럼요. 중계권료 또 광고판 수익 또 프로야구 관중이 벌써 오늘 1,00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뭐 지난해보다 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뭐 요즘은 수입도 괜찮아지고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뭐 일 뭐 구장을 뭐 오랫동안 임대를 계약을 맺고 이렇게 네네. 하는데 아직 지금 프로축구는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자체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오르냐 뭐 네.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네네. 그 기자님 또 야구 전문이시니까 네네. 울산에 울산 웨일즈라고 네. 창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프로야구가 1군이 10개 팀으로 돌아가고 네네. 우리는 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1군 밑에 2군 같은 또 회사 소속이잖아요, 다 이렇게.
1: 네, 그렇죠.
0: 승강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지금?
1: 그럼요.
0: 근데 울산 웨일즈 시민구단 만들었어. 그럼 1군으로 절대 못 올라가거든요. 계속 시민구단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느냐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김상욱 울산시장이 해체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1: 제가 축구협회 청문회에서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인이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스포츠인들의 생각이 뭐냐 불이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야구계에서 축구는 저렇게 시민 세금을
0: 하는데
1: 꽃감빼서 빼먹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런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전 세계 어느 프로야구에서도 예. 이런 시민 야구단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시민 야구단이 조직된 게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예. 역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서 이게 생겨났는데 단 두 달 사이에 프로 야구단이 생겨난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는 승강제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2군에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 울산 웨일즈의 주된 목표는 1군에 있는 팀에게 선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왜 울산 시민이 60억의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이 왜 KBO 10개 구단 자기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10개 구단에 선수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까?
0: 그렇네요.
1: 그 KBO가 지금 말씀하셨죠.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0: 예?
1: KBO나 구단에 돈 많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만들어야 되죠. 되는 거예요. 네. 시민 세금을 빼먹는 건 저도 야구를 밥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부끄러워야 됩니다. 네.
0: 그러니까 뭐 울산 웨일즈를 만들어서 여기에 관중들이 돈 내고 보러 오지도 않을 테고
1: 네.
0: 뭐 각 방송사가 중계권료를 지급하지도 않을 테고
1: 그렇죠.
0: 광고 수입도 없을 테고 네.

0: 이건 뭐 흑자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왜 시민 세금을 이렇게 하느냐 뭐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예. 자, 우리가 오늘 K축구 혁신이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뭐 시간만 지나면 다 위험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1: 지금 K혁신위가 출범한 지 두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회의가 7번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선거인단이 기존 192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 회의에서는 유소년 축구계의 이런저런 사정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말할까요?
0: 네, 말씀하세요. 예.
1: 저는 K 그 축구 혁신위는 문체부가 만든 문체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준 괴물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두 달이 지났잖아요. 선거인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선관위 관계자가 와야 되고요.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교육부 관계자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축구가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기재부 관계자가 와야 됩니다. 실효성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아하. 세계 축구위원회가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처음에 조직을 할 때 문체부 최영 장관이 공동위원장이 되겠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발표가 했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피파로부터 꼬투리 잡힐 짓을 한 겁니다. 정피파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늘 해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피파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축구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쿠팡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 쿠팡이 뭐 믿고 저렇게 나오는 겁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정부잖아요. 똑같아요. 예전에 이 축구계 기득권 세력들이 믿는 거는 국내 축구계가 아니라요. 피파예요. 피파가 딴지 걸 뻔히 알았으면 문체부 장관을 거의 훨씬 더 거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흘 있다가 스르르 그냥 위원으로 물러났는데 지금 피파 눈에는 K축구혁신은 그냥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권고 기관입니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축구계가 산적한 정말 과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과제들을 비춰볼 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서로들 바쁘니까 비대면 회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스포츠 전문기자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위원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상 초입니다. 예. 네.
0: 근데 지금 말씀처럼 피파가 관여를 해서 제3자의 개입이다. 정치적으로 이거 스포츠에 관여하는 거다. 제동을 거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지금 문체부가 하려는 것들, 네. K혁신위가 하려는 것들 네. 어떤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겁니까? 만일 피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1: 피파 정관에 보면 회원협회가 제3자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피파가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사안이 가벼우면 경고성 서한에 보내고요.
0: 예.
1: 그래도 안 되면 자격정지랍니다. 그럼 자격정지하면 월드컵 예선은 못 나가고
0: 못 나간다.
1: 대표팀 A매치 못하고 K리그 구단들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못 나갔는데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자기네 축구협회를 혁신했지만 이런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움츠리지 말고 저는 그래서 K축구혁신위원회가 정부랑 동떨어져 민간위원회 만나서 각 분과가 있어야 되고 특히 K리그는 정말 암덩어리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혁신도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K혁신위원회 두 달 지나가도록 선거인단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끝이 안 나옵니다.
0: 그런데 네. 뭐 아까 이 축구협회 기득권 말씀하셨는데 네. 뭐 기득권이라면 누가 말해도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겠죠. 그런데 사퇴를 했잖아요. 네. 다시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남아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혁신을 방해하는 거예요?
1: 지금 축구협회 계신 분들 정몽규 회장 빼고 다 남아 계시잖아요.
0: 아,
1: 네. 그리고 정몽규 회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신 분들 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남아 있잖아요. 네. 개혁은 뿌리까지 뽑지 않는 이상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냥 공연불에 지날 뿐이라는 걸 저는 20년 이상의 스포츠 전문기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0: 현대가의 도움 없이는 뭐 국가대표나 이렇게 프로축구나 지원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뭐 낭설입니까 사실입니까?
1: 그 소리는 드라큘라가 피보다 생수를 좋아한다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런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거죠.
0: 네. 네. 실질적으로 뭐 정몽규 씨가 자기 사재를 턴다든가 이런 건 잘 없습니다.
1: 없잖아요. 회사에서 하는 거지.
0: 그래요. 어쨌든 현대가에서 지금까지 뭐 프로축구 또 국가대표 쭉 이렇게 거의 뭐 장기 집권을 했었으니까
1: 많은 노력도 해주셨을 테지만 예. 네 부작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몽규 회장이라고 한다면 예.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잘 갈 수 있도록 베테랑으로서 예. 조언을 많이 해주면 해줬지 그냥 그런 쪽으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0: 네. 이 중요한 거는 협회장을 어떻게 뽑느냐. 네. 지금 제도면은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뽑을 거 아니에요.
1: 저는 선거인단 2만 명 늘어도 과연 바뀔까요? 네, 과연 바뀔까요? 네. 만약에 그 더 많은 그 당근을 주는 사람한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선거인단을 넓히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축구계에서는 출마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출마자가 나올지. 그런데 축구인들 가운데 내가 출마했다는 사람 없잖아요. 네. 출마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죠.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네. 하자 있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시스템이 마련돼야 됩니다.
0: 네. 그다음에 뭐 이것도 곧 있으면 임시감독입니다만 네. 선임될 텐데 감독 선임 시스템. 지금 네. 이 논란이 온 거에 시발점은 감독 선임 문제였잖아요, 사실은.
1: 제가 다 훑어봤거든요. 네. 규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예, 그런 거예요. 예, 예, 네, 예.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 커다란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의 특징이에요.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 제도를 악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악랄함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에서 뭐 감독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은 걸 들여다 볼 거는 예, 같은데 예. 저는 감독 선임도 선임이지만 너무나 축구계 산적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했지만 왜 제가 지자체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냐면요. 너무나 많은 범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축구협회에 있던 임직원들이요. 그냥 소리소리 없이 사라지면 다 프로축구단에 가 있어요. 네, 그걸 막아야 됩니다. 네.
0: 그러면은 뭐 대한축구협회든 프로축구협회든 비주류를 한번 찍히면 그 사람은
1: 그럼요.
0: 다시 가운데로 오긴 힘들겠네.
1: 힘들죠.
0: 중요 자리도
1: 힘들죠.
0: 못 맡고.
1: 지금 박문성 해설위원만 봐도 박문성 해설위원이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축구계에서 유일하게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공적인 영역의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강원 FC도. 네, 공적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김병지 대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박문성 위원의 사생활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0: 예, 예.
1: 프로야구였으면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고소가 지나면 긴급 체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강원 FC 김병재 대표에서는 공공기관의 수장이에요. 공공기관의 수장이 이렇게 축한 축구 관계자를 협박을 하는데 도대체 강원 도지사들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0: 그런데 네. 또 반대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문제 얘기하는 사람들 네. 그 비선출 아니냐?
1: 네.
0: 뭘 한다고 얘기하냐?
1: 지금 박문성 의원이나 저나 축구에 대한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원 FC 대표이사 김병재에 대해서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되는데
0: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1: 저도 야구 해설할 때 많이 들었죠.
0: 네,
1: 그렇기
0: 예.
1: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한계도 명확히
0: 예,
1: 얘기를 하죠.
0: 예,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유소년 육성 문제인데 그 누구나 다 합니다. 이제는 네. 일본한테 안 된다는 거를.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축구로서 일본에서 진다는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1: 그렇죠.
0: 일이었거든요. 뭐 야구는 그렇다 쳐도 야구는 좀 우리가 떨어진다고 쳐도 축구는 무조건 이겼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 한일 친선조도 하지 않아요. 아마 지는 게 두려워서 뭐 팬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이 어린 선수들 육성에서 시작되지 않겠느냐.
1: 제가 축구협회 청문회 왔을 때 그 김석기 의원께서 일본을 배워야 됐는데 뭐 좋은 말이죠. 정말 일본한테 배울 거는 그 진짜 88년도나 했던 정신적 타령이 아니라
0: 예, 예.
1: 정말 일본은 제가 취재할 때 느끼는 게 많은 운동장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여러 아이들이 뛰다가 오타니도 나오고 그리고 유명한 축구선수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재능을 발견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도 엘리트 스포츠 타령만 하잖아요. 네. 태는 선수촌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이 시민 구단에 들어갈 돈 가운데 상당액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제2의 손흥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올 겁니다. 네.
0: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을 준비하나요?
1: 네네.

0: 임시 감독은 왜 빨리 결정 안 나는 겁니까?
1: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축구인이
0: 아니, 취재를 해보면 들리는 게 있어요. 제가 뭐 보도를 보니까는
1: 아니지. 네.
0: 면접도 다 받고
1: 네.
0: 거의 뭐 외국인 감독으로
1: 네.
0: 아마 결정이 날것 같다라는 기사를 꽤 오래전에 본것 같은데 아직도 얘기가 안
1: 저는
0: 들려서.
1: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0: 예.
1: 네.
0: 그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1: 네.
0: 자, 아까 우리가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이야기했는데 또 김병지 대표 측의 이야기가 반론이 있을 수
1: 그럼요,
0: 있으니까
1: 그럼요.
0: 예. 김병지 대표이사의 반론이 있으면은 시간에서 따로 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뭐 비단 축구계에만의 문제겠느냐 이런 주류 비주류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시스템 어디에나 있잖아 사실은.
1: 그럼요.
0: 예,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그 스포츠계의 혁신 아까 뭐 규정도 있고 제도도 다 있다 사람이 안 지킨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뭐 감사를 뭐 외부 감사를 좀 많이 뽑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대한민국 스포츠가 바로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체육인들의 양심뿐만 아니라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축구협회에 필요한 거는 회계감사, 행정감사, 사무감사, 문체부의 고강도 감사인데 문체부의 차관했거나 실장했던 사람들이 다 대한축구협회의 부회장으로 와서 몇 억씩 받아먹었거든요. 과연 이런 시스템에서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제대로 보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심하는 게 K축구혁신의 이 어설픈 출범도 문체부의 우도된 작품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0: 뭐 정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1: 네,
0: 말씀이요?
1: 그 피파로부터 공격 한번 당해봐라 해서 일부러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린 거는
0: 아닙니다.
1: 네,
0: 예, 충분히
1: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0: 예.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희 더 게이트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을

0: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지금까지 최소 165명이 숨지고 1,3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수색과 구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명피해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역은 티베트로 가는 힌두교 순례길에 위치해 있어 매년 이맘때쯤 수백 명의 순례자가 방문합니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오늘 네팔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 직원 4명을 비롯해 소방관 5명과 경찰 2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은 오늘 낮 인천공항을 통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오늘 밤늦게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내일 우리 국민이 실종된 라수아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

소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이 사망 위험성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학습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김소영이 반성하지 않고 유족이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학대 경험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의 국회 봉쇄 침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군 지휘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키고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 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임일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관련 소회를 담은 인사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무력했고 혼란스러운 형사사법 체계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SK하이닉스 역시 장 초반 3% 넘게 오르다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임금 상승세를 웃돌면서 근로자 실질 임금이 석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의 월 평균 실질 임금은 지난 6월 341만 2천 원으로 작년보다 0.1% 줄었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8: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0: 고향 특례시.
11: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0: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0: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로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시죠.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한 집에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재판 내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4: 두물머리 사건. 시신은 아직이야?
5: 경찰, 소방, 잠수부까지 계속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3: 그렇습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었죠. 살인죄를 판단하려면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숨졌는지, 피고인의 행동과 사망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죠. 물론 누군가는 범인이 자백을 했는데 그게 중요할 수가 있냐 할 수 있지만 자백만으로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어느 날,
6: 아유, 저거 뭐야? 물 위에 떠 있는 저거 마네킹인가? 아니 잠깐, 이거 사람 같기도 하고. 예, 여기 남한강 용담대교 근처인데요. 강 위에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아무튼 좀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3: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있던 탓에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죠. 그런데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1심 재판은 이미 변론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부검 결과 없이 기존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려야 했죠.
7: 나 말이야, 살인 말고 상해 치사로 바뀌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 걔가 먼저 공격해서 제지한 거고 죽일 의도 없었다. 그러면은 뭐?
3: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이를 제지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양쪽 모두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나온 부검 결과는 과연 항소심 판단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변호사님 먼저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어떤 관계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8: 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30대 남성으로 사건이 나기 약 2년 전부터 옷

0: 오토바이 배달일을 함께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몇주 전부터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지난 1월 13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정말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이 격분한 겁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기 시작해 1시간 넘게 폭행했습니다. 자다 깬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러다 애 죽는다며 말릴 정도였는데도 멈추지 않았고요. 피해자가 쓰러진 채 잘못했다, 그만해달라 애원하는데도 결국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고 피해자는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1: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굉장히 억압해왔다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 네, 보도를 종합하면 친구라기보다는 사실상 일방적인 착취 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판단력이 다소 부족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피고인은 자기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떠넘겨 빚을 지운 다음 자기 대신 배달을 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챘습니다. 유족이 확인한 것만 최소 396만 원이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며 150만 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폭행도 일상이어서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을 분리해 놓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법정 증언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망 사실이 드러난 것도 바로 이 동료들 덕분이었습니다. 1월 21일 피해자가 일주일째 보이지 않자 동료 라이더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평소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야기를 함께 한 거예요. 여기에 전화는 안 받고 문자만 온다는 점도 수상했죠. 경찰은 곧장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 약 4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한 뒤에 피고인은 비교적 빨리 잡혔어요. 본인도 범행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0: 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고 시신은 강가에 버렸다는 취지로 범행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우발성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범행 뒤 행적을 보면 우발적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지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그 전화로 경찰을 빌립니다. 다음날 저녁 시신을 차에 실어 경기 양평 용담대교로 간 다음 10m 아래 한겨울 남한강으로 던져 유기했습니다. 그러곤 항공권을 알아보고 월급을 미리 당겨받고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해외에 도피 자금까지 마련했어요. 가족이 자수를 권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1: 그 과정에서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0: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판결문에 소개된 대화를 보면 범행 닷새 뒤에 피해자 어머니가 춥지 않느냐, 감기는 다 나았느냐 하고 안부를 묻자 약 먹었다, 배달 일은 그만두고 친구랑 해외 나가서 일하고 올까 싶다고 답하기까지 해요.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른 채 대화를 나눈 겁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월 피고인을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 시신을 결국 찾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이 됐다는 점입니다. 듣는 분들은 시신이 없어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냐, 그럼 된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재판이 자백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어도 자백만으로는 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뭡니까?
0: 네, 우리 형사재판에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것만으로 유죄로 삼을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백에만 기대면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인죄는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숨진 게 맞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시신이 없으면 부검으로 확인할 길이 없죠. 다만 대법원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해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집안에 남은 혈흔, CCTV와 촬영 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 현장에 있었던 가족의 진술 같은 간접 증거를 촘촘히 쌓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아무리 쌓아도 피고인이 고의를 다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1: 그래서 피고인도 이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검찰과 맞섰습니다. 죽이려던 의도가 없었다. 먼저 공격해오는 걸 제지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심지어 구치소에서는 살인해서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꾸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는 취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발언을 보면 피고인도 두 죄의 차이를 알고 형량을 줄이는데 몰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살인이냐 상해치사냐의 문제입니다. 결과는 똑같이 사람이 숨진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치사는 때리긴 했지만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경우고, 살인은 죽을 수도 있겠다 또는 죽이겠다라는 것을 알고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즉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형량도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살인은 5년 이상의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하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을 봅니다. 목은 급소 중에 급소입니다. 한 시간 넘는 폭행으로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의 목을 뒤에서 조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119 신고 한 통 없이 곧바로 시신을 유기했다면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1심 내내 바로 이 지점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 그런데 1심이 한창 진행되던 중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됐죠?
0: 네, 지난 7월 1일이었습니다. 남한강 옆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용담대교 밑에 마네킹 같은 게 떠있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확인해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연인원 1800명이 90차례 넘게 수색하고도 못 찾았던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이 지목했던 용담대교 교각 사이에서 발견된 겁니다. 6달을 물속에 있어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옷차림과 DNA 감정으로 신원이 확인됐고 유족은 그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국가수부검에 맡겨졌는데요. 보도로 공개된 부검 감정서를 보면 목 앞쪽에 목뿔뼈와 방패 연골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목이 강하게 눌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입니다. 오른쪽 광대뼈와 턱뼈는 함몰될 정도로 부러졌고 갈비뼈도 3대 이상 연달아 부러져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 이 문제가 뭐였나요?
0: 부검 결과를 1심 판결에 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1심은 이미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태였고 부검 감정서도 선고 일주일 전에야 나왔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유죄의 증거가 되려면 법정에서 정식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려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런 당시는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이라 선고가 밀리면 피고인을 석방한 채 재판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검 감정서는 참고자료로 제출됐을 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1심은 기존 증거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서에 적힌 최종 사인이 불명이었습니다. 시신이 오래 물속에 있어서 부패가 심했던 탓에 부검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1: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열고 정식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기간 만료 부분이 가장 크겠죠. 또 1심 결과를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시신도 부검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이다 판단한 이유 뭡니까?
0: 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객관적인 기록과 피고인 스스로의 말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1월 14일 오후에 다투다 목을 졸랐고 30분간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CCTV상 그날 오후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은 다 합쳐도 20분이 안 됐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13일 아침 집에 들어간 뒤 나온 기록이 없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13일 밤 피고인 일행이 간 치킨집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13일에 피해자가 숨졌고 피고인이 그 전화를 들고 다녔다는 뜻이죠. 재판부는 13일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날짜를 바꿔 진술한 것으로 봤습니다.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복 표시를 하자 바로 풀어줬다고 했지만 정작 허벅지로 조이고 있어서 갈비뼈가 폐를 찔러 죽인 건지 목을 졸라 죽인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팔까지 결박한 채 목을 졸랐을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1: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는 1심에서 쓰이지 못한 부검 감정서가 정식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라는 점인데요.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싶다가도 최종 사인이 결국 불명으로 기록됐다는 점이 좀 걸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언뜻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과수가 사인을 불명으로 남긴 건 왜 숨졌는지 알 수 없다기보다는 부패가 심해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수사로 확보한 다른 정황과 함께 해석하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검에서 확인된 목뿔뼈와 방패 연골 골절은 목 눌림 질식에 부합한 소견이고 얼굴과 갈비뼈 골절도 1심이 인정한 무차별 폭행 뒤 목을 졸랐다는 범행 경과와 맞아떨어집니다. 사인은 부검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서는 오히려 공소사실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피고인 측은 사인 불명이라는 문구를 붙들고 다투려 할 것입니다.
1: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까요?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사건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기 때문에

0: 네, 그 제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까지도 법적으로는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부검 감정서가 증거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살인의 고의 공방이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20건에 이르는 전과와 반성 없는 태도가 형량에 얼마나 반영될지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As Yet의 Hard to Say I'm Sorr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곳곳에 소나기나 비 소식이 있고요. 강원 남부와 영남, 전남 남해안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은 적게는 5mm,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3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가 많은 시간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곳곳으로 차들이 많고요. 서울 시내에서 는 마포대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 오거리까지 차량 많아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쪽으로는 마포 경찰서에서 마포역까지 가는데 정체되고 있고요. 성산로 따라 연희나들목에서 연세대 쪽으로 봉원고가에서 연희나들목 성산 2교에서 마포구청역까지 구간 정체 보입니다. 같이 가는 내부 순환로 또한 성수 방향으로도 차량 많은데 성산 쪽으로는 마장램프에서 월곡램프 통과에 기름램프 쪽으로 더디고요. 반대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 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려 이동하고 있고요. 오늘 고속도로도 좀 늦게까지 차가 많은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가기 어려운 가운데 비봉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0: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실종 사건 두 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해 구속된 부모 경작의 황당한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허위 종결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은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겁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4: 지난 5월 15일 장모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단 2시간 반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수색을 종결시키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건까지 삭제한 부모 경장. 그런데 부경장이 장 씨 사건을 덮은 지 불과 한 달 뒤인 지난 6월엔 실종 치매 노인 발견 공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순된 행적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도 부경장은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해 인명을 구했다며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60대 남성의 자살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족들의 호소까지 무시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정황과 정확히 대비되는 행태입니다. 한쪽에서는 신속하게 생명을 구해 상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종자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임의로 뭉겨버린 겁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의 표창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5: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굉장히
3: 배상훈 프로파일러입니다.
5: 애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팀이 뭘 사건을 해결하고 그러면은 그 순번이 있어요. 계급 수준 순번이 있어요.
6: 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컨대
3: 이수정 경기대
6: 그
3: 교수입니다.
6: 원들 중에 승진을 앞둔 제일 그 가산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4: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0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의 무책임한 수사와 허점투성인 표창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시신을 감정한 국과수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신 발견이 너무 늦은 탓에 핵심 증거는 찾기 어려워져서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7: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부검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시신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특이한 골절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목 아래에 얇은 목불뼈가 부러져 있었지만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 씨의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발표에도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한 탓에 외상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역시 시신 부패로 인해 외상이나 질식 등은 논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8: 초기에 빨리 시신을 수습을 했으면 과학적 검증이 가능했을 텐데 벌써 그 104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미세 증거들이 지금 소실된 거죠.
7: 무서움을 많이 탔다는 장 씨가 한밤중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어 야자수 농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시신이 실종 석 달이나 지나 발견된 탓에 장 씨의 동선을 파악할 CCTV 등 다른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부검 결과만으로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입니다.
9: 3개월 지나서 현장이
3: 표창원 범죄연구소 소장입니다.
9: 그러한 의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부패가 상당히 많

0: 안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1: 제주경찰청은 이런 의혹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태로 수사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실종신고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청장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장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에게 유가족들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청장은 장 씨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벌어진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부의 징계와 관련해선 본청에서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3: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정 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4: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중국인 강사 정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들어섭니다.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모자가 달린 옷을 끌어당겨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여장을 한 이유까지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5: 왜 살해했습니까?
6: 피해자와는 어떤 사이였었나요?
5: 여장은 왜 하셨어요?
6: 집에서 다툼이 있었나요?
4: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피해자와 같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날인 20일 새벽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거로 추정되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한 손에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또 다른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며 태연하게 걸어가 쓰레기 수거 장소에 내려놓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네,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이 사망 위험성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학습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김소영이 반성하지 않고 유족이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학대 경험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일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죠. 식약처가 국내에 있는 중국산 배추와 김치를 모두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다행히도 이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7: 수확한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밑동을 대야에 담갔다 꺼내길 반복합니다. 배추 선도 유지를 위해 방부제로 쓰이는 일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묻힌 겁니다.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농장에서 찍힌 영상은 다시 중국발 먹거리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8: 이렇게 하면 신선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나요? 2, 3일, 하루 만에 가정에 도착하고 며칠 더 먹을 수 있죠. 배추 수매업자입니다.
7: 식약처는 즉각 시중에 풀린 중국산 배추 제품 수거에 나섰습니다. 배추김치 50건, 배추 29건, 절임 배추 3건 등 모두 82건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체의 원료 구매처를 조사한 결과 문제의 허베이성 캉바오현 배추를 사용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국산 배추는 지난 24일부터 수입 때마다 통관 단계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2024년 10월 이후 햇섭 인증을 받은 해외 업체 배추김치만 수입되고 있다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ATN 권민석입니다.
1: 오늘에 이어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충청과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점차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에는 최고 7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 남부 일부 지방은 시간당 50m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가 완전히 식지 못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2도, 대전 32도, 대구 31도로 오늘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0: 네팔에서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안전한 곳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던 10명 가운데 9명이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안전 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으로 현재 파견된 주 네팔 대사관 소속 영사와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네팔 라수아 지역에선 대규모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되고 10명이 고립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지금까지 200명 가까이 숨지고 1,400명에 육박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1: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중이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 다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불어난 강물에 다리는 물론 주변 건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범람한 강물과 흙더미가 피할 틈도 없이 여러 마을을 덮치면서 네팔은 물론 티베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3: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사망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2: 힌두교 성지인 카일라스 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인도인들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통신 전력이 모두 끊긴 데다 진흙더미가 2m 가까이 쌓이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계곡 상류에는 여전히 많은 물과 흙더미가 잔해에 막혀 있어 2차 붕괴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 사흘간 비까지 예보되면서 추가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돌발 홍수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 네, 시시각각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에선 실종자가 만여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4: V자형의 좁은 계곡을 따라 거대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순식간에 아래쪽의 주택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홍수로 발생한 급류의 속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집채만한 바위까지 힘없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트리실리강의 수위는 30분 만에 최대 9m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류로 떠내려온 잔해들이 강을 뒤덮은 가운데 한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살아남은 주민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지켜봤습니다. 네팔 적십자사

0: 하는 이번 홍수로 주택 2만 채가 휩쓸려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가운데 실종자가 최대 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 This is really devastating.
2: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강북 전체에서 약 만 명이 휩쓸려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0: 특히 수력발전소 14곳이 파괴됐는데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SNS에는 긴박했던 산사태 대피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4: 네, 육중한 토성류와 파도에 건물도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5: 거대한 흙파도가 계곡 너머에서 다가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폭풍은 계곡을 꼭꼭 씹어삼키듯 뒤쫓습니다. 간신히 몸을 피한 가운데 뽀얀 흙먼지가 안개처럼 꼈습니다. 급류의 속도는 차량을 타도 안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 멀리 파도가 물길을 따라 덮쳐오자 비명이 차를 가득 채우고 급히 속도를 냅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엔 산사태의 위력도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계곡을 따라오던 검은 흙더미가 마을로 향하는 순간 건물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홍수로 인한 급류도 위력은 매한가지입니다. 오토바이와 트럭, 버스는 순식간에 휩쓸리고 건물도 마치 종잇장처럼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야에 들어온 지 단 수초 만에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파도가 담긴 영상들은 피해가 이토록 커진 이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긴박한 현장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과거 인도의 댐 파괴 영상이나 타국 홍수 영상이 네팔 현장으로 둔갑해 유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 급파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도착 후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구체적인 수색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정부는 네팔이 여행지로도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 관광객 가운데 우리 국민 추가 실종자가 있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6: 네팔에 홍수가 터진 지 하루 만에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현지로 향했습니다. 신속대응팀에는 외교부 직원들을 비롯해 소방관과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단장입니다.
7: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외신으로 전해진 사고 현장이 워낙 처참해 일단 직접 현장으로 간 뒤에야 구체적인 수색과 구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조대 추가 투입 여부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추가로 구조대가 갈 경우 수십 명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발전소 건설 근로자 9명 외에 추가 실종 신고는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민이 네팔을 여행지로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8: 통상 연 한 2만 명 정도의
2: 외교부
8: 우리 국민이
2: 대변인입니다.
8: 관광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계속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6: 조현 외교부 장관은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도 모두 대응팀을 꾸려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4: 두 기업은 구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9: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이 일제히 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의 신변은 확인됐지만 나머지 소속 직원 6명과 함께 남동발전 직원 3명의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표가 현지 대응단장을 자처했습니다.
10: 현재 관계
2: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
10: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의 구조를 지원한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이어 피해

0: 피해가 막심한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합니다. 한국 남동발전 역시 비슷한 시간 네팔 현지 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남동발전 측은 베이스캠프 대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현재 상부 한국 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2: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0: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직원 가족들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두 기업은 파견 직원의 가족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네팔행을 원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0: 두 기업 모두 이날 네팔행 직항편이 없어 홍콩을 거쳐 카트만두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카트만두에서 언제 피해 지역까지 도착할지는 도로 유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네팔에 파견된 두 기업 대응팀은 우선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4: 3명이 숨지고 5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한 중국 티베트 산사태 현장에 사흘간 비가 예보돼 수색과 구조 작업에 큰 난항이 예상됩니다. 중국 기상당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르카츠시 일대에 오는 30일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지반 약화에 따른 추가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000m가 넘는 고도 차이와 좁은 협곡 등 복잡한 지형에 더해서 도로와 통신, 전력마저 모두 끊겨 핵심 피해 지역으로의 진입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 이번 네팔 홍수의 원인은 거대한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강을 막았고 이후 물과 토성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의 빠른 온난화로 빙하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비슷한 재난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6: 처음에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4.4의 지진을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장주기 지진파와 위성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지진이 산사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산사태 자체가 규모 5.2에 해당하는 지진파를 만들어낸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빙하 붕괴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7: 이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빙하호 붕괴 홍수의 위험에 약 200만 명이 노출돼 있습니다. CNN 기상 전문가입니다.
6: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국제통합산학개발센터도 온난화가 진행 중인 히말라야 지역 빙하에서 발생한 대규모 눈사태가 강을 막았다가 터지면서 급류가 쏟아져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팔과 중국 국경 강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있어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인구 20억 명가량의 주요 물 공급원인 히말라야 산맥은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속도가 21세기 들어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 지역 빙하 두께는 2000년 이전에는 연평균 34cm씩 줄다가 이후부터는 73cm씩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 기억해야 할 점은 아시아 대륙 전체가 지구 평균보다 약 두 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CNN 기상 전문가입니다.
6: 추가 홍수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빨라지는 히말라야의 온난화와 빙하 감소가 앞으로 이런 연쇄 재난의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5: 이번 사태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 지구적 빙하 붕괴 서막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히말라야 빙하 붕괴 속도는 이전보다 두 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고한석 기자입니다.
8: 지구의 지붕 히말라야 빙하는 계절에 따라 확장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양상은 급변했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40년 동안 히말라야 650개 주요 빙하의 두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연평균 빙하 감소 속도는 이전보다 두 배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융해 현상은 20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 산맥 전체에서 관찰됐습니다. 빙하가 녹아 무너지는 건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의 펠라리아 빙하. 2019년 화면 왼쪽 끝까지 이어졌던 빙하는 차츰 뒤로 물러납니다. 매년 후퇴해 2025년 빙하는 화면에서 사라지고 돌무더기로 가득한 맨땅이 드러납니다. 빙하 녹은 물이 모이면 빙하호가 만들어집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수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18년 사이 전 세계 빙하호의 수량이 50%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늘어난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빙하호가 터지게 되면 이번 네팔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9: 지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7: 카이스트 기후 환경 에너지 연구소장입니다.
8: 전 세계적으로 빙하호 주변 30km 이내에 거주하며 목숨을 위협받는 인구는 1,500만 명에 이릅니다. YTN 관성입니다.
5: 기후변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히말라야의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높은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고지대에서 무너져 내리는 토사의 양도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거대한 얼음과 암석이 산비탈을 타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붕괴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산사태의 위험이 고지대에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연구진이 34년간 동부 히말라야의 산사태를 분석했더니 발생 횟수는 비슷했지만 해발 3,000m 이상에서 무너진 양은 5배가량 늘었습니다. 고산지대 기온은 10년마다 0.23도씩 올랐고 영도선도 100m 정도 높아졌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빙하가 녹아 줄어들고 오랫동안 얼어있던 영구동토도 녹아내립니다. 빙하가 줄어들면 산비탈을 받쳐주던 힘이 약해지고 영구동토가 녹으면 암석 틈을 잡아주던 얼음도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얼어있어 안정적이던 높은 곳까지 산사태에 취약해지면서 발생 영역도 점차 위로 이동한 겁니다.
11: 얼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7: 서울대 빙권과학교육센터장입니다.
11: 먼저 상대적으로 빨리 녹게 되고 그러면서 먼저 빠져나가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점점 결속력이 약해져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문제는 고산의 대규모 산사태가 한 번의 붕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대한 토사가 하천을 막아 자연댐을 만들고 이 댐이 무너지면 돌발 홍수 등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온난화가 계속될수록 히말라야 고지대의 대규모 산사태 위험도 더 커질 걸로 우려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 네팔 현지 사고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외교부 상황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주 네팔 대사대리와 화상 연결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3: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12: 이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이 유실돼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네팔 당국의 수색, 구조 자원 투입을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애타게 소식을 기다릴 가족들을 세심히 지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을 챙기는 가족 담당 전담관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와 국민의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14: 우리 재외국민 9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 외교부 상황실을 찾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고립자 구조 상황을 계속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4: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실종된 우리 국민

0: 수색과 구조에 대한 네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커널 장관과의 통화에서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조기 복구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한 이 네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 긴급 구호대의 신속한 파견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국회 대비를 위해서 잡아뒀던 1박 2일간의 워크숍과 연찬회 일정도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워크숍과 국민의힘 연찬회는 모두 네팔 대홍수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애도로 막을 올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정기국회 대비를 위해 예정대로 1박 2일 일정을 떠나오긴 했지만 지도부는 시작과 함께 현지에 고립되거나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부터 언급하며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국회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 국민에도 필요한 지원의 협력을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신속한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1: 국민의 안전이 달린 긴박한 상황인 만큼 여야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차분한 자세로 행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까 만찬 등 공식 행사에서 주류 제공이나 반입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워크숍 직후로 예정했던 여당 의원 전원 초청 오찬을 연기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아침부터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다급히 한자리에 모여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5: 계획은 없지만 지금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외교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1: 쟁점마다 부딪혔던 여야지만 이번엔 한 목소리로 초당적 협력에 나섰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정부의 총력 대응을 당부하며 국회도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네,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네팔과 티베트에서 발생한 이번 대규모 홍수로 숨진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성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또 이번 비극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재난을 겪은 만큼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예방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91살의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며 지난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 피해와 관련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기에 기원했습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산하기구인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긴급구호 모금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네팔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구조와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네팔 대홍수로 인한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면서 위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이번 재난으로 고통받는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피해 지역 주민들과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6: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시신을 감정한 국과수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는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0: 하지만 이 시신 발견이 너무 늦은 탓에 핵심 증거는 찾기 어려워져서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7: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0: 나 질식 등은 논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1: 초기에 빨리 시신을 수습을 했으면 과학적
2: 이용혁
1: 검증이
2: 건국대
1: 가능했을 텐데
2: 교수입니다.
1: 벌써 그 104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미세 증거들이 지금 소실된 거죠.
0: 무서움을 많이 탔다는 장 씨가 한밤중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어 야자수 농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시신이 실종 석 달이나 지나 발견된 탓에 장 씨의 동선을 파악할 CCTV 등 다른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부검 결과만으로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입니다.
3: 3개월 지나서 현장이 확인이 되고 야외다 보니까
2: 표창원
3: 그러한
2: 범죄연구소
3: 의문들을
2: 소장입니다.
3: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0: 제주경찰청은 이런 의혹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태로 수사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빈소를 제주경찰청장이 조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5: 경찰 내부에는 실종 사건 처리 지침도 있었지만 실제 이 실종팀 안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6: 첫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숨진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장모 씨. 제주경찰청장이 장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7: 고인이 한 점이 올라온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이렇게
2: 제주지방경찰청장입니다.
6: 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이자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입니다. 제주청장은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지난달 11일에서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의 재신고가 이루어진 지도 한달 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또 부경장이 삭제했던 사건이 이력 관리 시스템엔 남아 있었지만 재신고 당시 경찰은 이조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해제 처리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지침엔 사건 종결 시 실종자와 대면한 결과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상세히 기재한 뒤 과장이나 팀장의 결재를 받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셀프 해제가 가능해 지침은 유명무실했습니다.
8: 실종 아동 등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발견을 하게
2: 김성수
8: 되면은
2: 변호사입니다.
8: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해제를 이제 시스템상 입력을 할 수가 있고.
6: 제주청장은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한편 2중, 3중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4: 실종 사건 두 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해 구속된 부모 경장의 황당한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5: 네, 허위 종결한 시점으로부터 한달뒤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은 콩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겁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9: 지난 5월 15일 장모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단 2시간 반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수색을 종결시키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건까지 삭제한 부모 경장. 그런데 부경장이 장씨 사건을 덮은 지 불과 한달 뒤인 지난 6월엔 실종 치매 노인 발견 공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순된 행적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도 부경장은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해 인명을 구했다며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60대 남성의 자살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족들의 호소까지 무시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정황과 정확히 대비되는 행태입니다. 한쪽에서는 신속하게 생명을 구해 상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종자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임의로 뭉개버린 겁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의 표창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10: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굉장히
2: 배상훈
10: 상관된 애들이
2: 프로파일러입니다.
10: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팀이 뭘 사건을 해결하고 그러면은 그 순번이 있어요. 계급 순번이 있어요.
11: 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컨대
2: 이수정
11: 뭐그
2: 경기대 교수입니다.
11: 팀원들 중에 승진을 앞둔 제일 그 가산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0: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0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의 무책임한 수사와 허점 투성인 표창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1: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2: 피의자 정 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3: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중국인 강사 정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들어섭니다.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모자가 달린 옷을 끌어당겨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여장을 한 이유까지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4: 왜 살해했습니까?
5: 피해자와는 어떤 사이였었나요?
4: 여장은 왜 하셨어요?
5: 집에서 다툼이 있었나요?
3: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피해자와 같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날인 20일 새벽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거로 추정되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한 손에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또 다른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며 태연하게 걸어가 쓰레기 수거 장소에 내려놓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에서 약물의 위험성을 검색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6: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소영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이 사망 위험성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학습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할까 걱정돼 약물을 건넸다는 주장 역시 아무런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소영이 재산적 탐욕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남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과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반성하지 않고 유족이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학대 경험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단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7: 김소영은 마지막까지도
8: 피해자
7: 본인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는 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6: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고 김소영은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만큼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올리며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2: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비유를 들며 경제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두 달 연속 이례적인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높은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을 꼽았습니다. 수출과 투자 호조, 소비 회복세 확대 등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3%로 전망되는 등 국내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의 경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6%로 확대되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늦은 대응보다 조기 대응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긴축의 강도와 기간 등을 줄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0: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표현이
1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10: 늦은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더 비용이 크다는 얘기고 저희는 호미로 이번에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9: 아울러 이번 결정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 환율 안정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적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0: 물론 이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예년 저희가 이제 좀 익숙한 그런 환율에 비해서는 지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9: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조건부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 전체 점 21개 가운데 10개가 3.25%에 찍혔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인 내년 2월까지 한 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건데 신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그 정도니까 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한 그런 인상세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연거퍼 두 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9: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오는 10월 22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2.8% 오른 채 출발해 7,000선 턱 밑까지 갔지만 1.53% 오른 6,911호 장을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로 장 초반 3% 가까이 상승폭이 커졌지만 한은의 금리 인상 발표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군을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군 간부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헬기가 국회 상공에 나타났고 총기를 든 군인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저지하려는 보좌진 등과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은 20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를 앞두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2: 당시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13: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입니다.
12: 군인들이 어떻게 내라인 될 수 있겠습니까?
8: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의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공소 사실은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군 간부들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군을 투입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 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관위 봉쇄 등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선욱 전 백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11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 콘크리트가 일부 부서져 내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4: 도로 위에 차들이 멈춰 있고 곳곳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경기 화성시 장지동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 4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톤 화물차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는 통로에 부서진 천장 콘크리트 파편이 날인 겁니다. 다행히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방문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5: 딱 봐도 천장에서 그게 떨어진 거거든요. 붕괴되듯이. 저도 일단은 이미 진입을 한 거니까 들어는 갔는데
13: 목격자입니다.
15: 무너질 것처럼 이게 완전히 점점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차를 다시 빼서 나왔어요.
14: 병원 측은 구조안전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거쳐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전 8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리에 있는 만두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0: 6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다쳤고 노동자 1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외곽 지역 강세가 뚜렷해지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중저가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비싸지는 금리는 변수입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서울 구로구의 대단지 아파트. 국평이 지난 6월 18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호가는 20억 원이 전부 넘습니다.
3: 34평이 한 21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4: 신도림동 공인중개사입니다.
3: 5천까지 나와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2: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9% 올라 상승폭이 0.07%포인트 커졌는데요. 서울 중저가 밀집 지역 상승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중랑구가 0.56% 가장 큰폭 올랐으며 노도강 지역이 0.5%대 넘게 급등했고 구로도 0.5%에 육박했습니다. 높은 대출 문턱 속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중심으로 실수요 유입이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밑도는 절세형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여파란 분석도 있습니다. 비싸지는 금리는 중저가 집값 향방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전반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4: 우리은행
5: 조달
4: 부동산
5: 비용
4: 연구원입니다.
5: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서 일부 거래 둔화 현상은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비싼 집이 많은 강남 서초구 아파트 값은 3주째 하락세입니다. 현장에선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강화를 되돌리는 움직임 여파로 급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주저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지만
6: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수정안이
4: 강남구
6: 발표가 된
4: 공인중개사입니다.
6: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물러나시거나.
2: 고령 집주인들이 많은 강남 핵심지에서는 매도 기조가 계속된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경기 지역은 삼성전자 사내 저리 대출을 코앞에 두고 있는 화성 동탄구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정액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하호상박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에 대한 막판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35만 원씩 주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비교적 소득이 있는 이들이 빈곤 노인과 같은 금액을 지원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을 두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세가 임금 상승세를 웃돌면서 근로자 실질 임금이 석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의 월 평균 실질 임금은 지난 6월 341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0.1% 줄었습니다. 실질 임금은 지난 4월부터 석달 연속 감소했는데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5달 연속 줄어든 이후 처음입니다. 노동부는 2022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고 임금 상승률은 평이해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라고 설명했습니다.
7: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Walk it, walk it.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중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계

0: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6: 고향 특례시.
7: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데 내일 오전부터 강원과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에는 최대 80mm, 제주 산지에는 60mm 정도 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에는 50mm 안팎의 소나기를 예상합니다. 오늘 고속도로 좀 늦게까지 평소보다는 차가 많은 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김포 부근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나서 자유로에서 김포까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계양에서 중동 나올 때도 차량이 모아지는 모습입니다. 강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의정부에서 판교 가는 길, 반대 판교에서 의정부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속도 줄이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 지날 때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현재 정체 없지만 신갈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한편 내부 순환로 따라 성수 쪽으로는 홍제와 홍은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막 서서 1차로에 운전자분이 차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서 있으십니다. 좀 조심히 가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지금까지 300명 가까이 숨지고 1,3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4: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중이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5: 다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불어난 강물에 다리는 물론 주변 건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범람한 강물과 흙더미가 피할 틈도 없이 여러 마을을 덮치면서 네팔은 물론 티베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6: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종되고 사망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5: 힌두교 성지인 카일라스 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인도인들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통신 전력이 모두 끊긴 데다 진흙더미가 2m 가까이 쌓이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계곡 상류에는 여전히 많은 물과 흙더미가 잔해에 막혀 있어 2차 붕괴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 사흘간 비까지 예보되면서 추가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네팔에서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안전한 곳에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던 10명 중 9명이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 모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지에서 휴식을 취한 뒤 카트만두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으로 현지에 파견된 주 네팔 대사관 소속 영사와 현장에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돌발 홍수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 시시각각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실종자가 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7: V자형의 좁은 계곡을 따라 거대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순식간에 아래쪽의 주택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홍수로 발생한 급류의 속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집채만한 바위까지 힘없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트리실리강의 수위는 30분 만에 최대 9m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류로 떠내려온 잔해들이 강을 뒤덮은 가운데 한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살아남은 주민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지켜봤습니다. 네팔 적십자사는 이번 홍수로 주택 2만 채가 휩쓸려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가운데 실종자가 최대 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8: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강쪽 전체에서 약 만 명이 휩쓸려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시카날 네팔 적십자사 사무총장입니다.
7: 특히 수력발전소 14곳이 파괴됐는데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네팔과 중국 국경을 강타한 기습적인 돌발 홍수로 외국인 관광객 수백 명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28개 나라 46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 아무 예고 없이 쏟아진 거대한 토속류가 세계인이 모이는 핵심 길목을 그대로 집어삼키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9: 이번 참사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실종자 중 상당수는 힌두교 성지 순례객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수가 덮친 네팔 국경지대는 티베트 카일라스 산으로 향하는 최대 관문이어서 여름철마다 인도 순례객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9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속에서 히말라야 트레킹 등을 하던 관광객들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수십 개 나라 국적의 관광객 수백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국 정부는 사국민 피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잇따라 수색과 구조작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10: 네팔은 재난 대응 자원이 부족해 현재 정보 파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입니다.
9: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에는 재난의 압도적인 속도와 조기 경보의 부재가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야 작동하는 기존 홍수 경보 시스템은 비 없이 암석과 얼음이 무너져 내린 이번 참사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수백만 톤의 바위와 진흙이 엉켜 이른바 액체 콘크리트처럼 변한 급류가 순식간에 덮치면서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10: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사망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9: 이 거대한 토속류는 좁은 계곡을 따라 국경 무역항과 하루에 인구 밀집 마을들을 통째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은 전기가 완전히 끊긴 데다 엄청난 두께의 진흙벌이 덮여 있어 구조대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긴급 구조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구조의 한계 탓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3: 네팔 대홍수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4: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외교부 상황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주 네팔 대사대리와 화상 연결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2: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11: 이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이 유실돼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네팔 당국의 수색, 구조 자원 투입을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애타게 소식을 기다릴 가족들을 세심히 지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을 챙기는 가족 담당 전담관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와 국민의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13: 우리 재외국민 9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 외교부 상황실을 찾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고립자 구조 상황을 계속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3: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로 향했습니다. 대응팀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구체적인 수색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정부는 네팔이 여행지로도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 가운데 우리 국민 추가 실종자가 있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14: 네팔에 홍수가 터진 지 하루 만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현지로 향했습니다. 신속대응팀에는 외교부 직원들을 비롯해 소방관과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5: 네팔 현지에서
16: 김상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단장입니다.
15: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외신으로 전해진 사고 현장이 워낙 처참해 일단 직접 현장으로 간 뒤에야 구체적인 수색과 구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조대 추가 투입 여부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추가로 구조대가 갈 경우 수십 명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발전소 건설 근로자 9명 외에 추가 실종 신고는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민이 네팔을 여행지로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7: 통상 연 한 2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16: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7: 관광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계속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14: 조현 외교부 장관은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네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직원들이 홍수로 실종되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모두 대응팀을 꾸려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4: 구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8: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이 일제히 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의 신변은 확인됐지만 나머지 소속 직원 6명과 함께 남동발전 직원 3명의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표가 현지 대응단장을 자처했습니다.
19: 현지에서 관계 당국과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16: 정현인 두산 에너빌리티
19: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의 구조를 지원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 이어 피해가 막심한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합니다. 한국남동발전 역시 비슷한 시간 네팔 현지 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남동발전 측은 베이스 캠프 대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 지금 현재 상부 웨어댐 부분은
16: 윤장현 한국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20: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18: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직원 가족들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1: 두 기업은 파견 직원의 가족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네팔행을 원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18: 두 기업 모두 이날 네팔행 직항편이 없어 홍콩을 거쳐 카트만두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카트만두에서 언제 피해 지역까지 도착할지는 도로 유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네팔에 파견된 두 기업 대응팀은 우선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이번 네팔 홍수의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거대한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강을 막았고 그 이후 물과 투석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 특히 히말라야의 빠른 온난화로 빙하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비슷한 재난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한성욱 기자입니다.
5: 처음에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4.4의 지진을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장주기 지진파와 위성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지진이 산사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산사태 자체가 규모 5.2에 해당하는 지진파를 만들어낸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빙하 붕괴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22: 이 지역에서
16: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빙하호 붕괴 홍수의 위험에 약 200만 명이 노출돼 있습니다. CNN 기상 전문가입니다.
5: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국제통합산학개발센터도 온난화가 진행 중인 히말라야 지역 빙하에서 발생한 대규모 눈 사태가 강을 막았다가 터지면서 급류가 쏟아져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팔과 중국 국경 강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 있어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인구 20억 명가량의 주요 물 공급원인 히말라야 산맥은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속도가 21세기 들어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 지역 빙하 두께는 2000년 이전에는 연평균 34cm씩 줄다가 이후부터는 73cm씩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온난화되는 지구에 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대륙 전체가 지구 평균보다 약 두 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CNN 기상 전문가입니다.
5: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빨라지는 히말라야의 온난화와 빙하 감소가 앞으로 이런 연쇄

0: 재난의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 기후변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히말라야 산사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 갈수록 더 높은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고지대에서 무너져 내리는 토사의 양도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3: 거대한 얼음과 암석이 산비탈을 타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붕괴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산사태의 위험이 고지대에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연구진이 34년간 동부 히말라야의 산사태를 분석했더니 발생 횟수는 비슷했지만 해발 3,000m 이상에서 무너진 양은 5배가량 늘었습니다. 고산지대 기온은 10년마다 0.23도씩 올랐고 영도선도 100m 정도 높아졌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빙하가 녹아 줄어들고 오랫동안 얼어있던 영구동토도 녹아내립니다. 빙하가 줄어들면 산비탈을 받쳐주던 힘이 약해지고 영구동토가 녹으면 암석 틈을 잡아주던 얼음도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얼어있어 안정적이던 높은 곳까지 산사태에 취약해지면서 발생 영역도 점차 위로 이동한 겁니다.
4: 얼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녹게 될 경우에 다른 물질에
5: 안진호 서울대 빙관과학교육센터장입니다.
4: 녹게 되고 그러면서 먼저 빠져나가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점점 결속력이 약해져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고산의 대규모 산사태가 한 번의 붕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대한 토사가 하천을 막아 자연댐을 만들고 이 댐이 무너지면 돌발 홍수 등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온난화가 계속될수록 히말라야 고지대의 대규모 산사태 위험도 더 커질 걸로 우려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4: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5: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8: 고향 등일시.
19: 듀엣토의 더 클래식.
20: 8월 27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1: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에서 12번 F단조 전주곡 그리고 13번 F샵 장조 전주곡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중에서 1권 중 12번 F단조 전주곡, 그리고 13번 F샵 장조 전주곡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손민수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죠. 물론 임윤찬 이전에도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제자 덕분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스승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뿌듯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자신도 전 세계를 돌면서 하고 싶은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0: 손민수는 얼마 전 영국의 하이페리온 음반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요. 얼마 전 바흐의 평균율 전곡을 녹음하고 오는 10월 2일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전곡 음반에 앞서 나온 싱글이었습니다. 일종의 프로모션용 맛보기 음원입니다.
1: 음원 발매를 앞두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김세현입니다.
0: 김세현은 지난해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젊은 피아니스트죠. 그는 지난 4월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워너 클래식과 전속 녹음 계약을 맺었고요.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지난 8월 24일 국내에서 먼저 발매되었습니다. 9월 4일에는 전 세계에 공개된다고 하네요.
1: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최초 개봉을 하는 것이 흔한 편인데 음반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0: 아무래도 우리나라 연주자다 보니까 국내에 일주일 정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김세현의 음반은 어떤 곡을 수록하고 있습니까?
0: 이번 음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파리라고 합니다. 김세현에게 파리는 특별한 도시죠. 지난해 이곳에서 열린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 청중상과 평론가상, 파리 특별상까지 받으며 4관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도시가 바로 파리인 거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음반 역시 자신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된 파리를 주제로 했다고 합니다.
1: 이 프랑스 음악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겠네요.
0: 중심에 놓인 작곡가는 쇼팽과 포레. 쇼팽의 12개 연습곡 OP25, 전곡과 녹턴 OP27의 2번, 그리고 포레의 벤노래 1번과 왈츠 카프리스 1번, 즉흥곡 2번 등이 담겨 있습니다.
1: 쇼팽은 폴란드 작곡가가 아니었나요?
0: 폴란드를 떠나서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쇼팽을 프랑스 작곡가로 여기기도 하죠.
1: 이번 새 음반의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폴의 벤노래 1번,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폴의 밴노래 1번,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 24일 발매된 김세현의 데뷔 음반 중 한 곡이었습니다.
1: 그러고 보니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정명훈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있는데 김세현이 협연자로 무대에 서네요.
0: 이번에 우리 피아니스트의 음반이 또 나왔습니다.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연주자는 아니지만 눈여겨볼 만한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황보강입니다.
1: 황보강이요?
0: 예, 이 황보강 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 콜번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비롯한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본선 무대에 오르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아직은 화려한 우승 경력을 앞세우는 연주자라기보다는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젊은 피아니스트에 가깝습니다.
1: 그런데도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데뷔 음반을 낸 거네요.
0: 이런 경우는 음반사가 그의 가능성을 눈여겨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 나중에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간간이 있는 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혜 같은 경우 작년에 시벨리우스 콩쿠르에 우승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사실 음반 계약은 10대 시절인 2017년에 일찌감치 했고요. 덕분에 그 음반사는 놀라운 안목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1: 이번에 첫 번째 음반을 낸 피아니스트 황보강은 스메타나의 피아노 곡을 녹음했습니다. 스메타나 하면 보통은 교향시 나의 조곡, 특히 몰다우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에 비해 그의 피아노 작품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죠.
0: 음반사 낙소스는 잘 알려진 명곡뿐만 아니라 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들을 꾸준히 발굴해온 음반사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스메타나의 피아노 음악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 레파토리를 맡길 젊은 연주자들을 물색하면서 황보강이라는 이 피아니스트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연주자들은 스메타나의 작품을 굳이 연습해서 녹음하지는 않으니까요.
1: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스메타나의 피아노 소나타 G단조 중 1악장 황보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8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은데요. 대학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있어서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만나보니 듬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린 끝까지 하나니까 잘 돼도 같이 잘 되고 어려워도 같이 감당하자라고 늘 말하곤 했죠. 저는 그 말에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모으는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무조건 절반씩 공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명까지 해뒀죠.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은 다행히 정말 잘 풀렸습니다. 8년 동안 남편 명의로만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모였죠. 저도 이제는 여유를 갖고 예쁜 아이를 가져보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거래처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추스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와 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결혼 전에 남편과 썼던 절반 공유 계약서를 보여드리며 이 재산의 절반은 애초에 제 몫으로

0: 그 절반을 뺀 나머지 절반만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그건 너희 둘이서나 쓴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아들 이름으로 된 재산이니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남편과 썼던 계약서는 남편이 사망한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걸까요? 만약 이 계약서가 소용이 없다면 자녀가 없는 저와 시어머니는 30억 원의 재산을 각각 얼마씩 나눠 갖게 되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전에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은 절반씩 나누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시어머니랑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박수민 변호사, 이 계약서 하나로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이 사건은 그 계약서를 등기해 두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연자분이 받으실 금액이 무려 6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0: 아, 그렇군요. 6억 원이나 네, 차이가 나네요. 그 계약서 한 장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1: 네. 사연자분이 결혼 전에 남편과 작성하신 계약은 법적으로 부부 재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우리 민법이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부부가 재산에 관한 약정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우선 사연자분이 남편과 작성한 부부재산 계약, 이거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 거죠?
1: 네, 부부 사이에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과 남편분 사이에서는 재산의 절반은 아내 것이라는 약정이 온전하게 효력을 갖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계약의 효력을 시어머니한테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건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민법에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부부재산 계약을 혼인신고하기 전까지 등기해두지 않으면 그 계약 내용을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이나 제3자에 시어머니가 포함이 되는 걸까요?
1: 네,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되신 시어머님은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 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계약서를 등기해 두지 않았다면 사연자분은 시어머님께 이 재산의 절반은 원래 내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부재산 계약을 등기한다라고 하는 거 좀 청취자분들한테는 생소할 것 같거든요. 그 집을 사고 팔 때 하는 부동산 등기하고는 다른 걸까요?
1: 부동산 등기와는 다른 별도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이 아니라 남편 또는 부부 공동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부부재산 약정 등기라는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0: 네.
1: 이걸 혼인신고 전까지 맞춰두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 절차를 아는 분이 많지 않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놓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그럼 결국 이제 사연자분이 결혼 전에 이 계약을 등기를 해뒀는지 아닌지 이게 상속액을 가르는 핵심이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어머님과 사연자분이 상속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0: 네.
1: 남편분이 자녀 없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어머님만 계시는 상황인데요.
0: 네.
1: 이런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속,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5할이 가산되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3, 시어머님이 2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0: 네.
1: 따라서 사연자분의 몫이 5분의 3, 시어머님의 몫이 5분의 2가 되는 거죠.
0: 네.
1: 이때 부부 재산 계약을 등기해 두었다면 계약이 시어머님한테도 효력이 있으니까 남편 명의 30억 중 절반이 15억 원을 처음부터 사연자분 몫입니다.
0: 네, 네.
1: 이 15억 원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0: 네.
1: 사연자분 고유 재산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면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은 나머지 15억 원인데요.
0: 네.
1: 이걸 사연자분과 시어머님이 3대 2로 나눕니다.
0: 네.
1: 그래서 이 경우 사연자분이 9억 원, 시어머님이 6억 원을 상속받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원래 몫인 15억 원을 더하면 사연자분은 네. 결과적으로 총 24억 원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 부부재산 계약을 등기만 해뒀으면 이제 사연자분이 24억, 시어머니가 6억을 받는 건데 이거 그러면은 반대로 등기 안 했다. 부부재산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했는데 등기는 안 했다. 그러면 얼마로 될까요?
1: 그렇다면 부부재산 계약은 시어머님께 주장할 수 없게 되죠.
0: 네.
1: 따라서 남편 명의 30억 원 전부가 상속재산이 되고
0: 네.
1: 이걸 3대2로 나누면 사연자분은 18억 원, 시어머님은 12억 원을 각각 상속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를 했다면 24억 원, 등기하지 않았다면 18억 원으로 6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0: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연자분은 등기를 했다면 24억, 하지 않았다면 18억 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시어머니도 등기가 돼 있으면 6억 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12억 원.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등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그건 너희끼리 얘기,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0: 네. 그럼 지금 사연자분 어떤 거를 이제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정리해가는 게 필요할까요?
1: 우선은 결혼 전에 작성하신 계약서 원본이랑 그다음에 부부 재산 약정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만약 등기가 되어 있다면 사연자분이 24억 원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그 계약서는 시어머님께는 효력이 없습니다.
0: 그렇네요. 만약에 그럼 계약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 문제 그냥 끝나는 걸까요?
1: 그렇진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남편분의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채무는 없는지 이렇게 따져봐서 상속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법적으로 몫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좀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면 좀 그러니까 가능한 그럼 시어머니랑 협의 분할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더 좋긴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혼인 전에 작성한 부부재산 계약은 부부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주장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 계약서 원본 확인하시고요. 혹시 부부재산 약정 등기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남편의 전체 재산이랑 채무 범위도 한번 정확히 파악해보시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들이 하나 둘 개학을 하는 시기입니다. 한동안 한산했던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다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지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많이 헷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 아이가 보이지 않아도 차를 멈춰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아이가 길을 건너고 있지 않아도 차를 반드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서 노란 펜스나 주차된 차량에 가려서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고 언제든 횡단보도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단 무조건 멈춰서 주변을 살피라라고 강제를 해둔 건데요. 그래서 스쿨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보이는지 따지지 말고 일단 멈춘 뒤에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8월과 9월 개학기에 맞춰서 전국의 스쿨존에서 신호 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인데요. 스쿨존에서는 일단 정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벤의 꿈처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 충청권과 강원 내륙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상권과 전남 남해안, 강원 남부 최고 80m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에는 최고 70mm,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로 위로는 차량보다는 이제 어둠이 깔려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이동량 많이 줄면서 현재는 크게 밀리지 않고 통과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양방향 비교적 원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위로도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 위 반대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 위에서만 짧게 주춤할 뿐 전체적인 흐름 괜찮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반포와 한남대교 사이 잠원나들목 부근 1,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여기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정체가 길었는데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히말라야 대홍수 소식 계속해서 안진호 서울대 빈권과학교육연구센터장 겸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네팔과 티베트 양쪽의 실종자 수를 합치면 지금 1,300명이 넘고요. 사망자도 270명이 넘습니다. 뭐 실종자가 최대 1만 명이 이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 홍수로 이 정도 인명 피해가 나오는 거는 전례가 있습니까?
2: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금 홍수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돌발 홍수 지금 현재에는 산사태와 토성류가 그 빙하로 시작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산사태 이 하나의 재난은 국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컸다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0: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2: 전 세계적으로 미 지질조사국도 그리고 네팔 당국도 중국도 어제 그 하루 낮 동안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3: 예,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사고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엄청난 토성류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뭐 저 지역을 도보로 걷기도 쉽지가 않고요. 중장비 접근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구조할 수 있는 거는 헬기 접근밖에 없는 겁니까?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것이 이제 헬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저렇게 그 피해 영상을 보시면 매우 가파른 협곡지대에 강이 있고 그 강 주변에 마을이 형성이 돼 있고요.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국도 역시 또 강 주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통신, 도로, 거주 모든 인프라가 하나의 길로 되어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다른 지류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이나 능선을 통해서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든 통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제 하루 밤 사이에 42km 하류까지 도로 유실이 됐다는 게 네팔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점 확보가 중요하고요. 헬기도 헬기의 크기가 있고 헬기가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점이 있고요. 또 확보된 거점에서 또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반경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조차 지금 구성이 아직 미비한 상태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1: 네, 지금 중장비나 헬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중국이나 네팔 같은 데서 빌려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접경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인접해 있는 네팔에서도 공식적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제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접근성이 접경이기 때문에 방향이 상대 방향이니까 두세 방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국제 지원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공항, 항구, 거기서부터의 도로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거점에서 또 요청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지원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거를 받아들일 여건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 예, 오늘 우리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11명이 출국을 했는데 그 인원들은 그러면 가서 선발대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2: 네, 그래서 신속대응팀도 지금 그 외교부와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저기 소방청까지 전문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신속대응단은 현장에서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속대응단이 간다고 해서 도착하고 나서 어떤 조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투트랙으로 외교부와 정부에서 현장 네팔 정부와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네팔인들 통해서 여행사의 도움까지 지금 받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지원하는 그런 어떤 구조 지원력이 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도 최소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구성했을 것이고요. 나오는 것도 이제 2차, 3차로 지원하는 부분은 더 인원을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확충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1: 그럼 가서 바로 거점, 인프라 확보를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2: 먼저는 당부드릴 것이 가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장 우리 요 구조자분들, 우리 국민분들과 가까이 있고 또 우리 국민분들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 선까지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갔을 때 지금 현재도 홍콩을 거쳐서 밤에 도착을 하고 도착하는 곳이 카트만두 수도고 사고 지점과 120k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 거기서 헬기로 이동한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도착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먼저 집행하고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위임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1: 네. 안진호 교수님, 저희가 어제 처음 속보로 전해드릴 때만 해도 이제 네팔이 우기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 것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면서요?
4: 네,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게다가 또 지질조사국, 미국 지질조사국이 애초에는 뭐 티베트 지역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진이 아니라 5.2 수준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4: 네.
1: 그만큼 지진처럼 보일 만큼 에너지가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4: 네, 엄청난 크기의 빙하,
0: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입니다.
4: 섞인 것들이 붕괴가 되면서 1000m 이상 낙하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 이제 에너지보다는 그것이 강을 막아서 강물을 막아서 물들을 이렇게 모아갔다가 다시 붕괴되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물을 폭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그 지역에 강물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큰 홍수가 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4: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게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예. 그러면 그 강까지 저런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처럼 빙하가 녹아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지구 온난화 탓입니까?
4: 빙하가 붕괴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기온 상승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빙하가 녹는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그냥 얼음이 녹듯이 녹는 게 아니라 그 암석과 또 주변에 있는 동토, 그러니까 토양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얼음 뭐 이런 것이 녹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 물이 얼음이 녹게 되면 물이 되고 물이 먼저 빠져나오게 되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아니면 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또 유동성이 늘어난다던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구온난화가 직접적으로 원인이 된다라고 과학적으로 딱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 궁극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팔이 지진이 잦은 지역이라고 하던데 혹시 평소에 이렇게 반복되는 지진에 의해서 빙하에 뭐 균열이 간다든가 뭐 붕괴하는데 좀 악영향을 미쳤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4: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같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약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취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일으키는 효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 지구적인 지구 온난화와 지구 기후 관련된 재난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 예, 지금 저 영상들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늘이 정말 청명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땅 위에서는 토성류가 흘러내리고 저렇게 큰 바위까지 흘러내려옵니다. 엄청난 속도로 물이 흐르면서 뭐 건물, 뭐 사람, 버스, 차량 할 것 없이 모두 휩쓸고 지나갔는데 엄청난 속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걸 눈으로 본 다음에 피해도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2: 네, 저도 어제 그 낮에 전해지는 CNN 제보 영상을 통해서 그 해당 접경 지역의 그 검문소의 관공서 이후에 국민 그 시민들이 도망치는 영상 우리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전해지는 재난 용어 자체가 매우 혼선이 있었습니다. 플래시 플루드라고 해가지고 돌발 홍수라고 용어가 되는데 플루드를 홍수로 번역하다 보면 홍수를 국내의 재난 개념에서는 빙하나 이런 개념은 없고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물이 넘친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작년에도 유사 사고가 있었으니까 홍수의 영향이다. 이렇게 또 퍼지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산사태가 났을 때 생존 요령을 얘기를 할 때 쏟아지는 속도의 수직 방향으로 대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제보 영상을 보더라도 저렇게 급류가 빠르게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수직으로 인간이 얼마나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냐.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이렇게 역으로 경사로로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저렇게 경사로로 높이 올라가는 길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요, 미리 예지를 해서 상류에서의 경보를 미리 얻어서 수분의 시간이라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네팔 당국에서 이 산사태와 이 돌발홍수를 인지한 지 4분 만에 경보를 올린 것은 잘한 일인데, 인지를 육안으로 전해서 보아서 인지를 했던, 그래서 상류에서 20분 동안 급하게 내려오는 그 20km를 내려오는 동안에 그 시간을 놓쳤다는 부분은 이거는 사실 어떤 네팔의 경제적인 규모나 이런 것을 보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 재난과학 전체가 좀 대비하지 못한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워낙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네, 시속 몇 킬로미터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2: 네, 보통 이게 이제 그 토성류가 떨어질 때는 산사태는 수직 낙하의 속도와 똑같은 속도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시속 100km 이상이 되고, 지금 현재 급경사의 토성류는 시속 60km에 달합니다. 시속 60km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100m를 달리는 속도가 30km가 되는 거니까 인간이 도저히 그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속도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재난이 급격하게 퍼지고 미리 대비하고 순간적으로 대피하지 않으면 인명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게다가 보면은 V자 형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그러면 그 물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곡 상태에서 지금 그 트리슐리 강 전체에 13군데의 발전 변전 구역을 두는 이유도 이 강 자체도 엄청나게 큰 낙차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 한강과 비교를 하면요, 16배 정도의 유량과 낙차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깔때기에 비나 토성류 이런 것들이 모이듯이 평균적으로 한 군데의 위험이 순식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같은 유량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경사가 완만하고 평지 지역이라고 하면 피해 범위는 넓어지지만 완만하게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피해가 매우 집중적으로 골짜기로 모이게 되는데 그 골짜기가 하필 해당 지역의 도시를 이루는 주요 경로가 됐으니까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네, 그러니까 지금 빙하가 붕괴하면서 산사태가 나서 강을 막고 그 강이 넘쳤다 이런 건데, 지금도 계속 강은 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차적으로 또다시 홍수가 날 수 있는 겁니까?
2: 그렇습니다. 충분히 날 수가 있고요. 지금 애초에 빙하가 녹았을 때 이게 얼음이 녹으면 흙 위에 있는 얼음이야 흙 밑으로 스며들겠지만 얼음 위에서 얼음이 물로 녹게 되면 이게 고이게 되고요. 이것들이 또 몰리다 보면은 흙이나 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자연댐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무너지는 게 빙하호의 사고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빙하호의 넘침 이전에 대형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에 저런 토성류가 진흙이 수십 킬로 하류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강을 막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상류에서의 물은 계속 녹아서 흘러내려오게 되고, 그런 상태에 쌓이게 되면 이게 다시 또 무너지는 상황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에는 네팔 당국에서도 마찬가지 2차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 수위 하류의 저지대 지역은 접근하시면 안 되게 되는 거죠.
3: 지금 아마 안 교수님 같은 학자들이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이제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고지대에 있는 빙하가 저지대로 흘러내려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가 일종의 뉴노멀이 될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4: 글쎄, 뉴노멀이 될지는 정확히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빈도수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요. 특별히 이제 빙하의 용융 속도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뭐 아까 여기 방송의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 히말라야 부근의 빙하 두께가 뭐 그 빙하 두께가 줄어드는 속도가 두 배나 됐다, 이렇게 용융 속도가 두 배가 된 거죠. 그러면 더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 21세기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 빙하가 녹는 게 두 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히말라야 산맥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4: 네.
1: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지금 어느 정도로 없어지고 있습니까?
4: 전반적으로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뭐 수십 퍼센트가 면적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이제 관찰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쪽 히말라야 산맥 인근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예. 그 이번에 산사태가 함께 발생했던 티베트 지역을 살펴보면은 르카처시 지롱현 지롱커우안 일대 지난해 7월에도 대규모 산사태 홍수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네팔 그리고 티베트에서 한 명이 숨지고 28명이 실종도 했는데 그때와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빙하호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일까 아니면은 강 때문일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2: 네, 아까 그

0: 새로운 기준을 표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빙하호가 뭐 빙하 쓰나미 그리고 초빙하호 이런 단위로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 않더라도 지구 기후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얼음이 녹는 속도가 가속된 것도 수치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서의 그 교훈이 예를 들어 재난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이 사망 원인은 익사가 의학적으로는 익사가 되겠지만 그 사람이 왜 빠졌는지 또 빠졌을 때 빨리 구할 수 없었는지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호우의 강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인 빙하호 상태가 있었는데 그 상태가 무너지는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또 인명피해까지 바로 이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비가 온 거는 일주일이 지났고 그러니까 호우가 가중된 것도 아니고 또 지진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은 것도 아니고 빙하산이 산사태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팔도 강진이 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강진이 발생했을 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이 산맥들이 어떤 피해를 더 가중할지.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 이 정도 규모다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것보다 막대한 재난도 닥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1: 네, 그러니까 지난해 재해 이후에 중국 당국이 위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사고 지점 상류에 빙하호가 55개가
2: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지금까지 300명 가까이 숨지고 1,3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중이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등일시.
6: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7: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명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9명, 출생아 수도 2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변화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보호대상 아동들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아이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 씨앗 통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50대 청취자분의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50대 홀로서기 재무 점검에 대해 짚어봅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에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에 전문가분들이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뭐 두 분이 약간 초록으로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2: 나이가
0: 오늘은요, 어떤 내용을 집중해서 굿모닝 굿나이프 들으시면 좋을까요?
1: 네, 오늘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당연히 뭐 내 돈 불리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회 환원도 좀 필요하잖아요. 네. 이 사회 환원하는 후원 제도 중에서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는 오늘 두 번째 코너인 머니클리닉을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고, 이유는 우리 사연자님께서 인생에 큰 변화를 겪으신 뒤에 과거에 보험 정비 한번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결혼, 뭐 자녀 태어나는 출산, 그리고 또 혼자가 되는 이런 삶의 변화, 이게 인생의 파도처럼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보험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자님께 정말 놀라운 변화를 저희가 만들어 드려서 그 결과는 끝까지 들어주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오늘은 또 딱 마지막으로 하나, 내 보험은 지금의 내 삶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건지 이 질문만 마음에 한 번씩은 좀 해봐 주시면서 끝까지 좀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최성진 팀장님이 짚어주신 내 보험은 내 인생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 날 잘 따라오고 있는 건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아동이나 보호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적립금의 두 배를 지원하는 디딤 씨앗 통장 알고 계시나요?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돼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자산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매칭은 19세까지지만 이 통장은 월 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저축할수록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후원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디딤 씨앗 통장.
1: 처음 들어보시죠?
0: 처음 들어봐요.
2: 저도 잘 몰랐어요.
0: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일단 디딤 씨앗 통장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자산을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자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이름에서도 정말 느껴져요.
1: 맞죠.
0: 맞아요.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또 씨앗이 될 수 있는 통장이다. 그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까요?
2: 네,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1:2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 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2만 원을, 5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근데 아동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좋긴 하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은 매월 1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고요. 만약 저축의 최고 한도인 50만 원을 넣는다고 해도 정부는 1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효율성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5만 원 구간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5만 원, 정부 10만 원 하면 총 15만 원이 적립이 되니까요.
3: 그렇군요. 네. 곱하기 2 해서 지원을 해준다.
1: 맞아요.
3: 하지만 그 한도가 10만 원까지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 지원 사업은 누가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일단 가입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 거주시설 보호 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 사업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려서 더 몰랐었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이지 않나라고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3: 그러게요. 네. 어려운 시절에 어린 시절부터
1: 맞아요.
3: 누군가 도움을 줘서
2: 주었다면.
3: 그렇죠. 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자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면 그렇죠. 무엇보다 좋으니까
2: 그럼요.
3: 어디에 후원하면 좋을까? 나도 이런 따뜻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디딤 씨앗 통장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5만 원을 기부해도 15만 원. 그렇죠. 정부의 네. 10만 원까지 합쳐 15만 원을 아이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근데 이렇게 디딤 씨앗 통장에 모인 적립금은 어디에 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2: 가장 중요하죠. 대학 등록금이나 학자금, 기술, 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훈련 비용, 혹은 요즘 창업들 많이 하시니까 창업 지원금, 뭐 집에 대한 주거 마련으로 전세 보증금, 월세, 그리고 혹시 뭐 아파서 의료비로 쓰거나 결혼 준비금까지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거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가장 관건인데 만 18세 이후는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목적에 부합이 되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 24세가 되면 사용 용도의 제한이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아까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 네.
1: 저도 이걸 알면서 저도 후원 동참을 했습니다.
3: 시작하셨군요.
1: 네, 큰 금액은 아니고요. 5만 원 이렇게 했고요. 5만 원 하면 10만 원까지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5만 원 후원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후원하는 방법은 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원자와 아동이 1대1로 연결이 돼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아동을 지정하지 않고 비지정하는 후원 방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아동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비지정 후원을 좀 하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좀 진행하는 만큼 믿고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만약 후원에 대한 뭐 신청은 자립정보원 홈페이지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렇군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적금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2: 네.
3: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일반 개인이 후원에 참여할
1: 맞습니다.
3: 수도 있는 거니까
2: 네.
3: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의미 있고 좋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남에게도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내 자산도 불려나가는 데 도움받고 싶다면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에게 직접 여러 조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 걱정되는 청취자님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디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일단 이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은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보험관리를 전혀 안 하시다가 3년 전에 안타깝게도 이제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 정비를 재정비 한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인에게 이제 보험을 재정비하다 보니 보험이 사실 어떻게 가입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굿모닝 굿나이프를 저희 자주

0: 듣다 보니까 뭔가 이게 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한번 체크를 했는데 무려 100만 원이 넘게 내고 있어서 이건 도저히 너무 과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이제 혼자시기도 한데 이건 100만 원 이상 낸다?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1: 그렇군요. 서울에 살고 계신 네. 50대 남성분 네. 3년 전에 이혼을 하셔서 이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 1인 가정에 맞는 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2: 맞아요. 시기가 된 거죠.
1: 맞아요. 근데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너무 커요. 이거는 재정비가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0: 일단은 상담을 하는데 사실 보험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과거에 어떻게 좀 살아오셨고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좀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뭐 앞에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떻고 자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자녀들에게 좀 피해는 안 주고 본인 현재 삶과 이제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 좀 나누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청취자님의 현황부터 일단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2: 유통업을 꾸준히 오랜 시간 이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처럼 수입이 좀 많이 컸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 지금은 조금 변동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만 원 전후로 수입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출 상황을 먼저 보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전처분에게 그 자녀분의 양육비를 매월 100만 원씩 주고 계셨고 여기에 이제 카드값이 매월 170만 원 정도 세금 등 소소한 지출을 위해 별도 저축으로 50만 원씩 모으고 계셨고 국민연금이랑 건보료 등 합산해서 45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무려 106만 원으로 덩치가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노란우산 공제에 매월 50만 원씩 납입 중이셔서 실제로는 한 달의 지출의 합계가 약 5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1: 그럼 이게 계산이 네. 안 맞죠. 왜냐하면 이분이
0: 500만 원 정도 버신다는
1: 얘기죠. 맞아요. 한 달 소득이 500만 원인데 지출이 521만 원이다. 그럼 21만 원씩 매달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네요.
0: 맞아요.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제 소득이 딱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부족한 달에는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쓰고 혹시라도 조금 더 벌면 그냥 통장에 두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아뒀던 돈들도 점점 좀 줄어들고 해서 도저히 지금처럼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거기다.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노후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국민연금으로는 다행히 한 1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고 앞서 노란 우산 공제 한 50만 원 정도 내고 계셨는데 요거는 퇴직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외에는 준비가 된 게 없는 거죠.
1: 아, 그러면은 이 이외에는 개인연금으로도 준비된 게 없으니 노후 생활 자금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신 네.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당연히 청취자님 노후 대비도 필요하고요. 혼자 계실 걸 대비한다면 뭔가 간병에 대한 자구책 마련도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한데
2: 오히려 더 필요하시죠.
1: 그렇죠. 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미 보험료도 좀 많기 때문에 진짜 불필요한 항목들 많이 많이 줄여서 이 보험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최성진 팀장님.
2: 네.
1: 우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2: 일단은 지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했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중 대부분은 사실 손대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사업을 그래도 하시다 보니까 세금을 위한 별도 저축은 또 잘 하고 계셨고 결국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이 양육비하고 보험료였어요. 그런데 네. 양육비의 경우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년, 4년 정도는 앞으로 더 지급할 예정이다 하셔서 이건 지금 당장 줄이는 건 사실 어렵고요. 그러면 이게 가장 덩치가 컸던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는 게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1: 그렇죠. 보험료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네. 그걸로 조금 더 풍족하고 넉넉한 노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보장성 보험을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0: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 보험료가 사실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요거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좀 전달을 드리니 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딱 제대로 좀 말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목표를 40만 원 정도 선까지 좀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106만 원 내다가 40만 원으로 하면은 보험료가 엄청나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좋다라고는 하시지만 내심 어떤 걱정이 있냐면 그럼 보장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도 충분히 보장도 적절하게 막 엄청 크진 않지만 고루고루 좀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좀 잘 챙기면서도 리모델링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더니 그제서야 이제 안도하시면서 리모델링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1: 그렇죠.

0: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그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만나봅니다.
1: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2: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1: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3: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1: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트.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 106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4: 네, 처방 과정부터 결과까지 속 시원하게 저희가 답변 드릴 건데요. 대신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0: 좋아요.
4: 과정을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연자님 혼자만 106만 원에 납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4: 조정 결과 최종 월 42만 원으로 총 64만 원을 줄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0: 사실 42만 원만 줄인 것도 대단한 거예요.
5: 맞아요.
0: 42만 원이 보험료가 되고
4: 네.
0: 64만 원을 줄이시게 된
4: 네.
0: 거잖아요.
5: 맞아요. 목표치에 거의 근사치 맞췄죠.
0: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보는 영화 네. 드라마도 재밌어요.
5: 맞아요.
0: 일단 불안하진 않으니까 네. 엄청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셨는데 그 과정도 이제 하나씩 들어볼까요?
5: 사실 뭐 결과는 결과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잖아요. 이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좀 줄어들 수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청취자님의 경우에 총 보험 개수가 12개의 보험료가 106만 원. 106만 원 계속 말하는데 너무 많아요.
0: 그러니까요.
5: 여러 가지 보험이 있었지만 여기서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게 바로 간편종신보험 2건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한 간편보험 3건이 있었습니다.
0: 몸이 어디 불편하셨었나 봐요.
5: 그러니까요. 결국 간편종신도 간편보험이고 일반적인 간편보험, 유병자보험. 결국에는 이 유병자보험이 무려 5건이 있었는데 이 유병자보험이 차지하는 5건의 총 금액이 무려 84만 원이었어요.
0: 거의 대부분이었네요.
5: 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이 5건 모두가 이혼 후에 재정비를 한 보험이었다라는 거예요.
4: 네. 3년 전에 한번 네. 정리하셨을 때.
5: 그래서 안타깝게 이 보험 모두를 좀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0: 왜요? 보험료가 너무 과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걸 싹 다 정리를 하셨어야 됐을까요?
4: 보험료가 많기도 했었지만 조금 전에 김현철 팀장님 말씀대로 이 간편종신의 경우는 말 그대로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간편한 질문 몇 가지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병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 가입 쉽게 하려고
5: 하죠.
4: 그렇죠. 그렇다 보니 보험료가 반영이 더 될 수밖에 없으니까 더 높았겠죠. 그런데 현재 사연자님 상황에서는 사망보험금이 사실 많이 필요한 시기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0: 그렇죠.
4: 그럼 우선순위상 덜 필요한 보험인데도 오히려 보험료는 더 많이 내게 되고 거기다가 사망 시 보험금과 내고 있는 보험료가 별 차이가 없다.
5: 없어요.
4: 이러면 보장과 보험료가 별 차이가 없어? 이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비싸게 가입을 하거나 유지를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0: 그러네요.
5: 그러니까요. 덜 필요한데 내가 낸 돈이랑 사망보험금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종신이 아닌 일반 간편보험의 경우에도 세 건 모두 이제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청취자님의 병력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알리루무 고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일단 고지혈증 약 복용 중이시고요. 대장용종으로 두 번 제거를 하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그냥 짜잘하게 뭐 통원한 이력들로 해서 사실 이렇게만 들어보면 병력이 엄청 크게 있거나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 제 머릿속에는 딱 그려집니다. 자, 첫 번째 고지혈증은 암과 상관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4: 없습니다.
0: 없겠죠.
5: 없죠. 근데 혈관 쪽이랑 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4: 네.
5: 자, 그런데 또 아까 전에 병력이 또 뭐 있었어요?
0: 대장용종.
5: 대장용종. 대장용종은 혈관 쪽이랑 상관은 없지만 암 쪽이랑은 또 상관관계가 있겠죠.
4: 그렇죠.
5: 아, 그러면 이거를 좀 쪼개가지고 암 별도, 혈관 쪽 별도로 하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또 가입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0: 수가 있는 거예요.
1: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레시피를 되게 간단하게 막 뚝딱뚝딱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거예요. 막상 우리가 이거를 쪼개서 보장을 나눈다, 일반 소비자는 진짜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가 이런 디테일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청취자님은 아쉽게도 그런 상황이 아니셨군요.
2: 네,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이 알기는 어려운 정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를 꾸준히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겠지만 매달 바뀌는 상품과 조건을 사실 어떻게 아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사귀고 인연을 맺는 이런 사람 관계에 따라서도 인생이 충분히 영향을 받고 바뀔 수가 있는데
1: 그렇죠.
2: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청취자분들도 곁에 이런 보험 재무 전문가가 한번 있는지 이런 생각도 오늘은 한 번씩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1: 다시금 제 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네. 지금 두 분이 제가 손 닿으면은 이렇게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네. 가까이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전문가분들이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청취자님도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간편보험 5건 대대적인 조정과 결국에는 해지를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후에 어떤 것들을 또 보강하면 좋을까요?
0: 네, 해지를 결정한 이유는 아까 말한 건 나한테 맞지도 않고 비싸기도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거를 계속 끌고 갔을 때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과감하게 좀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병력에 따라서 보험을 나뉘어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러면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취자님의 경우 고지혈증, 대장용종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 뭐 상관관계에 따라서 쪼개서 가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런데 고지혈증은 암과 상관관계가 없지만 용종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회사는 용종을 제거한 게 2년 전이었어요. 그러면 일반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부담보가 3년이 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담보로 가는 거는 보장을 안 해주겠다. 2년 됐으니까 3년 더 지나서 5년 동안 채워라라는 뜻인데 어떤 회사는 한 달만 지나도 아예 부담보 없이 인수를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1: 더 좋은 조건이네요.
0: 네. 조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암을 일반 보험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보험료도 좀 더 저렴해질 수 있겠네요.
2: 네. 결국은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2: 이제 김현철 팀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혈관 쪽은 고지혈증과 상관관계가 사실 있죠.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관 있는 질병을 보장을 해주려면 보험료는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우린 또 비싸게 간편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장 용종이 있다 보니 대장 쪽 부담보는 잡힐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혈관 쪽 담보만 가입을 우리가 따로 하려고 하다 보니 대장 관계 부담보 조건 잡혀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각자 중요한 보장들만 놓치지 않고 조정을 하면서 보험료는 또 그에 맞게 찾으면 최대한 저렴하게 암은 암대로 혈관은 혈관대로 세팅이 가능한 거죠.
0: 사실 이렇게 들으면 저희는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뭐가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아.
1: 맞아요.
0: 라고 하시잖아요.
1: 사실 저도 약간 중간에 흐름을 놓쳤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냥 눈빛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결국은 이러한 위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청취자님의 상황에 필요한 암 진단비부터 치료비 혈관 쪽에 대한 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부터 요즘 순환계 치료비 요것도 많이들 준비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자녀한테 부담이 안 가야 되는 게 요게 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간병보험까지 완료를 좀 했고요. 그 외에 실손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당연히 기존 게 좋기 때문에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앞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106만 원에서 최종 42만 원으로 64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는 데 성공했고요. 64만 원 이거 단순히 20년만 계산해도 1억 5천이에요.
1: 와, 커요.
0: 이 줄인 걸로 노후부터 다시 나머지 재무적인 부분까지 도와드렸습니다.
1: 자, 그럼 이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이브한 돈으로 노후 대비를 좀 탄탄하게 보강해드려야 되는데요.
0: 네, 맞아요.
1: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0: 자, 아까 500만 원 기준으로 아까 매달 2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빼면은 아까 64만 원 줄인 거에서 20만 원 적자를 빼면 그러면 43만 원 정도 금액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일단 이걸로 일단 노후를 좀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43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숫자가 애매하잖아요.
1: 똑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님께서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는 덜 쓸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50만 원으로 일단 노후

0: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50만 원씩 10년을 내고 5년 뒤인 67세부터 평생토록 42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1: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은 되고 노후 준비도 없던 것을 해드린 건 맞지만 그래도 사실 노후가 살짝 부족한 부분이
0: 맞아요.
1: 있죠. 그래서 아까 자녀들을 위한 100만 원의 양육 자금은 3년 뒤부터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연금에 100만 원을 추가 납입으로 매월 넣어서 연금 받을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현재 현금 흐름에 대한 수익과 지출, 적절한 보험료, 노후 준비까지 완벽하게 상담으로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2: 네, 청취자님 이제 이 든든한 보장 안들과 노후 대비 솔루션 가지고 아주 더 탄탄하고 안정한 노후 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받아 나도 내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고 노후 설계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 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길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히 알려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 바로 소개해드리고요. 답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1967번님, 작년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고 유지 중입니다. 전화가 와서 현재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가 부족하다며 기존 걸 해제하고 새로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하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네. 만약에 작년에 가입을 해두신 게 맞다면 해제하시는 걸 사실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작년까지는 5천만 원 한도로 가입이 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도가 5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몇몇 회사들이 금액 제한 없다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현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담보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 담보들이 갱신형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사실 충분히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해지를 하는 것도 가입을 하는 것도 당위성도 사실 못지않게 중요하니까요.
0: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이거는 도대체 뭐길래 새로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는 걸까요?
2: 자, 우리 교통사고 나면 일단 뭐 통원이든 입원이든 치료를 받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이 치료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거든요. 보통 뭐 1등급부터 14등급이 있는데 대부분 사실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러면 보통 12에서 14등급 약간 염좌라고 하죠. 그 정도 보통 받는데 여기에 조금 더 심하면 뇌진탕 이게 11급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등급을 받았을 때 정액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12에서 14등급을 대부분 받으시거든요. 이러면 가입한 금액이 보통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있으면 좋으나 운전자 담보처럼 필수는 아닌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10에서 30만 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네, 이걸 위해서 매달 보험료를 막 내실 필요는 네. 없다.
2: 네, 그래서 이거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작년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0: 그러게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상안을 500만 원으로 줄일 필요는 없으니까.
2: 맞습니다.
0: 1967번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3번님, 아랫집 누수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로 처리를 했는데요. 당연히 자기 부담금만 공제하고 전부 다 처리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2: 맞아요. 일단 배상 책임이니까 아랫집에 피해가 주는 거, 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생겼죠.
0: 네.
2: 거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또 누수 원인이 되는 배관을 수리하지 않으면 아랫집이 계속 피해가 갈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 거기에 대한 배관 수리 비용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0: 뭐가 안 돼요?
2: 자, 그러나 누수로 인해서 우리 집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대한 피해는 뭐야? 배상이란 단어가 맞지가 않죠. 배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는 거고 나한테는 배상이란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대한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한 거는 보장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혹 그 소비자분들이 이거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랫집에 대한 부분들은 일상 배상 책임, 우리 집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로 가능하다라는 점 이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과거 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암기했냐. 누수는 일배책. 막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그냥 누수만 발생했다면 일배책 있어. 그거로 만능으로 해결하는 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네. 남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만 일배책으로 하고 우리 집 피해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이 담보가 없다면 이번에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뭔가 담보를 추가하시는 그렇죠.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전문가 도움받아서 우리 집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은 열어두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오늘은 후원이 저축이 되는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 알아봤고요.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사연 통해 보험료 106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줄고 노후 대비까지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연 만나봤습니다. 보험의 종류와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보험 앞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 직접 만나서 내 고민 확실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무진의 신호등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에는 충청과 강원 내륙까지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 경상권과 전남 남해안, 강원 남부로에는 최고 80m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권에도 최고 70mm,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가 2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으로 접어들어가는데 강변북로 위로 사고가 났습니다.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고요. 1차로에 사고 났기 때문에 주변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전으로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를 지나 한남대교 쪽으로 더디게 통과하면서 동호대교까지 속도가 뚝 떨어지고요. 같이 가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위 그리고 하남 쪽으로는 영동대교 위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계속 수월했던 내부순환로는 성수지 않는 길 기름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는 짧게 지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지금까지 300명 가까이 숨지고 1,3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8: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중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다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불어난 강물에 다리는 물론 주변 건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범람한 강물과 흙더미가 피할 틈도 없이 여러 마을을 덮치면서 네팔은 물론 티베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10: 사람들은

0: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종되고 사망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1: 힌두교 성지인 카일라스 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인도인들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통신 전력이 모두 끊긴 데다 진흙더미가 2m 가까이 쌓이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계곡 상류에는 여전히 많은 물과 흙더미가 잔해에 막혀 있어 2차 붕괴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 사흘간 비까지 예보되면서 추가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SNS에는 긴박했던 네팔, 티베트 산사태 대피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 육중한 토성류와 파도에 건물도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거대한 흙파도가 계곡 너머에서 다가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폭풍은 계곡을 꼭꼭 씹어삼키듯 뒤쫓습니다. 간신히 몸을 피한 가운데 뽀얀 흙먼지가 안개처럼 꼈습니다. 급류의 속도는 차량을 타도 안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 멀리 파도가 물길을 따라 덮쳐오자 비명이 차를 가득 채우고 급히 속도를 냅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엔 산사태의 위력도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계곡을 따라오던 검은 흙더미가 마을로 향하는 순간 건물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홍수로 인한 급류도 위력은 외한가지입니다. 오토바이와 트럭, 버스는 순식간에 휩쓸리고 건물도 마치 종잇장처럼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야에 들어온 지 단 수초 만에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파도가 담긴 영상들은 피해가 이토록 커진 이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긴박한 현장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과거 인도의 댐 파괴 영상이나 타국 홍수 영상이 네팔 현장으로 둔갑해 유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이번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은 대부분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이송됐습니다.
3: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던 건물은 물살에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종된 이들이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모두 이송됐습니다.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모두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나온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장 소장으로 현지인 직원들 구조가 마무리될 때까지 남아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던 외국인 숙소에 머물다가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5: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 외교부는 안전지역에 도착한 이들 모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안정을 취한 뒤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과 달리 실종된 한국인 9명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던 한국인 숙소와 사무실 쪽에 머물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살이 한꺼번에 저지대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머물던 숙소는 당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9명이 모두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현장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지만 네팔 당국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오늘 밤사이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3: 정부는 네팔이 여행지로도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 가운데 우리 국민의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네팔에 홍수가 터진 지 하루 만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현지로 향했습니다.
3: 신속 대응팀에는 외교부 직원들을 비롯해 소방관과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6: 네팔 현지에서
0: 임상우 정보합동 신속 대응팀 단장입니다.
6: 국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외신으로 전해진 사고 현장이 워낙 처참해 일단 직접 현장으로 간 뒤에야 구체적인 수색과 구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조대 추가 투입 여부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추가로 구조대가 갈 경우 수십 명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발전소 건설 근로자 9명 외에 추가 실종 신고는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민이 네팔을 여행지로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7: 통상 연 한 2만 명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관광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계속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3: 조현 외교부 장관은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이런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발전소 건설 노동자 9명의 소속 회사들도 각각 긴급 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3: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의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 현재 관계 당국과
0: 정현인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이사입니다.
8: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의 구조를 지원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현재 외교부 신속 대응팀과 네팔 정부
0: 윤장현 한국 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9: 협력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서 네팔 현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족분들은 원래 네팔에서 같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가족분들이 뭐 네팔에 현지에 뭐 가시고자 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통편하고 숙박을 조사해서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네팔 대홍수 관련 긴급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3: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외교부 상황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주 네팔 대사대리와 화상 연결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1: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10: 이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이 유실돼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네팔 당국의 수색, 구조 자원 투입을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애타게 소식을 기다릴 가족들을 세심히 지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을 챙기는 가족 담당 전담관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와 국민의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12: 우리 재외 국민 9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 외교부 상황실을 찾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고립자 구조 상황을 계속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네,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0: 모두 생존이 확인됐고요. 이 가운데 9명은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그리고 함은구 일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1: 네.
0: 자, 피해 규모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네팔하고 티베트를 합치면은 지금까지 사망자가 360명 이상이 됐고요. 더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1,300명이 계속 넘고 있는데, 실종자가 최대 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옵니다.
2: 네,
0: 어떻게 보고
2: 그렇습니다.
0: 계십니까?
2: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지 사정들이 그 속속 그 밝혀지면서
0: 예.
2: 지금 피해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당초에도 그 현지의 뭐 트레킹 인원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3: 함은구 일지대
2: 대표적인
3: 안전공학과
2: 어떤
3: 교수입니다.
2: 그 산악 등산하는
0: 예.
2: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0: 많이
2: 곳,
0: 가는
2: 예,
0: 곳이죠,
2: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확인 없이 이렇게 존재했던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0: 예.
2: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1: 네, 이 사고가 난지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사고 원인도 이제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진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좀 전해졌었는데요. 빙하 붕괴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4: 네, 실제로 그 상류 지역에서 상당한 크기의 빙하가 붕괴된 게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됐고요.
1: 네.
4: 또 빙하가 붕괴되는 것은
3: 안진호
4: 결국은
3: 서울대
4: 그 빙하
3: 지구환경과학부
4: 용융,
3: 교수입니다.
4: 그다음에 집안에서 주변에 있는 동토의 용융과 연관되기 때문에
0: 예.
4: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이게 미국의 지질 조사국이 처음에는 규모 4.4의 지진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규모 5.2 수준의 지진으로 치면 규모 5.2 수준의 진동이 일어났고 이게 원인이 그러니까 거대한 빙하가 붕괴됐다는 거죠, 교수님.
4: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지진을 얼스케이크라고 그러는데
1: 네네.
4: 이런 빙하 붕괴에서 만들어진 그 진동 이런 것을 아이스케이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스케이크라 볼수
0: 원래 있는 용어네요, 그게.
4: 네.
0: 대규모.
4: 그러니까 이거는 지각 암석이에서
0: 예.
4: 문제가 된게 아니라 빙하가 원인이 돼서 이제 땅이 흔들리게 된 거죠.
0: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뭐그 어떤 그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지진 감지처럼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으니까 되게 뭐 핵실험이라든가
4: 네.
0: 이번에 이제 빙하가 일으킨 그런 진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당시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았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4: 네.
0: 화면들 보면은 푸른 하늘인데 홍수가 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대규모 물은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4: 뭐 궁극적으로는 빙하나 동토가 녹은 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0: 예.
4: 이번에 그 빙하가 붕괴가 되면서 그 강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을 막아서 물이 이제 누적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그댐 역할을 하던 그 부분이 붕괴되면서 그 쌓였던 물이 또 갑작스럽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더 폭발적인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0: 예.
1: 네, 이 사고 당시의 현장이나 영상을 보면 확실히 하늘이 뭐 흐린 하늘도 아니고요. 비가 오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상류에도 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홍수 경보가 없었으니까 사실상 대피할 그런 시간을 놓친 셈인데요. 기존의 홍수 경보 체계로는 사실 이런 재난을 막기는 힘들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아이스케이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는 재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존에 있는 그 경보 체계 가지고는 사실은 그 예측하거나 아니면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 예.
2: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위험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뭐 다양한 센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않는 이상은 조기 경보라든가 뭐 기존 경보 체계로는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그런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우리가 지진도 사실 미리 알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얼스케이크 대신 아이스케이크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유형의 진동으로 인한 홍수는 그럼 어떻게 감지를 해야 할지 이것도 앞으로 좀 숙제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뭐 결국은 뭐 지진도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부분들로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산대가 있다든가 뭐 마찬가지로 이 빙하

0: 빙하호 붕괴라든가 혹은 빙벽 붕괴도 사실은 이제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산재하고 있는 뭐 많은 이제 그 조사에 따르면 뭐 2만 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빙하호에 대한 전반적인 주변 조사라든가 말씀드린 뭐 센서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뭐 지속적인 뭐 인공위성을 통한 감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위험성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안 교수님 어떻습니까? 빙하, 이 기후환경 전문가시니까요. 이 빙하라든가 빙하호 붕괴, 현재까지는 감지할 방법이 없나요? 어떤 위성을 통해서라든가? 어떻게
2: 예, 근데
1: 파악하시나요?
2: 이런 프로세스가 사실은 그 표면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발현되는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어떤 이 움직임이 점점 빨라진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인공위성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1: 예.
2: 그한 지점을 계속해서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는
1: 예.
2: 정지 위성이 필요한데요. 그 정지 위성은 굉장히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고해상도 그 감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1: 네.
2: 단점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계속 24시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공위성이 가까이 왔을 때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걸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뭐 24시간 관측 자료 아니면 저해상도 자료라도 이용을 해서 그 지표면에 뭔가 움직임이 점점 빨라진다던가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위험한 지역은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를
1: 부착을 해서.
2: 부착을 해서 만약에 위험이 있을 때 바로 알아낸다던가 그리고 그런 위험이 감지됐을 때 사실은 그 하류까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뭐 몇십 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알아서 경고를 준다면 몇십 분 동안 시간을 벌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육안이라든가 어떤 그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짐 같은 건 없나요?
2: 육안으로 모든 그 넓은 지역을 다 보기는 어렵겠죠.
1: 예.
2: 예. 결국은 이제 어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1: 센서가 필요하군요.
2: 예. 자동화 시킨다던가 뭐 하는 게 필요하겠죠.
3: 네. 우리가 뭐 뉴스를 전하면서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는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붕괴 위험이 생긴다. 이런 소식은 사실 평소에 접하기 좀 힘든데 실제로 이 빙하 녹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죠. 기후 변화 때문에.
2: 네. 이제 빙하는 이제 크게 고산 빙하하고 대륙 빙하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고산 빙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알프스 산맥의 빙하,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 이런 걸 말하고요. 대륙 빙하는 남극과 그린랜드에 있는 빙하, 그렇게 큰 빙하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고산 빙하가 지금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녹고 있고요. 해수면 상승에도 대륙 빙하보다는 고산 빙하가 더 해수면 상승에 기여도가 높습니다. 현재는. 네, 현재는 그렇고요.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이게 어느 정도 녹고 난 다음에는 대륙 빙하의 그 남극 빙하 용융이라든지 그린랜드 빙하 용융이 더큰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걱정인데 고립됐던 10명 중에서 9명은 안전지대로 이동했고 한 명도 이제 안전은 지금 확인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실종된 9명인데요. 지금 이제 도로하고 통신까지 이제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수색하고 구조하는 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종된 9분의 생사가 실제 건설했던 그댐 주변에 뭐그 웨어댐이 또 붕괴가 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1: 왜요, 때면?
0: 네, 그러니까 뭐 이쪽에 이제 사방댐처럼 그 수력발전하는 쪽에 댐들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웨어댐이라든가 이런 그 초기의 어떤 그 범람이라든가 유실 부분이 상당히 컸고, 그래서 아마 그 인근 부분에 계시던 분들이 좀 상당히 그 실종되신 분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넘어가는, 이쪽이 이제 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됐을 때,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안전한 지대로 갈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5,000m가 넘는 지역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뭐그 심정적으로는 어떤 그 전반적인 통신 체계 부족으로 제대로 이제 어떤 위치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 걸로 이렇게 좀 희망적인 그런 또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3: 그러면은 지금 통신도 사실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뭐 도로도 끊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색의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 신속 대응팀이 갔다 하면 이제 헬기를 타고 육안으로 보낸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은 최선인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입체적인 방법 뭐 접근할 수 있는 그 뭐 육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다 유실되고 제한됐기 때문에 뭐 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헬기가 야간에 이제 운행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론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어떤 체온을 감지하는 뭐 센서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을 좀 광역적으로 좀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요구 조자를 발견한 이후에 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방법을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고 야간에도 드론 운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좀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일단 이제 현지 구조팀이 가면은 이제 현지가 지금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구조 계획을 이제 세울 테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영상들 같은 경우 이런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은 달아나는 사람들 뒤로 이제 거대한 흙탕물들이 이제 해일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시간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저 정도 조건이라고 하면 뭐 사람이 달리는 속도 뭐 1에서 2m per sec 정도의 속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사실 이제 저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예.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 지금 뭐 육안으로 보기에도 밀려오는 이 토속류보다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조기 감지 시스템이 좀 선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임기응변적으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뭐 근처에 뭐 여러 가지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좀 고층지대로 선제적으로 이제 탈출하는 방법이 가장 큰 방법이겠고요. 결국은 이제 저런 나대지보다는 그래도 튼튼한 구조물 쪽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네. 오히려 좀 이 토속류에 휩쓸려가지 않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네, 급류가 아닌 정말 흙과 돌까지 섞인 토속류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특히 피해 지역이 이제 경사가 좀 가파르고 좁은 V자형 협곡의 형태잖아요.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같은 양의 물이나 토사가 내려오더라도 훨씬 이 파괴력이 훨씬 커지겠죠. 어느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2: 그 같은 유량의 물질이 이동하더라도 이게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런 협곡이기 때문에 그런 산사태라든지 빙하 붕괴가 일어났을 때 쉽게 댐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물의 양이 축적이 됐고 그게 터졌을 때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또 순식간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이 V자 계곡 협곡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좁기도 하고 정말 경사가 가파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속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2차 홍수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2: 지금 뭐 중국 당국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그 붕괴된 빙하, 그 암석, 토사 같은 것이 1차적으로 댐을 만들었다가 다시 붕괴되면서 상당한 양의 이제 물이
1: 이제 뭐 내려왔는데
2: 네. 아직 댐 일부가 조금 남아 있어서
1: 남아 있다고요?
2: 예, 그게 다시 또 2차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물이 아직 그러니까 그 강줄기에 있는 물이 계속해서 다시 쌓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댐처럼?
2: 댐이 있으면 계속 어느 정도 쌓이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완전히 또 그럴 처음에 생긴 댐보다는 좀 작아졌을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또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흘러나오다가 어느 부근에서 또 이 토사나 암석 네. 같은 게 이렇게 집적되는 몰리는 구간이 있게 되면 그게 또 자연적으로 또 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 근데 현지가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면서요. 지금 뭐 저 당시에는 지금 비가 안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절적으로 그곳이 이제 비가 오는 지역이라 예.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올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더 위험해지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몬순 기후 지역이래요.
1: 몬순 기후.
2: 예. 그래서 여름철에 예,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그건 뭐 여러 가지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네.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3: 그런데 이제 2차 홍수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이제 현장에는 구조대도 상당히 많이 급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구조대들도 혹시나 위험해질 수도 있을 텐데 2차 홍수를 좀 피하는 어떤 징후를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0: 글쎄요, 이제 앞서도 이제 뭐 징후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그 파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 예. 이 프레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돌출되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징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예측이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 부분 그 어떻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든 거죠. 지금 또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이제 상시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거나 대응하는 쪽 상류 쪽에 그러한 부분들의 위험성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1: 드론이나 헬기나 그렇죠. 뭐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0: 그렇죠. 이제 뭐 결국은 뭐 그 고인물 내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인 조사가 될 테니까 네. 상류 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드론을 좀 감시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징후들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적어도 현지에서 이제 그 급파되어 있는 인원들이 어떻게 이제 그 대피를 하겠다 뭐 이런 동선도 미리 좀 파악을 해둔 후에 구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투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 다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히말라야 산맥 그 상류에 빙하호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기후 변화가 여기서 계속 된다면 이런 위험성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2: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많은 이제 고산지대에서 그 빙하호의 개수가 지난 한 30년 동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히말라야 이번에 그 홍수가 난 그 상부 빙하 지역에도 많은 그 빙하호가 있고 그 숫자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3: 빙하가 이 순간에도 사실 녹고 있는 거잖아요.
2: 네.
3: 그리고 이게 물이 녹으면 땅에 스며드는데 스며드는 양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날 때 이미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스며든 물들이 뭐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피해를 더 키울 수도 있을까요?
2: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갈라진 틈이 생기게 되면 그 녹은 물이 들어가서 빙하 바닥에 들어갈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윤활제처럼 이게 보통은 빙하가 흐를 때 이렇게 엿가락 늘어나듯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물이 그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슬라이딩이 일어납니다. 미끄럼 탄 듯이 순식간에 밀려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빙하 유동성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산사태 영어로 슬라이딩인데 예. 그 현상이 바로 일어나는 거군요.
2: 예, 예.
1: 예. 그러니까 얼음과 땅 사이에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예. 말씀이시죠?
2: 그 암석가구 사이에 될 수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그 주변에 이제 동토가 같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예. 그 동토 지역이 또 굉장히 녹는 거하고 연관돼서 같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라면은 정말 봉우리도 여러 개고 거대한 산맥이잖아요. 뭐 지구의 지붕이라고도 불리고 그만큼 수많은 봉우리들이 이제 얼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들이 녹는다. 양을 저희가 좀 가늠하기 쉽게 좀 비유를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좀 어떻게 표현을 좀 해주시면 될까요?
2: 뭐 벌써 보고가 되기도 했는데 네. 예 지금 그 히말라야 산맥 그쪽은 지금 그 실제로 빙하의 두께가 얇아지는 정도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1: 예.
2: 뭐 한 10년 사이에 뭐 두 배가 빨라졌다 뭐 이런 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년 사이에 한 3분의 1이 사라졌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건 이제 많이 관찰되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세 곳곳에서 지난 뭐 50년 동안 뭐 60년 동안 반이 사라졌다 뭐 이런 거는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관찰되는 사실입니다.
1: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하고 빙하가 녹는 것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2: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냈는데 예. 예. 따뜻할 때 따뜻한데 얼음을 두면 더 빨리 녹겠죠. 찬데에 둔 거보다는. 네. 예,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0: 사실은 빙하가 녹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열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1: 그렇죠. 예.
0: 올라가서, 안 그러면 그 열이 공기로 가면 기온이 더 올라가는 거고,
2: 네.
0: 사실은 90% 이상 해양이 지금 흡수해 주고 있는데, 온실가스가 추가 방출돼서
2: 네.
0: 기온 상승에, 그 에너지에 90% 이상 해양이 흡수해 주고, 상당 부분은 빙하가 녹으면서 또 흡수를 해 주기 때문에 기온 상승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결국 기온 상승이 또 빙하의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히말라야 같은 이런 고산지대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두 배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베리아 같은 데는 세 배나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2: 네.
0: 뭐 1.5도 올라갈 때 여기는 뭐 3도, 4.5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2: 그렇다면 수많은 이 남아있는 빙하 봉우리의 개수만큼 재발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좀 반복을 전제해서
1: 그러니까요.
2: 방제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1: 이제는
2: 하는 생각도
1: 경험을
2: 드는데요.
1: 했으니까 좀 바뀌어야겠네요.
3: 그 부분은 이제 뭐 전면적으로 이제 그 전환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1: 네.
3: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어쨌든 이제 지금 히말라야, 뭐 네팔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인 어떤 위험 지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빙하호들이 산재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위험성들을 이제 순위를 좀 매길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되는 부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뭐 수위를 낮춘다든가 뭐 이런 이제 경감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한 가지 사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도시의 시설이라든가 취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 함은
3: 이
4: 고
3: 한복
4: 을지대
3: 물자형
4: 안전공학과
3: 아래쪽에
4: 교수입니다.
3: 위치하고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결국은 뭐이 천재지변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 천재지변을 인간이 핸들이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네팔 정부도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길목에 있는
2: 네.
3: 이런 주거지라든가 시설들은 적극적으로 안전한 지대로 이전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근데 바로 이 지역에서 지난해에 비슷한 홍수가 있었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1: 예.
3: 지난번에는 뭐 이거와는 좀 메커니즘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홍수의 맥락이 큰 부분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1: 네.
3: 비가 많이 와서 이그 강이 범람을 하고요.
1: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와서
3: 네,
1: 홍수, 강이
3: 그렇습니다.
1: 범람해서.
3: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빙하호 붕괴처럼 마치 우리가 전쟁에서 수공하듯이 이렇게 그 한꺼번에 물이 밀려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1: 네.
3: 지금과 같은 이제 좀 극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었던 뿐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결국은 이제 해당 지역이 가장 낮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뭐 홍수가 됐던 지금 이제 빙하호의 그 붕괴에 따른 급속한 토속류가 됐던 해당 지역이 이제 그 극심한 피해를 받는 그런 게 기본적인 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1: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네팔 당국의 지금 재난 대응 시스템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3: 제가 네팔 당국의 재난경보에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외신 보도라든가 지금 피해 양태를 보면
1: 네.
3: 이렇다 할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 말씀하신 홍수에도 적절한 예경보가 돼서 그 주민들을 이제 소개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미약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경보가 가능한 일반적인 홍수에도 이런 예경보 체계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 네.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지구 온난화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런 위험이 이제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지구의 지붕들하면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로키 산맥 또 안데스 산맥 같이 빙하와 만년설 있는 산악 지역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0: 예, 뭐 히말라야 산맥만의 문제는 아니고
4: 안진호 서울대
0: 비슷한
4: 지구환경과학부
0: 환경을 가진
4: 교수입니다.
0: 고산 빙하 지대는 마찬가지의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번 지금 이런 빙하 붕괴는 단순한 빙하 붕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암석하고 빙하가 섞인

0: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 유럽에서도 아마 이런 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히말라야도 그렇고 모든 뭐 알프스도 그렇고 어디든 로키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관광을 즐기는 곳이잖아요. 트레킹을 즐기고. 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2: 네, 결국 뭐 앞서 모두에서도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극단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 변화, 그 말씀하신 이제 온난화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이제 에너지 변화 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뭐 안데스가 됐던 여타의 다른 지역에 이런 위험성이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해당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위험성들을 좀 재편하는 그런 좀 계기로 삼아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3: 이런 댐이나 발전소가요. 이런 좁은 협곡에 지어질수록 그러니까 수력 발전의 효율은 더 좋은 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지형 때문에 이번에 또 피해가 더 커졌고요. 히말라야 같은 좁은 협곡에 원래 댐이나 발전소가 지금도 좀 많이 있는 상태죠.
2: 그러니까 네팔 입장에서 보면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그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위도를 갖고 있는
3: 인해서?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력 발전이 유일한 어떤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력 발전을 해서 뭐 지금의 그 빙하 붕괴를 촉진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인과관계는 크지 않고요.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자연적인 그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큰 맥락을 갖고 있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수력을 이용하는 부분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에 대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러니까 스크린하는 이런 기회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이제 정부의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에 대해서 빨리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3: 네, 또 소식이 새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그리고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시신을 감정한 국과수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신 발견이 너무 늦은 탓에 핵심 증거는 찾기가 어려워져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부검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시신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특이한 골절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목 아래에 얇은 목불뼈가 부러져 있었지만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 씨의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발표에도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한 탓에 외상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역시 시신 부패로 인해 외상이나 질식 등은 논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5: 초기에 빨리 시신을 수습을 했으면
6: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5: 벌써 그 104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미세 증거들이 지금 소실된 거죠.
4: 무서움을 많이 탔다는 장 씨가 한밤중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어 야자수 농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시신이 실종 석 달이나 지나 발견된 탓에 장 씨의 동선을 파악할 CCTV 등 다른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부검 결과만으로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입니다.
7: 3개월 지나서 현장이 확인이 되고 야외다 보니까 그러한 의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6: 표창원 범죄연구소 소장입니다.
7: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4: 제주경찰청은 이런 의혹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 경

0: 회장의 허위 종결 사태로 수사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이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제주는 이번 장모 씨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주도가 CCTV 보존 기간을 60일까지 늘리는 등 뒤늦게 안전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2: 지난 5월 실종됐다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 담당 경찰관은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됐다며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달 뒤 가족의 재신고 이후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 당시 주변 CCTV 영상들은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뒤였습니다. 여기에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4,540건으로 10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인들은 치안 불안이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합니다.
3: 치안 이런 쪽에도 인근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해야 이 소상공인도 살 수 있고 도민도 살고 관광객도 살고.
2: 제주도는 실종 위기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고 범죄 취약 지역 CCTV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실종 등에 대비해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저장 장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4: 도민과 방문객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제주를 향한 신뢰를 지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2: 실종 사건에서 드러난 허점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경장이 지난달 장모 씨 유족이 실종을 재신고하자 휴대전화 위치를 4차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경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장 씨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지난 5월 16일에 꺼져 위치 확인에는 실패했습니다.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정 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5: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중국인 강사 정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들어섭니다.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모자가 달린 옷을 끌어당겨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여장을 한 이유까지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6: 왜 살해했습니까?
7: 피해자와는 어떤 사이였었나요?
6: 여장은 왜 하셨어요?
7: 집에서 다툼이 있었나요?
5: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피해자와 같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날인 20일 새벽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거로 추정되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한 손에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또 다른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며 태연하게 걸어가 쓰레기 수거 장소에 내려놓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이 사망 위험성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학습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김소영이 반성하지 않고 유족이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학대 경험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0: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선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청래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를 거론한 걸 문제 삼은 건데 단합을 내걸었던 행사에서 계파 간 갈등만 더 도드라지게 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연단에선 김민석 대표는 중도 확장론을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12.3 내란으로 보수 세력이 극단 우측으로 치우친 이때 일시적 다수가 아닌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겁니다.
3: 구조적으로 만드는 구조적 다수까지
4: 김민석 간다면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재집권과 재창출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2: 최근 이야기를 나눴다며 당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중도는 없다는 입장인 정 전 대표와는 달리 자신은 물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비슷한 입장일 거라며 생각이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3: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4: 김민석
3: 서로
4: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새로 내렸습니다.
2: 이를 두고 정청래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작 1, 2분 동안 나눈 대화를 거두절미, 앞뒤 자르고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을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생각도 나와 비슷하다. 절충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김 대표의 주장이 지고지순한 진리가 되느냐며 이런 식의 모욕주기식 공격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전당대회 후유증이 단합을 내건 워크숍에서까지 터져나오는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입법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5: 당정청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와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순위를 정하고 처리 시황과 협상 전략까지 치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2: 워크숍 비공개 논의에서는 2030 청년 남성 비토가 총선 승리의 핵심 변수다. 부동산 문제와 당정 불협화음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6: 민주당 워크숍의 목적이던 정기국회와 향후 정국 운영 논의는 전 현직 대표 간 대립에 가려진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의 감정은 금방 풀릴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김민석 대표에게 갈등공합이라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연자로 참석해 당내 분열을 경계하며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지도부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는데 국민과 민심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내부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내부 갈등과 계파 대립으로 몸살을 앓아온 국민의힘이 1박 2일 의원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네팔 홍수 사태 등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지만 정기 국회를 앞둔 지도부의 각오는 거침없었습니다. 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파고들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8: 국정 곳곳에서 구멍이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특히 부동산, 주식 등 국민의 자산과 직결된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7: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실하게 대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정부를 향해선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민생에는 누구보다 유능하게 답하고 폭정에는
4: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7: 이 같은 강경 분위기 속에 강연자로 연단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내 화합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안보와 민생을 챙기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고 강조했습니다.
10: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7: 연찬회 진행 과정에선 내부 볼멘 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끼리 더 단단해지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주문하는 요구가 나왔고 오선 윤상현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 대표의 당원 중심 노선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11: 국민 중심주의 정당으로
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민심에 좁은 항구에 있으면 안 된다. 더 넓게 민심의 바다 속에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12: 국민의힘의 향후 대여투쟁을 위한 세부 전략을 가다듬고 당 쇄신안과 화합의 메시지도 최종 결의문에 담을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외곽

0: 지역의 강세가 뚜렷해지며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중저가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비싸지는 금리가 변수입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1: 서울 구로구의 대단지 아파트. 국평이 지난 6월 18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호가는 20억 원이 전부 넘습니다.
2: 34평이 한 21억 정도 보시면
3: 되고요. 서울 신도림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 초고수요는 21억 5천까지 나와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1: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9% 올라 상승폭이 0.07%포인트 커졌는데요. 서울 중저가 밀집 지역 상승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중랑구가 0.56% 가장 큰 폭 올랐으며 노도강 지역이 0.5%대 넘게 급등했고 구로도 0.5%에 육박했습니다. 높은 대출 문턱 속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중심으로 실수요 유입이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밑도는 절세형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여파란 분석도 있습니다. 비싸지는 금리는 중저가 집값 향방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전반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3: 남여고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4: 조달 비용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서 일부 거래 둔화 현상은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비싼 집이 많은 강남 서초구 아파트값은 3주째 하락세입니다. 현장에선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강화를 되돌리는 움직임 여파로 급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주저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지만
5: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3: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입니다.
5: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물러나시거나
1: 고령 집주인들이 많은 강남 핵심지에서는 매도 기조가 계속된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경기 지역은 삼성전자 사내 저리 대출을 코앞에 두고 있는 화성 동탄구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 기조로 전환한 직후 한 달 만에 재차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 2025년 2월 2.75%로 내려온 이후 다시 3%대로 올라섰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0.7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8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오디세이의 특수관 수요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CGV가 용산 아이파크몰 IMAX관의 예매 매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CGV는 더 많은 관객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용산 아이파크몰 IMAX관의 예매를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4매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거래 플랫폼에서 오디세이 IMAX표가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등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영화진흥위원회도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6: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62명이 숨지고 1,3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AFP 통신은 네팔 경찰이 성명을 통해 현지 시간 27일 오후 5시 현재 35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관영 매체가 티베트의 인명피해 규모를 3명으로 집계했다며 전체 사망자가 362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AP 통신도 네팔과 티베트에서 지금까지 353명이 숨지고 1,3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수색과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명피해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감축관리청은 외국인 500여 명을 포함해 82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6: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은 모두 생존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9명은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이송됐습니다.
0: 우리 직원이 사용하던 건물은 물살에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종된 이들이 여기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모두 이송됐습니다.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나온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장 소장으로 현지인 직원들 구조가 마무리될 때까지 남아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던 외국인 숙소에 머물다가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부산 에너빌리티 소속
3: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8: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7: 외교부는 안전지역에 도착한 이들 모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안정을 취한 뒤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과 달리 실종된 한국인 9명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던 한국인 숙소와 사무실 쪽에 머물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살이 한꺼번에 저지대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머물던 숙소는 당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9명이 모두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현장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지만 네팔 당국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6: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오늘 밤사이 네팔 현지에 도착합니다. 대응팀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구체적인 수색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네팔 관광객 가운데 우리 국민 추가 실종자가 있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네팔에 홍수가 터진 지 하루 만에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현지로 향했습니다. 신속 대응팀에는 외교부 직원들을 비롯해 소방관과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9: 네팔
3: 임상우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단장입니다.
9: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외신으로 전해진 사고 현장이 워낙 처참해 일단 직접 현장으로 간 뒤에야 구체적인 수색과 구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조대 추가 투입 여부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추가로 구조대가 갈 경우 수십 명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발전소 건설 근로자 9명 외에 추가 실종 신고는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민이 네팔을 여행지로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 통상 연 한 2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계속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0: 조현 외교부 장관은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6: 예, 들으신 것처럼 네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우리 기업 직원들 홍수로 연락이 끊겼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모두 이 대응팀을 꾸려 네팔로 출국을 했는데 구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1: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이 일제히 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의 신변은 확인됐지만 나머지 소속 직원 6명과 함께 남동발전 직원 3명의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표가 현지 대응단장을 자처했습니다.
12: 현지에서 관계 당국과
3: 정연인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이사입니다.
12: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의 구조를 지원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이어 피해가 막심한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합니다. 한국 남동발전 역시 비슷한 시간 네팔 현지 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남동발전 측은 베이스 캠프 대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 지금 현재 상부 웨어댐
3: 윤장현 한국 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13: 거의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11: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직원 가족들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4: 두 기업은 파견 직원의 가족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네팔행을 원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11: 두 기업 모두 이날 네팔행 직항편이 없어 홍콩을 거쳐 카트만두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카트만두에서 언제 피해 지역까지 도착할지는 도로 유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네팔에 파견된 두 기업 대응팀은 우선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6: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1박 2일간의 워크숍과 연찬회 일정도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워크숍과 국민의힘 연찬회는 모두 네팔 대홍수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애도로 막을 올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정기국회 대비를 위해 예정대로 1박 2일 일정을 떠나오긴 했지만 지도부는 시작과 함께 현지에 고립되거나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부터 언급하며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국회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16: 우령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5: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7: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의 협력을
1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7: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신속한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0: 국민의 안전이 달린 긴박한 상황인 만큼 여야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차분한 자세로 행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까 만찬 등 공식 행사에서 주류 제공이나 반입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워크숍 직후로 예정했던 여당 의원 전원 초청 오찬을 연기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아침부터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다급히 한자리에 모여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18: 현지로 오겠는데 좀 더 급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19: 지금은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지만.
16: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제들이 필요하다면 외교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0: 쟁점마다 부딪혔던 여야지만 이번엔 한 목소리로 초당적 협력에 나섰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정부의 총력 대응을 당부하며 국회도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6: 대한불교조계종은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 피해와 관련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길 기원했습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산하기구인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긴급 구호모금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네팔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구조와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가 네팔 빙하 홍수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기를 기원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며 위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이번 재난으로 고통받는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피해 지역 주민들과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0: 이번 네팔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피해가 난 라수아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도 곳곳이 끊기며 구조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이 피해 지역 인근을 다녀온 현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20: 네팔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너벌 아저씨는 최근 홍수 피해가 난 라수아 지역과 인접한 곳을 방문했다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홍수 소식을 전하려고 밖을 나선 주민들도 그만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피해를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21: 소식 전달하려고 몇 명 나가는데 몇 명까지 또 저희 피해가 입게 되고
16: 네팔 현지
21: 뭐
16: 여행사 운영자입니다.
21: 저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살게 되고.
20: 정확한 인명 피해 상황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 다만 시기를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21: 랑탕 지역에 가는 뭐 트레커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순례자 길, 순례자 장소에 있는데 요새 그 순례자들이 가는 시기라서.
20: 현지에선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여전히 불안에 떠는 상황입니다.
21: 7m 정도 깊은 호수가 무너지면서 아직 더 큰 홍수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 얘기가 네팔 신문에 나오는.

0: 얘기예요.
1: 인접 국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길이 끊겨 구조 작업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0: 홍수가 나오면서 흙 뭐 있잖아요. 흙 흘러서 다 나오고 전체 다 이게 퍼지고 지금 옛날 모습 아니에요. 뭐 길이 끊기지 않은 지역에서 이 지역에도 돌아올래 한 2,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다리라든가 이런 게 다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1: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은 모두 9명.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이처럼 네팔 중북부 라수아 지역의 피해 상황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네팔 출신의 방송인 수잔 샤키아 씨도 SNS를 통해 참혹한 현장 상황을 전하며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잔 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수해 현장의 처참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동그라미 속 흙더미를 피해 간신히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는 생존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급류에 건물뿐 아니라 이처럼 교량마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또 다급히 높은 쪽으로 몸을 피하는 생존자들의 뒤로 거칠게 흐르는 토사류는 얼핏 비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마을의 건물 옥상에 올라선 생존자들, 멀리 다가오는 구조 헬기를 향해 옷가지를 흔드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흙더미와 잔해 속 매몰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구조대의 모습도 담겼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히말라야의 주요 관문이자 순례객, 여행객들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험준한 산악지대가 무너지며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한 아기를 포대기에 조심스레 안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네팔 군인들의 모습도 수잔의 SNS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수잔 씨는 2차 홍수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실종자 구조와 수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실종된 한국 국민들의 빠른 구조를 기원하고 또 자신도 네팔어, 한국어 통역과 같은 지원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3: 홍수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4: 수잔 샤키아 네팔 출신 방송인입니다.
3: 2차로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지금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종자 구조와 그 수색일 텐데요. 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루트들이 있는데 그런 루트들은 이제 다 일단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네팔어로만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번역이나 이렇게 좀 통역을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통역이나 번역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도울 수 있고 한국 분들이 이제 실종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언어적인 그런 부분들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2: 래퍼 출신이자 이제 35세로 네팔의 역대 최연소 총리인 발렌드라샤 총리가 이런 초대형 재난 상황에서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발렌드라 총리는 지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지난 3월 총리가 된 인물로 이번 대형 재난 상황에서 어떤 대응 능력을 보여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발렌드라 총리는 현지 시간 26일 SNS를 통해 정부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명 래퍼 출신인 발렌 총리는 지난 2022년 카트만두 시장 선거에 출마해 청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되며 이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네팔 한인회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 구조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팔 한인회는 네팔의 트레킹 대행사 협회와 공동으로 네팔 무장 경찰과 군 구조대에 연계해 24시간 비상 대응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홍수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조나 도움이 필요한 한국 국적자 또는 가족은 즉시 연락을 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네팔에는 현재 한인 6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홍수가 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종자가 더 있는지 한인회는 파악 중입니다.
5: 히말라야 빙하 홍수가 가장 먼저 덮쳤던 중국과 네팔의 국경 청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 200만 세제곱미터 크기의 언색호도 생겼는데요. 추가 범람 우려에 구조대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히말라야 빙하 홍수가 덮친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국경 검문소 청사. 콘크리트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질 만큼 대자연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이튿날 헬기를 타고 가본 재난의 현장. 5층 규모의 청사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7: 지금 지롱 국경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헬기 두 대가 재난 지역 상공을 선회하며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관영 CCTV 기자입니다.
6: 산골 마을은 온통 토사에 파묻혔고 도로와 통신, 전력마저 끊겼습니다. 군, 경, 소방을 총동원한 구조수색대가 속속 집결하고 있지만 현장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7: 앞쪽은 이미 통행이 끊겼고 사람이 더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드론 저고도 비행으로 사망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구조됩니다.
6: 장애물은 토석류가 강줄기를 막아서 생기는 거대한 언세코입니다. 이미 수량이 2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해 추가 범람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앞으로 사흘 동안 3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호수로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범람 위험이 큽니다.
6: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집계는 외국인 실종자가 추가되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네팔 재해 지역에서 연락이 끊긴 자국민이 100명 가까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중국은 이번 재난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본 나라가 되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3명이 숨지고 5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한 중국 티베트 산사태 현장에 사흘간 비가 예보돼 수색과 구조 작업에 큰 난항이 예상됩니다. 중국 기상당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르카쩌시 일대에 오는 30일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지반 약화에 따른 추가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000m가 넘는 고도 차이와 좁은 협곡 등 복잡한 지형에 더해 도로와 통신, 전력마저 모두 끊겨 핵심 피해 지역으로의 진입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군 당국은 대형 군용 수송기를 비롯해 고원용 헬기와 정찰 무인기를 잇따라 급파하며 입체적인 구조작전에 돌입했습니다.
2: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네팔과 티베트에서 발생한 이번 대규모 홍수로 숨진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성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또 이번 비극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재난을 겪은 만큼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이런 가운데 네팔에 간 일본인 5명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2: 일본 정부 역시 긴급 대응팀 파견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8: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일본인은 모두 5명입니다. 당시 네팔 현지에서 관광 여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7: 네팔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일본인 5명에 대해서는 현재 네팔 당국과 수색과 구조를 요청했고 관계 당국 등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관방 장관입니다.
8: 일본 외무성은 5명 가족과 연락하며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간부는 교도통신에 가족들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결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 네팔 대사관에 현지 대책본부 그리고 도쿄에는 대책실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네팔 현지에 보낼 인력을 조율하는 등 파견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도 SNS에 5명의 일본인 실종 사실을 알리고 수색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일본 대사관 번호까지 남기며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안부를 아는 사람들은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카야시 총리는 또 이번 대규모 홍수로 중국에도 큰 피해가 발생해 큰 아픔을 느낀다며 희생된 분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5: 이번 네팔 홍수 사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지구적 빙하 붕괴의 서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실제로 2000년 이후 히말라야 빙하의 붕괴 속도는 이전보다 두 배나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구의 지붕 히말라야 빙하는 계절에 따라 확장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0: 양상은 급변했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40년 동안 히말라야 650개 주요 빙하의 두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연평균 빙하 감소 속도는 이전보다 두 배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융해 현상은 20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 산맥 전체에서 관찰됐습니다. 빙하가 녹아 무너지는 건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의 펠라리아 빙하. 2019년 화면 왼쪽 끝까지 이어졌던 빙하는 차츰 뒤로 물러납니다. 내년 후퇴해 2025년 빙하는 화면에서 사라지고 돌무더기로 가득한 맨땅이 드러납니다. 빙하 녹은 물이 모이면 빙하호가 만들어집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수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18년 사이 전 세계 빙하호의 수량이 50%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늘어난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빙하호가 터지게 되면 이번 네팔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 지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2: 김영준 카이스트 기후환경에너지 연구소장입니다.
0: 빙하호 주변 30km 이내에 거주하며 목숨을 위협받는 인구는 1,500만 명에 이릅니다. YTN 관석입니다.
3: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시신을 감정한 국과수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4: 경찰은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신 발견이 너무 늦어서 핵심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부검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시신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특이한 골절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목 아래에 얇은 목불뼈가 부러져 있었지만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 씨의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발표에도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한 탓에 외상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역시 시신 부패로 인해 외상이나 질식 등은 논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6: 초기에 빨리 시신을 수습을 했으면
2: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6: 벌써 그 104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미세 증거들이 지금 소실된 거죠.
5: 무서움을 많이 탔다는 장 씨가 한밤중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어 야자수 농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시신이 실종 석 달이나 지나 발견된 탓에 장 씨의 동선을 파악할 CCTV 등 다른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부검 결과만으로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입니다.
7: 3개월 지나서 현장이 확인이 되고 야외다 보니까
2: 표창원 표창원 범죄연구소 소장입니다.
7: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5: 제주경찰청은 이런 의혹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태로 수사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이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실종 백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빈소를 제주경찰청장이 조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4: 경찰 내부엔 실종사건 처리 지침도 있었지만 실제 실총팀 안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8: 첫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숨진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장모 씨. 제주경찰청장이 장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9: 고인이 한 점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2: 고평기 제주지방경찰청장입니다.
8: 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이자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입니다. 제주청장은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지난달 11일에서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의 재신고가 이루어진 지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또 부경장이 삭제했던 사건이 이력 관리 시스템엔 남아 있었지만 재신고 당시 경찰은 이조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해제 처리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지침엔 사건 종결 시 실종자와 대면한 결과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상세히 기재한 뒤 과장이나 팀장의 결재를 받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셀프 해제가 가능해 지침은 유명무실했습니다.
10: 실종 아동 등 및 가출 업무 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2: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10: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해제를 이제 시스템상 입력을 할 수가 있고.
8: 제주청장은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한편 2중, 3중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3: 구속된 부모 경장은 장 씨의 실종 사건을 셀프 종결하고는 재신고가 들어오자 재수색에 참여하고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허위 종결 한 달 뒤에는 실종 치매 노인을 찾은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경장의 황당한 행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혜경 기자입니다.
11: 구속된 부경장이 장모 씨 실종 사건을 셀프 종결 처리한 건 첫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지난 5월 15일이었습니다. 스스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기록까지 삭제했지만 두 달 뒤 재신고가 들어오자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재신고 다음 날인 7월 20일과 21일에는 네 차례에 걸쳐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때까지도 부경장의 모순된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2: 본인이 얘기하는 거랑 뭐 본인도 그 전에 얘기했던 거랑
2: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12: 하나도 맞지가 않잖아요. 전산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11: 부경장은 지난 6월엔 실종 치매 노인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지난해 9월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해 인명을 구했다며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속하게 생명을 구해 상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살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족들의 호소까지 무시하며 실종자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임의로 뭉개버린 겁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시스템도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13: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굉장히
2: 배상훈 프로파일러입니다.
13: 상 받은 애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팀이 뭘 사건을 해결하고 그러면은 그 순번이 있어요. 계급 순번이 있어요.
11: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책임한 수사와 허점 투성이인 경찰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경찰 외부의 시선과 국민의 통제가 작동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수색,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실종됐다 숨진 장모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내일 연찬회를 마치는 대로 제주로 이동해 피해자 시신 발견 현장과 경찰을 찾아 진상을 낱낱이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경기 고양에서 열린 연찬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의혹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허위 종결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직무 유기인지 커다란 범죄 조직과 관련된 건 없는지 등 여러 의혹을 철저하게 살피고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중국인 강사 정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들어섭니다.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모자가 달린 옷을 끌어당겨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범행 동기와

0: 피해자와의 관계, 여장을 한 이유까지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왜 살해했습니까?
2: 피해자와는 어떤 사이였었나요?
1: 여장은 왜 하셨어요?
2: 집에서 다툼이 있었나요?
0: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피해자와 같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날인 20일 새벽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거로 추정되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한 손에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또 다른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며 태연하게 걸어가 쓰레기 수거 장소에 내려놓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중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전직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5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A씨는 지난 23일 아내가 사는 제주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서울로 돌아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겨 실종 신고됐다가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는 9월 가정폭력사건 재판 선고를 앞두고 처벌이 예상되자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에서 약물의 위험성을 검색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4: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소영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이 사망 위험성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학습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할까 걱정돼 약물을 건넸다는 주장 역시 아무런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소영이 재산적 탐욕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남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과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반성하지 않고 유족이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학대 경험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단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5: 김소영은
6: 남원호 피해자 측 대리인입니다.
5: 본인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는 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4: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고 김소영은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만큼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 차가 넘어져 중상을 입었던 7살 아이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작업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50대 사다리 차 운전기사와 함께 일했던 20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펼치다가 넘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불법 체류 노동자는 당시 사다리를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7: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올리며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비유를 들며 경제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두 달 연속 이례적인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높은 경제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을 꼽았습니다. 수출과 투자 호조, 소비 회복세 확대 등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3%로 전망되는 등 국내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의 경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물가상승률이 2.6%로 확대되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늦은 대응보다 조기 대응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긴축의 강도와 기간 등을 줄인다고 판단했습니다.
9: 호미로 막을 것을
6: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9: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뒤늦은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더 비용이 크다는 얘기고 저희는 호미로 이번에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8: 아울러 이번 결정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 환율 안정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적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9: 물론 이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6: 신현송 한은 총재입니다.
9: 저희가 이제 좀 익숙한 그런 환율에 비해서는 지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8: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조건부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 전체 점 21개 가운데 10개가 3.25%에 찍혔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인 내년 2월까지 한 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건데 신 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그 정도니까 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한 그런 인상세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연거퍼 두 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8: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오는 10월 22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1: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ISA와 관련한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SA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은 물론이고 펀드와 ETF, 국내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계좌인데요. ISA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처음 출시됐습니다. 초기에는 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활용됐지만 이후 제도 개편과 중개형 ISA 도입으로 가입자가 직접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건 바로 절세 혜택인데요. ISA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운용해 얻은 수익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순이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른바 절세 통장으로 불리며 가입자가 꾸준히 늘었는데요. 올해 초 기준 ISA 가입자는 800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 금액도 5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ISA라고 해서 투자 위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한다면 다른 계좌와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세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적과 위험 성향 등에 맞게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IS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이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중에서 1권 중 12번 F단조 전주곡, 그리고 13번 F샵 장조 전주곡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손민수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죠. 물론 임윤찬 이전에도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제자 덕분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스승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뿌듯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자신도 전 세계를 돌면서 하고 싶은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0: 손민수는 얼마 전 영국의 하이페리온 음반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요. 얼마 전 바흐의 평균율 전곡을 녹음하고 오는 10월 2일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전곡 음반에 앞서 나온 싱글이었습니다. 일종의 프로모션용 맛보기 음원입니다.
1: 음원 발매를 앞두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김세현입니다.
0: 김세현은 지난해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젊은 피아니스트죠. 그는 지난 4월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워너 클래식과 전속 녹음 계약을 맺었고요.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지난 8월 24일 국내에서 먼저 발매되었습니다. 9월 4일에는 전 세계에 공개된다고 하네요.
1: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최초 개봉을 하는 것이 흔한 편인데 음반

0: 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1: 아무래도 우리나라 연주자다 보니까 국내에 일주일 정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김세현의 음반은 어떤 곡을 수록하고 있습니까?
1: 이번 음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파리라고 합니다. 김세현에게 파리는 특별한 도시죠. 지난해 이곳에서 열린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 청중상과 평론가상, 파리 특별상까지 받으며 4관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도시가 바로 파리인 거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음반 역시 자신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된 파리를 주제로 했다고 합니다.
0: 이 프랑스 음악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겠네요.
1: 중심에 놓인 작곡가는 쇼팽과 포레. 쇼팽의 12개 연습곡 OP25, 전곡과 녹턴 OP27의 2번, 그리고 포레의 밴노래 1번과 왈츠 카프리스 1번, 즉흥곡 2번 등이 담겨 있습니다.
0: 쇼팽은 폴란드 작곡가가 아니었나요?
1: 폴란드를 떠나서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쇼팽을 프랑스 작곡가로 여기기도 하죠.
0: 이번 새 음반의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폴의 밴노래 1번,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폴의 밴노래 1번,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 24일 발매된 김세현의 데뷔 음반 중 한 곡이었습니다.
1: 그러고 보니 오늘 예술전당에서 정명훈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있는데 김세현이 협연자로 무대에 서네요.
0: 이번에 우리 피아니스트의 음반이 또 나왔습니다.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연주자는 아니지만 눈여겨볼 만한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황보강입니다.
1: 황보강이요?
0: 예, 이 황보강 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 콜번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비롯한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본선 무대에 오르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아직은 화려한 우승 경력을 앞세우는 연주자라기보다는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젊은 피아니스트에 가깝습니다.
1: 그런데도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데뷔 음반을 낸 거네요.
0: 이런 경우는 음반사가 그의 가능성을 눈여겨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 나중에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간간이 있는 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혜 같은 경우 작년에 시벨리우스 콩쿠르에 우승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사실 음반 계약은 10대 시절인 2017년에 일찌감치 했고요. 덕분에 그 음반사는 놀라운 안목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1: 이번에 첫 번째 음반을 낸 피아니스트 황보강은 스메타나의 피아노 곡을 녹음했습니다. 스메타나 하면 보통은 교향시 나의 조곡, 특히 몰다우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에 비해 그의 피아노 작품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죠.
0: 음반사 낙소스는 잘 알려진 명곡뿐만 아니라 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들을 꾸준히 발굴해온 음반사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스메타나의 피아노 음악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 레파토리를 맡길 젊은 연주자들을 물색하면서 황보강이라는 이 피아니스트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연주자들은 스메타나의 작품을 굳이 연습해서 녹음하지는 않으니까요.
1: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스메타나의 피아노 소나타 G단조 중 1악장 황보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주더콜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6: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고인물들, 그러니까 레이크 호수가 형성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 말 그대로 이제 퇴석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모였던 물이 한꺼번에 또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2만 개 정도가 사실 이제 산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함수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특히 이제 이런 슬라이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형태의 어떤 빙하호 붕괴가 이루어지더라도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7: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건 없는 건가요?
6: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빙하호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스크린을 해야 됐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계측 장비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뭐 수위의 변화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거동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문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조기 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 만한 네팔 정부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당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팔 정부 중심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8: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걱정인 게 지금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조대의 현장 접근과 수색에도 지금 상당한 제약이 있고 또 이렇게 구조대가 뭐 2차 홍수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한 상태로 계속 수색 작업을 이어가야 할 텐데 이럴 때는 홍수가 또 나면 수색을 중단하고 대피를 해야겠죠.
6: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징후도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거동이 좀 불안정해

0: 보인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뭐 이런 비상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그러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교두보로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항공에 의한 여기서 말하는 항공 이제 헬기가 될 텐데요.
1: 네.
0: 헬기를 투입을 해서 어떤 수색이라든가 구조 활동을 할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이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여기다가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드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예. 지금 기존 네팔에서 갖춰졌던 홍수 경보 체계를 좀 예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비에 의한 홍수 경보 체계였을 텐데 이번 홍수는 비에 의한 게 아니었잖아요. 빙하에 의한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 빙하 홍수에 대해서 체계를 마련해야 될까요?
0: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빙하호 내지는 이제 뭐 빙하가 붕괴돼서 나오는 산사태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주된 형태 방향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 모니터링 감시 체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적극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빙하호의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이제 협곡 형태의 아랫부분의 추락과 도시 인프라들이 형성이 돼 있고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빨리 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가 규제를 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바꾸는 이런 패러다임이 좀 적용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 네. 사실 이번 지역에는 이제 지난해에도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대형 참사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네팔 당국 자체 재난 대응 시스템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네, 작년에 이제 홍수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요.
1: 네.
0: 작년 케이스는 말 그대로 이제 홍수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이제 상류 쪽에서 굉장히 많이 왔고 범람에 의해서 홍수가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충분한 예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미진했던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보다도 지금 더 굉장히 프레시한 그러니까 완전히 돌발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무방비한 상태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팔 당국에서는 말씀드린 이런 긴박한 상황에 걸맞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야 될 거고 그 부분에는 앞서 보도에서 이제 많은 외국 분들이 찾는 곳 나라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뭐 미국이나 인접한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그런 시스템과 기술력들을 좀 충분히 제공해서 안전한 환경을 좀 만드는데 조력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시신을 감정한 국과수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1: 하지만 시신 발견이 너무 늦은 탓에 핵심 증거는 찾기 어려워져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부검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시신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특이한 골절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목 아래에 얇은 목불뼈가 부러져 있었지만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 씨의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발표에도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한 탓에 외상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역시 시신부패로 인해 외상이나 질식 등은 논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4: 초기에 빨리 시신을 수습을 했으면 과학적 검증이 가능했을 텐데 벌써 그 104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미세 증거들이 지금 소실된 거죠.
3: 무서움을 많이 탔다는 장 씨가 한밤중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어 야자수 농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시신이 실종 석 달이나 지나 발견된 탓에 장 씨의 동선을 파악할 CCTV 등 다른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부검 결과만으로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입니다.
5: 3개월 지나서 현장이 확인이 되고 야외다 보니까 그러한 의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3: 제주경찰청은 이런 의혹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태로 수사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이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경장이 지난달 장모 씨 유족이 실종을 재신고하자 휴대전화 위치를 네 차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경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장 씨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지난 5월 16일에 꺼져 위치 확인에는 실패했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빈소를 제주경찰청장이 조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1: 경찰 내부엔 실종사건 처리 지침도 있었지만 실제 실종팀 안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6: 첫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숨진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장모 씨. 제주경찰청장이 장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7: 고인이 환점에 올라오는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들에게 통보해 드릴 겁니다.
6: 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이자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입니다. 제주청장은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지난달 11일에서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의 재신고가 이루어진 지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또 부경장이 삭제했던 사건이 이력 관리 시스템엔 남아 있었지만 재신고 당시 경찰은 이조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해제 처리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지침엔 사건 종결 시 실종자와 대면한 결과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상세히 기재한 뒤 과장이나 팀장의 결재를 받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셀프 해제가 가능해 지침은 유명무실했습니다.
8: 실종 아동 등 및 가출 업무 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해제를 이제 시스템상 입력을 할 수가 있고.
6: 제주청장은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한편 2중, 3중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제주도가 뒤늦게 CCTV 보존 기간을 60일까지 늘리는 등 안전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9: 지난 5월 실종됐다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 담당 경찰관은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됐다며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달 뒤 가족의 재신고 이후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 당시 주변 CCTV 영상들은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뒤였습니다. 여기에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4,540건으로 10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인들은 치안 불안이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합니다.
10: 치안 이런 쪽에도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해야 이 소상공인도 살 수 있고 도민도 살고 관광객도 살고.
9: 제주도는 실종 위기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고 범죄 취약 지역 CCTV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실종 등에 대비해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저장 장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3: 도민과 방문객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제주를 향한 신뢰를 지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9: 실종 사건에서 드러난 허점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1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지금까지 360여 명이 숨지고 1,3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힌두교 성지 순례객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수백 명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6: 이번 참사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실종자 중 상당수는 힌두교 성지 순례객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수가 덮친 네팔 국경지대는 티베트 카일라스 산으로 향하는 최대 관문이어서 여름철마다 인도 순례객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9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속에서 히말라야 트레킹 등을 하던 관광객들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수십 개 나라 국적의 관광객 수백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국 정부는 사국민 피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잇따라 수색과 구조작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7: Is a developing country. It doesn't have the resources that an event like that would have in Australia. So information is difficult. Now, our thoughts are with all those who'll be concerned about their loved ones today.
6: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에는 재난의 압도적인 속도와 조기 경보의 부재가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야 작동하는 기존 홍수 경보 시스템은 비 없이 암석과 얼음이 무너져 내린 이번 참사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수백만 톤의 바위와 진흙이 엉켜 이른바 액체 콘크리트처럼 변한 급류가 순식간에 덮치면서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토속류는 좁은 계곡을 따라 국경 무역항과 하류의 인구 밀집 마을들을 통째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은 전기가 완전히 끊긴 데다 엄청난 두께의 진흙벌이 덮여 있어 구조대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긴급 구조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구조의 한계 탓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5: 이번 네팔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피해가 난 라수아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 곳곳이 끊겨 구조 작업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이 피해 지역 인근을 다녀온 현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8: 네팔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너버라즈 씨는 최근 홍수 피해가 난 라수아 지역과 인접한 곳을 방문했다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홍수 소식을 전하려고 밖을 나선 주민들도 그만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피해를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9: 소식 전달하려고 몇 명 나갔는데 몇 명까지 또 저희 피해가 입게 되고.

0: 자기는 뭐 어쩌다가 그저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살게 되고.
1: 정확한 인명피해 상황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 다만 시기를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0: 방탄 지역에 가는 뭐 트래커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순례자 장소가 있는데, 요새 그 순례자들이 가는 뭐 시기라서.
1: 현지에선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여전히 불안에 떠는 상황입니다.
0: 7m 정도 깊은 호수가 무너지면서 아직 더큰 홍수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얘기가 네팔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1: 인접 국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길이 끊겨 구조 작업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0: 홍수가 나오면서 흙뭐 있잖아요. 흙 흘러서 다 나오고 전체 다 이게 퍼지고 지금 옛날 모습 아니에요. 뭐 길이 끊기지 않은 지역에서 이 지역에도 돌아올래 한 2,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다리라든가 이런 게다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1: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은 모두 9명.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나라 인력 9명은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홍수 피해로 향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3: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트리슐리강 상류.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뉴티원 건설 현장입니다. 좁고 깊은 골짜기라 물을 가두기 쉬워 수력발전 입지로 좋은 곳이지만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면 파괴력이 커져 이번 사태처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뉴티원 수력발전소의 공정률은 84%.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물을 발전소 쪽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된 위어댐과 인력들의 베이스 캠프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4: 현재 상부 외어댐 부분은 거의 한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90% 정도 소실됐고, 지하 발전소는 현재 뭐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 발전소 건설은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부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억 원 정도로 현지 최대 규모고, 발전 용량도 216메가와트로 대형급입니다. 완공 이후 남동발전이 27년 동안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피해로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네팔 현지 사고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외교부 상황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주 네팔 대사대리와 화상 연결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6: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5: 이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이 유실돼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네팔 당국의 수색, 구조 자원 투입을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애타게 소식을 기다릴 가족들을 세심히 지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을 챙기는 가족 담당 전담관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와 국민의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7: 우리 재외국민

0: 9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외교부 상황실을 찾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고립자 구조 상황을 계속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대홍수로 한국인을 포함해 수백 명이 실종된 네팔 내 수색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구호 물자와 구호 장비의 현지 수송을 위해 대형 공중급유기 지원 요청을 받고 네팔 카트만두 공항 현지 상황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330 시그너스는 지난 3월 중동전쟁으로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사막의 빛 작전에 투입돼 211명을 수송해온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입니다. 히말라야 빙하홍수가 가장 먼저 덮쳤던 중국과 네팔의 국경 청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0만 세제곱미터 크기의 언색호도 생겼는데 추가 범람 우려에 구조대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히말라야 빙하홍수가 덮친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국경 검문소 청사. 콘크리트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질 만큼 대자연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이튿날 헬기를 타고 가본 재난의 현장. 5층 규모의 청사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골 마을은 온통 토사에 파묻혔고 도로와 통신, 전력마저 끊겼습니다. 군, 경, 소방을 총동원한 구조수색대가 속속 집결하고 있지만 현장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토속류가 강줄기를 막아서 생기는 거대한 언색호입니다. 이미 수량이 2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해 추가 범람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4: 未来三天预计还会有300万立方米的水将会入湖，溃泄风险高。
3: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집계는 외국인 실종자가 추가되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네팔 재해 지역에서 연락이 끊긴 자국민이 100명 가까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중국은 이번 재난에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본 나라가 되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대홍수로 참사가 난 네팔 라스와 지역은 흐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입니다. 네팔 기상청에 따르면 라스와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위치해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합니다. 네팔 지역은 현재 우기인데 라스와 지역에는 주말까지 소낙성 비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이라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 추가 홍수 위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네팔 홍수 사태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 지구적 빙하 붕괴의 서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히말라야 빙하 붕괴 속도는 이전보다 두 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지구의 지붕 히말라야 빙하는 계절에 따라 확장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양상은 급변했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40년 동안 히말라야 650개 주요 빙하의 두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연평균 빙하 감소 속도는 이전보다 두 배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융해 현상은 20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 산맥 전체에서 관찰됐습니다. 빙하가 녹아 무너지는 건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의 펠라리아 빙하. 2019년 화면 왼쪽 끝까지 이어졌던 빙하는 차츰 뒤로 물러납니다. 매년 후퇴해 2025년 빙하는 화면에서 사라지고 돌무더기로 가득한 맨땅이 드러납니다. 빙하 녹은 물이 모이면 빙하호가 만들어집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수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0: 1990년에서 2018년 사이 전 세계 빙하호의 수량이 50%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늘어난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빙하호가 터지게 되면 이번 네팔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 지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0: 전 세계적으로 빙하호 주변 30km 이내에 거주하며 목숨을 위협받는 인구는 1,500만 명에 이릅니다. YTN 관석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지금까지 360여 명이 숨지고 1,3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중이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다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불어난 강물에 다리는 물론 주변 건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범람한 강물과 흙더미가 피할 틈도 없이 여러 마을을 덮치면서 네팔은 물론 티베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힌두교 성지인 카일라스 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인도인들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통신 전력이 모두 끊긴 데다 진흙더미가 2m 가까이 쌓이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계곡 상류에는 여전히 많은 물과 흙더미가 잔해에 막혀 있어 2차 붕괴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 사흘간 비까지 예보되면서 추가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SNS에는 긴박했던 네팔 티베트 산사태 대피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육중한 토성류와 파도에 건물도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6: 거대한 흙파도가 계곡 너머에서 다가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폭풍은 계곡을 꼭꼭 씹어삼키듯 뒤쫓습니다. 간신히 몸을 피한 가운데 뽀얀 흙먼지가 안개처럼 꼈습니다. 급류의 속도는 차량을 타도 안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 멀리 파도가 물길을 따라 덮쳐오자 비명이 차를 가득 채우고 급히 속도를 냅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엔 산사태의 위력도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계곡을 따라오던 검은 흙더미가 마을로 향하는 순간 건물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홍수로 인한 급류도 위력은 매한가지입니다. 오토바이와 트럭, 버스는 순식간에 휩쓸리고 건물도 마치 종잇장처럼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야에 들어온 지 단 수초 만에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파도가 담긴 영상들은 피해가 이토록 커진 이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긴박한 현장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과거 인도의 댐 파괴 영상이나 타국 홍수 영상이 네팔 현장으로 둔갑해 유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이송됐습니다. 우리 직원이 사용하던 건물은 물살에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종된 이들이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6: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모두 이송됐습니다.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모두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나온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장 소장으로 현지인 직원들 구조가 마무리될 때까지 남아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던 외국인 숙소에 머물다가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부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6: 외교부는 안전지역에 도착한 이들 모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안정을 취한 뒤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과 달리 실종된 한국인 9명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던 한국인 숙소와 사무실 쪽에 머물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살이 한꺼번에 저지대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머물던 숙소는 당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9명이 모두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현장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지만 네팔 당국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나라 인력 9명은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홍수 피해로 향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8: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트리슐리강 상류.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UT1 건설 현장입니다. 좁고 깊은 골짜기라 물을 가두기 쉬워 수력발전 입지로 좋은 곳이지만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면 파괴력이 커져 이번 사태처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UT1 수력발전소의 공정률은 84%.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물을 발전소 쪽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된 위어댐과 인력들의 베이스 캠프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9: 현재 상부 웨어댐 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지하 발전소는 현재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8: 발전소 건설은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부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억 원 정도로 현지 최대 규모고 발전 용량도 216메가와트로 대형급입니다. 완공 이후 남동발전이 27년 동안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피해로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우리 국민 구조를 위해 어제 출동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소속 4명을 포함해 소방과 경찰 등 11명으로 꾸려진 신속 대응팀은 현지 당국과 협조해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색 구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파견한 신속 대응팀 외에도 추가 파견 등 필요한 조치는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홍수로 한국인을 포함해 수백 명이 실종된 네팔 내 수색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구호 물자와 구호 장비의 현지 수송을 위해 대형 공중급유기 지원 요청을 받고 네팔 카트만두 공항 현지 상황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직원 6명과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지 대응팀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2시 50분쯤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현인 대표이사 등 8명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사고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대응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직원 구조와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나설 예정입니다. 네팔 현지 사고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외교부 상황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주 네팔 대사대리와 화상 연결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1: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10: 이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이 유실돼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네팔 당국의 수색, 구조 자원 투입을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애타게 소식을 기다릴 가족들을 세심히 지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을 챙기는 가족 담당 전담관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와 국민의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12: 우리 재외 국민 9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 외교부 상황실을 찾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고립자 구조 상황을 계속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4: 대홍수 참사가 난 네팔 라스와 지역은 흐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입니다. 네팔 기상청에 따르면 라스와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위치해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합니다. 네팔 지역은 현재 우기인데 라스와 지역에는 주말까지 소낙성 비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 추가 홍수 위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돌발 홍수는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재난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히말라야의 만년설과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세계의 지붕 전체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3: 기존의 홍수는 며칠간 쏟아지는 폭우가 주요 원인이지만 이번 네팔 참사 직전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급류 수백만 톤이 쏟아진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산 정상부 거대한 암석과 얼음 덩어리가 통째로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히말라야 지역이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산의 바위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하던 얼음이 사라지자 산비탈 지반이 걷잡을 수 없이 약해졌고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극단적인 환경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곳곳에 형성된 수많은 거대 빙하 호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해진 지반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나 눈 사태가 빙하호로 추락할 경우 거대한 충격파로 호수 둑이 무너지면서 파괴적인 토성류가 발생합니다. 강우량에만 의존하던 기존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이번 참사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런 기후재난의 특성 때문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과 기온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런 고산지대의 연쇄 붕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4: That's so under 1.5 degree warming, our simulations show that we can keep 100,000 glaciers at the end of the century. While if we would go to a 4 degree warming world, then we will only keep 18,000 glaciers.
13: 이번 재난을 특이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전체의 구조적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전조 증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슈퍼컴퓨터를 동원한 기여도 연구를 통해 인위적인 온난화가 이번 사태의 발생 확률을 얼마나 높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낼 예정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굳건했던 아시아의 거대한 급수탑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근본적인 지형 붕괴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고산지대와 하류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구 동토층 해빙과 집안 움직임까지 미리 감지하는 새로운 기후재난 감시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5: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 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0: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비가 홍수에 연락이 끊긴 가족의 생사를 알려는 사람들로 네팔의 병원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생존자들은 생활 터전으로 돌아왔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진흙을 덮어쓴 채 중장비에 실려왔습니다. 겁먹은 표정의 할머니를 구조대원이 안아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옥상과 지붕만 겨우 남기고 마을이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길이 끊기는 바람에 구하러 갈 수도, 도움을 청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병원 앞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눈빛으로 환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실종된 가족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은 빙하 홍수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반쯤 잠겨버린 마을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 진흙 속을 뚫고 가서 쓸만한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갑자기 수위가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고선 겁을 먹고 피할 곳을 찾아 뛰어갑니다. 네팔 빙하홍수는 주택 2만 채와 다리 19개를 파괴했고 1,000명이 훨씬 넘는 실종자를 남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3: 이번 참사로 지금까지 360명이 숨지고 1,3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힌두교 성지 순례객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수백 명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번 참사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실종자 중 상당수는 힌두교 성지 순례객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수가 덮친 네팔 국경지대는 티베트 카일라스 산으로 향하는 최대 관문이어서 여름철마다 인도 순례객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9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속에서 히말라야 트레킹 등을 하던 관광객들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수십 개 나라 국적의 관광객 수백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국 정부는 사국민 피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잇따라 수색과 구조 작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6: Nepal, you know, is a developing country. It doesn't have the resources that an event like that would have in Australia. So information is difficult. Now our thoughts are with all those who'll be concerned about their loved ones today.
5: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에는 재난의 압도적인 속도와 조기 경보의 부재가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야 작동하는 기존 홍수 경보 시스템은 비 없이 암석과 얼음이 무너져 내린 이번 참사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수백만 톤의 바위와 진흙이 엉켜 이른바 액체 콘크리트처럼 변한 급류가 순식간에 덮치면서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토속류는 좁은 계곡을 따라 국경 무역항과 하류의 민구 밀집 마을들을 통째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은 전기가 완전히 끊긴 데다 엄청난 두께의 진흙벌이 덮여 있어 구조대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긴급 구조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구조의 한계 탓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3: 우리 국민 구조를 위해 출국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소속 4명을 포함해 소방과 경찰 등 11명으로 꾸려진 신속대응팀은 현지 당국과 협조해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속대응팀장을 맡은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대표는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색 구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파견한 신속대응팀 외에도 추가 파견 등 필요한 조치는 다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직원 6명과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지 대응팀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2시 50분쯤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현인 대표이사 등 8명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사고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대응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직원 구조와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나설 예정입니다.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이송됐습니다. 우리 직원이 사용하던 건물은 물살에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종된 이들이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7: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모두 이송됐습니다.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모두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나온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장 소장으로 현지인 직원들 구조가 마무리될 때까지 남아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던 외국인 숙소에 머물다가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7: 외교부는 안전지역에 도착한 이들 모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안정을 취한 뒤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과 달리 실종된 한국인 9명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던 한국인 숙소와 사무실 쪽에 머물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살이 한꺼번에 저지대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머물던 숙소는 당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9명이 모두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현장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지만 네팔 당국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홍수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서 국민 9명의 소재가 미확인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네팔 정부와의 협력이 또한 중요하다며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락이 두절된 분들 외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보호 조치도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히말라야 빙하홍수가 가장 먼저 덮쳤던 중국과 네팔의 국경 청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0만 세제곱미터 크기의 언세코도 생겼는데 추가 범람 우려에 구조대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히말라야 빙하홍수가 덮친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국경 검문소 청사. 콘크리트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질 만큼 대자연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이튿날 헬기를 타고 가본 재난의 현장. 5층 규모의 청사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골 마을은 온통 토사에 파묻혔고 도로와 통신, 전력마저 끊겼습니다. 군, 경, 소방을 총동원한 구조수색대가 속속 집결하고 있지만 현장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10: 前方已经断路了，人员已经无法通行，只能利用无人机

0: 进一个低空飞行来寻找是否有遇难者。
1: 가장큰장애물은토성류가강줄기를막아서생기는거대한언세코입니다이미수량이200만세제곱미터에달해추가범람위험이도사리고있기때문입니다
2: 未来三天预计还会有300万立方米的水将会入湖，溃泄风险高。
1: 티베트자치구에서발생한인명피해집계는외국인실종자가추가되면서크게늘었습니다중국외교부는네팔재해지역에서연락이끊긴자국민이100명가까이된다고도밝혔습니다사실로확인된다면중국은이번재난에서가장큰인명피해를본나라가되는셈입니다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대홍수로참사가난네팔라수아지역은흐리고바람이부는날씨입니다네팔기상청에따르면라수아는히말라야산악지대에위치해기온은23도안팎으로다소쌀쌀합니다네팔지역은현재우기인데라수아지역에는주말까지소낙성비가곳곳에내리겠습니다구조와수색작업이이루어지는상황이라갑자기많은비가쏟아질경우추가홍수위험가능성도있습니다기후변화로빙하가빠르게녹으면서히말라야의산사태위험도커지고있습니다갈수록더높은곳에서산사태가발생하고고지대에서무너져내리는토사의양도크게늘었다는연구결과가나왔습니다김민경기자입니다
4: 거대한얼음과암석이산비탈을타고쉴새없이쏟아져내립니다히말라야고산지대에서발생한대규모붕괴입니다최근연구에서는이같은대규모산사태의위험이고지대에서빠르게커지고있는걸로나타났습니다해외연구진이34년간동부히말라야의산사태를분석했더니발생횟수는비슷했지만해발3000미터이상에서무너진양은5배가량늘었습니다고산지대기온은10년마다 0.23 도씩올랐고영도선도100미터정도높아졌습니다기온이오르면서빙하가녹아줄어들고오랫동안얼어있던영구동토도녹아내립니다빙하가줄어들면산비탈을받쳐주던힘이약해지고영구동토가녹으면암석틈을잡아주던얼음도사라집니다과거에는얼어있어안정적이던높은곳까지산사태에취약해지면서발생영역도점차위로이동한겁니다
5: 얼음으로되어있는부분이녹게될경우에다른물질에비해서먼저상대적으로빨리녹게되고그러면서먼저빠져나게되면빈공간이생기고빈공간이생기게되면점점결속력이약해져서쉽게무너질수있는그런환경이된다고볼수있습니다
4: 문제는고산의대규모산사태가한번의붕괴로끝나지않는다는겁니다막대한토사가하천을막아자연댐을만들고이댐이무너지면돌발홍수등또다른재난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연구진은온난화가계속될수록히말라야고지대의대규모산사태위험도더커질걸로우려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시신을 감정한 국과수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신 발견이 너무 늦은 탓에 핵심 증거는 찾기 어려워져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부검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시신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특이한 골절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목 아래에 얇은 목불뼈가 부러져 있었지만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 씨의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발표에도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한 탓에 외상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역시 시신 부패로 인해 외상이나 질식 등은 논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2: 초기에 빨리 시신을 수습을 했으면 과학적 검증이 가능했을 텐데 벌써 그 104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미세 증거들이 지금 소실된 거죠.

0: 무서움을 많이 탔다는 장 씨가 한밤중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어 야자수 농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시신이 실종 석 달이나 지나 발견된 탓에 장 씨의 동선을 파악할 CCTV 등 다른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부검 결과만으로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입니다.
1: 3개월 지나서 현장이 확인이 되고 야외다 보니까 그러한 의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0: 제주경찰청은 이런 의혹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태로 수사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이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 장 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경장은 재신고가 들어오자 재수색에 참여하고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허위 종결 한 달 뒤에는 실종 치매 노인을 찾은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는데 부경장의 황당한 행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3: 구속된 부경장이 장모 씨 실종 사건을 셀프 종결 처리한 건 첫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지난 5월 15일이었습니다. 스스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기록까지 삭제했지만 두 달 뒤 재신고가 들어오자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재신고 다음 날인 7월 20일과 21일에는 네 차례에 걸쳐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때까지도 부경장의 모순된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4: 본인이 얘기하는 거랑 뭐 본인도 그 전에 얘기했던 거랑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잖아요. 전산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3: 부경장은 지난 6월엔 실종 치매 노인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지난해 9월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해 인명을 구했다며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속하게 생명을 구해 상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살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족들의 호소까지 무시하며 실종자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임의로 뭉개버린 겁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시스템도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5: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굉장히 상받은 애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팀이 뭘 사건을 해결하고 그러면은 그 순번이 있어요. 계급 수준 순번이 있어요.
3: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책임한 수사와 허점투성이인 경찰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내

0: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YTN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1: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지금까지 390여 명이 숨지고 1,400명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2: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중이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3: 다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불어난 강물에 다리는 물론 주변 건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범람한 강물과 흙더미가 피할 틈도 없이 여러 마을을 덮치면서 네팔은 물론 티베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힌두교 성지인 카일라스 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인도인들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통신 전력이 모두 끊긴 데다 진흙더미가 2m 가까이 쌓이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계곡 상류에는 여전히 많은 물과 흙더미가 잔해에 막혀 있어 2차 붕괴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 사흘간 비까지 예보되면서 추가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이송됐습니다.
2: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던 건물은 물살에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종된 이들이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모두 이송됐습니다.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모두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나온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장 소장으로 현지인 직원들 구조가 마무리될 때까지 남아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던 외국인 숙소에 머물다가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부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외교부는 안전지역에 도착한 이들 모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안정을 취한 뒤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과 달리 실종된 한국인 9명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던 한국인 숙소와 사무실 쪽에 머물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살이 한꺼번에 저지대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머물던 숙소는 당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9명이 모두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현장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지만 네팔 당국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나라 인력 9명은 현재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 해당 발전소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홍수 피해로 향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3: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트리슐리강 상류.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UT1 건설 현장입니다. 좁고 깊은 골짜기라 물을 가두기 쉬워 수력발전 입지로 좋은 곳이지만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면 파괴력이 커져 이번 사태처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UT1 수력발전소의 공정률은 84%.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물을 발전소 쪽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된 위어댐과 인력들의 베이스 캠프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0: 현재 상부 외어댐 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지하 발전소는 현재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 발전소 건설은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부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억 원 정도로 현지 최대 규모고, 발전 용량도 216메가와트로 대형급입니다. 완공 이후 남동발전이 27년 동안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피해로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네팔 홍수로 직원 6명과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지 대응팀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2시 50분쯤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현인 대표이사 등 8명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사고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대응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직원 구조와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나설 예정입니다.
2: 우리 국민 구조를 위해 출동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소속 4명을 포함해 소방과 경찰 등 11명으로 꾸려진 신속대응팀은 현지 당국과 협조해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색 구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파견한 신속대응팀 외에도 추가 파견 등 필요한 조치는 다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네팔 현지 사고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외교부 상황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주 네팔 대사대리와 화상 연결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7: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6: 이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이 유실돼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네팔 당국의 수색, 구조 자원 투입을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애타게 소식을 기다릴 가족들을 세심히 지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을 챙기는 가족 담당 전담관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와 국민의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8: 우리 재외 국민 9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외교부 상황실을 찾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고립자 구조 상황을 계속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시신을 감정한 국과수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신 발견이 너무 늦은 탓에 핵심 증거는 찾기 어려워져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부검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시신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특이한 골절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목 아래에 얇은 목불뼈가 부러져 있었지만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 씨의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발표에도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한 탓에 외상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역시 시신 부패로 인해 외상이나 질식 등은 논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10: 초기에 빨리 시신을 수습을 했으면 과학적 검증이 가능했을 텐데 벌써 그 104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미세 증거들이 지금 소실된 거죠.
9: 무서움을 많이 탔다는 장 씨가 한밤중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어 야자수 농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시신이 실종 석 달이나 지나 발견된 탓에 장 씨의 동선을 파악할 CCTV 등 다른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부검 결과만으로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입니다.
11: 3개월 지나서 현장이 확인이 되고 야외다 보니까 그러한 의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9: 제주경찰청은 이런 의혹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태로 수사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이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경장이 지난달 장모 씨 유족이 실종을 재신고하자 휴대전화 위치를 4차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경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장 씨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지난 5월 16일에 꺼져 위치 확인에는 실패했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빈소를 제주경찰청장이 조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경찰 내부엔 실종사건 처리 지침도 있었지만 실제 실종팀 안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2: 첫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숨진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장모 씨. 제주경찰청장이 장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13: 고인이 환자에 올라오는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들에게 통보해 드릴 겁니다.
12: 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이자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입니다. 제주청장은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지난달 11일에서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의 재신고가 이루어진 지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또 부경장이 삭제했던 사건이 이력 관리 시스템엔 남아 있었지만 재신고 당시 경찰은 이조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해제 처리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지침엔 사건 종결 시 실종자와 대면한 결과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상세히 기재한 뒤 과장이나 팀장의 결재를 받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셀프 해제가 가능해 지침은 유명무실했습니다.
14: 실종 아동 등 및 가출 업무 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해제를 이제 시스템상 입력을 할 수가 있고.
12: 제주청장은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숨김 없이 공개하는 한편 2중, 3중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CCTV 보존 기간을 60일까지 늘리는 등 안전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15: 지난 5월 실종됐다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 담당 경찰관은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됐다며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달 뒤 가족의 재신고 이후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 당시 주변 CCTV 영상들은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뒤였습니다. 여기에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4,540건으로 10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인들은 치안 불안이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합니다.
16: 치안 이런 쪽에도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해야 이 소상공인도 살 수 있고 도민도 살고 관광객도 살고.
15: 제주도는 실종 위기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고 범죄 취약 지역 CCTV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실종 등에 대비해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저장 장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17: 도민과 방문객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제주를 향한 신뢰를 지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15: 실종 사건에서 드러난 허점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이송됐습니다.
2: 우리 직원이 사용하던 건물은 물살에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종된 이들이

0: 그들이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모두 이송됐습니다.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모두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나온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장 소장으로 현지인 직원들 구조가 마무리될 때까지 남아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던 외국인 숙소에 머물다가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3: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 외교부는 안전지역에 도착한 이들 모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안정을 취한 뒤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과 달리 실종된 한국인 9명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던 한국인 숙소와 사무실 쪽에 머물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살이 한꺼번에 저지대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머물던 숙소는 당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9명이 모두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현장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지만 네팔 당국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네팔에 도착한 정부 신속대응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0: 세계 각국의 구조인력도 속속 네팔에 도착하고 있지만 피해 지역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팔 현지에 도착한 YTN 취재팀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정부 신속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이곳 네팔 시간은 새벽 1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비도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한 정부 신속대응팀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쯤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주 네팔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입국 수속을 도왔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같은 항공편을 타고 네팔에 들어왔습니다. 외교부와 경찰, 소방인력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은 홍콩을 경유해 카트만두로 오는 동안 비장한 표정으로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대홍수가 휩쓴 현지 상황이 어떤지 일단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워낙 홍수 피해 규모가 큰 데다 교통과 통신 사정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카트만두에 짐을 푼 뒤에 날이 밝는 대로 네팔 정부와 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장 피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도로와 다리가 끊겨 육로 이동이 힘든 상황이어서 네팔 정부의 헬기 지원이 있어야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예, 아직 한국인 실종자 소식은 전해진 게 없습니까?
5: 네,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구조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한국인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피해 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한국인 구조자 9명은 오늘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홍수 당시에 고지대에 머물고 있다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네, 빙하 홍수가 났던 지역에서는 2차 홍수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5: 그렇습니다.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은 이곳 카트만두에서 120k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피해 지역에서 2차 홍수 우려가 나오면서 구조작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거대한 자연댐 호수가 형성됐는데 사흘 안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이미 도로와 다리가 끊어져 접근이 힘든 데다 추가 홍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피해 지역 접근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신속대응팀의 활동도 현지 교통 상황과 2차 홍수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4: 네팔 현지 사고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외교부 상황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주 네팔 대사대리와 화상 연결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7: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6: 이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이 유실돼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네팔 당국의 수색, 구조 자원 투입을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애타게 소식을 기다릴 가족들을 세심히 지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을 챙기는 가족 담당 전담관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와 국민의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8: 우리 재외국민 9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외교부 상황실을 찾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고립자 구조 상황을 계속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4: 빙하 홍수에 연락이 끊긴 가족의 생사를 알려는 사람들로 네팔의 병원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0: 생존자들은 생활터전으로 돌아왔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진흙을 덮어쓴 채 중장비에 실려왔습니다. 겁먹은 표정의 할머니를 구조대원이 안아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2: 아내는 산사태로 진흙 속에 묻힌 상태였고 우리는 옥상에 머물렀습니다. 4시간 지나 헬리콥터로 구조됐습니다.
1: 옥상과 지붕만 겨우 남기고 마을이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길이 끊기는 바람에 구하러 갈 수도, 도움을 청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2: 현장에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갇혀있거나 묻혀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 병원 앞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눈빛으로 환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2: 남편이 아이들에게 호두와 초콜릿, 라면을 보냈고 곧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 실종된 가족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은 빙하 홍수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2: 아들이 홍수에 갇혔습니다. 트럭 운전기사인데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1: 반쯤 잠겨버린 마을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 진흙 속을 뚫고 가서 쓸만한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갑자기 수위가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고선 겁을 먹고 피할 곳을 찾아 뛰어갑니다. 네팔 빙하 홍수는 주택 2만 채와 다리 수십 개를 무너뜨렸고 1,000명이 훨씬 넘는 실종자를 남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4: SNS에는 긴박했던 네팔 티베트 산사태 대피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육중한 토성류와 파도에 건물도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거대한 흙파도가 계곡 너머에서 다가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폭풍은 계곡을 꼭꼭 씹어삼키듯 뒤쫓습니다.
10: 오 마이 갓, 마르.
9: 간신히 몸을 피한 가운데 뿌연 흙먼지가 안개처럼 꼈습니다. 급류의 속도는 차량을 타도 안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 멀리 파도가 물길을 따라 덮쳐오자 비명이 차를 가득 채우고 급히 속도를 냅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엔 산사태의 위력도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0: 계곡을 따라오던 검은 흙더미가 마을로 향하는 순간 건물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홍수로 인한 급류도 위력은 매한가지입니다. 오토바이와 트럭, 버스는 순식간에 휩쓸리고 건물도 마치 종잇장처럼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야에 들어온 지 단 수초 만에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파도가 담긴 영상들은 피해가 이토록 커진 이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긴박한 현장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과거 인도의 댐 파괴 영상이나 타국 홍수 영상이 네팔 현장으로 둔갑해 유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네팔과 중국 국경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돌발 홍수는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재난입니다.
2: 기온 상승으로 히말라야의 만년설과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세계의 지붕 전체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권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기존의 홍수는 며칠간 쏟아지는 폭우가 주요 원인이지만 이번 네팔 참사 직전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급류 수백만 톤이 쏟아진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산 정상부 거대한 암석과 얼음덩어리가 통째로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히말라야 지역이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산의 바위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하던 얼음이 사라지자 산비탈 지반이 걷잡을 수 없이 약해졌고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극단적인 환경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곳곳에 형성된 수많은 거대 빙하호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해진 지반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나 눈사태가 빙하호로 추락할 경우 거대한 충격파로 호수 둑이 무너지면서 파괴적인 토성류가 발생합니다. 강우량에만 의존하던 기존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이번 참사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런 기후재난의 특성 때문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과 기온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런 고산지대의 연쇄 붕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4: 기온 상승을 1.5도 막으면 금세기 말까지 빙하 10만 개를 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도 오르면 남은 빙하는 18,000 개뿐입니다.
3: 이번 재난을 특이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전체의 구조적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전조 증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슈퍼컴퓨터를 동원한 기여도 연구를 통해 인위적인 온난화가 이번 사태의 발생 확률을 얼마나 높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낼 예정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굳건했던 아시아의 거대한 급수탑이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으며 근본적인 지형 붕괴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고산지대와 하류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구 동토층 해빙과 지반 움직임까지 미리 감지하는 새로운 기후재난 감시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대홍수로 참사가 난 네팔 라수아 지역은 흐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입니다. 네팔 지역은 현재 우기인데 라수아 지역에는 주말까지 소낙성 비가 곳곳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 추가 홍수 위험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제주 실종된 장씨 부검 결과 화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국과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시신을 감정한 국과수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신 발견이 너무 늦은 탓에 핵심 증거는 찾기 어려워져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부검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시신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특이한 골절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목 아래에 얇은 목불뼈가 부러져 있었지만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 씨의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발표에도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한 탓에 외상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역시 시신 부패로 인해 외상이나 질식 등은 논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1: 초기에 빨리 시신을
2: 이용했으면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이
1: 가능했을 텐데 벌써 그 104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미세 증거들이 지금 소실된 거죠.
0: 무서움을 많이 탔다는 장 씨가 한밤중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어 야자수 농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시신이 실종 석 달이나 지나 발견된 탓에 장 씨의 동선을 파악할 CCTV 등 다른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부검 결과만으로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입니다.
3: 3개월 지나서 현장이 확인이 되고 야외자
2: 표창원 범죄연구소 소장입니다.
3: 그러한 의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0: 제주경찰청은 이런 의혹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태로 수사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이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CCTV 보존 기간을 60일까지 늘리는 등 안전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5: 지난 5월 실종됐다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 담당 경찰관은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됐다며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달 뒤 가족의 재신고 이후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 당시 주변 CCTV 영상들은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뒤였습니다. 여기에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4,540건으로 10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인들은 치안 불안이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합니다.
6: 치안 이런 쪽에도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해야 이 소상공인도 살 수 있고 도민도 살고 관광객도 살고.
5: 제주도는 실종 위기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고 범죄 취약 지역 CCTV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실종 등에 대비해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저장 장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7: 도민과 방문객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제주를 향한 신뢰를 지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5: 실종 사건에서 드러난 허점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4: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빈소를 제주경찰청장이 조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경찰 내부에는 실종사건 처리 지침도 있었지만 실제 실종팀 안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8: 첫 실종신고가 이루어진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숨진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장모 씨. 제주경찰청장이 장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9: 고인이 환자명 올라오는 점이 없도록 철저히
2: 고병기 제주지방청 지방경찰청장입니다.
8: 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이자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입니다. 제주청장은 부경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지난달 11일에서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의 재신고가 이루어진 지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또 부경장이 삭제했던 사건이 이력관리 시스템엔 남아있었지만 재신고 당시 경찰은 이조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해제 처리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지침엔 사건 종결 시 실종자와 대면한 결과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상세히 기재한 뒤 과장이나 팀장의 결재를 받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셀프 해제

0: 가 가능해 지침은 유명무실했습니다.
1: 실종 아동 등및
2: 김성수
1: 가출인 업무
2: 변호사입니다.
1: 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해제를 이제 시스템상 입력을 할 수가 있고.
0: 제주청장은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숨김 없이 공개하는 한편 2중, 3중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4: 8월 2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5: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주 중 1악장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그가 지휘하는 아폴론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0: 8월 2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주 중 1악장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그가 지휘하는 아폴론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에 2026년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23일 일요일까지 열렸는데요. 오늘부터는

0: 롯데 콘서트홀에서 클래식 음악 축제 클래식 레볼루션이 열립니다.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1: 여름에 여러 곳에 있는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 콘서트홀 같이 공연장에서 주최하는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두 곳의 음악 축제가 유명합니다. 롯데 콘서트홀의 클래식 레볼루션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예술 감독을 맡아서 프로그램 구성과 연주자 섭외부터 직접 연주와 지휘까지 축제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0: 카바코스는 세계 정상급 음악가이기 때문에 연주자 섭외가 돋보일 수밖에 없죠. 이번 축제에서 특히 주목할 연주자가 바로 피아니스트 키릴 게르슈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피아니스트 순위를 매기면 항상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음악가죠. 이번 축제에서는 게르슈타인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 9월 1일에는 카바코스와 듀오 리사이트를 열어 바르톡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등을 연주하고 9월 3일에는 피아노 독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폐막 공연에서는 카바코스가 지휘하는 수원 시립 교향단과 함께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만남으로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1: 게르슈타인의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리스트의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집 중 8번째 곡 사냥, 키릴 게르슈타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집 중에서 여덟 번째 곡 사냥, 키를 게리 슈타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는 9월 3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리스트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1: 이번 클래식 레볼루션 페스티벌은 뿌리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클래식 명곡으로 듣는 작품 가운데 각 나라의 민요나 춤, 전통음악에서 출발한 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은 바로 그 음악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바르톡과 코다이,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브람스 등의 작품을 통해서 민속 음악과 전통이 어떻게 클래식 음악의 언어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0: 오늘 열리는 개막 공연이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다이의 갈란타 무곡으로 시작해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바르톡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으로 이어지는데요. 민속 음악을 수집하고 연구했던 코다이와 바르톡, 그리고 고향 체코의 음악적 정서를 자신의 작품 속에 녹여낸 드보르작을 한 무대에서 만나는 겁니다.
1: 이 협연자는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인데요. 안드레이 보레이코가 지휘하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B단조를 연주합니다.
0: 키안 솔타니는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이란기 음악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솔타니는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첼리스트로 활동했고 현재는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무대를 함께하는 젊은 세대의 대표적인 첼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죠.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로 여러 음반을 발표했고 자신의 뿌리인 페르시아 음악을 클래식 음악과 연결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악의 전통과 근원을 찾아가는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의 주제, 뿌리와도 잘 어울리는 연주자겠네요.
1: 솔타니는 협연뿐만 아니라 실내악 무대에도 참여합니다. 8월 30일 카바코스 비올리니스트 앙투안 타메스티,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 스메타나의 피아노 3중주와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2번을 연주합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중 1악장, 키안 솔타니의 첼로,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전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최근 이 사건을 두고 정말 믿기 힘든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는커녕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은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하기까지 했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2: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숙소에서 나간 뒤에 돌아오지도 않은 것 같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1: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장 씨의 연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3: 연락됐는데요. 무사합니다. 다만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네요.
2: 예?
1: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경찰이 장 씨와 실제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죠.
3: 아니, 연락도 안 됐는데 그냥 사건을 끝냈단 거야?
2: 그것도 모자라서 내부 전산망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대.
3: 에?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2: 어, 그렇게 쓰고 실종자 관리 목록에서 기록까지 없앴다던데?
3: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1: 정말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말이지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과연 경찰관 한 명의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질문, 경찰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수색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 누구에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의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1: 자,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투성인데,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4: 네, 사건의 흐름을 짚어보면 믿기 힘든 정황들이 확인됩니다. 지난 5월 12일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흘 뒤 연인이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불과 2시간 만에 본인과 통화했다며 사건의 임의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화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자료 자체를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수사는 2달 넘게 전면 중단됐고 유족의 재신고마저 가로막혔습니다. 뒤늦게 서울에서 재신고를 접수해 수색을 재개했지만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숙소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이 됐다. 뭐 심지어는 뭐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리고 내부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처리, 기록 삭제. 이 정도면은 단순히 일을 소홀히 했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선을 아주 세게 넘은 거죠.
4: 네,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중범죄 혐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제목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수색을 접어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직무를 완전히 포기한 행위죠. 두 번째로

0: 가장 무거운 혐의인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행사주의입니다. 없는 통화를 지어내고 전산 코드를 조작해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법정형이 최고 징역 10년에 달하는 중죄입니다. 세 번째로 동료 경찰관들을 속여 두 달 뒤에 유족의 재신고마저 막히게 만든 위계의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실제로 전산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1: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단순히 뭐 허위 보고를 해서 그냥 끝낸 수준이 아니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까지 해가지고 아예 그냥 관리 목록에서까지 삭제를 했다는 거는 다음부터도 이 사건으로 내가 연락을 안 받고 싶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 게다가 다른 60대 실종자 사건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나오면 나올수록 형사 책임도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0: 네, 단순한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라 규모가 상당합니다. 해당 경찰관이 1년 5개월 동안 맡았던 실종 사건만 무려 298건에 달해 현재 경찰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로 드러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수법이 판박이었습니다. 똑같이 본인이 원치 않는다며 허위 종결하였고 가족들이 세 차례나 다시 찾아왔지만 묵살하다 결국 51일 만에 마찬가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자, 이게 보면은 하루에 한 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하루에 한 건 정도로 그냥 전화통화만 하고 끝냈다. 아무 일도 하는 거죠. 전화통화 한 건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 떠나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 이건데요. 형사재판에서 범행 동기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끝내 왜 그랬는지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 지금 이 사람은 나와서 자기가 계속 연락을 했다는 그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벌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죠.
0: 네, 동기가 밝혀지지 않아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따질 때에는 이유가 필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형량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업무가 너무 몰려서 감당을 못한 거라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겠지만 귀찮아서 혹은 무언가를 숨기려고 방치한 것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처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 역시 형량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결국 동기는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겁게 벌을 내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족들이 가장 알고 싶은 답이 바로 그 왜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 경찰이 부경자형의 허위 종결 정황을 파악해 수사한 뒤에도 장 씨의 최초 신고 112 녹음 파일을 보존하지 않아서 이게 또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경찰의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최초 신고 원본 이거 보존하지 않은 거 이거 단순 뭐 관리 부실로 볼 수 있을까요?
0: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경장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 증거 중 하나가 최초 신고 통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고도 이걸 안 챙겨서 보존 기한이 지나 그냥 지워져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확보했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을 날려버리게 된 셈이죠. 다만 고의로 없앤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까지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명백한 과실인 만큼 업무 태만으로 내부 징계 처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네. 자, 사라진 증거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초 신고 당시에는 확보할 수 있었던 주변 CCTV 영상 상당 부분 사라졌다. 사실 뭐 대부분 다 없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자료가 향후 재판을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0: 네, 정말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1대 CCTV 118대의 영상이 모두 보존기한 30일이 지나 지워져 버렸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엔 영상이 다 살아있었는데 경찰은 삭제되고 두 달이나 지난 뒤에야 늦게 확인해 나섰습니다. 결국 무책임한 종결 처리 때문에 이 사건들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영원히 사라져 버린 셈입니다.
1: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 싶은 게 경찰의 잘못으로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는데 혹시 정작 재판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지 물론 이제 여기서 사라진 증거는 장미란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증거이지만 혹시라도 이 부경장 사건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특히 가장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위 종결 혐의 자체는 통화 내역이나 전산 접속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CCTV가 없어도 입증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제대로 수색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가라는 인과관계입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지면 형사사건에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이나 민사의 입증 책임 때문에 역설적으로 증거를 없앤 쪽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이대로 두지 않고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설령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 달 넘게 수색을 멈추면서 유족이 겪은 고통과 진실을 밝힐 기회를 빼앗긴 피해 자체도 분명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 네, 자 이제 가장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는데요.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만 만약 조사 결과 최초 실종신고 당시에 장 씨가 살아있었고 구조 가능성도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된다면 단순한 허위정결, 직무유기를 넘어서 사망 결과에 대해서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아니면 뭐 더 무거운 책임까지도 검토가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0: 네,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법적인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까지 물으려면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색 당시에 생존해 있었는가, 두 번째로는 제대로 수색했다면 찾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발견 장소가 숙소에서 불과 4,500m 거리라 정상 수색 시 발견 가능성은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망 시점입니다. 시신의 부패 등으로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만약 신고 직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수색을 했더라도 결과를 막기 어려웠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고의를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다투게 될 텐데 바로 이 생존 시점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최대 난관이 될 것입니다.
1: 네, 그런데 만약에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 부경장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0: 네, 이제 만약 타살이라면 진범을 찾는 데 있어서 이 부경장의 은폐행위가 아주 엄청난 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더 크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사건은 뭐 미스터리라고 할 정도로 좀 이상한 내용들 투성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지금 자살이다 타살이다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사실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은 이거를 자살로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첫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이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점은 최근 아버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평소 피해자가 굉장히 무서워하던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1: 네.
0: 따라서 그 야밤에 이 야자수 농장에 자기 발로 혼자 걸어가서 왜 자살이란 선택,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한 최근 국과수 결과에 따르면 설골 골절이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려 숨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타살 정황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사실 설골 골절이 자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살인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난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장미란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자살로 단정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결국 핵심은요.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국가에 대해서 뭐 국가배상 청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는 부경장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손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결국 핵심은 말씀해 주신 대로 범위의 문제입니다. 허위 보고나 자료 삭제 같은 경찰의 위법 행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경찰 때문에 사망했는가라는 인과관계는 CCTV와 녹음 파일이 사라져 입증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망 책임과 별개로 독립적인 손해를 명확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허위 보고로 두 달 넘게 속으며 겪은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이고 두 번째는 증거 멸실로 인해 사망 경위를 밝힐 기회 자체를 영구히 빼앗긴 손해. 이 두 가지들은 국가배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해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김현철의 끝난 건가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2: 네, 네팔 홍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지금까지 390여 명이 숨졌고 1,4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3: 현지에서 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다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불어난 강물에 다리는 물론 주변 건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범람한 강물과 흙더미가 피할 틈도 없이 여러 마을을 덮어

0: 쏟아지면서 네팔은 물론 티베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1: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종됐고 사망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0: 힌두교 성지인 카일라스 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인도인들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통신 전력이 모두 끊긴 데다 진흙더미가 2m 가까이 쌓이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계곡 상류에는 여전히 많은 물과 흙더미가 잔해에 막혀 있어 2차 붕괴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 사흘간 비까지 예보되면서 추가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연락이 끊긴 가족의 생사를 알려는 사람들로 네팔 병원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3: 생존자들은 생활 터전으로 돌아왔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진흙을 덮어쓴 채 중장비에 실려왔습니다. 겁먹은 표정의 할머니를 구조대원이 안아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1: 아내는 산사태로 진흙 속에 묻힌 상태였고 우리는 옥상에 머물렀습니다. 4시간 지나 헬리콥터로 구조를 했습니다.
4: 옥상과 지붕만 겨우 남기고 마을이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길이 끊기는 바람에 구하러 갈 수도, 도움을 청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1: 현장에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갇혀 있거나 묻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4: 병원 앞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눈빛으로 환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1: 남편이 아이들에게 호두와 초콜릿, 라면을 보내고 곧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 실종된 가족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은 빙하 홍수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1: 아들이 홍수에 갇혔습니다. 트럭 운전기사인데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4: 반쯤 잠겨버린 마을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 진흙 속을 뚫고 가서 쓸만한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갑자기 수위가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고선 겁을 먹고 피할 곳을 찾아 뛰어갑니다. 네팔 빙하홍수는 주택 2만 채와 다리 수십 개를 무너뜨렸고 1,000명이 훨씬 넘는 실종자를 남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 네, SNS에서는 긴박했던 네팔 티베트 산사태 대피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3: 육중한 토성류와 파도에 건물도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거대한 흙파도가 계곡 너머에서 다가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폭풍은 계곡을 꼭꼭 씹어삼키듯 뒤쫓습니다.
6: 오 마이 갓, 마르.
5: 간신히 몸을 피한 가운데 뿌연 흙먼지가 안개처럼 꼈습니다. 급류의 속도는 차량을 타도 안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 멀리 파도가 물길을 따라 덮쳐오자 비명이 차를 가득 채우고 급히 속도를 냅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엔 산사태의 위력도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계곡을 따라오던 검은 흙더미가 마을로 향하는 순간 건물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홍수로 인한 급류도 위력은 외한가지입니다. 오토바이와 트럭, 버스는 순식간에 휩쓸리고 건물도 마치 종잇장처럼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야에 들어온 지 단 수초 만에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파도가 담긴 영상들은 피해가 이토록 커진 이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긴박한 현장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과거 인도의 댐 파괴 영상이나 타국 홍수 영상이 네팔 현장으로 둔갑해 유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이번 네팔 홍수 사태는 기후위기에 따른 전 지구적인 빙하 붕괴의 서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실제로 2000년 이후 히말라야 빙하 붕괴 속도는 이전보다 두 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구의 지붕 히말라야 빙하는 계절에 따라 확장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양상은 급변했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40년 동안 히말라야 650개 주요 빙하의 두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연평균 빙하 감소 속도는 이전보다 두 배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융해 현상은 20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 산맥 전체에서 관찰됐습니다. 빙하가 녹아 무너지는 건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의 펠라리아 빙하. 2019년 화면 왼쪽 끝까지 이어졌던 빙하는 차츰 뒤로 물러납니다. 매년 후퇴해 2025년 빙하는 화면에서 사라지고 돌무더기로 가득한 맨땅이 드러납니다. 빙하 녹은 물이 모이면 빙하호가 만들어집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수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18년 사이 전 세계 빙하호의 수량이 50%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늘어난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빙하호가 터지게 되면 이번 네팔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 김영준, 카이스트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장 AI 미래학과장입니다.
6: 전 세계적으로 빙하호 주변 30km 이내에 거주하며 목숨을 위협받는 인구는 1,500만 명에 이릅니다. YTN 관석입니다.
2: 이런 대형수 참사가 일어난 네팔에 도착한 정부의 신속 대응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 세계 각국의 구조 인력도 속속 네팔에 도착하고 있지만 피해 지역으로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팔 현지에 도착한 YTN 취재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이곳 네팔 시간은 새벽 2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한 정부 신속대응팀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쯤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주 네팔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입국 수속을 도왔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같은 항공편을 타고 네팔에 들어왔습니다. 외교부와 경찰, 소방인력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은 홍콩을 경유해 카트만두로 오는 동안 비장한 표정으로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대홍수가 휩쓴 현지 상황이 어떤지 일단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워낙 홍수 피해 규모가 큰 데다 교통과 통신 사정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카트만두에 짐을 푼 뒤에 날이 밝는 대로 네팔 정부와 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장 피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도로와 다리가 끊겨 육로 이동이 힘든 상황이어서 네팔 정부의 헬기 지원이 있어야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국민 실종자 소식인데요.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7: 네,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구조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한국인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피해 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한국인 구조자 9명은 오늘 이곳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홍수 당시 고지대에 머물고 있다가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네, 빙하 홍수가 났던 지역에서는 2차 홍수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7: 그렇습니다.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은 이곳 카트만두에서 120k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피해 지역에서 2차 홍수 우려가 나오면서 구조 작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거대한 자연댐 호수가 형성됐는데 사흘 안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이미 도로와 다리가 끊어져 접근이 힘든 데다 추가 홍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피해 지역 접근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신속대응팀의 활동도 현지 교통 상황과 2차 홍수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2: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지 대응팀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사고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대응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직원 구조와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나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나라 인력 9명은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 해당 발전소는 올해 말쯤 완공될 예정이었는데요. 홍수 피해로 향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4: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트리슐리강 상류.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UT1 건설 현장입니다. 좁고 깊은 골짜기라 물을 가두기 쉬워 수력발전 입지로 좋은 곳이지만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면 파괴력이 커져 이번 사태처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UT1 수력발전소의 공정률은 84%.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물을 발전소 쪽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된 위어댐과 인력들의 베이스 캠프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8: 현재 상부 외연
1: 윤장현 한국 남동발전 신성장 본부장입니다.
8: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지하 발전소는 현재 뭐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 발전소 건설은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억 원 정도로 현지 최대 규모고, 발전 용량도 216메가와트로 대형급입니다. 완공 이후 남동발전이 27년 동안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피해로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3: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외교부 상황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주 네팔 대사대리와 화상연결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0: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9: 이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이 유실돼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네팔 당국의 수색, 구조 자원 투입을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애타게 소식을 기다릴 가족들을 세심히 지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을 챙기는 가족 담당 전담관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와 국민의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11: 우리 재외 국민 9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 외교부 상황실을 찾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고립자 구조 상황을 계속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3: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내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구호 물자와 구호 장비의 현지 수송을 위해 대형 공중급유기 지원 요청을 받고 네팔 카트만두 공항 현지 상황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그너스는 지난 3월 중동 전쟁으로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사막의 빛 작전에 투입됐던

0: 탁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아침 6시 19분 36초입니다. 곧 20분인데요.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유튜브 경제 통마늘 채널 FM94.5MHz Y10 라디오로 보내드리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팔의 충격적인 홍수 피해를 기후재난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노력과 예측, 대비로는 대응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경제 역시 아무리 기업이 노력하고 개인들이 노력해도요. 세상 전체나 정치 환경, 뭐 안보가 나빠지면 그 노력 수포로 돌아가죠. 엔비디아 중심의 미국 나스닥은 실적과 기대에 따른 여파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외교 안보 이슈로 불안한 요소 여전합니다. 경제의 기후는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요? 먼저 국내외 주요 속보와 기후 관련 뉴스들 강영구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고요. 세계의 표정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외신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경제 기후와 오늘의 증시 날씨 잠시 후 오진석 팀장이 분석해드립니다. 최근 종영한 한 드라마에서도 날씨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설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너무 자신의 힘만 믿지 말고요. 다른 자연과 더불어 욕심내지 말라는 인류를 향한 대자연의 가르침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잘 해봅시다.

0: 핵심 뉴스만 쏙쏙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자, 일단은 이 네팔 상황부터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피해 규모 점점 커지네요.
1: 네. 홍수 발생 이틀째입니다. 사망자 수는 390여 명, 또 실종자 수는 1,400명 이상으로 늘어났는데요. 수색 작업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 늘고 있고요. 홍수로 인해 고립된 사람들도 많아서 갈수록 피해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우리 국민의 안전 계속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일단 고립됐다고 알려졌던 10분은 지금 9분이 안전한 곳으로 갔네요.
1: 네.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네팔군 헬기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습니다. 10명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전해지는데요. 남은 한 명은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인데 네팔 직원들까지 구조되면 함께 나가겠다고 현장에 남았습니다.
0: 예, 실종된 9분이 걱정이에요. 지금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 어떤 상태죠?
1: 네, 현지 시간 27일 CNN은 네팔 관광위원회를 인용해서 네팔 홍수로 실종됐던 한국이 4명이 구조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 4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9명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실종되거나 고립된 국민들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0: 예, 지금 9분 모두가 다 연락이 되고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요. 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이번 피해로 많은 분들의 목숨이 더 이상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이후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홍수 피해 같은 경우는. 자, 이번 원인을 이건 단순한 뭐 지진, 뭐 호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후 자체일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는데도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가 지진에 따른 영향이라고 추정했고요. 미국 지질조사국도 4.4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정정했습니다.
0: 네.
1: 지진이 아니라 빙하 붕괴,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본 건데요.
0: 예.
1: 지진은 없었고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지진과 같은 충격이 발생해 붕괴된 빙하가 하류로 내려가면서 홍수가 발생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0: 네, 외신 왔수다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고요. 각 당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야 소식입니다. 자, 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또 연찬회를 열어서 단합에 나섰고요. 일단 민주당 워크숍부터 알려주세요.
1: 네, 더불어민주당 어제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워크숍 가졌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워크숍 마치고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네팔 홍수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죠. 워크숍 차분하게 진행됐고 청와대 오찬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김인석 당대표 기조연설로 워크숍 시작됐는데 여기서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0: 어떻게 언급했습니까?
1: 김 대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PPT 발표를 했는데요. 정 대표는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 중도는 없고 그야말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표만 있다라고 보시는 편이지만 나와 대통령은 다르다. 중도 보수 확장 필요성에도 무게를 두는 쪽이고 중도 보수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0: 예, 자, 이 정청래 대표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확장하겠다, 중도를 포용하겠다 이런 방향 같은데 정 전 대표 이름이 언급됐잖아요.
1: 네.
0: 뭐라고 입장을 내놨을 것 같아요.
1: 네, 바로 SNS의 정 전 대표 공개적으로 자신을 저격한 것은 무례하고 폭력적인 마이크 독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네.
1: 자신을 김민석 대표의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석청대전, 명청대전이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김민석 대표의 분야별 특보 임명도 지금 뉴스가 되고 있네요.
1: 네, 어제 7개 분야 당대표 특보단이 공개가 됐는데요. 기획, 사회적 약자, 정책, 사회단체, 중소기업, 지방자치, 대미외교 이렇게 7개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건 기획 분야 특보의 정봉주 전 의원,
0: 네.
1: 사회단체 분야의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발탁했다는 점입니다.
0: 예, 이 두 분은 사실은 굉장히 기존에도 뉴스에 많이 났던 분이에요. 특히나 정봉주 전 의원. 이른바 좀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강성 이미지 막말 논란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해서 초반 1위를 달렸지만
0: 그렇죠.
1: 선거 막판에 명파리 발언 논란으로 지도부 육성에 네.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 김민석 당시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김 대표의 특보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0: 예, 악연 뭐 이런 것들 다 밀어내고 가는 건지 어떤 문제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도 측근 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또 비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분이 참석했어요.
1: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0: 네.
1: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20분간 강연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힘을 모아 노력하면 다수당, 즉 총선 이길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요. 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0: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또 탄핵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고요. 야당은 역시 비판했죠.
1: 네, 한병도 원내대표.
0: 아, 여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대법원 징역 22년 확정 판결 언급하면서 이번 초청은 헌정 질서를 모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0: 예, 다음 소식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네요.
1: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학생 살해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가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 한국 경북 경산시를 왔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피의자 장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피의자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씨였습니다. 장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씨 피해 여성 A씨 실종 사실을 경찰에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0: 이상하네요. 이 사람이 이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죽였고 이분도 물론 중국인 강사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신고를 했어요.
1: 네.
0: 의도가 있어 보여요?
1: 범행은 20일에 이루어졌고요. 신고는 2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A씨의 남자친구인데 대구로 나간다고 했다가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신고했고요.
0: 예.
1: 또 여성복과 모자 차림, 즉 여장을 하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서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끊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0: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행이 끔찍하죠.
1: 네. 범행 다음 날은 21일 오후 2시 20분 대낮에 한 손에 비닐 검은 비닐봉투를 두고 태연하게 걸어가서 쓰레기 수거 장소에 내려놓는 장면이 CCTV에 확보됐습니다. 시신 유기한 장소가 여럿이고요. 경찰은 수색 작업 벌이고 있습니다.
0: 예, 여러 곳에 분산해서 시신을 유기하는 것 또 한 번 망자를 모욕하는 두 번, 세 번, 네 번 가족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분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기준금리 올렸습니다.
1: 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곧바로 이번 달에 또 한 번 인상한 건데요. 백투백 인상이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0: 이렇게 연속해서 올리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 뭐라고 얘기합니까?
1: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선제 조치의 중요성 강조하는 속담인데 신 총재 가래가 아닌 호미로 막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1: 물가 인상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얘기죠.
0: 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다는 결국 호미로 막아도 될 거를 못 막으니까 결국은 더 큰 도구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그 전에 미리 조치하겠다 이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올리면 대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1: 네.
0: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부담이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 상한이 7%대인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8%대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0: 네.
1: 이 8% 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3억 원을 빌리면 연간 이자가 2,400만 원, 달마다 200만 원을 이자로만 내야 합니다.
0: 지금 서울에서 집 한 채 사시려고 하면요.
1: 네네.
0: 아주 비싼 곳이 아니더라도 한 3억 정도 이상
1: 받아야죠.
0: 대출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자만 200을 내려면 그게 가능할까요?
1: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인 거죠.
0: 네. 정부 예산 관련 얘기도 좀 해주시죠.
1: 네, 정부는 내년에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대 확장 재정인데 그래서 이를 두고 긴축 재정안 하는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0: 네.
1: 신 총재 재정 지출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쓰인다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0: 예.
1: 또 앞으로 계속 금리 올리기로 예정된 거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백투백 인상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올려서 백투백투백 인상할 거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0: 아무래도 지금 자산에 대한 시장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쏠립니다. 이자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에. 근데 이건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시나 다른 데도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경제 코너에서도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0: 네, 간밤에 세계 소식들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외신 산타 이렇게 별명도 붙여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안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홍수 참사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연결됐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같은 또 사람으로서 이 희생자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네팔 그 뭐랄까요? 빙하, 홍수, 기후, 재난, 참사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희생자가 계속 늘어요.
1: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네팔 당국이 실종자 수, 사망자 수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1: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신이 수습이 된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현지의 통신과 교통이 거의 마비가 된 상황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인으로 예를 들면은 일단 한국 남도공 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들 9명이 실종이 됐다고 그러고
0: 네.
1: 10명이 대피해 있다가 그중에서 현장 소장 1명 빼고 9명이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팔 요 지역이 워낙 유명한 관광지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렇죠. 종교적인 뭐 성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0: 예, 그 엄홍길 산악인 엄홍길 대장도 얼마 전에 또 갔다 왔던 곳인데라고 얘기하면서
1: 네.
0: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많이 따뜻해졌다라고 해서 이게 빙하가 녹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기후 재난이라는 말이 이제 기후 위기 극복하자라는 말보다는 훨씬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다라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국제 뉴스면에 계속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예전에 한참 깜깜 얼어 있을 때 산에 가셨다가 조난당한 분들의 시신들
0: 네.
1: 있잖아요.
0: 수습 못하는 경우가 많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때는 못했거든요.
0: 네.
1: 지금은 빙하가 녹으면서 시신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0: 아, 맞아요. 그런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전에 거기에 쓰레기를 엄청 많이 버렸던 거죠.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눈에 파묻혀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게 녹으면서 이 쓰레기를 치우느라 네팔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뉴스 보도들도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히말라야 아, 빙하가 녹고 있구나라는 건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0: 예.
1: 실질적으로 발표된 거는 유엔이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30년간 그 히말라야 빙하의 3분의 1이 녹았다고 합니다.
0: 이야.
1: 그리고 녹는 속도는 지금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요.
0: 네.
1: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히말라야뿐만이 아니라 소위 빙하가 있는 곳, 만년설이 있는 곳은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1: 예를 들면 남미의 안데스 산맥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유럽에는 그 알프스 산맥이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유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빙하 산악 지역의 모니터링 또 국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를 해야 한다.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집에서 이 뉴스를 같이 보던 어린아이가 아니 AI도 있고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 미리 예측 안 돼 이런 말을 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기술을 좀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지금 붕괴할 수도 있고
1: 네,
0: 지금 구조
1: 맞습니다.
0: 우리 구조 인력도 갔거든요. 긴급 대응팀도
1: 네.
0: 그런데 갑자기 또 추가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기후라든지
1: 네.
0: 그럼 또 구조하시는 분들까지 위험해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1: 지금 그게 사실 문제인데요. 원래 상류 지역에 그 호수라고 해가지고 토사라든지 빙하가 막았던 호수 뚝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사실
0: 그렇습니다.
1: 액체 콘크리트라고 하는 진흙이 같이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1.5m 정도 쌓였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투입이 안 되는 거고요.
0: 안 되죠.
1: 도로는 이미 다 끊겼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파내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상류 지역, 그러니까 이 지금 홍수가 발생했던 그 상류 지역에 또다시 얼음과 암석으로 형성된 폐쇄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0: 네.
1: 2차 홍수 가능성이 경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0: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되지 않고요. 그 전에 빨리 좀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 자연의 무서움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연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상황과 세계의 권력들도 무섭습니다. 호르무즈 상황 좀 볼게요. 선박 피격 사건이 있었어요.
1: 그렇습니다. 이 오만 해안 도시 카사브 인근 바다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맞아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선박의 국적이나 운항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미상의 발사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0: 네.
1: 유조선이 피격당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란 소행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0: 네.
1: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세력의 활동일지 모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맞대고 있는 오만과 이란이 임시 통학로 개설과 기뢰 제거를 위한 기본 틀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0: 네.
1: 자, 요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임시 항로 합의에 따라서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영해를 이용을 하고요. 또 나가는 선박은 이란과 오만 영해를 지날 거다. 다시 말해서 중간을 가든지 또는 오만 쪽으로 가든지
0: 네.
1: 그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함은 통항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0: 네.
1: 사실상 미군을 지목을 한 겁니다.
0: 그렇겠죠.
1: 네. 근데 뭐 이거는 이란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나라들의 선박은 통항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기 때문에

0: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자, 혁명수비대는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이란과 오만이 각자 국가의 목 통행료와 그 수익에 대해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란이 통행료 얘기 계속했잖아요. 그리고 통행료 포기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혼자 받기 눈치 보이니까 이란한테 우리 같이 받자.
1: 뭔가 공식화하려고 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요 부분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애꿎은 오만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오만을 공격할 수도 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 네. 네. 이게 불을 끄는 일인지 다시 불을 붙이는 일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은. 자, 들어올 때는 이란 쪽 받아, 나갈 때는 오만 쪽 받아, 돈은 받자. 이렇게 된 상황도 지금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외교관도 복귀시키고 다시 전면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유가는 좀 불안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사실 트럼프의 위협이 더 이상 시장에 큰 동요를 가져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꼭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서잖아요.
1: 네, 탁구.
0: 네, 그 패턴을 너무 시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요동치는 건 아닌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려가지고 82.23달러고요.
1: 네.
0: 브렌트유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87.8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 예, 뭐 이런 가운데 사실 강자가 뭔가 질서를 잡으려고 하면 또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중국, 네. 러시아의 움직임도 궁금합니다.
0: 맞습니다. 그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가속화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중동 전쟁 트럼프 2기 맞아서 동맹이든 적국이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폭격해대는, 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사실은 본의 아니게 반서방 연대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일단 관련 국제회의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인데요. 가장 빠른 건 30일부터 31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가 열립니다. 요거는,
1: 네.
0: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인 다자안보, 그렇죠. 협력기구고요. 10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달 12일부터 13일까지는 인도 뉴델리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5개 나라가,
1: 그렇죠.
0: 시작을 한 건데 지금은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 등 11개 신흥 경제국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죠.
1: 예.
0: 자,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4일은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동방 경제 포럼이,
1: 맞아요.
0: 블라디보스톡에서도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1: 예.
0: 중국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미국에 맞서서 다극화 세계 질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1: 예.
0: 자유 질서 이야기하고 내정 간섭 안 된다. 무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거 안 된다라고,
1: 알겠습니다.
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아주 오래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대탕트 떠오릅니다.
0: 아.
1: 그때도 미소 냉전을 풀어내자인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이 주도 혹은 불안에 대해서 다른 움직임들도 있네요. 참 역사는 흐르고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우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기후를 예측하고 대비하면 또 극복할 수도 있겠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 이 가장 나쁜 재료이긴 한데요. 확실히 질수록 또 잘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들지 않는 돈을 알려드립니다. 머니 네버 슬립 오진석 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1: 반도체를 중심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굿모닝이 될 것 같긴 해요. 엔비디아 실적과 여러 가지 PC 지표들이 나오고 어제 뉴욕 증시를 봤더니 좋아졌네라고 하면서도 이상하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 지수는 강했는데 장은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2: S&P 500이 0.7%, 나스닥이 한 1.5% 이상 올랐고요. 다우도 한 0.2% 올랐는데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가 강했던 건 아니고요. S&P 500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내렸어요.
1: 네.
2: 기술만 3.4% 올랐습니다.

0: 실적
1: 예.
0: 발표되고 뭐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였고 그뒤 컨퍼런스 콜에서 이른바 기대치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거든요.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좀 시차를 두고 반응한 것 같기도 하고요.
1: 일단 숫자를 해석하는 데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엔비디아가 지난 4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하고도 본장에서 주가 내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0: 맞아요.
1: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이제 장마감 상황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고 크기 때문에 매출이나 EPS 같은 헤드라인을 먼저 반영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닝콜 듣고 가이던스 계산하고 증권사들의 이제 추정치, 수정 이런 게 있으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단순히 숫자가 좋았다보다 앞으로도 더 좋을 가능성이
0: 네.
1: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좀 세부적인 분석들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졌고 그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정적 포인트랑 좀이 부분 중요시 해야 된다.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1: 예.
0: 우선순위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베라루빈 관련된 기대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숫자 굉장히 강했죠. 매출이 962억 달러였고, 이게 숫자가 이런 시총 1위 회사가 매출이 1년 동안 두 배가 늘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데이터 센터 매출도 890억 달러까지 올라왔고, 가이던스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게 줬어요. 1080억 달러를 다음 분기로 줬거든요.
0: 예.
1: 이런 상황에서 2028년도 회계년도 매출을 70%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0: 네.
1: 이게 이제 예상치란 40%밖에 안 됐었거든요.
0: 예.
1: 근데 글로벌 시총 1위 회사가 70% 성장을 한다는 게 엄청난 그런 성장세고,
0: 분신술 수준이에요. 예. 한 명이
1: 예,
0: 뿅하고
1: 장난이
0: 더 늘어나는
1: 아니죠.
0: 수준입니다.
1: 예, 이게
0: 와.
1: 단순히 GPU 몇개더 파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0: 네.
1: 모두가 엔비디아 걸 사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장 사이클이 이제 메라루빈으로 간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0: 예, 기대라고 해서 어떤 흐름이나 바람을 타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숫자와 확실한 돌다리를 딱딱딱 확인하고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반대로 좀 메모리 가격 상승 얘기를 그 젠슨 황 대표도 했잖아요.
1: 예.
0: 예, 가격 인상 얘기까지도 나왔고, 물론 그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걱정돼요. 이게 메모리 수급이 다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일단 뭐 숫자 자체로 봐도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엔비디아의 부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수익 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게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지금 가격도 오르고 공급도 빠듯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스러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시면 시장이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0: 네.
1: 왜냐면 마진이 떨어지는 것보다 매출이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걸
0: 아,
1: 숫자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한대 팔아서 마진이 적더라도 판매량과 전체 매출 캐파로 그걸 극복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자신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강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하고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부분에 가격 협상력을 한번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간밤 흐름이라든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놓고 보면 우리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대해도 되나요?
1: 일단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올랐잖아요.
0: 네.
1: ADR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미장에서 보여줬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1.7, 2.5% 정도 삼성전자, SK 각각 올라줬는데, 이제 분명히 호재인 건 맞죠. 그래서 긍정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GPU 수요가 강하다에서 이제 HBM 수요도 강하다. 그리고 수익 성장에는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은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폴리티코라는 미국 언론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품 관세 확대 얘기를 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오늘 좀 눈치 싸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0: 예, 요즘 뭐 분위기 좋다고 깃발 올라왔다고 바로 뛰어나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자금 흐름을 보면. 요거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중국 사실 지금 창신 메모리 반도체나 또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D램, 랜드 플래시 메모리 뭐 우리가 삼성, SK 하이닉스 따라잡고 이기겠다 이런 말 나오는데 공급처 다변화의 우려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 뭐 사실은 얼마든지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중국 업체들이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에는 부담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0: 네.
1: 분명한 건 메모리, 특히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단에 있는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0: EUV, 네.
1: EUV 장비가 필요한데 이걸 할수 있는 장비는 네덜란드에 있는 한 업체밖에 만들지를
0: 그렇죠.
1: 못하거든요. ASML이 이 중국에 수출을 해줘야만 만드는.

0: 있는데 요거를 미국 정부가 통제를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수준에서는 깎아낼 수 있는 반도체의 이제 적층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 당장 SK하이닉스나 삼성의
1: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0: 네, 많이는 없어 보이고요.
1: 예.
0: GM 쪽에서는 그래도 캐파를 좀 잃을 수는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좀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저가 시장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관세 이야기도 역시 이 맥락에서 나온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상무부가 이제 수입 반도체 고율 관세 부과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폴리티코가 보도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칩 얘기만 했다가 갑자기 게임기라든지 서버 이런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얘기가 되는
1: 네.
0: 거거든요. 예, 이제 엔비디아 뭐 HP 서버 이거 다 대만이나 아시아에서 만들잖아요.
1: 네.
0: 그 부분 반영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삼성은 이제 텍사스에 공장 있고 인디애나에 네. SK 시설 짓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0: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올라갔었고 뭐 여러 가지 물가가 아직은 내려가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다른 숫자에 대한 흐름들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0: 물가가 좀 많이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다. PC 물가가 7월에 이제 3.7 전년 대비 올랐고 근원도 예. 3.3 나왔기 때문에 연준 목표치인 2%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 케빈 워시가 연설을 하는데
1: 네.
0: 또 인플레이션 막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설마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 맞아요.
0: 다만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물 공급은 좀 줄이고 단기채로 간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서
1: 예.
0: 이제 양 기관의 돈 풀기와 돈 조이기가 약간 부딪히고 있거든요. 복잡합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밤에 연설 보시면서 방향성을 좀 잡고 주말 이후에 트레이딩 어떻게 하실지를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도 지금 정부 예산은 막 재정은 늘리고 있는데 하는 통제는 금통위에서 금리 올렸습니다. 백투백. 이거 오늘 좀 장에 영향 미칠까요?
0: 일단 어제는 장이 출렁일 뻔하다가 이제 어찌됐든 무시하고 올라간 경향이 좀 있었는데
1: 네.
0: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올린 부분 이거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무너지거나 물가가 막 급등할 때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지금은 그것보다는 금리를 올려도 되는 경제 체력이 있다라고 하는 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은 마찬가지로 있어요. 어제 코스피가 317개가 올랐는데 내린 건 500개가 넘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들, 종목 장세인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압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일관적인 지표 하나로 시장의 흐름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종목별로 나눠보셔야 되고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는 것보다 어쨌든 이자 오르니까 좀 부담이긴 합니다.
0: 맞습니다.
1: 2차 전지나 현대자동차나 다른 주식도 관심 가지시는 분이 많은데 왜 안 오르는지 궁금해하는데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1: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0: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온 얘기가 인베스터 실망 데이 아니냐라는 얘기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
1: 예.
0: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체전을 할 정도로 로봇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 좋다가도 많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1: 네.
0: 경쟁력을 그쪽에서 보여줄 것 같고요. 또
1: 알겠습니다.
0: 테슬라가 잘하는 자율주행을 현대가 어떻게 따라갈 거냐.
1: 네.
0: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1: 로봇 자율주행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진석 팀장이었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네, 대자연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도요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잘 하셨습니다 조금 더 해봅시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천 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4: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나오실 때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영남과 전남 남해안, 강원 남부지방에 최대 80mm, 충청지방 곳곳으로 많게는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도 5에서 50mm가량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2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로 어제 비슷한 수준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부근부터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포 나들목까지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 부근에서 1km 구간 출근길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부근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하기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도 이제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News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는 1,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통신은 네팔 경찰 발표를 인용해 현지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389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과 티베트 지역 실종자 역시 외국인 관광객 777명을 포함해 1,46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색과 구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명피해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국민 구조를 위해 출국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소속 4명을 포함해 소방과 경찰 등 11명으로 꾸려진 신속대응팀은 현지 당국과 협조해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속대응팀장을 맡은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대표는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직원 6명과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지 대응팀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현인 대표 이상 등 8명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사고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대응팀

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직원 구조와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나설 예정입니다.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정 대표이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3개월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부검 결과 특이한 골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감정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머리뼈나 목뼈, 몸통 등에서 특이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설골이라고 불리는 매우 얇은 목불뼈에 골절이 있긴 했지만 사후 부패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과수는 심한 부패나 일부 백골화로 외상이나 질식 등의 논의가 어렵다면서도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제주지방경찰청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고평기 제주청장은 오늘 지휘부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책임을 저버리고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드렸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종자를 안전하게 찾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실종 사건 재조사와 함께 실종 처리 시스템과 절차, 인력 구조까지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해 2중,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이 현재 이란과의 대화는 끊겨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됐다고 느끼지 않는 한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우리는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이 이번 주 발표한 대이란 경제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택권을 갖고 있다며 해군의 봉쇄 조치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 강화에도 이란은 석유 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모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부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판매량은 줄었지만 원유 판매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먼 해역에 있는 고객들에 대한 원유 인도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크네자드 장관은 이어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적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호실적과 그에 따른 기술주 랠리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7% 오른 26,541.35로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8.74% 급등하며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 오른 53,569.44에 S&P 500 지수는 0.72% 상승한 7,730.9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박 2일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후반기 첫 정기국회 대응 방향을 밝힙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비롯해 입법 속도전을 강조할 방침으로 앞서 당 지도부는 지금이 당과 정부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며 입법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리는데 당초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초청 오찬은 네팔 대홍수에 따른 대응을 위해 순연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진상규명 차원에서 제주 사건 현장과 제주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경기 고양에서 진행하는 당 연찬의 2일차 일정을 마치는 대로 제주로 향해 허위 종결 사건의 추가 범죄 혐의점 등을 따질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에 강한 소나기가 오겠고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와 부산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3도, 습도는 81%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유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네팔 소식부터 전합니다. 네팔 홍수로 고립된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안전한 지역으로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다만 연락이 끊겼던 9분은 아직까지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악지형이라 밤에는 수색이 아예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파견한 신속대응팀도 현지에 도착했다고 하니 부디 제발 무사귀환의 소식이 들려오길 간절히 기다려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뉴스 왓당에서 짚어보고요. 여의도로 가봅니다. 이 모명당 인터뷰에서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이번 한 주 숨가뻗던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는 여의도 숙녀 캠프.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터졌던 도파민 가득한 이슈들 꼼꼼히 짚어봅니다. 유튜브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번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에 파괴 올려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나란히 워크숍 연찬회 열고 전열 정비, 네팔 홍수의 금주령도입니다.
0: 네,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어제부터 나란히 1박 2일 연찬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 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민주당은 인천 영종도에서 워크숍을 열었고요. 국민의힘은 경기 고양에서 연찬회 열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인 만큼 입법과 예산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들어간 건데요. 예. 공교롭게도 양당 모두 이제 밖으로는 정기국회 전쟁 준비하면서 안으로는 좀 당내 갈등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0: 네, 근데 네팔 대홍수 피해 때문에 여야가 진행을 좀 고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1: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 발생이 한국인 9명이 실종되거나 고립된 상황 놓고 네. 이거 행사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양당이 좀 합의를 그러니까 전화를 통화해서 뭐 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고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지만 이제 공식 만찬에서 술 마시지 않기로 했고요. 또 민주당은 원래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의원 전원이 청와대 오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거 좀 취소됐습니다.
0: 비공식 만찬에서는 술 드셨겠죠? 근데 아우 저는 민주당이 뭐 집권 여당이고 당원도 많고 당비도 많고 뭐 그러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기 초호화 호텔 리조트잖아요. 인스파이어 아레나. 네. 거기서 하는 게 맞았을까? 전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윤예솔 네. 기자님도 어제 다녀오셨죠?
1: 네,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0: 어땠어요? 되게 화려하잖아요, 거기.
1: 네, 너무 화려했고.
0: 좀 어떤 연수원 같은 데 빌려서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네. 좀 화려한 거에 비해서 네. 그래도 분위기는 초반에 좀 되게 무거웠어요.
0: 무거웠어요?
1: 네, 네. 저기 네팔. 그 네팔 사태 때문에 다들 좀 너무 이제 들뜨지 말자 네.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고 네. 네, 이미 조금 예약이 다 되어 있고 해서 좀 네. 취소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0: 아니 근데 민주당 워크숍에서 또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뉴스인데요. 민주당 전대 끝났는데도 노선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공개 충돌입니다.
0: 네 아니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김민석 대표는 통합, 화합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제가 좀 언뜻 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를 갖고 정청래 대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막 공격성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1: 네, 어제 좀 서로 아니 정청래 대표 측에서 상당히 강한 표현이 오기도 했고 네. 김민석 대표도 좀 너무 자주 정청래 대표를 언급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제 김민석 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직접 PPT 띄우면서 민주당 앞으로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했던 게 좀 문제였어요. 네. 이제 화면에 중도보수 확정과 구조적 다수 그리고 한쪽에는 단결하라 중도는 없다 이런 키워드를 나란히 두고 네. 이제 중도는 없다라는 부분이 정청래 전 대표의 노선이다 약간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직접 워딩을 좀 전해드리면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계엄 이후에 극단 우측으로 넘어갔던 보수층의 빈 공간까지 우리가 좀 가져와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이 이 노선을 선택해서 내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0: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인물,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노선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아예 노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규정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되게 지지율이 높았는데 네. 지방선거 이후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친명계 대표 주자인 자신을 선택했다는 이유는 이제 민생 실용 확장. 이게 정부의 노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정청래 대표 가만히 있었습니까?
1: 어제 그 발표할 때부터 좀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해요. 저는 좀 뒤쪽에서 잘 안 보였는데 주변에 있던 분들은 얘기를 해줬는데 표정이 좀 안 좋았고 예. 끝나자마자 한 몇 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좀 반박을 했어요. 표현 수위가 되게 셌는데
0: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1: 네,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폭력적인 마이크 독재다. 모욕 주기식 일방적 난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니 참.

0: 왜 이랬을까? 참 생각이 참 저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김 대표가 정청래와는 절충이 어렵다고 한 부분도 정청래 대표 측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쾌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네, 그정전 대표는 이 부분 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삼았어요. 그 전에 또 이제 엊그제 두 분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긴 했었거든요.
0: 웃으면서.
1: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중도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0: 아.
1: 그게 1, 2분 정도만 얘기한 건데 마치 자기랑 엄청 깊은 대화를 나눠서 노선을 이렇게 정리된 것처럼 얘기를 한게 상당히 억울하다 그러면서
0: 네.
1: 나는 이제 여당이 여당답게 잘하면 중도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이 야당답게 잘하면 중도가 야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였지 중도는 없다론자는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와 절충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좀 삼았어요. 어쨌든 김 대표의 노선이나 본인의 노선이나 뭐 하나 정답은 없는 건데 마치 뭔가 당신의 노선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규정했다는 점,
0: 그러니까요.
1: 네, 문제를 삼았습니다.
0: 최민희 의원이나 뭐 다른 친청계 최고위원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때요? 분위기는?
1: 네, 그래서 어제 워크숍 세션이 완전 끝나기 전에 한 5시 반쯤에 정전 대표가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와서
0: 네.
1: 차를 타고 나갔고요. 그 옆에 이제 대표 친청계 의원인 김영환 의원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정복 의원도 친청계 의원을 분류되는데 문정복 의원도 6시쯤 좀 자리를 뜨면서 기자들한테 김민석 대표의 발언 되게 부적절했다 이렇게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아예 페이스북에 마이크 독재 맞다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썼습니다.
0: 최민희 의원도 막그 페이스북에다가 본인
1: 네.
0: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친청계 분들이 좀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당내 화합 통합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1: 네.
0: 그렇게 싸웠는데 러브샷 한번 한다고 이게 통합이 될 거면 그렇게 안 싸우죠.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연찬회 소식입니다.
0: 네.
1: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안으로는 뭉치자 박근혜도 출격입니다.
0: 오,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에 직접 참석했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1: 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당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를 직접 찾은 게 처음이라고 해요.
0: 처음이군요.
1: 네, 박전 대통령이 이제 연찬회 참석해 약 15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0: 네.
1: 메시지는 좀 명확했다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 밖에 적을 상대할 때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네.
1: 이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 나올 수 있지만 서로 부정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국가 국민 먼저 생각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0: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1: 네, 국민의힘도 계속 당내 내용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현역 의원 징계 문제도 있고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문제도 있고 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0: 네.
1: 이런 상황에서 박전 대통령이 지도부 중심 단합 요거를 좀 강조한 점들을 들고 이제 당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연찬회 끝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이제 저기 장동혁 대표 편 들어준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온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쏟아졌다고 해요.
0: 오, 장 대표는 뭐라 그래요? 기분 좋아요?
1: 장
0: 좋아요?
1: 대표는 네, 분위기가 되게
0: 오,
1: 좋았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좀그 연설을 꺼내면서
0: 네.
1: 당은 같은 방향 바라보고 함께 싸워나가는 동지들이 모인 집단이어야 한다. 또 내부를 향해 싸움을 거는 거는 신이나 동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단합 메시지를 당내 비판 세력 겨냥하는 데까지 이렇게 좀 연결을 한 걸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0: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힘 실어줬다고 안 봐요. 왜냐면은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 진짜로 힘 실어주려면
1: 네.
0: 딱 정확하게 적시를 해요.
1: 아.
0: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랬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정정식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신경 쓴 거다. 두분 사이가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게 완벽하게 힘을 실어줬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국민의힘은 내부 단합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1: 네, 어제 장 대표가 좀 메시지가 셌어요.
0: 네.
1: 이재명 정권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 붕괴 속도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 4년 어떻게 더 맡겨놓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0: 네.
1: 정점식 원내대표도 부동산, 주식, 물가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정부 실정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0: 네. 어쨌든 두당 모두 통합을 바로 외친 그날 내부 갈등이 드러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와
1: 네.
0: 관련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네팔 대홍수 사망자

0: 1,159명으로 급증. 한국인 9명 연락 두절. 정부 신속 대응팀 급합니다.
1: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0: 네, 어제 1시 기준인데요. 오늘 1시 기준입니다. 네.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359명, 실종자는 910명까지 늘었습니다.
1: 네.
0: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이 30여 개국인데 500명이 넘는다고 해요.
1: 네.
0: 또 우리 국민 피해가 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이 아직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1: 네.
0: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좀 현지에 고립되어 있는데 이 중에 네. 9명은 어제 안전한 지역으로 좀 옮겨졌고요. 나머지 1명은 이제 현장 소장인데 이분은 현지에 남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추가적인 피해는 아직은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1: 네. 지금 막 속보 들어온 거는 사망자는 389명,
0: 아, 네.
1: 실종자는 1,5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왔고요. 우리 정부도 구조 인력을 급파했죠?
0: 네. 정부가 어제 11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네팔로 급파했고요. 현재 카트만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들을 이제 일종의 선발대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상황에 따라서 수십 명 추가로 파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가도 문제가 뭐냐면 실종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1: 네.
0: 지금 뚝이나 뭐 다리들이 다 끊어져 있는
1: 그러네요.
0: 상태고 도로도 한 40km가량 끊긴 것으로 좀 파악이 돼서 이게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구조에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제가 뭐 유튜브로 좀 화면을 좀 봤지만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솔직히 잘 체감이 안 오거든요.
0: 네.
1: 그 직접 현지에 있는 분과 좀 통화하면서 취재하셨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팔에서 이제 13년째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 허현약 선교사 부부와 좀 직접 연락을 해서 현지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마을 전체가 완전히 좀 갯벌처럼 바뀌었고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전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이제 띠무레와 샤브르베시 지역은 중국 국경과 좀 맞닿아 있는 곳인데
1: 네.
0: 이곳이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폭발하듯이 막 물이 밀려들어서 정말 순식간에 동네가 사라졌다 이렇게 묘사를 좀 하셨습니다.
1: 대처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0: 네.
1: 아니 근데 홍수가 서서히 불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이게 덮친 모양 그런 거죠?
0: 네. 이제 뭐 그 선교사 부부가 하신 표현이 굉장히 좀 생생했는데 쓰나미처럼 갑자기 평화롭던 오전 9시에 막 물이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1: 네.
0: 흙과 물이 한꺼번에 마을을 이렇게 삼켜서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또 수도와 전력시설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물 공급도 끊겼고 통신도 원활하지 않아서 이래저래 힘들다고 합니다.
1: 문제는 앞으로 뭐 비가 더 온다라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0: 네, 그게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흘 정도 현지에 비가 더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에게 이제 인접한 주민들에게는 2차 홍수 가능성이 있으니 대피하라 안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피를 하라고 안내를 해도 식수와 식량 뭐 같이 모여 있을 곳 이런 곳들이 현저히 부족한
1: 그렇죠.
0: 상황이라서
1: 네. 네.
0: 대피만이 좀 능사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1: 네.
0: 또 지금 물살이 워낙 강해서 떠내려가신 이제 사람들이 인도로까지 또 국경을 넘어갈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실종자 수색이 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무엇보다 이제 소식이 끊긴 우리 국민 9분의 구조 소식이 좀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0: 네, 정부 이제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네팔 당국이랑 수색 구조나 규모 방안 협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국내에 40여 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 꾸렸고요. 두산그룹은 피해 지역 구조와 복구를 위해 500만 달러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이제 연락 끊긴 우리 9명 국민 소재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며칠간 구조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잘해주셨고요.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다.

0: 시티 OCL 9단지 오션 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5: 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이라이트는 단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이었을 텐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5: 제가 이제 뭐 방송도 진행하지만 패널 활동하면서 김민수 최고위원님 비판도 좀 했는데.
6: 아, 예. 제가 사실은 뭐 다른 방송들을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네. 비판 많이 하신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5: 근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6: 아유, 별 말씀을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5: 저희 이제 제가 직접 뵈면은 네.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 그 지방선거 전에 미국에 진짜 왜 가셨어요, 진짜?
6: 미국에 미국에 사실은 꼭 가야 할 타이밍이었다고 봐요.
5: 그래요?
6: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원래 그때 저희가 4월에 갔었죠.
5: 네.
6: 4월에 갔었는데 1월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 근데 1월에 한번 취소가 됐고 네, 내부적으로 네. 또 3월 달에는 사실 숙소까지 예약을 했는데 이게 3일 전에 공개했는데 정보가 샜어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야 의원들이 미국 방문 계획이 갑자기 나왔는데 그게 저희들 일제랑 똑같았었습니다. 이거 비공개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네. 얘기한 적 없는.
5: 네.
6: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은 일정으로 가는 것은 또 아무래도 뉴스가 분산될 것이고 해서 급하게 또 취소했죠, 일정을.
5: 네.
6: 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잡았던 것인데 일단은 당시에 우리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으셨고
5: 네.
6: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상황 자체가 국내에서만 해결되지 못한다는 또 우려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깨진다, 법치주의가 깨진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가장

0: 강한 동맹국인 미국과도 좀 교신을 하기를 바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도 꽤 했습니다만 미국과의 어떠한 채널, 대화 채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갔던 것이고 사실 우리가 장동혁 대표님이랑 저랑 이틀 빨리 출발했죠. 그런데 이것도 긴급하게 이틀 빨리 출발했던 것도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 셋이 알면 비밀이 없다.
1: 그렇죠.
0: 네, 셋이 알면 비밀이 없는데 이 이틀을 빨리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4월 달에 사실은 해방 놀 시기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방해 공작이 들어올 시기가 없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서 그 9박 10일의 기간이었는데 실제로는 뭐 숨쉴 틈 없이 좀 일정들이 바빴다. 왜냐하면 거기 수행원들을 많이 데리고 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과 수행원들 다 합치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행원들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들어가서도 저희들이 거의 밤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글들도 다 직접 쓰시고 저도 보조하고 거의 뭐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네 이렇게 일을 빡빡하게 해왔는데 네. 뭐 언론들
1: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0: 레거시 언론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 네. 저희 지지층들은
1: 좋아했어요.
0: 네, 굉장히 그 분위기가 뜨거웠다. 그러니까 아니, 그 이런 것들도 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성과, 온도 차가.
1: 네, 네. 성과는 뭐 차치하고 그 화제가 됐던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을 왜 찍으셨으며 그거를 또 왜 또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게 하셨는지.
0: 그 언론에 공개되게 한 과정은 제가 볼 때 이게 참 우리 당의 못난 모습 같은데 우리 당에서인 것 같아요. 내부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의원들 단톡방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그 워싱턴에 사시는 주민분께서 저희들 보시니까 이제 반가워서 사진 찍자고 하시고 뭐 네. 사진 찍으면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1: 찍으신 거예요?
0: 네,
1: 갑자기?
0: 찍은 건데 네. 이제 거기 첫 미팅을 마치고 당연히 여기 그 저희 국민들께서 사진 찍자고 하시면 저희들은 어느 곳에서나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1: 근데 그것 때문에 것이고. 욕 많이 먹은 거 아시죠?
0: 근데 그 사진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이 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나 이 정치에 대한 경험이 많은 패널들이 이 사진 한 장으로 그 일정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덜 성숙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요즘에 보면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에 대한 여론이 좀 확 갈리는데 이 뉴 미디어에서는 당시에 그 미국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했었고 그리고 지금 네 굉장히 환호했었고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력까지도 다 이 지지자들이 올릴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트럼프 정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의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럼 무슨 채널 만들었는데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지만 지금 그 이후에도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내한했을 때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를 만났죠. 최근 네. 한 달 이내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미국의 그 트럼프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방한하실 때마다 장동혁 대표와 저를 만나고 가신다.
1: 알겠습니다.
0: 네, 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은 비판을 네. 많이 했고 또 좀 고위급 인사 만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네.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어요. 연천에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어제 참석하셨죠?
0: 했죠.
1: 전반적인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0: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우선은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네. 예상했던 네. 반쪽짜리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불식시킨 것 같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게 당내 갈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연찬회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이런 폭정이나 일방 독주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하나로 좀 뭉쳐져서
1: 그러겠죠.
0: 좀 진지한 네.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1: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셨잖아요.
0: 그럼요. 네.
1: 그때도 분위기 좋았어요?
0: 일단 너무 좋았죠.
1: 좋았어요?
0: 네. 네, 그럼요. 네.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실 때 제가 맨 앞열에 앉아 있으니 네. 최고위원이라서 네. 맨 앞에 있으니 뒷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네. 여기 들어오신다라고 할 때 일어서서 뒤로 돌았을 때 제 시야에 보였던 데부터는 뭐 기자님들도 일단 좋아서 막 사진을 계속 찍으셨고 네. 웃음 입꼬리가 네. 이렇게 올라가셔서 찍으셨고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 다 박수 치시면서 뭐 환영하셨고 또 이렇게 가시다가 저보고는 또 잠깐 정지하셔서 또 악수도 해주시고 TV 잘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0: 싫어하시는 분이야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항상 뵈면 죄송하죠.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님 뭐 아픈 각오도 있고 사실 우리 당에 계신 후배들을 보면 원망도 많을 텐데 이게 과거나 원망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이야기하시고 단결을 이야기하시고 본인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1: 들었어요.
0: 네. 네. 네, 본인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시지 않고 그런 원망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대안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분위기는 다들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네. 불러들인 것은 역사의 퇴행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만큼 국가와 국민만 생각했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 탄핵이야말로 정치적 탄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탄핵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을 꺼내들었었지만 실제 유죄로 판결났던 것들은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수층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정치적 선고를 받았던 것이지 이 법에 의한 선고를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저 말고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역사 앞에 다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그래요? 어떠한 네. 방식이 있어요?
0: 저는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면 된다라고 봅니다.
1: 그런데 최고위원님 네.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파 정당은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0: 저는 비겁했다라고 봅니다.
1: 비겁해요?
0: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꿀이 자르듯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는 것이다. 역사에서도 지고 문화에서도 지고 정치에서도 진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 방송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사석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패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박근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 절대 돈 장난 쳤을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이것은 정치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정치 구조를 안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억울한 부분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을 여기 대다수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분들이 이게 여야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어려서 정치권에 들어있지 않았지만은 우리 보수 정치인들 제가 그때 되게 좀 분노했었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들 참 비겁하다.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네. 우리와 약간 정치적 결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보수 정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과 같은데 이게 대통령을 손절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부터 저는 보수 정당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봅니다.
1: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지방선거 때 각 지역을 다니면서 뭐 선거운동 유세 도와주셨잖아요.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다니셨던 곳 다 선거 졌어요. 강원도, 충청도, 부산 다 졌어요. 국민의힘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0: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단편적인 수치를 보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1: 아니, 예를 정당에서 들어서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0: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까지만 해도 경북 빼곤 다 이긴다라고 했거든요. 네. 네, 경북 빼고 다 이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또 선거가 끝난 후에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졌다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 누구 한 명의 영향이 아니에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쳐도 이게 선거 결과에까지 이어지진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나 제가 이건 항상 하는 말입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누구 한 명의 몫이 아니다. 이 선거의 승패는. 근데 여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나와서 이 수치의 변화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는 우리 어떤 누구도 객관적인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집을 충분히 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완패할 거라는 선거에서 그래도 선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보수 네. 결집으로 앞으로의 선거를 이길 수 있어요? 중도층이나 또 합리적인 보수층이 그래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힘에 맡겨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과거퇴행적 아니에요?
0: 전혀 그렇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당이라는 것은 이건 헌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정당법에도 나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결사체인 것이고 이 네.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확장을 하는 것이

0: 많은 분들이 중도확장, 중도확장 하면서 실제로는 좌클릭을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이 얼마나 좌클릭하면 민주당보다 좌클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진보로 변하면 민주당보다 더 진보 진영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보수의 장점이 정말로 많고 보수의 가치가 곧 국민을 살리는 가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의 가치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확장이 되지 않는 것이지, 이 보수의 결집을 시켰기 때문에 중도확장을 못한다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1: 그러면 최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의 지금 보수의 가치는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0: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연구되었던 정치 사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수의 가치라는 건 현대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명확하게 많은 연구를 통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
1: 아니, 근데 그럼 원론적인 거
0: 그러니까
1: 말고.
0: 타인의 권리. 아니요, 여기에 모든 게다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의 자유, 타인의 권리, 여기를 이재명 정권이 지금 가장 많이 침범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 그러면 이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를 통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많이 침범하는 것이고, 또 보수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국방을 주장하는데, 지금 이건 역시도 이재명 정권이 가장 침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공동체의 질서도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며, 또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예국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럼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간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누가
1: 아,
0: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1: 그럼요.
0: 제가요, 방금 이
1: 그럼요.
0: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이 다섯 가지만으로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수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방금 원론적 얘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보수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1: 근데
0: 이
1: 지금
0: 원론적인 가치조차도.
1: 장동현 대표는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윤호개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말하면 안될것 같고요.
1: 왜요?
0: 이것은 참정권을 주장한다라고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1: 부정선거라고
0: 그러니까
1: 올림픽공원에서 계속
0: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 말씀하시잖아요.
0: 말씀드릴 건데, 참정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죠. 투표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참정권이 침해당했다, 그럼 참정권의 주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이제는 저는 이 용어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께서 이걸 부정선거로 표현하든 부실선거로 표현하든 중요한 것은 참정권이 침해당했고 왜곡되어졌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지금 투표자 수를 기입하는데 이것을 오차로 5표, 10표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다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이걸 1시간 전에 미리 입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정이 아닌가요? 이것을 부정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부정은 말 단어 그대로 잘못된 것인데, 잘못 행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하고 투표지의 숫자가 맞지 않고 투표율을 미리 입력을 하고, 이것을 부정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부정이냐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예를 들어 명확한 설명이었고 이에 대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부정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조사를 아직 안 해봤는데, 조사를 안 해봤는데 우리가 신인가요? 부실인지 부정인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언론들이 부정이라는 말에 학을 떼는지.
1: 그러니까요, 제가 최고위원님, 부정선거라 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 조작을 하는 것이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예를 들어서요, 선거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과 제가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100표야. 51표를 받는 사람이 이겨. 근데 사람들이 우리 앵커님한테 야, 한 5표 주면 5표 정도를 더 넣었어요. 근데 선거 결과는 제가 이겼네. 이건 부정이 아닌가요? 이것도 부정이죠. 예를 들어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단한 표라도 이상 행적이 있었다면 이것은 부정인 것이다. 부정 시도인 것이고 부정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것이 선거의 결과를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역시도 전수조사를 통해야지 확인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야 이런 부정은 일어났지만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거야라고 확정짓는 것이 더 비논리적이지 않을까.

0: 이거는 수사 결과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1: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메시지와 행보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당대표로서 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0: 100점 만점의 사람은 없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치에선 특히 100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전 51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가.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1: 네.
0: 네, 여기에 개혁 방향인데
1: 네.
0: 이때까지 국민의힘 저도 여기 혁신위원으로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혁 방향을 정해놓고요. 개혁은 막상 이뤄진 적이 없어요. 어떤 개혁도 기억나는 게 없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이때까지 개혁한다 개혁한다 하면서 무엇을 개혁했나라고 하면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중진 눈치를 봐요. 국회의원 눈치 보다가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감동 주는 개혁이 없는 것이고 지금 많은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1: 오, 중진들의 네. 목소리가 저항이라고
0: 그렇죠.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게 기득권의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개혁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저항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항의 목소리가 나올 때 이 개혁 방향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 이재명 정권 뭐 이재명의 지지율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 등을 분석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고 계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1: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협위원장 직선제 이거는 관철이 됩니까? 의지가 강합니까?
0: 이거는 대표님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최고위원 대다수의 의지에서 시작됐다고
1: 그래요?
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의외로 제가 말을 제일 안 꺼냈던 것 같아요.
1: 그러신 것 같아요.
0: 네, 제가 네. 말을 꺼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약간 시기에 부담이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1: 네.
0: 네, 저는 시기에 부담이 있다고 느껴서 제 입에서 나왔던 얘기도 아니거니와 다른 최고위원들 입에서 나왔고
1: 네.
0: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당원 주권으로 가는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의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게 8월에 다 그만두게 돼 있는지를 몰랐어요.
1: 아,
0: 근데
1: 네.
0: 전 좀 원칙주의자라 이런 부분에 당원 당규에 나와 있다면 시행해라.
1: 네.
0: 당원 당규에 있다면 이거를 이때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인가. 그러면 시행해라. 원칙대로 해라.
1: 네.
0: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결국에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한 논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이게 뭐 중요한 법안 통과하면서 야당과 대화도 없이 숙의도 없이 혼자서 통과시킨 민주주의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당내에서 중요한 사안인 것만큼 숙의 과정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듣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님도 저도 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1: 당원이다.
0: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의견들이 조율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1: 아, 그러세요?
0: 네. 네.
1: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보수의 마태형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동훈, 이준석 다 포함되니까?
0: 보수의 맏형이잖아요. 근데 맏형이라고 해서 모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무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0: 개인적으로.
1: 선별적이에요?
0: 왜냐하면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집을 같이 꾸려갈 준비가 된 사람들.
1: 네.
0: 이 집을 가정을 잘 꾸려갈 가치가 같은 사람들의 하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집을 와해시키고 가정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족으로서 받지 않는 역할 역시도 맏형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둘 다 해당돼요?
0: 네.
1: 두 분 다?
0: 뭐 제가 여기 특정인을 두고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1: 네.
0: 이에 대한 선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오.
0: 그리고 이 선별 과정은 아마 제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오, 그러세요?
0: 네. 네.
1: 장동혁 대표 다 잘해요? 어때요? 어때요? 보시게?
0: 저도 사실 적지 않은 당대표를 봐왔고 그리고 멀리서 본 게 아니라 가까이서 봐왔거든요. 저는 당협위원장으로 정치 입문을 했기 때문에 8년 전에 그래도 당의 중심에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지 않은 당대표, 적지 않은 비대위원장을 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건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1: 네.
0: 그럼 누군가가 얘기할 땐 자기 말을 잘 안 합니다. 계속 듣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 얘기 듣고 그냥 자기가 결심한 대로 결정하는 거
0: 그렇지
1: 아니에요?
0: 않습니다.
1: 그렇지 않아요?
0: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했던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 이것은 전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약속한 것, 내 유권자와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정치만큼 훌륭한 정치가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는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개혁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민생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 과정은 다 아프거든요. 오죽하면은 개혁 껍데기를 벗긴다라고 하겠습니까? 가죽을 벗긴다라는 건데 이 개혁 과정에서 진통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개혁 아니죠.
1: 알겠습니다.
0: 네, 라고 생각합니다.
1: 장동혁 대표 네. 잘못한 거 하나만 좀 지적해 주세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쉬운 점, 잘못한 점 뭐가 있을까요?
0: 제가 볼 때요.
1: 네.
0: 장동혁 대표가
1: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좀 찾기가 네. 쉽지가 않네요.
1: 알겠습니다. 네. 네. 최고위원님 오늘 나오셔서
0: 우리 질문하시기로 한 거 거의 다 못했네요.
1: 아유, 근데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 거 많이 여쭤봤고요. 네. 자주 나와주세요. 네,
0: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자주 불러주시고 왜냐하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님의 생각이나
1: 네.
0: 그리고 지금 우리 지도부가 가진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네. 생각한다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나와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1: 알겠습니다.
0: 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김민수 네. 최고인이셨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경부고속도로 양산 분기점 부근 갓길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근길에 사고가 없도록 이일 때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9: 오늘 폼 미쳤다.
10: 미쳤다.
11: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2: 미쳤다. 우와. 우와.
13: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초대 손님 JTBC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신 기자님.
3: 네.
0: 아니 그렇게 저희 뉴스명당 나오고 싶다고 저희 PD님한테 네. 그렇게 애골복골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네. 사실관계를 좀 정정해드리면
0: 아니에요?
3: 장성철 수장이 저한테서 얻어서 헤어나 한 번만 애골복골을 하시진 않았지만
0: 사실을 그렇게 밝히시면 어떡합니까?
3: 아, 근데 제가 워낙 뭐 평소에 장 소장님한테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 뭐 저희 방송에도 나오시고
0: 아유,
3: 예전에 또 취재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꼭 한번 나와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장 소장님 진행하는 방송에 나올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입니다.
0: 아유, 저 감사하고요. 우리 네. 신 기자님 정말 저 국회 있을 때
3: 네.
0: 우리 의원회관에서 보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네. 그랬었는데
3: 네.
0: 또 이런 날이 오네요.
3: 그러니까요. 격세지감입니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3: 아 근데 무슨 로고송이 그렇게 자의식이 흘러넘쳐요.
0: 밤에 아마 누우시면은 자꾸 귀속에서 생각날
3: 장성철,
0: 거예요.
3: 장성철, 장성철. 뉴스 명당 장성철.
4: 브랜드 파워가 1등이잖아요. 정치권에서.
0: 그러니까. 네. 저 어제 구독 나왔어요. 이렇게.
4: 전체.
3: 와.
4: 정치권 1위.
0: 정치권 1위예요. 예. 보여드릴게요.
2: 아,
0: 좀
2: 역시.
3: 예. 1위가 라디오에서
0: 여러 가지가.

0: 있어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1: 장르만 여의도 없었어요?
0: 없어요. 뉴스 현장입니다. 장성철입니다.
1: 11시에 장르만. 네. 네,
0: 저도 시청하겠습니다. 네. 자, 김민석 대표 통합 얘기하고 있는데 파열음 나는 민주당. 아, 이거 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승윤 변호사님.
2: 네.
0: 어제 의원들 다 모인 공식 워크숍이었어요. 뭐 김민석 대표가 PPT까지 띄우면서 정청래 대표 뭐 7번이나 얘기하면서 우리 말이 오라 중도 외연확장해야 돼 정청래는 틀렸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2: 네.
0: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2: 저 어젯밤에 굉장히 깊게 숙고를 해봤거든요. 최대한 객관화를 해야 된다.
0: 결론.
2: 네. 정청래 대표라는 이름을 네. 거론하면서 하시지 않았어도 좋았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0: 네.
2: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여당 대표인 시절에 여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때도 굉장히 완곡하게.
0: 그러니까요.
2: 돌려가지고 네. 이게 여당이 그 야당일 때처럼 하면 안 된다. 여당은 네. 좀 달라야 된다. 품어야 되고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신 네.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다 언론은 오, 정청래 저격했네? 이렇게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됐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야당일 때 권력 쟁취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일관하는 것이 너무 답답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0: 네.
2: 이대로 가다가 민주당 망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만 망한 게 아니죠. 대통령도 망하겠다 이 생각까지 저는 심하게 들어서 아주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얘기니까 시원하겠지만
0: 네.
2: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네. 신혜영 기자님, 기자 네. 입장에서는 그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야, 뒤끝장렬.
1: 굉장히 생경한 풍경이었죠.
0: 그쵸?
1: 보통 이제 워크숍이라고 하면은 대표가 축사 정도를 하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당내 분과별로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고 총선 전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김민석 대표가 PPT까지 준비해서
0: 그러니까.
1: 이거는 강연을 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의원들아 한번 들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0: 그렇죠.
1: 형식이었다 보니까 그 형식 자체가 굉장히 좀 생경했고 실명 거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는 근데 아마 이제 어쨌든 당대표는 내가 됐고
0: 네.
1: 우리가 원팀으로 가는 거니까 앙금 같은 거 별로 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0: 네.
1: 낙선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0: 네.
1: 또 어쨌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은 약간 틀렸어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 듣고 의원들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친명이다 친석이다를 다 떠나서 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0: 그렇죠.
1: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0: 되게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정청래
1: 네.
0: 대표는.
1: 근데 이제 한 뭐 굉장히 뭐 중량감 있는 한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역지사지가 됐겠지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0: 아, 당대표 있을 때
1: 에,
0: 그렇게 한 행동들.
1: 그러니까 이제 실감 나겠지 바뀐 게라는 얘기도.
0: 윤희석 대변인님. 정치권 우리 한 30년 있었잖아요. 전당대 많이 봤고
3: 네.
0: 연찬에도 많이 봤는데
3: 예.
0: 처음입니다. 이런
3: 예.
0: 경우. 왜 그랬을까요? 김민석 대표.
3: 자의식 과잉이 아닐까요?
0: 그래요?
3: 예. 강수영 변호사나 신 기자님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0: 너무 점잖아 지금. 오늘 재미없어. 이걸 안 돼요.
3: 김민석 대표.
1: 원래 어떤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0: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1: 네.
3: 김민석 대표 이제 당선되고 한 열흘 정도 지났나요? 근데 좀 실망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 기대치를 사람들이 가졌는데
0: 네.
3: 지금은 행보 하나하나가 아 이분은 진짜 당대표가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오, 네.
3: 그게 로망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어원 따지면. 그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당대표 되고 싶어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0: 네.
3: 뭐 위원회도 막 몇십 개씩 출범시키고 무슨 방송 네. 국 만든다부터 네. 시작해서
1: 매같은.
3: 조희대 씨
1: 네.
3: 그리고 그 PT 하는 장면은
0: 네.
3: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0: 아니,
3: 지금
0: 하도 이해가 안 돼요.
3: 그게 무슨 뭐 기업가들 하는 그거를 꼭 쫓아서 그렇게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정청래라는 본인과 가장 경쟁했던 분을 굳이 거명을 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겼어. 전당에 있고 지금은 지금 이 순간 당대표는 나야.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이제 대선까지 꿈을 꾸겠죠.
0: 네.
3: 근데 그 목표로 가는 길에는 이거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0: 네.
3: 예,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0: 예. 모욕감을 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0: 저같이 마음이 삐뚤어진 평론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팀 정청래 분들 가만히 안 있잖아요. 뭐 이성윤, 문정복, 뭐 최민희 의원 페북에다 올려가지고 상대 공격을 합니다.
1: 네.
0: 이거 의도한 걸까요? 이거 몰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2: 그걸 뭐 모욕 줘서 뭐 하겠어요, 김민석 대표.
0: 근데 왜 그런 일을 해?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0: 모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 그건 정치를 진짜 모르는 거죠. 네.
2: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뭐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0: 할 말이 없구나.
2: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중간으로 가는 것과 중앙선에는 차가 없다는 것. 그 사이에서의 간극.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충이라는 게 있기 어려운 노선 투쟁입니다. 사실.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정청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걸 빼고 메시지를 보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게 보안수사권 폐지거든요. 네.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해서 그렇게 강하게 목소리 내고 저는 심지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까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이론을 가지고 오면 중도는 없기 때문에 중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 민주당 다울 때 우리가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중간 영역으로 가가지고 기웃기웃 한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거고 사실 동료 의원들한테도 이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해왔어요. 정청래 네. 의원이. 근데 그것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일말의 토론도 허용하지 않고 보안수사권 문제가 검찰개혁의 완전 요체인 것처럼 주장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이 논의를 강성으로 끌고 갔습니까?
0: 네.
2: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당대회가 끝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되고 형사소송법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논의를 살짝만 꺼내도 정청래 의원이나 거의 지지하는 그 그룹들은 저 봐봐 저 봐봐. 저 안 되는 거 또 한다. 우리 지지층 화나는 거 또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또 등을 돌려요.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화합이 안 돼요. 이 이런 우선으로 부딪히면.
0: 네.
2: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여당이 여당답다라는 것은 두루두루 국민들 품을 우리 당원들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국민들까지 다 포섭하는 국민의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여당. 이게 된다는 거라서 정청래 의원의 그런 지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면에서는 절충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 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뭐 이름을 막 거론해서 저격하듯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0: 네. 김민석 대표 비판하라니까 결국엔 정청래 대표 몰락하시네.
2: 아니 근데 네? 비판을 하라고 계속 강제하시면 어떡해요.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다.
2: 아니 잘못됐다니까요.
0: 아니 우리 천하의 강수영 변호사님이 네. 지금.
2: 네. 네.
0: 제 민주당 TV에 출연하신다고.
2: 네. 아니 그것 어? 때문이 아니라.
0: 민주당 김민석 대표 비판을 네. 과감하게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비판하잖아요.
1: 네. 출연 확정이에요? 네.
2: 아니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네. 네. 연락이 왔습니다. 아~
0: 강수영 변호사님 네. 같은 인재를 네. 뺏겨요? 가만히 두겠냐고요.
2: 네. 아니요.
0: 금요일은 금요일 아니죠?
2: 안 되죠. 네, 금요일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없죠. 네. 네.
0: 신 기자님 네. 정청래 대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1: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뭐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렸고 뭐 공개적으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0: 네.
1: 대통령이 이 연차는 오늘 다 끝나고 밥 먹기로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앞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불을 어떻게 한번 보면 지펴놨으니까 그 후에 이제 사실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더 센 메시지를 네. 연속적으로 올리고 싶은데
0: 네.
1: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랑 좀 이따 만나야 되는데.
0: 연차내는 좀 취소하지 않았어요? 좀 네팔
1: 네.
0: 그 사태 때문에.
1: 아, 그렇네요. 네. 네. 네. 밥 먹는 거는 취소가 됐죠. 아, 네. 네.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이 정도의 선에서는 네. 이제 공개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0: 네.
1: 뭐 앞으로 최고위가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뭐 좀 전면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딱히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네.
0: 지금.
1: 그러니까 지금
0: 하는 것 같아요.
1: 새롭게 꾸려진 뭐 당내 인선이라든지 그 안에 굉장히 강경파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0: 아.
1: 어쨌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양쪽에 발을 걸친 인사들도 배치를 했다라고 하지만 뭐 저희가 주목되는 몇몇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최재성 정무수석도 복귀를 시켰고 그분이 어느 지역구에 있었던 인물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좀 메시지가 있고 뭐 담당 뭐 어쨌든 홍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 민주당 TV 이런 거를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좀 전면적으로 붙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기세를 잡지 않으면 밀린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서 뭐 조율을 어느 정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의도는 있어 보인다.
0: 조율은 안 한 것 같고
1: 네.
0: 우리 저 윤희석 대변인하고 2014년도에 이제 새누리당 서청원 김무성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했.

0: 있었는데 항상 전당대회 끝나면요. 강경파, 온건파가 있어요.
1: 예.
0: 저는 그때 강경파였거든요. 자, 지금 우리 박근혜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은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 지명직 최고위원도 우리가 우리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그냥 다 하고 특보도 그렇게 하고 분위기 쫙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초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아니다. 지금 허약하다. 그러니까 타협하고 저쪽 것도 들어주고 저쪽 추천하는 사람도 좀 임명해주고 그러자. 이랬거든요. 그때 김무성 대표는 성철아 정치는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하노. 서청원 대표랑 박근혜랑 얘기해야 된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주 최고위원도 우리 사람을 못 넣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지도체제 흔들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김민석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주도권을 강하게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정봉주 송호창. 이 송호창 전 의원은 2012년에 안철수 지지하겠다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재명 패권주의 내가 친명 세력들 내가 정리할게 막 이러다가
1: 명팔이 잡겠다.
0: 네. 최고위원에서 뚝 떨어졌었잖아요. 안 됐잖아요. 이런 분들 왜 모시고 온 거예요?
2: 저도 이제 뭐 한간 이상한 얘기들도 막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전봉주 특보는 과거에 그 정청래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이제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나서 좀 소원해졌다 그러죠. 연락을 안 받는다 정청래 대표가. 근데 뭐 소통 창구로 쓰이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사이가 안 좋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향간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원래 김어준 씨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이잖아요. 낙곰수 같이 하면서. 근데 그게 옛날 일이지 지금은 또 이제 별로 그렇게 사이가 소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김어준 씨하고 관련돼가지고 뭐 어떤 견제를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0: 모르겠어요?
2: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송욱창 의원도 국회의원 된지 6개월 만에 탈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버렸고. 근데 그 뒤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떠났는데 자기는 또안 떠나요. 그리고 본인 또 컷오프 당하고. 근데 뭐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또 그냥 무기력하게 있다가 약간 정치권을 떠나고. 지금 이제 법무법인 대리와주라고 거기서 이제 변호사 활동하면서 미국하고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대미특보라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취득한 좀 뭐가 쓰려고 하나? 뭐 그거는 뭐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봉주 특보는 뭐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모르겠어요. 윤희석 대변인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러한 인사가 맞아요? 도움이 돼요?
3: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0: 다
3: 얘기해서.
0: 모르겠대. 어떻게 오늘.
3: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의도 자체를 짐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많은
0: 그러니까요.
3: 상상을 해보죠. 송우창? 이분? 이렇게. 그러면 안철수 떠오르고. 정봉주? 이분? 낙곰수 떠오르다가 지난번에 최고위원 들어갈래다 못 들어가. 뭐 이런 정도 생각난단 말이죠. 정확히 방향성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좀뭐 넓게 쓴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자, 당대표예요, 당대표. 대통령이 아니고. 그리고 물론 여당 대표니까 권한이 훨씬 많을 수는 있지만 그당 생활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그 당대표가 권한이 세 보여도 다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김민석 대표가 그 오랫동안 밖에 계시다 들어오셔서 그런진 몰라도 좀 많이 맺힌 거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초반에 너무 세게 보여서 그게 좀 기대치에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뭘좀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3개월 안에 뭐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10%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뭘 갖고 올릴 거냐. 이런 거 가지고는 못 올리죠. 국민들께서 지지율을 올려준다는 의미는 나한테 체감될 수 있는 뭔가가 와야 반응을 하는 건데 그것도 좀 늦게 반응이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숫자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세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느낌 탁 떠오르는 거. 근데 지금 무슨 방향성이 어쩌고 방법론이 어쩌고 내가 스티브 잡스인데 뒤에 까맣게 해놓고 너무 한심하게 보였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럴 때냐 이렇게 한가할 때냐 여당 대표가 이 의석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 있느냐 여기 마이크 차고 이런 이미지 정체가 맞냐 제가 비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0: 신 기자님께는 그냥 종합해서 여쭤볼게요. 왜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하고 이게 도움이 될까? 지지층 반발을 안 하겠어요?
1: 근데 이 정봉주 전 의원의 발탁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어떤?
1: 어쨌든 네. 역할이 있어서 맡긴 거다.
0: 어떤 역할일까요?
1: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정봉주 의원이 뭐 과거에 뭐 정청래 대표랑 전 대표랑 친했고 이제 김어준 씨랑 친했고 하지만 지금은 좀 소원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최근에 뭐 당연히 후보별로 돌아가면서 하긴 했었지만 김민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뉴스공장이랑 출연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쪽 분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나름의 아~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네.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어쨌든 네. 뭐 아예 모르는 것보다 사이가 지금 좋든 나쁘든 과거에 인연이 있어야만 또
0: 그렇죠.
1: 그걸 고리로 맞아요.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도 전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TV가 오리진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의 오리진은 김민석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0: 누구예요?
1: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이디어 자체를 김민석 대표가 수용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 뭐 후속 조치 관련해서 김남준 뭐 이제한테 뭐 지시 의원한테 지시를 하기도 했지만 공개 지시를 했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발표를 한 거지 아이디어 자체는 밑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수용하고 발표를 할 때는 아 이게 어쨌든 우리가 전면전으로 가는구나. 그걸 내가 어쨌든 표명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의 약간 조율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 연결고리로 저는 정봉주 의원을 좀 발탁을 한 게 아닌가.
0: 송우창 전 의원은요?
1: 그건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생뚱맞은 인사면 네. 뭔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아서.
1: 근데 이렇게 막 너나에 한 명이 좀 덜 튀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사실 메인으로 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만 딱 한 명 발표를 하면 네. 시선이 집중되니까 약간 이제 두루두루 요
2: 그러니까 그리고
1: 당 논란이 있게 한 게 아닌가.
2: 당 특보니까 솔직히 예. 뭐 정청래 대표는 뭐 당 특보 몇 명씩 안 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의 특보 한 명 한 명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0: 초반 예.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김민석호 순항 가능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까?
2: 저는 응원을 섣불리 지금 막 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칭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되게 위기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0: 위기 상황이에요.
2: 예, 위기 상황이고 그냥 이렇게 박수만 쳐주기에는 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네.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0: 네.
2: 저는
0: 뭘 제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염려되는 점이라고 네. 표현을 할게요. 네. 예, 염려되는 점은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하고 마찬가지인데 모양새 이런 걸 되게 중시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0: 겉멋만 들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자꾸 언어를
2: 순화시켜요. 아니 지금 시작하는 당대표를 그렇게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니까요. 정말 잘 돼야 돼요. 네. 지금 안 되면
3: 이해합니다.
2: 이 정권이 정말로 위태로워요. 지금 너무 중차대한 고비라 가지고 그리고 1번이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이제 자원의 배분인데 시간 자원의 배분인데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선을 사방팔방으로 넓히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TF 뭐 스물 몇 개 한꺼번에 출범시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인 건데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좋고 의원들이 사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지금까지 지역구 관리나 열심히 해야지 의정활동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이런 불만 가진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을 주고 단내가 나도록 뛰게 만드는 건 좋다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걸 검토하고 뭔가 이 뭐랄까 결제하고 감시하고 이거를 내가 꼼꼼하게 아주 살벌하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들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근데 그게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오픈하시고 성중대하고 막 국무위원들한테 뭐 칭찬도 하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 보일 때 잠깐 열광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토론이 증발되고 대통령 눈치 봐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국무위원들이? 이제 그렇게 또 하는 면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좀 그동안 봤을 때 당의 모습이 답답했겠죠. 의원들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한번 확 한번 그 처음에 한번 초장의 길을 한번 잡아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만 우선순위 없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그걸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0: 의혹과다.
2: 네. 그래서 제일 저는 우선순위는 당의 체질 변화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강성 당원들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공천에 유리할까? 내 후원금 아직도 안 차고 있는데 어디 가면 내 후원금이 꽉 찰까? 아 저기 유튜브가 갖고 시원하게 얘기하면 내가 후원금 차겠다. 저기 좀 연단 사람 없어? 나 출연시켜줄 사람 없어?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현실이었다면 그걸 좀 독립시켜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해야 될 일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 요 체질 개선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당정 갈등의 본질은 난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0: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 저는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고 봐요.
0: 정청래 대표한테 네. 이렇게 모욕 주는 거야?
2: 아니 모욕을 주는 게 아니라
0: 본인이

0: 적극적인 이런 마이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1: 근데 정청래 대표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저는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뭘 모욕적이고 그렇게 자기가 대표할 때 했다고 생각해 보면
0: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김민석 대표가?
1: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김남희 의원이나 뭐 전현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뭐 조금 이런 일일이 인표제 관련해가지고 지역에 조금 가중치 주는 거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다 당원당규 있는 건데 그런 얘기 하나 했다고 그냥 페이스북에 좌표 찍어갖고 밤새도록 문자 폭탄 받게 만들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0: 알겠습니다.
1: 그렇게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뭐가 그렇게 모욕적이고 불쾌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불러만
0: 윤인석
1: 일으키고.
0: 대변인님은 김민석호 어떻게 보십니까? 2주 보시고 나서.
2: 뭐 얼마 안
0: 딱좀
2: 됐으니까
0: 보면 알잖아요.
2: 예,
0: 근데
2: 얼마 안
0: 그래도.
2: 됐으니까 뭐 너무 막 가혹하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글쎄요. 그 기대치에 그렇게 부합하는 성과가 나올 느낌은 솔직히 안 듭니다. 뭘 보여주겠다는 게 지금 좀 보여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운동권 학생들 노선 투쟁하는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이분들 토론하기 좋아하잖아요. 네가 틀리고 내가 옳아라는 거를 꼭
0: 네.
2: 증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토론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럴 때 아니라는 거는 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엄중한 상황이고 민주당 상황도 그렇지만 여당이잖아요. 여당. 야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실 텐데 그걸 뒷전에 놓고 일단 우리 동네에서 옳은 길이 뭔지를 다 증명해 줄게. 이걸 먼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예. 본업에 충실하냐, 학업에 뜻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0: 긍정적으로 저는 안 보시네요. 신혜용 기자님, 저는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지금 연찬회 하잖아요.
3: 네.
0: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아레나?
3: 네.
0: 그 대단히 호화로운 호텔이거든요.
3: 예.
0: 1박에 대단히 비싸요. 거기서 연찬회 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상.
3: 네.
0: 어느 그냥 연수원 같은데 좀 빌려가지고 거기서
3: 네.
0: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들고
3: 네.
0: 식판 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야지 집권여당이 이런 초호화 호텔에서 하는 게
3: 의원이 너무
0: 맞아요?
3: 많아졌잖아요.
0: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3: 아니,
0: 네?
3: 근데 아마 인스파이에서 작년인가도 한번
0: 작년에서는
3: 당행사를
0: 파라다이스였나요?
3: 파라다이스였나요?
0: 했고
3: 아, 역시 좋은
0: 파라다이스도
3: 호텔.
0: 엄청 좋은 호텔이잖아요,
3: 인근에 있는
0: 연천에서.
3: 호텔. 민주당이
0: 이게 맞아요, 근데?
3: 이렇게 자산도 넉넉하고 하니까.
0: 그럼 막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3: 네.
0: 돼요?
3: 흥청망청 썼는데는 좀 생각해 봐야 됐고, 아무튼
0: 아니, 좀
3: 매우,
0: 그게 좀 눈에
3: 아,
0: 띄어가지고
3: 그렇죠.
0: 좀
3: 매우 좋은 호텔에서
0: 그러니까
3: 이제 뭐 2년 연속 연찬회를 진행을 했는데, 글쎄요,
0: 아니 보통 국민
3: 모르겠습니다.
0: 눈치
3: 네.
0: 보면은 이렇게 뭐 한전 연선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3: 네.
0: 퍼포먼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과연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
3: 거기까지
0: 안타까워서
3: 신경 쓸 겨를이 아마 없을
0: 없었을까?
3: 정도로 제가 볼때 김민석 대표가 뭐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지만 일단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좀
0: 너무 많이 하죠.
3: 우선순위를 두고 교통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인선도 그렇죠. 뭐 현장 행보도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청와대 오찬도 그렇죠. 뭐 워크숍도 그렇죠.
0: 지시도 많이 하더라고요.
3: 너무 많은 지시를 디테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총리가 아니잖아요. 전 부처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약간 선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대표 관련된 이제 기사를 보면 김민석 대표의 1호 지시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지시가 쏟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제의 기사만 기억이 나거든요. 뭐 잘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뭐 고위당정도 그렇고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정부 정책에 있어서 약간 선을 그어줄 부분은 그어주고
0: 짜고
3: 있잖아요.
0: 치는 거 아니에요? 이뇨한 뭐 적십자사 뭐
3: 네.
0: 총재 임명하지 마세요.
3: 네.
0: 이거 뭐 대통령실하고 짠거 아닐까?
3: 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당 대표 입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갔다는 거, 대통령 인사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가 한번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 이거는 실거주 비거주 나누지 맙시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어쨌든 그간에 여당 대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반대로 일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게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왜 민주당이 제주도를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0: 그러네요.
3: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나는 이슈가 있거나 네. 법이 고쳐지거나 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 경찰 수사 시스템을 이거 믿기가 어려운데라고 하는 이제 공분이 일어나는 큰 사안이 있으면 여당 대표가 가서 또 이제 피해자 가족도 만나고 좀 달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보완을 하겠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네. 민주당에서 보완입법 하겠다고 했잖아요.
0: 맞네요.
3: 법사위에만 퉁칠 게 아니고 당 대표가 주도해서 본인도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 아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게 선명해질 텐데 네. 이제 그렇기보다는 뭔가 인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게 약간 자기 사람 계속 좀 이렇게 앉히는 그런 걸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정책적이고 좀 그런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0: 잘할 것 같아요.
3: 잘 해야겠죠.
0: 알겠습니다. 네. 네. 여의도 숙녀 캠프 우리 신혜영 기자님 참석으로 더 빛나고 있는데 네. 광고를 듣고 와야 우리 신 기자님 출연료를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7: mattress. Best sleep.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2: 고향 특례시.
13: 여의도 숙녀 캠프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국민의힘 얘기해보고 이준석 전 대표 사퇴 문제를 좀 얘기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14: 네.
13: 이번 주에 그냥 보수 쪽에서 사건들이 많았어요. 장동혁 대표 1주년 취임 뭐 회견, 쇄신안 발표, 이준석 대표 사퇴, 안철수 의원이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그런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연찬에 참석하고 이번 사건이 많았는데
14: 네.
13: 윤희석 대변인님 보시기에 네. 이번 주에 자 보수 우파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신 그런 사건은 뭡니까?
14: 박 대통령 오신 거죠.
13: 아 그래요? 장동혁 1주년 아니에요? 중간에 사퇴할 줄 알았는데.
14: 제가 1년 못 넘긴다고 4개 걸었다가 흑돼지 두 마리 사야 되니까 네. 뭐 그건 그렇고.
13: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어떻게 보세요?
14: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이런 경우가.
13: 처음이에요.
14: 전직 대통령. 네. 현직 대통령 오신 경우는 있죠. 윤 대통령도 네. 오시고 했는데.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박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네. 복귀하고 싶어서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복원하고 싶다는 욕망의 소산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건 네.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초청에 의해서 오신 거고 그럼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를 봤더니 결론은 지도부 중심으로 단합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거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권에 다시 오신 거랑 마찬가지다. 예, 띄엄띄엄 나오시겠지만. 예, 그래서 생각이 좀 복잡해졌어요.
13: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4: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그 지도부라는 단어가
13: 그쵸.
14: 장동혁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분의 화법상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있어요. 그렇게 네. 따지면. 그래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럼 중심으로 단합하라는데 지도부 빼고 지도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단합해서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관용어처럼 나온 단어라고 저는 봐요.
13: 네. 네. 신혜영 기자님도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좀 핫 이슈 보수 네. 쪽에서 뭘로 꼽으세요?
15: 국민의힘에 요새 핫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3: 그래도
15: 네. 아무튼 그래도 저도 장동혁 대표의 1주년 취임 회견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13: 그래요? 그러니까
15: 지금 당원 주권주의가 이제 정치권의 시대 정신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1인 1표를 넘어 당원 주권을 보수의 새 길로 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이제 어쨌든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아는 인재를 우리가 계속해서 영입하겠다. 어느 풀까지 넓히겠다라는 오. 건지가 저는 궁금했고 이미 뭐 이제 많은 그런 분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중앙정치 무대 전면에 이제 등장시키겠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는 그거였죠. 장 소장님도 언급하셨지만 남은 1년.
13: 그러니까요.
15: 남은 1년. 나 임기 2년 꽉 채워서 다 할 거야. 총선 지휘까지 내가 어떻게든 영향 미쳐서 할 거야. 라는 그 명확한 의지의 표명이 아주 인상 깊었다.
13: 그 네. 이럴 줄 알았어요? 1년 임기 채우 줄 알았어요?
15: 전 1년은 채울 줄 알았어요.
13: 오, 그래요? 네.
15: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까지는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당장 장동혁이랑 각세이고 뛰어들어서 본인이 얻을 게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대표 뭐 한다고 해가지고 될 거라는 보장도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네.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강성 당원들의 어떤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또 이제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아니 그러면 다 떼고 한번 붙자고 해. 네.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잖아요. 네. 붙여봐 투표 붙여봐 이런 네. 얘기를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실제로 자기가 총선 공천을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물밑에서 조용히 있겠죠.
13: 네.
15: 그럼 장동혁 대표는 뭐 어부지리로 임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외부적인 이슈가 악재만 있던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선관위 부실 투표라든지 장동혁 대표가 밀고 싶었던 이슈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심폐소생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2년 꽉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3: 아 그래요?
15: 네, 일단 1년은 잘 왔다.
13: 네. 네,
15: 남은 1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13: 네. 네. 강수영 변호사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16: 그래도 이제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결의

0: 안철수
1: 구별이야.
0: 예, 이걸 중요하게 봤어요. 예,
2: 눈여겨보셨군요. 예.
0: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 아주 좀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한. 그러니까 말은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이거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극우화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실천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것. 지금 뭐 장동혁 대표 당장 못 쫓아내니까. 당장 할수 있는 것은 전 이진수 의원에 대한 강력한 비토라고 봤거든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라 당 정체성의 확립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과거에 뭐 냉전 세력이나 뭐 권위주의 정부 세력하고 다르다. 그때 당시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이라고 표현되는 그들하고 우린 다르다. 극우도 아니고 수구도 아니다라는 것을 정립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저는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당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 제명은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 네.
0: 많고.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제 뭐 한재 의원이나 뭐 조경태 의원이나 뭐 우재준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이나 당론을 또뭐 어기고 나가니 의원총회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하냐 이래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국민의힘이 참 그런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단초가 되기에는 참 어렵겠다 이번 사안도 그런 생각이
2: 징계 촉구
0: 들었고
2: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0: 네.
2: 잘했다, 맞다, 옳은
0: 그렇죠
2: 일이다.
0: 그래야죠
2: 그렇게
0: 그래
2: 보세요?
0: 왜냐하면 당내 징계가 지금 뭐 완전 정파적으로 갈려가지고 우리 편은 봐주고 적은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수 없는 행동을 했고 이진숙 의원은 사안을 분기점으로 봤는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좀 전향적으로 막 친한 의원들이 와 오셔가지고 국민의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는 상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그게 좀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네.
2: 아쉽대요.
3: 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2: 친한 게잖아요.
3: 제가 만약에 국회 본회의장에 갈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저는 갔을 거예요.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2: 강수영 변호사님,
0: 네.
2: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고향이 대구
0: 시장이죠.
2: 네.
0: 예.
2: 어떻게 보세요?
0: 한국 정치가 진짜 가뭄 든 논처럼 바짝바짝 갈라지는 그런 빈궁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2: 네.
0: 거대 양당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의존하면서 의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민주당에서도 발견됐죠.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뭐 노무현 대통령 누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적장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전혀 호소하지 못했는데 그건 이제 국민의힘 버전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원인은 양당 간의 이제 경쟁이 치열할수록 서로 이제 역량이 더 강화되고 상대방을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더 우리가 더 능력을 배양시키자, 더 정치 잘하는 집단으로 변모하자 이렇게 가면은 참 선순환인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욕하는 게 정치인 걸로 되면서 이제 자기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동혁이라는 대표도 그 사람이 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보수 지지자들도 잘 싸우는 사람, 뭘 어떻게 싸우는데, 그 다음 실적이 뭔데 이러면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당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달라. 이런 메시지 한번 내주면 힘이 실린다.
2: 네.
0: 그런 것들이 너무 이게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정치 못하냐 이거예요. 과거 걸안 빌려오면. 그러니까 그런 게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탄핵당한 분을. 비극이죠.
2: 신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내부 현안과 이 첨예한 갈등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을까요?
0: 모르지.
2: 잘 모르실 것 같아요.
0: 모르지.
1: 저도 모를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이 메시지를 크게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싶기도 합니다.
2: 네. 아니, 근데 등판 자체가
1: 네.
2: 국민의힘과 보수파의
1: 네.
2: 긍정적인
1: 그 유영하 의원이 꼭 이번엔 가셔야 된다고 했나 보죠.
2: 네. 본인에게 좋은 건가?
3: 제가 생각한 건 그럼 이 시점에 왜 박 전 대통령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연찬에 모셨냐.
2: 네. 그랬어요. 왜?
3: 연찬에는 국회의원 연찬이니까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그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2: 네.
3: 당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갈라지는 틈이 있는데 그걸 메우거나 또는 뭔가 갈등을 봉합하고자 하는 구심점 역할을 못하니까 역할이 이렇게 비어있죠.
2: 네.
3: 이렇게 구조상 비어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보기에도.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존재감 있는 분을 연찬의 자리에 모셔서 뭘 좀 하자 아마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2: 네.
3: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노선을 우리가 다시 따르고
1: 네.
3: 그러면서 다시 뭐 옛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박

0: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것이 그 작업이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 안에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아닐까?
1: 네.
0: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임기를 2년 꽉 채운 건 아닌 거죠.
1: 네.
2: 새로운 구심점 누가 되냐 할때 점하면 정점식 해가지고
0: 점하면
2: 점하면 정점식이다. 네. 새로운 구심점 정점식이다라고
3: 구심점 정점식
2: 네. 해서 그러니까 사실 누가 모셔왔는지가 저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그렇죠. 본 포인트인데 맞아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사저까지 찾아가가지고 맞아요. 밥 먹고 이제 초대를 한 거잖아요.
1: 네.
2: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내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취지로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해달라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셨다면 아마 뭐 그냥 지도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도 해석되고 귀에 걸면 코걸이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나 불러준 사람에게 유리한 메시지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같고 원론적인 메시지 같고 그래서 아마 초대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좀 아쉬워할 것 같고 이 행사가 어쨌든 나의 공으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서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 만들었어를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TK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을 것인데
1: 그렇죠.
2: 그거를 좀 효과를 좀 못 누려서 약간 아쉬워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3: 네. 네. 그리고 두 가지 점인데 네. 첫 번째는 그 참석했던 의원들 연찬에 참석했던 의원들 중에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아마 가셨을 텐데
1: 그렇죠.
3: 근데 중간에 많이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듣다가?
3: 네. 듣다가 나오셨대요. 뭐야 이게. 왜 부른 거야 도대체. 우리도 여기 왜 있는 거야. 그 이제 기대 상당히 못 미쳤다는 거죠. 뭐 선관위 얘기하시고 뭐 참정권 투쟁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점에 하나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의 의도가 뭔가 있었다면 안 된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TK에 주는 메시지인데 대구의 정서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아주 그 박근혜 대통령과 동년배에 있는 70대 이상의 분들은 감성적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뭘 하든 무조건 응원 이런 정서가 있지만 20대부터 특히 뭐 20대부터 한 50대 60대까지는 왜 전직 대통령이 이용당하느냐. 저 왜 자신이 이용당한다는 걸 모르고 자꾸 저렇게 끌려다니느냐. 유영아 진짜 나쁘다. 이 목소리 그분이. 많아요.
1: 네. 네.
3: 결국 유영아가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고. 대구 분들이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선거운동 한다고 이제 허리도 굽으셔가지고 막 그렇게 악수하고 다니는 게
1: 그러니까요.
3: 왜 저걸 분별을 못하고 저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바보처럼 우리가 알았던 정말 영웅같이 생각했던 보수의 영웅인 전사인 박근혜가 왜 저렇게 됐냐
1: 네.
3: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계속 소비하면은 보수의 뭐 그나마 정통적인 자산으로 뭐 자신들이 평가한다면 그거 다 소진시키는 거예요. 좀 유영아 의원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아 이준석 대표가 사퇴했어요. 신혜영 기자님 좀
2: 네.
1: 통화나 뭐 왜 사퇴했는지
2: 네.
1: 앞으로 뭐 할 건지 좀 취재하신 거 있어요?
2: 안 알아봤습니다.
1: 왜요? 왜 관심이 없어요? 네?
2: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네. 옛날부터 개혁신당 굉장히 애절을 갖고 네. 열심히 취재를 했었는데. 네.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뭘 보여줬는지 사실은 모르겠고 기자들로 하여금 취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 들게끔 하는 행보를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정말 한 석밖에 못 얻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고 이준석 대표가 뭐 여러모로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당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사퇴를 한다고 해서 저도 그날 그 뉴스 보고 알았어요. 사전 네. 취재가 안 되고.
1: 네.
2: 네. 그렇습니다.
1: 그 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항상 이러잖아요. 이준석 걱정하지 마.
2: 네.
1: 니들 걱정이나 해.
2: 네.
1: 이러는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린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2: 제가 디테일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단순히 그 정의안 때문에 이걸 한 건지 아니면 지방선거 끝내고 앞으로 당이 어떤 실무적인 방향으로 갈 그 그런 거 관련해서 논쟁이 있다가 사퇴를 한 건지 그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가까이서 뭐 모셨던 혹은 같이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그간의 소회 플러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들을 네. 많이 올리거든요. 물론 대놓고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인간적인 애정으로 조언을 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준석의 리더십은 당대표로서의 어울리는 리더십은 아니다인 것 같아요.
1: 오, 그 말은 진짜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데

0: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될까요?
1: 좋은 얘기를 먼저 해보면 당대표직을 벗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작은 당이라 하더라도 그 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하면 해석이 항상 뭐 국민의힘이랑 합당하려는 거 아니야. 뭐 당을 다 들고 가가지고 뭘 요구하면서 지분을 얻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거기선 좀 자유로워지니까 활동폭은 좀 넓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만 세번한 거예요. 저희 당에서 한번한 것까지 치면은.
0: 그러네요.
1: 그러면 연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치적인 성과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 남은 게 뭐냐?
0: 남은 게.
1: 예. 그런 측면을 봐야 되겠죠. 결국 이준석은 혼자구나.
0: 그러니까요.
1: 정치는 세인데 숫자인데 지금까지 같이 했던 분들하고 예를 들어 어떤 계기가 있어 다시 뭉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느냐?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어디서 누구와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맺어서 본인의 새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단히 부정적이다.
0: 강수영 변호사님,
1: 네.
0: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었잖아요.
2: 그렇죠.
0: 이준석이 대표였잖아요. 그냥
2: 네.
0: 상징적인 존재였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없는, 물론 당원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면에 없는 개혁신당. 정당으로서 생존이 가능할까? 그런
2: 불가능하죠.
0: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2: 불가능하죠.
0: 불가능해요?
2: 불가능하고 이준석 의원이 대표직을 던질 때에는 개혁신당의 해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0: 그래요?
2: 본인도 그렇게 의도하고 내가 더 이상 이 플랫폼에서는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뭐 책임지는 듯한 모양새를 했지만 사실은 저렇게 물러나면은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원인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 원인을 당연히 이준석이 아닌 외부로 찾게 돼 있어요. 이준석이 아닌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현역 의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경기도 안부 출마하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자기가 뭐 어차피 뭐 밭갈이 했는데서 뭐 나오면 뭐될줄 아나 자기가? 뭐 이렇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본인 자산은 지지층은 결집시키면서 유지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또 나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2: 나쁘게 보면. 왜냐하면 본인은 살아야 되니까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지금까지 당을 꾸려가지고 왔지만 원외 인사들 다 떠나가고 다내 말대로 안 하는 사람 다 틀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품는 게 아니라 정답은 나니까 틀린 사람 내보내는 식으로 정치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현역 의원들 조금 남고 최고위원 조금 남았는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내 쇄신안을 안 받아들이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게 만드는 이런 게 정치인으로서 큰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본인 캐릭터를 바꾸지 않으면 활로는 눈치치고 정치인으로서의 생존이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자신만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그 선민의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하여간 그런 캐릭터를 못 바꾸면 글쎄 근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서 배운 뭐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젊은 나이 아닌가요? 근데 지적을 여러 차례 당하는데도 별로 변화해 주지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신 기자님 짧게
3: 네.
0: 개혁신당 전당대회
3: 네.
0: 이게 누가 출마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3: 지금 없죠?
0: 없죠.
3: 천하람 원내대표가
0: 쉽고
3: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인
0: 권한대행.
3: 거죠. 근데 당대표?
0: 누가 나올
3: 본인이
0: 사람인가?
3: 하고 싶어 하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제 그렇게 된다면 뭐 사실 뭐 당직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좀 알만한 개혁신당의 인사들 뭐 예를 들면 뭐 이기인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뭐 아니면 뭐 사실 뭐 낙선한 전뭐 지방선거 후보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서울에서도 뭐 여성의당한테도 졌었는데 그런 인사를 또 당대표 후보로 내보내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0: 활로가 안 보이네.
3: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뭐 국민의힘 입당설 있었잖아요. 그거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사실은 당내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0: 네. 네 분을 수습하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고 활로가 참 방법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신혜영 기자님,
3: 네.
0: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3: 네.
0: 저 신혜영 기자님 한번 모시고 방송 해보고 싶었거든요.
3: 네. 네.
0: 제 소원을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0: 여의도 숙녀 캠프가 너무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3: 네.
0: 짝루만 여의도 가서
3: 네.
0: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3: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소회 한 10초만 얘기해 주세요.
3: 영광이었고.
0: 뭘 영광이에요? 네. 제가
3: 영광. 아니, 사실 저희 다 같이 뵙는 그러니까. 식구들이잖아요.
2: 그런데
3: 아, 여러분이 얼마나 저희 방송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신지를 몸소 느끼고 갑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0: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윤희석 대변인님, 강수영 변호사님 특별히 더 감사드리도록 합니다. 여의도 숙녀 캠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푹 쉬시고요.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또 만나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나오실 때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영남과 전남 남해안, 강원 남부지방에 최대 80mm, 충청지방 곳곳으로는 많게는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도 5에서 50mm가량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32도로 여전히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광주 대구 고속도로는 대구 방향 담양 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길에 추가적인 미끄럼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통영 대전 고속도로 지금 통영 방향 신율 터널 부근 진출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율 터널 이용하실 때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복정 나들목부터 수서된 한전일교까지 속도가 아직은 내려가 있는데요.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올림픽대교 남단해성 수대교 사이도 아직은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는 1,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은 네팔 경찰 발표를 인용해 현지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389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종된 외국인은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288명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정부도 자국민 90명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명피해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발생한 토사와 암석이 하천 물길을 막으면서 거대한 차단 호수 언세코가 형성돼 2차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은 현지 시간 27일 이미 수량이 2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한 언세코의 붕괴 위험을 경고하며 추가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향후 사흘간 국경 쪽 댐 호수에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1,200개 분량인 3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입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9월 1일경 호수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수자원부는 또 향후 일주일간 추가 강우가 예보되어 있어 호수 붕괴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했을 당시에 붕괴한 빙하와 토성류가 시속 170km가 넘는 속도로 하류를 덮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천연자원부 전문가는 네팔 쪽 고지대에서 빙하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계곡의 빙퇴석까지 떨어져 나온 뒤 불과 7분 만에 20km를 이동해 지릉항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가파른 골짜기를 따라 쌓여있던 토성류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빠른 유속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재난을 막기 위해선 이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 구조를 위해 출국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소속 4명을 포함해 소방과 경찰 등 11명으로 꾸려진 신속대응팀은 현지 당국과 협조해 실종된 우리 국민